별로 포근하지가 않아.

다시 자야 해? 애니메이션도 못 보고? 좋아, 괜찮아. 지워도 돼. 넌 어쩔 거야? 어떻게 잠들 거야? 나한테 좀 가르쳐줘. 너만의 방법을 좀 알려줄래?

겨울잠에 들어볼까? 과학적이고 아주 적절한 방법이야. 한 마리, 그리고 한 마리 더, 또 한 마리, 그리고 또 한 마리. 곰아, 양들에게 번호를 붙여서 숫자를 세어볼까? 세어보다가 숫자를 까먹었거든. 우후. 곰아, 양들에게 이것저것 색을 입혀볼까?

양을 아무리 세어봐

너도 과자 먹고 싶은 거야? 그럼 훈련을 받아서 재주를 익혀야 해. 앉아. 앉아. 앉아봐. 앉으라고. 앉아. 앉아. 앉아라는 건 이런 자세를 하라는 거야. 앉아. 그래, 잘했어. 이번엔 말하기야. 말해봐. 말해봐. 말하라고. 어, 말해봐. 왕, 왕, 왕. 됐어. 이번엔 물어오기야.

엄마! 혹시 너희 집에 맛있게 먹을 만한 거 있니?

안 돼. 이제 속임수는 안 통해. 일어서. 엎드려. 굴러봐. 물구나무.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일은 네가 배운 모든 걸

0: 너희 딱 걸렸어. 어디 얼굴 좀 보자. 나처럼 생겨서 나인 척 행동하니까 아무도 진짜 나를 믿어주지 않잖아.
1: 그건 그렇고, 너희 누구야? 너희는 대체 어디에서 온 거야?

일이 일어났어. 전부 설명하자면 좀 길지만 얘들은 시간이 별로 없어. 흥!

친구가 생겼네.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생물이 있어서 기뻐. 오, 제발 가라고. 힘 좀 내. 서둘러. 거의 다 왔어. 어서 어서. 이번에도 또 졌지.

그거 이리 내놔봐. 나도 하고 싶다고. 내 말 안 들리는 거야?

거지?

있잖아. 우리도 게임 하자.

육체들아, 응급한 자가 있어. 봄 좀 도와줘. 상태가 아주 심각한 것 같아. 정말 이럴 거야, 너희들. 봄이 아픈데 너희는 여기서 한가하게 저녁 식사나 만들겠다고? 봄을 치료해준 다음에 다시 와서 저녁 준비를 하면 되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돼. 그렇다면 곰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해보자. 긴급 상황이 발생했어.

치는 거야. 이런, 이제 게임 못하는 건 확실해졌네.

0: 내가 그랬잖아. 이건 아기를 키우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고 말이야.
1: 내가 뭘 했어. 얘는 내 아기랬잖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아기를 키울 거야.
0: 이건 아기에게 밥을 주기에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니까.
1: 내가 뭘 했어. 내 아기가 제일 잘 먹는 건 이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내 아기가 어디로 가버렸지?
0: 내 말이 바로 그거야. 엄마가 아기한테 잘 대해주면 도망가지 않거든.

0: 내가 뭘 했어? 먹을 것만 주는 걸로는 부족하다니까. 읽기, 그리기, 노래하기도 가르쳐야 해.
1: 내가 그랬잖아. 아기한텐 음식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아하. 봤지? 내 아기가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배가 고플 거야. 좋아, 그럼 책은 충분히 읽었을 테니까 이제는 밥을 먹여도 되겠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밥을 먹도록 해. 왜 그래?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음식도 준비해줬는데 왜 먹지 않는 거야? 원하는 게 뭐니? 지금 바로 삼총사

0: 이 대신 전부 배달해줄게. 삼총사들아, 출발하자. 얘들아, 서둘러. 늦으면 안 돼. 내가 앞장설게. 따라와.
1: 왜 네가 대장이라고 생각해?
0: 첫째,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고, 둘째, 내가 달타냥이기 때문이야. 됐니?
1: 뭐? 네가 누구라고?
0: 난 영웅이야. 그런데 넌 뭐지? 그리고 넌 뭐야?
1: 네가 달타냥이라고?
0: 아니, 넌 달타냥이 아니야.
1: 맞거든.
0: 내가 제일 최고야.
1: 네가 최고인 건 없어.
0: 넌 대체 뭔데?
1: 뭐라고?
0: 뭐냐고.
1: 넌 뭔데?
0: 최고야. 넌 뭐야? 넌 뭔데?

0: 이게 뭐야? 달타냥이 중요해? 곰이 기다리는데 우린 이름 때문에 싸운 거냐고.
1: 네 말이 맞아. 삼총사라면서 다투다니. 선물은 어디 갔지? 우리 친구는 어디 간 거야?
0: 아마 우리 대신 싸우고 있나 봐. 어떡해. 어서 가서 친구를 도와주자.
1: 이봐 늑대들아, 혹시 삼총사 중 한 명을 봤니?
0: 봤다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숲속에 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우리들 만의 비상소.
2: 2층입니다.
1: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터.
0: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진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뿡.

0: 일어나 놀자.
1: 오늘은 안 돼.
0: 왜?
1: 이거 다 치워야 하거든.
0: 와.
1: 괜찮아, 뭉치?
0: 괜찮아, 음료.
1: 어? 이건 뭐야?
0: 돌?
1: 돌같이 생기진 않았는데.
2: 알처럼 생겼는데 분홍색 알은 처음 보는데?
3: 공룡알 아니야?
2: 에이, 공룡은 이미 수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0: 그럼 이건 뭐지?
1: 나 열심히 했어.
2: 뭘?
1: 이 알을 잘 돌봐서 부화시킨 다음에 내가 키울 거야.
3: 이걸 키우겠다고? 정말?
4: 뭐 하는 거야?
1: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면 금방 태어날걸?
2: 그렇게 해서 언제 부화해? 다들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부화기를 만들어 올 테니까.
1: 오, 역시 코디!
2: 많이 기다렸지? 알은 어때? 아직 반응 없어?
1: 그게 뭔데?
2: 부화기계. 알을 뜨겁게 해서 빨리 부화하도록 도와주는 거야.
1: 잠깐만, 코디!
2: 왜?
1: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알이 놀라면 어떡해.
2: 에이, 절대 그럴 일 없어. 이거 그렇게 뜨겁지도 않아.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금방 깨어날 거라고 했지.
4: 날아간다.
1: 거기서!

0: 엄청 세게 부딪혔어.
1: 깨지면 어떡하지?
0: 지퍼?
2: 거기서 나와?
3: 왜요? 왜요?
0: 그럼 이건

0: 보니까 저 알이
1: 큐리의 침대인 거네.
2: 에이, 나도 이제 동물 친구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큐리였어.
3: 왜요?
4: 공순아, 그런데 왜 동물 친구가 필요한 거야?
2: 항상 내 옆에 있어줄 것 같아서.
1: 에이, 동물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 대신 우리가 있잖아.
0: 맞아, 항상 같이 있어줄게.
2: 정말?
3: 왜요?
2: 너네들 항상 같이 있어준다고 했지?
0: 왜?
2: 그럼 나 방청소하는 거 도와줄 거지?
1: 그건 좀...
2: 오늘 코디는 왜 안 왔어?
1: 오늘은 우리끼리 놀라던데.
0: 뭔가 힘들어 보였어.
2: 무슨 일 있나?
4: 우와, 망고 줬다.
2: 이건 어떻게 띄우는 거지?
5: 코디한테 고쳐달라 해야겠다.
0: 이런 건 코디가 잘하지.
2: 코디!
1: 집에 없냐?
2: 안녕, 코디!
6: 안녕.
2: 너 괜찮아? 어디 아픈 데 있어?
6: 아니야, 괜찮아. 근데 무슨 일로 온 거야?
2: 콩이 장난감이 고장나서 그러는데 고쳐줄 수 있어?
6: 그래, 들어와.
2: 이게 다 뭐야?
6: 바퀴가 빠졌네. 바퀴, 이러면 안 굴러가는데.
1: 코디도 정말 괜찮은 거 맞지?
6: 와, 뭐 괜찮아. 근데 너희 왜 왔다고 했지?
1: 얘 좀 심각한데 어떡하지?
2: 콩콩이 장난감 고치는 거 도와달라고 했는데 기억 안 나?
6: 아, 그랬나? 그럼 이건 콩콩이 장난감이...
2: 코디, 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게.
6: 사실은 요즘 며칠 동안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물건 고쳐달라는 부탁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할 일이 산더미였는데 자꾸 잠이 오는 거야. 그래서 엄청 쉬어서 정신이 번쩍 나는 레몬젤리를 계속 먹었거든. 잠이 안 오는 게 처음엔 좋았는데 이젠 자고 싶어도 잠이 안 와. 그랬구나.
1: 미안해, 코디.
2: 코디, 잠자는 일이라면 나한테 맡겨. 일단 여기 누워봐. 그리고 나서 양을 세워봐.
6: 양?
2: 응. 나도 가끔 잠이 안 올 때 양을 세면 바로 잠이 오더라고.
1: 내가 도와줄게.
6: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80마리.
2: 어떡하지?
6: 공순아, 갑자기 체조는 왜 하는 거야?
2: 체조하니까 힘들지?
6: 당연히.

0: 이렇게 운동을 하면 나중에 잠이 잘 오거든. 자려고?
1: 그게 아니라 조금만 누워서 쉬게.
2: 잠자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었냐?
0: 왜요? 어? 예쁘다.
1: 하늘을 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서 다 같이 날아다니면

0: 난단계 이런 기분이구나.
1: 코디, 이 신발이 얼마나 오래 날 수 있노? 코디, 코디,
2: 코디.
0: 드디어 잠들었네.
1: 항상 도와줘서 고마워, 코디.
3: 고마워. 나도 고마워.
0: 나도.
3: 대단하다.
0: 근데
4: 아유, 뻔하다, 뻔해.
0: 막혀버렸네.
3: 이번엔 내 차례. 야!
4: 어린 거 없지?
3: 내가 잘할 수 있을까?
1: 팀이 화이팅!
3: 화이팅!
4: 이번에도 다 막아주겠어.
3: 난 몰라. 팀이 괜찮아?
4: 지시한데?
1: 잠깐! 어?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간다?
5: 와! 공수인 화이팅!
4: 나한텐 특별한 안경이 있지롱! 이게 왜 이래? 공순이가 너무 세!
1: 기대해! 공순이 슉!
4: 코디, 스페셜 비장의 무기를 보여주지! 나와라! 로봇팔! 공순이 내 덕분이지. 너의 슛이 날 더 강하게 만들었거든. 공순이 너 때문에 동그란 것만 보면 다 축구공처럼 보였다니까. 하지만 이걸 봐. 이건 슛을 다 막을 수 있는 로봇팔이라고.
1: 과연 그럴까?

0: 이제 게임은 끝이로군.
1: 아슈! 저 로봇 팔보!
0: 예!

0: 쭉쭉쭉 다 먹어버리잖아.
1: 곰순이도 골을 못 넣으면 이제 우린 어떻게 코디를 이기지?
2: 아하, 그러면 우리가 함께 골을 넣으면 어떨까?
0: 함께? 어서 일어나, 콩순아. 이렇게 포기할 거야?
3: 그치만 코디를 어떻게 이겨? 너도 아까 봤잖아.
4: 걱정하지 마, 콩순아. 다 같이 힘을 합치면 코디도 우리를 절대 못 막을 거야.
3: 다 같이?
1: 야! 으쌰! 공순아, 너만 믿을게. 예.
3: 좋았어. 자, 간다. 울트라 파워. 공순이 슛.
5: 너무 쉬운 거 아니야?
1: 골을 넣었어.
2: 우리가 해냈어.
3: 야호! 우리 팀 최고!
5: 막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아직 로봇팔은 끝나지 않았어. 나랑 배드민턴 칠 사람 여기 여기 모여라.
3: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5: 엄청난 거라고 해서 카메라도 가져왔지.
0: 뭉치, 우리 왔어.
1: 얘들아, 여기야.
0: 안녕, 뭉치.
1: 여기는 뭉치의 파프리카 밭입니다.
4: 파프리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채소잖아.
0: 파프리카 자랑하려고 부른 거야?
1: 그냥 파프리카가 아니라 대왕 파프리카야.
4: 와! 진짜 진짜?
1: 크다. 정성껏 길렀더니 이렇게 커졌어.
4: 이렇게 큰 파프리카는 처음 봐.
1: 그치. 나는 것 좀 도와줄래?
4: 좋아!
5: 나는 그럼 너희들이 따는 모습을 멋지게 찍어줄게.
0: 하나, 둘, 셋!
5: 조금만 더!
1: 파프리카.
4: 거기서 파프리카야.
0: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이러다 놓치겠어.
1: 내가 잡아볼게. 이리 와. 야, 아무래도 파프리카를 앞에서 막아야 할 것 같아.

0: 공순이 괜찮아?
1: 괜찮아. 포니! 포니 살려!
0: 포니!
1: 이제 어떡해, 키미?
0: 멈출 수 없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구해야지. 자, 꽉 잡아.
1: 우와!
0: 이제 포미를 구해야 해. 포미, 날 잡아.
2: 됐다.
3: 고마워, 얘들아. 바로 그거야. 모두 포미 꽉 잡으라고.
1: 드디어 멈췄네.
0: 다들 무사했구나.
1: 대왕 파프리카도 완전 멀쩡하다고. 뭉치가 정성껏 키운 대왕 파프리카인데.
0: 우와, 맛있겠다. 뭉치의 대왕 파프리카 요리 나왔습니다.
1: 나는 파프리카 절대 안 먹어. 그치만 특별히 한 입만 먹어볼게. 우와, 분명 파프리카인데 달콤 짭짤 맛있어.
3: 나도 먹을래.
1: 앞으로 뭉치가 키운 대왕 파프리카만 먹을 거야.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지성.
4: 얼굴엔
5: 순한 길게,
4: 줄무랜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키키키키.
9: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4 더하기 4는 7. 5. 비밀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가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다배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랑?
6: 덕분말!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남방구는 북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우리 여행 가자.
6: 들어갑니다.
5: 그럼 여기 출발.
6: 뽀로로 떴다 비행기. 뽀로로 비행기.
7: 기내식입니다.
6: 맛있겠다.
8: 하늘 높이 날아라. 신나는 여행.
7: 뽀로로 떴다 비행기.
9: 키키키키.
10: 사는 아이도
9: 키키키키.
1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0: 어,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smell.

0: 4 6
1: 8
0: 7
2: 짝수 최고.
3: 2
1: 4
0: 6
1: 8
0: 7
2: 짝수 짝수
4: 2로 만들어졌지.
2: 짝수
0: 12
3: 14
5: 16
1: 18
2: 20 짝수 짝수 최고 짝수 2로 만들어졌지.

0: 헐수.
1: 헐수 최고.
0: 2, 3,
2: 5,
3: 7,
1: 9.
4: 헐수.
5: 헐수.
4: 헐수.
6: 2로 만들어졌지.
0: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10.
4: 헐수.
3: 11. 13.
0: 15.
3: 17.
0: 19.
4: 헐수.
1: 헐수 불러.
4: 헐수.
6: 2로 만들어졌지. 거기에 1을 하나씩 더해.
4: 헐수.
1: 짝수.
4: 헐수.
1: 짝수.
7: 짝수.
6: 더하기 짝수는
2: 짝수.
7: 짝수.
2: 더하기 짝수는
7: 짝수.
2: 짝수.
7: 더하기 짝수는 짝수.
6: 짝수에 짝수를 더하면 짝수.
0: 헐수. 더하기 헐수는
7: 짝수.
0: 헐수. 더하기 헐수는
7: 짝수. 와우.
3: 세 번째는 되겠지. 헐수.
2: 더하기 헐수는
0: 짝수.
6: 헐수에 헐수를 더하면 짝수가 나와요.
0: 어?
6: 짝수.
0: 더하기 헐수는
2: 헐수.
7: 짝수.
0: 더하기 헐수는
2: 헐수.
3: 짝수.
2: 더하기 헐수는
3: 헐수.
6: 헐수에 짝수를 더하면 헐수가 나와요.
0: 첫 번째 헐수 정사각형. 다음 헐수는
7: 정사각형.
2: 다음 헐수는
8: 정사각형.
3: 다음 헐수는
2: 정사각형. 짝수.
8: 헐수.
7: 짝수.
0: 헐수.
4: 헐수.
7: 짝수.
6: 헐수.
7: 짝수.
6: 헐수.
4: 짝수.
7: 헐수.
6: 짝수.

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7: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아빠, 저게 뭐야?
9: 글쎄.
10: 다들 뭐 먹는 거지?
11: 이게 뭐예요?
12: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1: EBS IN 포키제?
12: 네.
1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키똥.
2: 얼굴엔
0: 순한 키키
2: 줄무란
3: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공룡 구조대 아픈 공룡을 구해라.
4: 좋아 얘들아, 이제 케이티랑 양치질 할 건데 준비됐지?
5: 그럼.
0: 응, 기다렸어. 자, 즐거운 양치질 시간.
6: 이거 꼭 이빨이 박하향으로 거품 목욕하는 것 같아.
4: 다 했으면 이 펭국에 이리 와.
0: 여기 상쾌해진 귀여운님 내게 더 간다. 이번엔 마샬 네 차례야. 응, 안 그래도 이빨에 사료가 끼어서 기다렸어. 칫솔질러도 안 나오면 이렇게 물을 쏘는 도구를 사용해봐. 오, 빠졌어. 빛나는 게 치약 광고 모델 같은데?
5: 그 정도로 낡아.
0: 누구 이가 제일 빛나나? 기대해. 내가 진짜 신기한 거 보여줄게. 뭔데 그래? 완전 궁금하다. 바로 말하면 재미없지. 이런, 테일러, 베니, 서두르자. 이러다 놓치겠어. 됐다, 다 왔어, 여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우와, 이게 뭐야?
4: 이건 간헐천이란 거야. 별명은 성실 개마왕이고 한 시간마다 물을 뿜어내는 앤데 거의 만 년 동안 해왔다니까. 말 다 했지.
0: 멋지다, 이런 거 난생 처음 봤어.
4: 이건 성실대마왕이 아닌데? 뿜어낸 지 아직 한 시간 안 됐잖아.
0: 너도 궁금하지, 베니? 저기서 나는 소리야. 가보자. 그런데 나무들이 왜 다 꺾여있지? 어서 피해 아가스테고야. 뛰어! 안 돼!
4: 다친 데는 없나 본데 많이 놀랐는지 엄마를 찾고 있어.
0: 나무들이 다 가리고 있어서 어떻게 꺼내지?
4: 갑자기 왜 쓰러진 걸까?
0: 자, 일단 치우자. 나무가 무거워서 우리 힘만으론 턱도 없겠어.
7: 그러면 도와줄 애들을 부르지 뭐.
8: 진짜 다들 모델 해도 되겠는데? 렉스? 왜 그래?
9: 그게 아기 공룡이 저기 봐, 구멍에 빠졌는데 나무들이 입구를 막아서 못 나와.
8: 걱정하지 마.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0: 뭐야? 내가 1등이야! 상으로 내가 그거 해도 불만 없지? 멍멍 치약 광고 모델.
8: 그럼 로브도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0: 멋지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고마워. 오늘은 구멍에 빠진 아기 스테고사우루스를 구해야 돼. 그래서 누가 가냐면 로키? 너는 트럭에 달려있는 집게를 이용해서 나무들을 옮겨줄래?
0: 초록에너지 출동!
2: 그리고 다음은 렉스? 공룡 집게발로 나무를 더 빨리 치울 수 있게 도와줘.
0: 빵! 공룡 구조견 출동!
2: 또 스카이? 나무를 치우고 나면 비행기로 저 아기 공룡을 들어서 안전하게 밖에 꺼내주면 돼.
3: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4: 파트롤!
2: 예!

0: 거의 다 왔어. 아기 공룡이 빠진 구멍은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
1: 어, 누가 도끼로 이 나무들을 다 찍은 거야?
2: 아니, 아무래도 이빨 자국 같은데.
0: 이쪽이야! 너희들이 와주니까 마음이 좀 놓인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걱정했거든. 공룡 말로 금방 꺼내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어.
1: 자, 그럼 로키, 렉스, 나무들을 치워줘.
0: 그래. 우와, 공룡 집 개발!
1: 하나, 둘, 셋, 당겨!
0: 어쩌면 이렇게 손발이 잘 맞지?
1: 됐어, 스카이! 이제 공룡을 들어서 꺼내줘!
3: 아, 벨트!
0: 너는 할 수 있어! 믿고 그 아래로 들어가! 옳지? 좋아! 됐다!
1: 정말 잘했어, 렉스! 스카이, 들어올리자!
3: 듭니다! 이제 안전하게 내려줄 만한 데를 찾으면 되겠어!
2: 갑자기 무슨 소리지?
3: 우와, 조금만 기다려, 아가!

0: 점점 더 가까워지는데?
1: 티렉스일 거야. 폭군 도마뱀 왕을 뜻하는 애. 그 폭군의 기분이 지금 별로 안 좋은 것 같지?
0: 스카이, 거기서 보여?
2: 응, 저깄네.
3: 보이는 대로 막 물어뜯고 있는데 몸이 워낙 커서 난리도 아니야.
1: 그래서 나무에 이빨 자국이 난 거였구나.
0: 그런데 티렉스는 나무를 안 먹을 텐데. 당연히 큰 바위도 안 먹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내야지. 이대로는 정글이 다 망가지겠어. 뒤에 타, 테일러.
1: 베니, 너도. 티렉스가 지금 뭐래?
0: 주로, 아우, 입이 너무 아파.
3: 진짜? 저렇게 크고 센 공룡도 어디가 아프다고?
0: 맞아. 근데 왜 계속 물어뜯고 있는지는 모르겠어. 스카이, 티렉스 입속 좀 들여다봐줄래?
2: 알았어. 한번 확대해볼게. 응! 달자! 이빨 사이에 낀 나뭇가지가 하나 끼어있어.
0: 어쩐지 그걸 빼내려고 그렇게 아무거나 막 물어뜯었던 거구나.
3: 치과에 갈 수도 없고 어쩌지?
0: 제 이빨에 낀 나뭇가지를 어떻게 꺼내지?
1: 라이더, KT가 마셜 이빨에 낀 걸 뺐던 방법은 어때?
0: 맞다, 물줄기를 썼지? 티렉스한테도 그 방법을 써볼까? 마셜, 물대포가 필요한데 지금 바로 차를 타고 와줄래? 제대로 양치질 시켜줘야 하는 티렉스가 있거든.
2: 티렉스를? 준비 끝! 멍멍수방관 작전 시작!
3: 마셜은 왜 하나? 이러다 티렉스가 정글을 완전히 헤집어 놓겠어.
2: 아, 우리 아기 엄마 찾았자요.
1: 근데 티렉스가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0: 어서 마셜, 물대포로 티렉스 이빨에 끼어있는 저 나무를 좀 빼줘. 보이지?
2: 응! 물대포 발사!
3: 물이 닿아야 나무를 빼지. 공룡 치과에서 노릇하는 거 힘드네.
0: 마셜을 높이 올려줘야겠는데?
1: 아, 성실 대마왕!
2: 이 옆에 한 시간마다 물을 뿜는 간헐천이 있어.
1: 지금쯤 물을 뿜을 때가 됐고.
0: 좋은 생각이야. 마셜, 간헐천이 나오는 위치로 가줘. 렉스는 티렉스가 소방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얘기해주고.
1: 안녕, 친구. 그래, 너. 내 이름도 너랑 같은 렉스인 거 알아?
2: 오, 거의 하늘을 나는데?
0: 마셜, 지금이야!
2: 치카, 치카.
1: 괜찮아, 좋다는 소리거든. 넌 고맙단 거고.
2: 얘들아, 너희가 아픈 공룡을 구했어. 오늘도 멋지게 해낸 거 축하해.
0: 고마워, 테일러. 혹시 또 공룡들한테 큰일이 생기면 우리 구조대를 불러줘.
2: 모델 후보가 또 생겼네.
3: 공룡 구조대, 공룡에 매달린 사촌 양재를 구해라.
4: 드디어 템이랑 테일러를 볼 수 있겠네. 아, 이렇게 넷이서 한 자리에 모인 게 얼마만이지?
5: 어서 빨리 둘 다 만나고 싶다. 아, 물론 거기 공룡들도 만나고.
1: 우와,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4: 야, 그럼 내 카메라 장비가 몽땅 들어있거든.
5: 내가 아니라 우리 장비 말이지. 빠진 거 없는지 볼게. 애물칩이잖아.
4: 안 돼, 그건 여행가서 먹을 거라고.
0: 터봇 박사님한테 배달할 물건까지 다 실었어요. 갈까요? 로보독, 야생공룡 지역으로 출발!

0: 친구들.
1: 오랜만이야, 호레시오, 프랑스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반갑다.
0: 정말 최고예요. 웬만해서는 만나기 힘든 가족을 여기 야생공룡 지역에서 보다니.
2: 어렸을 때랑 참 똑같은데, 테일러?
1: 어, 라이더, 배달 고맙다.
3: 도움이 되면 저희도 좋죠.
0: 가지고 온 짐 다 내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할래? 꽝꽝 공룡! 해보자!
4: 완전 좋지!
5: 우리 같이 해!
1: 내가 다 안내해주고 싶은데 우선 환자로 온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를 살펴봐줘야 하거든. 얘가 갑자기 목이 아프대.
2: 괜찮아. 환자 보는 동안 쉬면서 기다릴게.
6: 아, 지겹게 기다리자고. 잠깐 산책하면 어때?
2: 응? 안 될 거 없지. 조용조용 말하면서 가면 공룡들도 볼 수 있지 않을까?
6: 잘하면 먼저 이것부터 먹고. 공룡을 잘 찾으려면 먼저 배가 불러야지. 아,
2: 불새 딸린 초식 공룡이야.
6: 쟤한테 해물칩 좀 줘볼까?
2: 아, 안 돼. 사람이 먹게 만든 걸 함부로 야생동물한테 주면 어떡해.
6: 한 입만 주는 건 어때? 또 이거 줄 때 바로 클로즈업 사진 찍으면 되잖아. 안 그래, 호레이쇼? 머리를 좀 써.
0: 꽝, 꽝, 꽝, 공룡!
6: 겁도 없이 날 찍어.
3: 이젠 네가 공룡이야, 러블.
6: 야호! 난 러블사우루스다. 꽝, 꽝. 엄청 가까워. 먹고 있는 틈에 최대한 많이 찍어놔야지.
2: 프랑스와, 뿔에 카메라 끈 걸렸어.
6: 지금 이 각도가 딱 좋은데.
2: 걱정 마, 프랑스와. 내가 갈게.

0: 놈이 바로 공룡타는 카우보이다.
1: 그런 말이 나와? 공룡한테 끌려가고 있는 거잖아. 라이돌 불러야겠어.
2: 무서운 공룡이 잡으러 간다.
3: 터보 선장님, 웬일이세요?
1: 우리 지금 트리케라톱스한테 끌려가고 있어. 으아, 바로 뒤에서는 사나운 익룡이 쫓아오고 있고.
3: 걱정 마세요, 터보 선장님. 저희가 갈게요. 아시죠?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려. 퍼피 구조대 공룡 본부로 출동!
2: 라이더가 부른다! 아!

0: 멋지다.
1: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2: 오늘은 터보 총재 두 분을 구해야 돼. 지금 달리는 공룡에 타고 계시거든.
3: 정신이 쏙 빠지셨겠는데?
2: 거기다 뒤에서는 임룡이 쫓아오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누가 가냐면 체이스? 넌 드론으로 저 트리케라톱스가 어디 있는지 찾아줘.
1: 공룡 경찰 체이스 출동!
2: 그리고 스카이, 너는 벨트를 이용해서 터보 형제 두 분을 들어올려주면 돼.
3: 아, 하늘을 나는 스카이!
2: 그리고 렉스, 너는 공룡 말을 잘하니까 우리가 두 분을 구조하는 동안 트리케라톱스를 진정시켜줄래?
4: 왕! 공룡 구조단 출동!
2: 준비됐지? 퍼피 구조대 출동하자! 예!

0: 그 트리케라톱스 소리야?
1: 어, 너희 트리케라톱스가 초식 공룡이란 거 알아? 오로지 식물만 먹는단 뜻이지. 쟨 이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을 엄청 좋아할 거야.
0: 그래? 그럼 멀지 않은 데 있겠네. 케이스, 드론으로 공룡이랑 두 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 줄래?
2: 드론? 봐! 이건 발자국 같은데?
1: 맞아, 트리케라톱스의 발자국이야. 근데 저건 뭐지?
0: 해물집 아니야? 스카이, 두 분 위치를 찾았어. 저 드론을 따라가줘.
3: 아, 알았어.
4: 저리가, 이 끈질긴 인형 녀석.
2: 저렇게나 큰 인형이 가까이 있으면 스카이가 어떻게 다가가지?
0: 더보스 선장님, 과자 버리세요. 어서!
4: 안 돼! 이 라이명이 얼마나 기막힌데!
0: 체이스, 인형을 더 떨어뜨려 놓자!
2: 발사!
0: 탁 트인 곳으로 가고 있어! 스카이, 지금이 기회야!
3: 아, 1등! 누구든지 빨리 잡으세요!
5: 내가 훨씬 용감하니까 먼저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해 줄게.
4: 뭐? 당연히 내가 더 용감하지. 자, 너 먼저 가. 고마워.
3: 몰려, 다시 갑니다. 다 잊어.
6: 식충 식물들이 있어서 만만치 않겠는데.
5: 잡아. 아니.
0: 공룡 속도가 아까보다 빠른데?
5: 난 망했다! 천천히 좀 가!
3: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곧 구해드릴게요!
5: 안 돼! 여기 다른 구덩이잖아! 어쩜 좋지? 이거 정말 골치 아프겠는데?
1: 라이더, 저 공룡이 절벽을 차고 올라오는 건 무리야!
2: 프랑스와 아저씨는 구덩이에 빠졌고!
5: 빨리 좀 꺼내줘! 가라앉아! 여기 다른 냄새도 독해!
0: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로보독, 공룡 트럭을 몰고 와줘! 스카이, 저 구덩이에서 만나!
3: 알았어!
5: 오, 그래, 이거야! 내가 제일로 원하던 클로즈업 사진 각도다! 근데 발이 안 빠지네! 오, 좀 괜찮은데. 잠시네. 아, 안 돼. 오지 마. 이까지 해물집이 뭐라고 이런 타월 구덩이에 들어와. 그러다 100% 후회한다.
1: 라이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끌어올려야 돼.
0: 로보도, 공룡 트럭의 집게팔을 저 구덩이까지 내려볼래? 렉스, 넌 계속 저 공룡을 달래줘.
1: 바로 갈게. 겁먹지 마. 구하러 온 거야. 올려줄게. 그냥 그 벨트만 차면 돼. 로. 무서운 거 아니야. 편안히 있어.
0: 로보도 끌어올려주자. 잘했어. 이제 프랑스와 아저씨 구하자.
5: 제발. 점점 가라앉고 있다고. 빨리.
3: 자, 아저씨 잡으세요.
5: 발이 빠져있어서 못 잡아.
1: 내가 해볼게. 아, 공룡 집게발.
5: 메르시 렉스.
0: 로보도, 다시 한번 들어올려줘. 다음은 렉스, 네 차례야.
5: 만세,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아직 내 해물칩도 잔뜩 남았지. 이런.
1: 아, 다 나와서 다행이야, 베리.
4: 공룡들 땅에 와서 봉변 당할 뻔했는데 정말 고맙다.
0: 별 말씀을요. 혹시 또 트리케라톱스한테 매달리시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5: 아, 맞다. 내가 찍은 사진 한번 구경할래?
4: 잠깐, 타르가 묻어서 망가진 거 아니었어?
5: 아니야, 내가 어떻게 지켜낸 사진인데.
4: 와, 예술이...

0: 따로 없네. 네가 이렇게까지 귀엽게 나온 사진은 처음 보는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길게,
1: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3: 또 졌네.
4: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들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갑의 가족.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에코의 요술이 통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3: 어서오세요 공주님.
2: 동아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동아나라 캐슬.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꼬마 버스들의 공룡 친구 1.
9: 저기 놀이동산에서 나오는 꼬마 버스들이 보이네요.
8: 정말 재밌었어. 내놓자. 어?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10: 어? 뭘 보라는 거야?
11: 어? 아무것도 없는데.
8: 어?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기서 빛이 번쩍였는데.
10: 에이 잘못 봤겠지.
8: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어. 우리 저기 가서 확인해보자.
11: 가요.
8: 얼른. 이쪽으로 가는 게 맞나?
10: 타요,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
12: 그래, 벌써 어두워졌어.
8: 거의 다 온 것 같아. 조금만 더 가보자.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이쪽인가?
11: 뭐야? 길도 없잖아.
8: 분명 저기서 빛이 났었어.
10: 가요. 괜찮아?
8: 얘들아, 이리 들어와 봐.
10: 뭐?
8: 이쪽이야.
11: 우와. 동굴이잖아.
10: 신기하다.
8: 아까 빛났던 데가 여긴 것 같아. 들어가 보자.
12: 무서워서 난 싫어.
8: 나도 유령 나올 것 같아.
11: 네가 오자고 했으니까 먼저 들어가 봐.

0: 것 같은데.
1: 너도 무서워서 그러지?
0: 야, 아니거든. 무섭긴 뭐가 무서워. 좋아, 그럼 내가 들어가 볼게.
2: 가요.
0: 너무 무섭잖아.
1: 왜 벌써 와?
0: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3: 그래?
0: 이제 돌아가자.
4: 같이 가요.
0: 빨리 따라와.
2: 천천히 가.
3: 그런데 아까 타요가 봤다도 빛은 뭘까?
1: 잘못 본 거 아니야?
0: 나도 잘 모르겠어.
1: 어? 그런데 타요, 학교 배지는 어디 있어?
0: 어? 어디 갔지?
2: 아까 동굴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0: 그런가?
3: 혹시 모르니 동굴 쪽으로 가서 살펴봐.
0: 나 혼자?
1: 우린 내일 일하러 가야 하잖아. 어서 가자.
4: 이따 봐요.
0: 그래, 알았어. 별일 없겠지.
5: 결국 타요는 학교 배지를 찾기 위해 혼자 동굴에 다시 왔어요.
0: 어디다 떨어뜨린 거지? 어두워서 잘 안 보이네.
6: 유령이다! 살려주세요! 안 돼! 살려!
0: 내가 다 알고 있잖아! 어떻게 된 거지?
5: 겁에 질린 타요는 서둘러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0: 얘들아!
3: 타요, 빨리 왔네.
1: 백지는 찾았어?
2: 타요, 무슨 일 있었어?
0: 동굴에서
3: 뭐라고?
0: 동굴에서 괴물이 나왔어!
3: 괴물?
1: 말도 안 돼.
0: 정말이야, 공룡처럼 생긴 괴물이 날 공중에 둥둥 뛰었다니까.
3: 장난 그만해.
0: 백지도 공중에서 막 날아다녔다고.
1: 그럼 백지는 어디 있는데?
0: 그게
2: 아유, 꿈꾼 거 아니야?
0: 이뻐? 가니, 너도 못 믿는 거야?
1: 야, 졸려.
3: 우리 이제 자러 가자.
1: 그래.
0: 얘들아, 진짜라니까. 꼬마 버스
5: 다음날 꼬마 버스들은 다시 남산에 있는 동굴로 향했어요.
0: 너희 무섭다고 나 두고 가면 안 돼, 알았지?
1: 그럼, 난 겁많은 타요랑은 다르다고.
0: 뭐? 로기 너?
7: 네, 현재 아무 이상 없습니다.
3: 들어갈 수 없나 봐.
2: 어떻게 된 거지?
7: 얘들아! 이것은 위험하니까 어서 돌아가렴.
4: 네.
0: 거봐, 내 말이 맞지? 괴물이 나타나서 조사하고 있는 게 분명해.
3: 타요 말이 정말인가 봐.
1: 그러게.
3: 저게 뭐지?
1: 어?
3: 와, 배치가 날아다니잖아.
0: 괴물이 다시 왔나봐.
3: 어떻게 된 거지?
2: 착한 애 같아. 타요한테 백지도 찾아줬잖아.
0: 네가 이걸 찾아준 거야?
2: 야,
0: 고마워.
1: 우리 말을 알아듣나 봐.
0: 내 이름은 타요야. 넌 집이 어디야? 동굴을 가리키는 건가?
7: 이번엔 이쪽 길을 찾아봐야겠어. 그런데 정말 공룡일까?
8: 그렇다니까.
0: 왜 그래?
8: 얘들아, 안녕.
4: 안녕하세요.
7: 너희 혹시 공룡같이 생긴 동물 못 봤니?
0: 공룡이야?
7: 이쪽에서 공룡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거든. 이쪽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2: 그런데 공룡은 왜 찾는 거예요?
0: 그 공룡을 찾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8: 희귀한 동물이니까 연구도 하고 위험할 수 있으니 어딘가에 가둬야겠지.
2: 가둔다고요?
0: 저희는 못 봤어요.
8: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꼭 신고해 주렴.
7: 그럼 저쪽으로 가보자고.
1: 타요, 그런데 왜 공룡을 못 봤다고 했어?
0: 사실대로 말하면 얘가 잡혀갈 것 같아서.
2: 맞아.
1: 그럼 우리가 공룡을 숨겨주자.
0: 좋은 생각이야.
2: 맞아.
0: 공룡아, 우리가 보호해줄게. 같이 가자.
5: 꼬마 버스들은 공룡과 함께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9: 너무 귀엽다.
0: 우리 공룡한테 이름 지어줄까?
9: 좋아.
0: 뭐라고 짓지?
10: 티노 어때?
0: 티노?
10: TV에서 본 티라노사우루스 공룡이랑 닮아서
9: 정말 잘 어울린다.
1: 맞아.
0: 이제부터 네 이름은 티노야. 어때? 이야. 티노도 마음에 들어봐.
1: 여기
11: 여기 있었구나. 로기, 아까 시킨 청소는 다 하고 노는 거야?
1: 청소요?
11: 청소 잘했는지 보게. 잠깐 비켜봐.
1: 조금 이따가 보면 안 될까요?
11: 로기, 너 청소 안 했지?
1: 그게요.
11: 어서 나와보라니까.
1: 누나, 누나, 그게요.
11: 어서.
1: 네.
11: 와, 로기 대단한데?
1: 네?
11: 정말 깨끗하게 정리했다. 이렇게 잘 치워놓고 왜 못 보게 한 거야?
1: 누나가 놀랄까봐 그랬죠?
11: 로기도 참. 그럼 재밌게 놀아.
1: 어떻게 된 거지? 네가 그런 거야? 정말 고마워, 티노. 네가 최고야.
5: 다음 날, 타요와 티노는 차고지에서 함께 놀게 되었어요.
0: 귀여워네. 티노!

0: 옷이 어디 갔지?
1: 비너, 초능력 쓰는 게 어딨어? 야, 가기 사.
2: 타영아, 키노는 차도지에서 시간을 보내며 더욱 친해졌어요. 그런데 공룡을 쫓던 사람들은 티노의 흔적을 찾아냈어요.
3: 여기 공룡 발자국을 찾았어.
4: 뭐? 뭐?
5: 아, 여기서 어디로 간 거지?
3: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5: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2: 어느 어두운 밤 남산의 동굴에서 신비로운 아기 공룡 티노를 만나 차고지에서 함께 지내며 친구가 된 꼬마 버스비.
1: 너무 귀엽다.
2: 하지만 공룡을 추적하던 연구원들은 티노와 자동차의 흔적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3: 어? 이건 바퀴 자국이잖아.
5: 어떤 차의 바퀴 자국인지 알아봐야겠어.
2: 앞으로 꼬마 버스들과 티노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타연은 티노와 함께 차고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1: 티노랑 있으니까 차고지에만 있어도 재밌다. 야!
6: 그런데 넌 여기 어떻게 온 거야? 야! 야! 어?

0: 통해서 온 거구나. 그럼 너희 집도 그 너머에 있는 거야?
1: 야오.
0: 왜? 가족들이 보고 싶어?
1: 야오.
0: 그렇구나.
2: 가요!
3: 큰일 났어.
0: 무슨 일이야?
3: 오다가 봤는데 동굴 근처를 지키고 있는

0: 분명 좋아할 거야.
1: 그래, 좋아.
2: 꼬마버스들은 티노와 함께 놀이동산에 왔어요.
0: 티노, 여기가 놀이동산이야.
3: 정말 멋지지?
0: 야, 나와.

0: 하고 싶었는데.
1: 뀨. 뀨. 야.
0: 이게 무슨 일이지?
2: 나도 모르겠어.

0: 여기 예쁜 꽃들이 정말 많거든. 한대 풍선!
1: 못해!
2: 끼야!
0: 풍선이잖아!
3: 와, 대단하다!
0: 고마워, 티노!
2: 야!
4: 티노 정말 멋진 것 같아.
5: 맞아. 티노 덕분에 회전 목마도 계속 타고.
0: 풍선도 다시 찾아줬잖아. 고마워 티노.
5: 어? 어?
0: 어? 티노가 없어졌어.
4: 뭐? 갑자기 어디 간 거야?
0: 일단 흩어져서 찾아보자.
6: 속보입니다. 남산에서 공룡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목격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보신 분은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어머, 공룡이 발견됐대.
8: 알고 안 돼.
0: 우와.
9: 잠시만, 혹시 이 버스를 본 적 있니?
10: 타요인가? 잘 모르겠는데요.
9: 타요?
0: 티노야! 티노야! 어딜 간 거지?
7: 와, 공룡이다.
0: 어?
7: 귀여워. 귀여워.
9: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0: 티노잖아.
7: 진짜 공룡 아니야?
9: 에이, 장난감이겠지.
0: 여기 있었구나. 내 잃어버린 공룡 로봇 장난감이네. 정말 진짜 같죠?
9: 봐봐, 장난감이라니까.
7: 정말 잘 만들었다.
0: 한참 찾았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야?
2: 뀨!
0: 없어져서 깜짝 놀랐잖아.
2: 뀨?
9: 뀨?
0: 자, 어서 타.
11: 저건. 여보세요? 제가 뉴스에 나온 동물을 봤어요.
0: 꼬마 버스 타요. 자, 다신 혼자 나가면 안 돼. 간지러워.
12: 와, 저기 좀 봐. 하늘에 별이 정말 많아.
0: 어? 저 별자리 좀 봐. 저건 꼭 티노같이 생겼다. 어? 버스 모양 별자리야.
12: 꼭 티노랑 우리 같네.
4: 티노,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우리랑 살면 안 돼?
12: 그래, 매일 같이 놀자.
13: 재밌니?
0: 네, 최고예요.
5: 아무래도 티노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봐.
10: 맞아, 우리랑 사는 것도 좋지만 가족들을 보고 싶을 거야.
0: 티노.

0: 우리 디노를 집으로 돌려보내주자.
1: 하지만 사람들이 동굴을 지키고 있잖아.
0: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1: 알겠어.
0: 좋아.
2: 잠있다.
0: 디노를 잡으러 왔나 봐. 어떡해. 디노 어서 타. 남산으로 가자. 어쩌지.
2: 놀래라.
0: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2: 지기 전에 빨리 잡아.
1: 우리도 날고 있어.
0: 가자.
3: 어떻게 이런 일이.
4: 말도 안 돼.
0: 좋았어. 빨리 남산으로 가자.
5: 꼬마 버스들이 남산 동굴 근처에 도착했어요.
0: 아직도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 어쩌지. 작전을 세우자.
6: 작전?
0: 저기요. 큰일 났어요.
7: 무슨 일이니?
0: 저쪽에 이상한 게 나타났어요.
7: 뭐? 어서 가보자. 빨리 움직여. 그래.
3: 뭐가 있다는 거야?
0: 와!
3: 어?
0: 와! 이게 뭐야? 뭐야?
3: 왜 또 저러지? 무슨 일이야?
0: 지금이야?
8: 이게 뭐야?
0: 희성공!

0: 맞아. 정말 보고 싶은 거야.
1: 아, 잠깐!
2: 겨.
1: 이거 가져가.
2: 겨?
1: 네가 찾아 좀 뵙지 말이야. 선물로 주고 싶어.
2: 겨. 겨. 겨.
1: 어서 가. 가족들이 기다리잖아.
0: 잘 가.
1: 우리 또 만나.
2: 겨.
3: 꼬마 버스들과 티노가 아쉽게 헤어졌네요.
1: 안녕.
3: 언젠가 꼭 다시 만나기를 바랄게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4: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3: 얼굴엔
5: 순한 킬킬,
3: 눈물엔
5: 덤덤한
6: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7: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3: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킥킥킥킥.
1: 하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2: 얼굴엔
0: 순한 킥킥.
2: 눈물엔
0: 덕분만
3: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여기서도 씽씽
2: 빙글빙글 날라라 시속을 알라라
1: 재밌다. 잠깐 쉬자.
2: 2층에서 구름 보고 갈 때는 차례로
1: 의자도 돌려볼까. 내일 또 놀자. 안녕
2: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1: 원더키드
3: 넘버블럭스 친구들
1: 모이라.
3: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1: 20까지 함께 우리 같이 놀자.
3: 5월 3일 만나면
1: 8이야.
3: 전신
1: 우리 모두 8.
3: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1: 함께 놀아요.
3: 넘버블럭스 4대 가족.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EBS IN 포키젤?
8: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 방!
4: 안녕!
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킥킥,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그러네. 오늘 30도가 넘는다더니.
1: 아, 맞다. 응? 할아버지, 날씨가 더울 땐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게 좋죠. 그죠?
0: 응? 그런데?
1: 그런데 아이스크림은 정말 정말 시원하잖아요.
0: 그렇지.
1: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0: 그 얘기 할 줄 알았다. 그래, 가자.
1: 안녕하세요.
2: 응? 오, 달님이 왔구나.
0: 나도 왔어. 오늘 엄청 덥구만.
2: 아, 어서 와. 오늘같이 더운 날은 아이스크림이 딱이지.
0: 달림아, 오늘은 뭘 먹을 거니? 골라봐.
1: 잠깐만요. 뭐 먹지? 반짝반짝 딸기 공주도 먹고 싶고, 초코나라 밀크 퐁당도 먹고 싶고, 스노우쿠키 봉봉도 먹고 싶은데.
0: 아니, 대체 그 어려운 이름들은 어떻게 외우는 거니? 할아버지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던데.
1: 어? 전 하나도 안 어려운데요? 여기 있는 아이스크림 이름 전부 외울 수 있어요. 얜 수리수리 바나나, 얜 땅총토끼 당근나라, 레인보우 밀키웨이, 별빛 총총 레몬.
2: 응? 대단한데? 달님이 나중에 크면 아이스크림 가게에도 되겠어. 응?
1: 와, 나만의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다면 진짜 좋겠다.
3: 얘들아, 우리 뭐하고 놀까?
4: 아, 심심하다.
5: 마당에 나가서 놀까?
3: 난 사양할래. 너무 덥잖아.
1: 그럼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하자.
6: 뭐?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1: 어, 오늘 할아버지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 갔었거든.
7: 우와, 맛있겠다. 아이스크림.
3: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는 어떻게 하는데?
4: 그림으로 그릴까?
1: 나한테 아이스크림 장난감 있지롱.

0: 당근은 싫어.
1: 그럼 사리리 멜론 천사 어때요?
0: 네, 좋아요.
2: 여기 계산해주세요.
0: 네, 포인트도 적립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 재밌다.
0: 진짜 아이스크림 가게 같다.

0: 저번엔 너네 아빠처럼 케이크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잖아.
1: 그전엔 동화책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으면서. 아...
2: 내 맘이거든. 그래도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제일 좋아. 할아버지, 오늘도 엄청 더워요.
3: 그렇다면?
2: 더울 땐 시원한 걸 먹어야 해요.
3: 시원한 거라면?
2: 에이, 다 알면서.
4: 아이스크림!
3: 그럼 대신 엄마 아빠한텐 비밀이다. 아이스크림 너무 자주 사준다고 뭐라고 할 거야.
2: 네, 비밀.
0: 할아버지 최고! 안녕하세요.
5: 우리 또 왔어.
6: 아이, 어서 와. 아이, 마침 잘 됐네.
5: 왜 그래? 무슨 일이 있어?
6: 아이, 내가 집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말이야. 잠깐 다녀올게.
5: 그래? 그럼 달님이 지금 아이스크림 못 먹겠네. 어?
6: 아이, 미안. 저기, 달님아, 조금만 기다려줄래?
2: 아, 네.
6: 저 그리고... 제 조금 이따가 손님이 아이스크림 케이크 가지러 오기로 했는데 좀 부탁할게.
5: 오케이, 다녀와.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가 전해줄게.
6: 아, 고마워. 그럼 빨리 다녀올게.
5: 달림아, 괜찮지? 여기 좀 있어도.
2: 그럼요. 난 여기 엄청 좋아요.
7: 안녕하세요.
8: 어서 오세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찾으러 오셨나요?
7: 아니요. 아이스크림 사러 왔는데요.
8: 네? 어떡하죠? 지금 주인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아이스크림을 팔 수가 없는데.
7: 네? 아, 큰일이네.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약속했는데.
9: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7: 울지 마. 엄마가 다음에 사줄게.
2: 할아버지, 그냥 우리가 팔면 안 돼요?
8: 우리가?
2: 네, 아기가 울잖아요.
8: 알겠네.
2: 아이스크림 할아버지가 뭐래요?
8: 조금 늦을 것 같아.

0: 없다고 우리더러 대신 좀 팔아달라는데?
1: 신난다!
0: 자, 여기 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됐지? 고마워.
1: 안녕히 가세요.
2: 여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
3: 또? 뭐 먹지, 뭐 먹지?
4: 난 별빛 청청 레몬. 난 다른 거. 이것도 맛있겠다. 어.
1: 어서 오세요.
4: 별빛 청청 레몬 주세요.
0: 아, 별빛 청청이.
1: 할아버지, 이거예요.
0: 어, 그래. 여기요.
4: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1: 저거예요, 저거.
0: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여기 있습니다.
2: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걸로 저한테 하나 추천해 주실래요?
1: 네. 제가요?

네, 그거 주세요.

0: 아이고, 미안. 하나가 너무 늦었지?
1: 아니야. 달님이 덕분에 잘 팔았어.
2: 네, 완전 신났어요.
0: 아이고, 그래? 고맙다, 달님아.
3: 다녀왔다.
4: 어머, 이게 다 웬 아이스크림이에요?
2: 오늘 할아버지랑 알바해서 받아온 거예요.
1: 어? 아이스크림. 할아버지랑 아이스크림. 알바?
5: 친구네 아이스크림 가게를 잠깐 봐줬는데 고맙다고 줬어. 달님이 덕에 아이스크림도 많이 팔았거든.
3: 그래요?
2: 자, 어떤 맛으로 드릴까요?
3: 전 레인보우 밀키웨이 주세요.
2: 자, 여기요.
4: 와, 우리 달님이는 아이스크림 박사네.
2: 달님이랑 아이스크림 드실래요?
6: 아, 어디 갔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4: 달님아, 뭘 찾고 있는 거야?
2: 아, 생각났다.
4: 뭐 하냐니까.
2: 찾았다. 병원 놀이 하려고요. 어디가 아프세요?
7: 달콩이 배 아야, 배 아야.
2: 어디 한번 볼까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네요. 자, 여기 약을 드릴 테니까 밥 먹고 드세요.
7: 젤리야, 젤리야.
4: 의사 선생님,
2: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4: 머리가 아파요.
2: 자, 어디? 몸살 감기네요. 약을 드릴게요. 자, 많이 줄게요.
4: 감사합니다.
2: 또 아프신 데는 없나요?
4: 네? 이도 아파요.
2: 네. 어디? 아, 해보세요.
4: 아.
2: 이가 썩었군요. 양치를 깨끗이 하셔야죠. 또 약을 드릴게요.
3: 얘들아, 아빠.

0: 왔어.
1: 아빠다.
2: 아빠.
0: 아유. 자. 아이고 우리 이쁜이들 잘 놀았어?
1: 아빠 나 멋지죠?
0: 병원 놀이 하고 있었구나.
1: 네 내가 의사고요.
3: 우린 환자야.
0: 그럼 아빠도 진찰해 줄래?
1: 좋아요.
0: 왜요?
1: 배가
0: 많이 안 좋은가요?
1: 배가 고픈 것 같아요.
0: 정확한데요?
1: 환자분은 약 대신 밥을 드셔야 해요.
0: 네, 선생님.
1: 정진기
4: 준비.

0: 선생님, 선생님.
1: 아.
2: 주사 맞을 시간입니다.
0: 아. 아.

0: 이제 아픈 환자분 없어요? 다음 환자분이요.
1: 아, 이제 진료 다 보신 것 같아요, 선생님.
0: 아쉽다. 더 치료해주고 싶은데. 아, 밀크가 있었지. 밀크야. 자고 있나? 밀크 환자분.
1: 밀크가 환자 역할 잘하는데.
2: 맞아, 진짜 환자 같아.
0: 와, 이상하다. 밀크 진짜 아픈 것 같아요.
1: 뭐?
2: 그러고 보니 아까부터 움직이지도 않고 낑낑거렸던 것 같아. 다리를 다친 것 같은데?
0: 어떡해! 빨리 병원에 가요! 진짜 병원요!
2: 그래, 서두르자.
3: 이런. 발목 골절입니다.
2: 네? 골절이요?
0: 왜... 그게 뭔데요?
3: 밀크가 다리뼈를 다쳤단 얘기야.
0: 뼈요?
3: 그래. 여기 보이지?
0: 그럼 어떡해요? 밀크 엄청 아플 텐데.
3: 괜찮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행히 아주 살짝만 부러진 거라 깁스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0: 어떡해, 밀크야. 많이 아파?
2: 아까 달림이가 알아채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3: 맞아요. 더 늦었으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달림이 정말 잘했어.
0: 정말요? 제가 잘한 거예요?
3: 그럼. 자, 됐다.
0: 밀크야, 아파도 조금만 참아. 선생님, 이제 밀크 괜찮아지는 거죠?
3: 그럼. 대신

0: 집에 가서 달림이가 엄마를 도와서 밀크를 잘 보살펴줘야 돼. 선생님 대신?
1: 선생님 대신요?
0: 그래, 매일매일 체온도 재고 약도 꼬박꼬박 잘 챙겨주고 밀크가 많이 아파하면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서 병원에 데려오고. 자, 밀크한텐 이제부터 달림이가 의사 선생님이야. 알겠지?
1: 네, 알겠어요.
2: 그럼 이제 밀크는 괜찮은 거야?
1: 아니, 다 나을 때까진 곁에서 지켜봐야 해.
3: 그렇구나. 얼른 나아야 할 텐데.
2: 그래, 빨리 나와서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1: 나도 얼른 같이 놀고 싶어. 와! 어? 벌써 시간이. 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2: 달림아,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1: 미안해, 밀크 약 챙겨줘야 할 시간이야.
3: 더 놀고 싶은데.
1: 이거 먹어야 얼른 나을 수 있어.
4: 밀크야, 왜 어디 아파?
1: 잠꼬대구나. 난 다리가 또 아픈 줄 알았잖아. 밀크야, 잘 자. 얼른 나와서 예전처럼 같이 뛰어놀자.

0: 에이크야, 이제 아프지 마.
1: 오, 많이 좋아졌는걸?
2: 정말요?
1: 그래, 달님이가 정말 잘 돌봐줬나 보네. 다친 데가 이제 다 나았어. 자, 그럼 깁스를 풀어볼까?
2: 네!
1: 어때, 밀크야? 이젠 안 아프지?
2: 우와, 정말 안 아픈가 봐요. 잘 뛰어다녀요.
1: 맞아, 다 나았나 봐. 달림아, 수고했어. 이게 다 달림이 덕분이야. 어? 달림이 의사 선생님?
2: 네? 의사 선생님이요?
1: 그래, 달림이가 2주 동안 선생님 대신 밀크를 잘 돌봐줘서 고맙다.
2: 밀크야, 그만해.
3: 달림아, 써니한테 전화 왔다.
2: 네? 뭐? 행복이가 힘이 없다고?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좀 이상해. 그래? 알았어. 또 내가 나서야겠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키 당장 고민이 되면,
6: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3: 예! Yeah.
2: 포켓몬 태그스타!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클릭서!
2: 클릭서! 얼마세가?
3: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1: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빛으로 변신!
4: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게 가족!
5: 키키키키
6: 하는 아이도
5: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스쿨버스 왔네.
3: 학교 가자.
4: 안녕 친구들.
5: 같이 가자.
6: 안녕.
7: 재밌게 공부해요.
8: 와, 놀이터다.
9: 빙글빙글 쌩쌩.
10: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11: 스쿨버스 내일 떠나자.
1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4: 지성.
13: 얼굴엔
14: 순한 킥킥.
13: 눈물엔
15: 순하게 지켜줄게.
1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동그란 봉지 안에 귀여운 달걀들이 놓여있어요. 똑똑. 달걀 속에는 누가 있을까요?
1: 병아리야!
2: 병아리!
1: 치약이!
2: 달걀 안에 어떻게 병아리가 있어?
0: 짠! 맞아요. 삐약삐약 노란 병아리가 태어났네요.
1: 우와! 진짜네!
2: 어? 정말 몰랐어?
1: 응!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구나! 정말 신기하다!
3: 집에 돌아온 보니는 달걀 하나를 따뜻하게 품기 시작했어요.
4: 어, 보니야, 정말 병아리가 나올 때까지 품고 있으려고?
1: 그럼요! 조금만 있어보세요! 제가 엄청 예쁜 병아리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2: 예쁘!
4: 그래.
1: 어떡하지? 화장실 가고 싶은데.
3: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1: 아직도 그대로야. 왜 병아리가 안 나올까? 그래! 부부맨한테 도와달라고 하자! 도와줘요, 부부맨! 도와줘요, 부부맨!
4: 어? 이 소리는? 부부맨!

0: 네. 보니야, 무슨 일이야?
1: 부부맨! 달걀에서 병아리가 안 나와요. 며칠이나 품었는데도요.
2: 그래? 속상하겠다.
1: 네. 왜 안 나올까요? 혹시 엄마 달걀 없어서일까요?
0: 그럴지도.
1: 그럼 엄마 달걀 만들어주세요. 포근한 둥지도요.
0: 좋은 생각인데? 그럼 이것 좀 눌러줄래?

0: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어요.
1: 어?
2: 와, 벌써 이름까지 지은 거야?
0: 꼬꼬도 이름이 마음에 드나 본데?
3: 꼬꼬, 꼬꼬! 반가워, 꼬꼬!
0: 본인은 꼬꼬를 정성껏 돌봤죠.
3: 많이 먹어, 꼬꼬야? 꼬꼬야, 예쁘게 그려줄게. 아, 쯔삐. 꼬꼬야, 안 돼. 엄마가 그려야지.
0: 꼬꼬는 날마다 무럭무럭 자랐어요.
4: 꼬꼬야, 잠 좀 자자.
5: 이게 뭐야?
6: 무슨 일이에요?
0: 결국 꼬꼬는 밖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2: 자, 완성됐어.
3: 자, 꼬꼬, 이제부턴 여기가 네 집이야. 어쩔 수

0: 보내주고 싶지만 안 돼.
1: 뽀뽀를 보자 본인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0: 딱 놀이터 한 바퀴만 돌고 가는 거다. 밖에 나오니까 좋지.
2: 보니야, 무슨 일로 불렀어?
0: 꼬꼬가 저쪽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2: 뭐?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 쫓아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겠어.
0: 자동차요?
2: 응. 컬러방귀 캔디머신. 꿈컬러 파워. 바람처럼 빠른 웅카!
0: 우와! 고!
1: 처음 집 밖으로 나온 꼬꼬는 룰루랄라 신이 나서 마음껏 돌아다녔어요.
0: 아구라! 어?
3: 우와, 웬 달기지?
4: 어머, 그러게.
0: 안 돼!
2: 빨리 바뀌어라. 가자!
0: 거기다 꼭!

어?

0: 봐봐.
1: 성공!
2: 뽀뽀는 정말 말썽쟁이라니까.
1: 그런데 말이야, 아까 꼬꼬 정말 신나 보이지 않았어?
2: 네? 그럼 꼬꼬 언니. 밖에 나오니까 좋지?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3: 본인은 어떻게 하면 꼬꼬가 즐겁게 지낼 수 있을지 생각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본인의 가족은 시골 할아버지 댁을 찾았죠.
4: 아유, 우리 보니랑 요니 왔구나.
2: 할아버지, 할머니.
5: 저희 왔어요.
6: 어서 오거라.
4: 얘가 그 말썽쟁이 꼬꼬구나.
5: 네, 잘 부탁드릴게요.
2: 할아버지, 우리 꼬꼬 잘 보살펴 주실 거죠?
4: 그럼. 여긴 꼬꼬 친구들도 많아서 꼬꼬도 아주 잘 지낼 거야.
5: 꼬꼬를 친구들하고 인사시켜줄까?
2: 네. 자.
5: 친구들도 꼬꼬가 반가운가 봐.
3: 보니야, 정말 괜찮아?
2: 네, 떨어져 지내는 건 아쉽지만 친구들과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이 꼬꼬한텐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치, 골디?

0: 다시 만날 때까지 꽃보는 건강하게 잘 지낼 거예요.
1: 아빠와 홀드의 비밀.
2: 내 걱정은 하지 말고.
0: 한가로운 휴일. 엄마와 윤희는 외출을 하나 보네요.
3: 다녀올게요.
1: 빠빠.
2: 잘 다녀와요. 그럼 자유 시간이다. 이런 때를 위해 만든 특제 고구마 샌드위치. 그럼 잘 먹겠습니다.
1: 아, 맞아요, 고구마.
2: 이따 먹지 뭐. 부부맨 변신. 왜 벌써 돌아왔어요?
3: 놓고 간 게 있어서요. 그런데 뭐 하고 있었어요?
2: 아, 체조 중이었어요. 이렇게 핫들 핫들 핫들.
3: 재밌는 체조네요.
1: 핫들
3: 핫들. 어머, 우리 윤이 잘 따라하네.
2: 그런데 놓고 간 거 찾으러 온 거 아니에요?
3: 아, 맞다. 어디다 뒀더라?
2: 부부맨 변. 아, 안녕.
4: 뭐 하세요?
2: 골디 찾고 있었어. 아, 골디야, 어딨니? 아, 골디야.
4: 골디는 야옹이랑 있던데요.
2: 그렇구나.
4: 우와, 생각났다.
2: 뭐가?
4: 애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한 걸 깜빡했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2: 그래, 안녕. 빨리 출동해야 하는데. 그래, 뒷마당. 여기라면 괜찮겠지? 부부맨

0: 왜? 무슨 일 있어?
1: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놀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부부만이 저랑 놀아주시면 안 돼요?
2: 아, 그거라면...
3: 우리야!
1: 우와! 얘들아, 왜 이제 와? 부부만, 이제 가셔도 돼요?
2: 그래. 아, 큰일이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 기운이 좀 빠지네. 하지만 나에겐 이게 있지. 아, 어.
0: 골디. 뭐? 다 봤다고?
2: 내가 부부맨인 건 비밀이야, 알지?
0: 뭐? 대신 샌드위치를 달라고? 그럼 한 입만이다. 다 가져가는 거야?
2: 괜찮아, 다시 만들면 돼.
4: 지혜가 다 떨어졌잖아.
5: 여기다 지금 준결승전이 열리고
2: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1: 아빠,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2: 응?
1: 어? 마법성이 아리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6: 보니야, 그거 아빠가 일주일 내내 기다린 경기래. 오늘만 네가 양보하면 어때?
1: 네, 그럼 전 요니랑 놀게요.
0: 고마워요, 여러분.
5: 좋습니다.
0: 뭐지? 리모컨이... 왜 그래, 골디? 나 야구 경기 봐야 한단 말이야. 뭐? 내 정체를 알리겠다고?
1: 아빠, 야구 안 보세요?
2: 이게 아빠가 진짜 보고 싶었던 경기였어.
6: 그날 이후 골디가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아빠는 매일 골디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했죠.
0: 또 놀아달라고? 알았어. 골디, 늦어서 미안.
2: 아침밥이 좀 늦었네. 대신 많이 줄게.
0: 골디, 통조림은 어제 다 먹었잖아.
2: 통조림은 다 떨어졌다니까. 오늘은 그냥 이거 먹어.
6: 엄마 갔다 올게.
0: 안 돼! 통조림 사올게! 말하지 마!
6: 골디, 무슨 일이야? 아, 아빠가 또 방귀 꼈다고?
1: 아, 채자와도 방귀를 끼셨구나! 아빠, 방귀 좀 그만 끼세요!
3: 봐봐!
6: 이따 봐.
1: 네.
3: 네.
1: 골디, 방귀 냄새.
3: 이지.
2: 이런,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이제 어쩌나?
6: 골디는 아빠가 부부맨이라는 증거를 찾기 위해 열심히 뒤졌답니다.

0: 비밀 지켜줄 거지? 부탁할게. 아, 골디도 지금쯤은 포기했을 거야.
1: 아니, 도보맨의 호출기! 뭐?

0: 돌기랑 야옹이잖아. 같이 놀자.
1: 개운하다.
2: 골디? 아, 호출기. 설마 아직도 포기 못한 거야?
0: 부부맨, 도와줘요.
2: 와.
1: 그럼 출동해볼까? 부부맨 출동. 네, 안녕 보니 무슨 일이야?
0: 부부맨, 어? 저기 야옹이 좀 도와주세요.
2: 머리가 귀엽구나. 어떡하면 좋지?
0: 울타리 사이를 크게 벌리면요, 야옹이가 나올 수 있게.
1: 좋은 생각인데? 함께 야옹이를 구해볼까?

0: 방귀구름 펌프!
1: 조금만 참아! 우리가 이걸로 구해줄게! 자...
0: 좋아! 이제 공에 바람을 넣어볼까?
1: 네!
0: 자...
1: 괜찮아요, 영아! 무서운 거 아니야! 뭘 구해주려는 거야!
0: 그래! 골디야, 네가 야옹이 옆에 있어줄래? 야옹이가 조금 무서운가 봐.
1: 골디, 잘했어!
0: 우리도 열심히 해볼까?
1: 네!
0: 하나, 둘!

0: 다행이다. 고마워요, 고마워.
1: 뭘?
0: 돌지도 고마운가 봐요.
2: 알았어.
3: 정말? 내가 부부맨인 거 아무한테도 말 안 할 거야? 고마워, 골디.
4: 이번 일로 아빠와 골디에겐 둘만의 비밀이 생긴 것 같네요.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4: 얼굴엔?
0: 순한 킹킹!
4: 진물엔?
0: 덥덥한 말!
5: 순하게?
0: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6: 아빠, 저게 뭐야?
7: 글쎄.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EBS IN 포키젤?
10: 네.
9: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2: 순하게
11: 진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마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해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키키키키.
8: 사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칠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식물엔
11: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만나핑은 최고의 요리 선생님.
1: 아유, 오늘도 손님이 없네. 엘리, 그만 들어가자.
2: 저 조금만 더 치킨 만드는 거 연습하다 갈게요.
1: 아이고.
2: 꼭 맛있는 치킨을 만들고 말 거야.
3: 케첩을 넣어도 이상하고, 설탕을 넣어도 이상하고. 졸려.
1: 엘리, 방에서 자야지.
0: 만나나, 만냥만냥.
4: 어? 어디서 요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디? 어?
0: 야! 어? 워메! 아니, 이거 뭔 음식이여, 만냥!
4: 먹어볼까? 얼마나 맛없는지 힘이 쭉 빠지네, 만냥.
0: 안 되겠슈! 이런 맛은 도저히 참을 수 없구만요! 요래, 요래, 만냥!
5: 만나냥, 만냥! 나나나나나!
0: 이런 음식은 소스 맛이 좌우하는 것이야!
1: 꿈인가? 요정이 요리를.
3: 깜빡 자버렸네. 빨리 연습해야지.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뭐지? 엄마가 만드셨나?
6: 엘리, 네가 만든 치킨 덕분에 배달 잘 다녀왔어. 고마워.
3: 네? 이거 엄마가 만든 거 아니었어요?
6: 응? 그 치킨 네가 만든 거 아니야?
3: 그럼...
7: 요정이 요리를 한 게 꿈이 아니라 진짜였던 거야?
8: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0: 역시 엘리네 양념치킨은 최고야!
5: 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9: 어? 엘리네 양념치킨이 맛있다고? 주방장이 관둔 뒤로 엘리네 어머니가 직접 만들어서 엄청 맛없어졌다던데?
7: 네? 아니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5: 어떻게 된 거지죠? 치킨을 먹을수록 왠지 만나핑이 해준 요리가 생각나 좋아.
0: 만나핑이 누군데?
5: 만나핑은 요리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요리에 관한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방금.
0: 그럼 만나핑이 지금 엘리네 치킨집

0: 앞에 나타난 건가? 당장 해체하러 가자. 안녕 엘리. 어? 어? 그건 뭐 만들고 있는 거야?
1: 마침 잘했어 로미. 지금 맞받을 사람이 필요했는데.
0: 그게 아니라.
1: 로미, 내가 새로 만든 치킨인데 맛 좀 봐줄래?
0: 잘 먹을게, 엘리.
1: 어때, 로미?
0: 아주 촉촉한 맛이네. 안녕, 엘리! 로미, 괜찮았죠? 겨우 끝났네. 그런데 만나핑은? 구석구석 찾아봤지만 없었어, 방글.
2: 어디로 간 걸까? 걱정이야, 좋아.
1: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왜 그 맛이 안 날까?
0: 만나나? 오늘도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 먹어야지, 만나.
1: 이번엔 맛있게 돼야 할 텐데.
0: 와메, 저게 뭐야, 만나? 안 돼요, 안 돼요!
1: 이거 왜 이래?
0: 양념 소스는 요래요래 만들어야지, 만나!
1: 밤에 봤던 거랑 똑같아!
0: 나나!
1: 네가 그 맛있는 양념 치킨을 만든 거야?
0: 아이고, 치킨이 너무 맛이 없길래 지가 한번 만들어 봐시오. 지는 만나핑이라고 해요, 만나?
1: 난 엘리야. 그리고 널 꼭 만나고 싶었어. 나한테 양념치킨 만드는 법 좀 알려줄 수 있니?
0: 글쎄요. 지는 누굴 가르쳐본 적이 없어서요, 만남.
1: 부탁이야. 혼자서 계속 연습해봤지만 전부 맛이 없었어. 맛있는 치킨을 만들어서 엄마를 도와주고 싶은데.
0: 어? 아이고, 손이 반창고 두성이 아니여.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먼. 전 그렇게 누굴 위해서 요리를 잘하고 싶다면 좋아요. 지가 알려줄게요, 만나.
1: 정말이야? 고마워, 만나핑.
0: 그럼 먼저 양념 소스부터 알려줄게요, 만나. 지가 언제 이래 알려줬시오, 만나. 재료들 제대로 쓴 거 맞아요?
1: 만나핑이 알려줬는데도 난 안 되나 봐.
0: 아이 참, 고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는 거예요. 요래 요래 만나. 야, 지가 도와줄 테니까 같이 해봐요, 만나. 요래 요래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만나.
1: 내 손이 막 움직여.
0: 지랑 똑같이 요리할 수 있어요, 만나. 몸으로 이 감각을 기억하는 거예요, 만나.
1: 응, 열심히 할게.
0: 소스는 요래 요래 만나. 치킨을 튀길 때는 정확한 타이밍이 중요해요. 이렇게? 뭐래? 뜨거운 기름 앞에서 장난치면 못 써요, 만나. 어때요, 만나?
1: 응, 맛있게 튀기는 방법을 이제 좀 알 것 같아. 소스도 다시 한번 만들어볼게.
0: 좋아요, 만나.
1: 근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더라?
0: 아니, 지금까지 뭘 들은 거예요? 다시! 자, 배워야 할 건 다 알려줬슈. 어서 직접 만든 치킨 맛을 봐봐요.

0: 선생님이야.
1: 오메, 그런 말은 처음 들어봐서 쑥스럽구만요. 맞나? 엘리도 최고의 학생이여요. 맞나?
2: 맞나, 핑은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고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 반드시 이 주변에 다시 나타날 거야, 방글.
3: 어? 아, 어? 바로 앞이야. 쟤는 엘리?
2: 아, 만나핑이다, 방글!
3: 만나핑이 왜 엘리랑 같이 있지?
0: 이제 지는 가볼게요, 만나. 만나핑이 알려준 대로 열심히 해서 이 맛을 꼭 지킬게. 치킨을 먹고 싶을 땐 언제든 우리 가게로 놀러와.
3: 아하, 만나핑이 엘리한테 요리를 알려준 거구나.
2: 내가 만나핑의 약점을 알고 있어, 방글. 어서 변신하자, 러미.
3: 알았어, 너한테 맡길게.
2: 응.
0: 눈부신 웃음에 방글핑 타임. 웃음의 프린세스 루비.
2: 만나나나나나.
0: 안녕, 만나핑.
2: 어? 너희는? 그런데 위에 분은 처음 보는구만요.
0: 만나핑, 엘리를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가 보석숲으로 돌려보내줄게.
2: 아, 언젠가는 보석숲에 가겠지만 지금은 바빠서 안 돼요, 만나. 여기도 맛있는 음식이 많아서 엄청 좋아요, 만나.
1: 가기 전에 내가 만든 깜빡 넘어갈 만큼 맛있는 마카롱 맛평가 좀 부탁해도 될까?
2: 뭐, 맛이야 부겄지만 깜빡 넘...
0: 뭐지요?
1: 웃음의 깜짝이야!
2: 와! 오메! 요래 맛있어 보이는 마카롱을 처음 봐요, 맞나? 아, 그럼 한 입만 맛좀 보겄슈! 아,
1: 고추냉이를 듬뿍 넣었지, 방글.
3: 네가 말한 좋은 방법이란 게 이거였어.
0: 뭐, 아무튼 돌아가자. 티리티리 캔츄링 다이아 큐브 속으로.

0: 어서 맛봐야 할 음식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어쩌죠, 만남.
1: 치킨 나왔습니다.
2: 여기 양념치킨 하나 추가해요.
3: 순서대로 번호표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4: 사라 언니, 파티로 주시는 날인데 도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5: 이웃끼리 당연한 걸 뭐. 오늘만이니까 직원은 꼭 구해야 한다. 배달 다녀올게.
4: 네.
0: 맛있어.
1: 손님이 많아져서 다행이야, 엘리. 열심히 연습했었잖아.
4: 모두 만나핑 선생님이 알려준 덕분이지 뭐.
0: 지가 알려준 요리가 최고죠, 맞나?
1: 쓰러진 미더핑. 자, 이 문제 아는 학생 큐.
6: 왔다.
1: 그건 바로 만나과일의 씨앗입니다. 정답이야. 잘했어, 큐. 유후. 선글핑은 역시 천재야, 방글.
0: 내가 먼저 대답하려고 했는데 믿음.
1: 좀 더 재빨라 써야지. 나처럼.
0: 야, 이 미워. 이거 봐, 방글핑. 어?
1: 하나 남은 거 누가 먹을래, 쥬? 어?
7: 나! 뭐야!
0: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밤들! 맛있게 잘 먹었다!

미녀님!

0: 부를 줄 알아. 둘 다 그만두지 못하지.
1: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벌로 청소하고 있는 거야?
2: 요새 쟤네 둘은 틈만 나면 으르렁댄다니까. 왜 그래 미더핑? 어? 뭐야 또? 미더핑! 너 어디 아픈 거야 쭈?
0: 아니 잠깐 머리가 어지러웠어 미더.
3: 아하! 너 또 청소하기 싫어서 깨부리는 거지 방귀?
1: 미더핑 얼굴빛이 안 좋아. 안에서 쉬는 게 좋겠다.
2: 방글핑은 마저 청소 다 하고 있어 쭈.
3: 뭐? 왜 나만 청소해? 너무해. 쟤 분명히 깨병이라고. 미더핑 정말 얄미워.
2: 루미 빨리 빨리.
1: 무슨 일이야?
0: 로미.
1: 얘 열나는 것 같아.
3: 뭐? 그냥 감기겠지.
2: 방글핑.
4: 이거 아무래도 보석 토마토병 같은데 아야?
5: 보석 토마토병?
2: 보석 토마토는 보석 숲에 있는 새빨간 열매인데 좋아.
4: 맞아. 보석 토마토 나무에서 1년에 두 번 열리는 열매야, 하야. 보석 숲에서는 티니핑들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열매를 먹어, 하야. 그런데 보석 토마토를 먹기 싫어하는 애들이 가끔씩 이렇게 아픈 걸 봤어, 하야.
2: 그럼 그 열매만 있으면 낫겠네.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하지, 쭈?
1: 내가 왕국에 연락해서 보내달라고 해볼게.
6: 보석 토마토 열매라니. 아, 안타깝지만 지금은 구하기 어렵습니다, 바롬.
2: 뭐? 어째서 쭈?
6: 예전에 보석 숲이라면 가능했겠지만 보석 티니핑들이 사라진 지금의 보석 숲에서는 더 이상 열매들이 자라지 않습니다, 바롬.
2: 와, 그럴 수가.
4: 어딘가 구할 데가 없을까?
3: 잠깐만 있어봐, 방귀! 혹시 이거...
6: 어? 그건 보석 토마토 씨앗 아닙니까, 바롬?
3: 응? 여기로 올 때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가지고 왔었지, 방귀!
2: 역시 방귀핑은 최고야, 좋아!
3: 그렇지, 방귀!
6: 그럼 어디 볼까? 보석 토마토가 자라는 데 필요한 것은 흙과 물, 그리고...
3: 바로 핑, 고마워!
7: 어?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데... 공주님도 참 성격도 급하시지, 바롬. 보석 토마토를 키우는 데 필요한 세 가지, 흙과 물과... 어? 아름다운 마음?
4: 빨리 차려라, 방글.
2: 벌써 쌀이 탔어, 좋아.
3: 우와.
2: 정말 빨리 자란다, 쭈.
1: 역시 보석숲의 씨앗이구나. 이대로라면 금방 열매가 열리겠어.
3: 마, 간단하네. 역시 난 못하는 게 없어.
2: 우와, 갑자기 왜. 열리지 않는다면 미더핑은 어떻게.

0: 이게 왜 불안하게 그런 소리하는 거야?
1: 어, 그렇지. 이쪽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봐야겠어.
2: 이쪽 분야의 전문가?
3: 어머, 몇 시간 만에 이렇게 자란 거야? 신기하네. 왕국의 식물 모종이 지구껏과 달라 보이진 않는데.
0: 아, 더 이상 자라지 않아. 뭐가 문제인가 방글.
3: 혹시 흙의 양분이 다른 거 아닐까?
1: 흙의 양분?
3: 내가 가게에서 다른 흙을 좀 가져왔는데 흙을 갈아보는 게 좋겠어. 이제 햇볕을 쬐어주면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0: 제발 열매를 맺어줘, 부탁이야. 리더핑이 없으면 난...
3: 너무 걱정하지 마. 우선 이렇게 기다리면서 계속 지켜보자.
0: 이제 내가 할게, 방글. 바보같이 아프긴 하고.
4: 방글빈.
0: 리더핑, 정신이 드는 거야?
4: 너 나 간호해주는 거야, 믿어.
0: 어차피 공짜는 없어. 초코볼 다섯 개 받아낼 거야, 방글.
4: 알겠어, 방글핀.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줄래?

0: 아침부터
1: 벌써 토마토 열매가 열렸어 방금.
0: 달콤하고 맛있어. 기분이 좋아져 미더.
1: 반점들이 사라졌어. 이 열매가 효과가 있나봐. 좋아. 와, 정말 다행이었지.
0: 방글팽, 우는 거야?
1: 아니거든. 이제 싸울 상대가 다시 생겨서 기분 좋아서 그런다, 방글.
0: 그럼 앞으로도 잘 부탁해, 미다.
1: 언제든지, 방글. 또 아프면 가만 안 둬, 방글.
2: 방글팽이 밤새도록 간호했어. 좋아.
3: 둘이 평소에 그렇게 티격태격하더니. 그나저나 서로를 아껴주는 마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열리게 한 걸까? 보석숲에는 대체 어떤 신비한 비밀이 숨어있는 거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식물엔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설.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6: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클릭서 클릭서 몰라내가
3: 좋아하시면 만들 수 있는 클릭서 세상.
2: 클릭서
3: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4: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2: 클릭서
4: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서. 가배 가족
3: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3: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2: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식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언더비키의 탄생. 아빠, 뭐 하세요?
1: 응, 플래시론도 슈퍼잭처럼 달게 필요할 것 같아서 차를 만드는 중이야.
2: 우와, 나의 슈퍼카라니! 아니지, 플래시카?
1: 맞단다.
2: 야호! 신난다!
3: 우와, 좋겠다. 아저씨, 저도 슈퍼제트 할래요. 저도 끼워주세요. 네?
1: 비키, 넌 준비가 안 됐단다.
4: 넌 슈퍼파워도 없으면서 왜 자꾸 슈퍼제트가 되려는 거야?
3: 뭐? 내가 슈퍼파워만 있었어도...
4: 어쩌면 너도 론처럼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지 않을까? 에이, 슈퍼파워가 아무나 있나? 나처럼 뭔가 특별한... 비키, 어디 가는 거야? 내 말 안 끝났다고! 에이, 거짓말 같은데?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5: 정말이야, 내가 봤어. 파스타 세 접시에 달걀 토스트 다섯 개랑 호박죽 일곱 그릇을 먹더라니까. 어?
4: 아휴, 피노키오, 너 지금 코 길어졌거든? 너 계속 거짓말하면 나 화낸다.
5: 아, 들켰네. 미안, 이제 안 놀릴게. 어? 설마 저렇게나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다 먹겠다는 건가?
4: 피노키오, 어? 너 자꾸 거짓말할래? 어? 코가 길어지지 않았잖아?
5: 어?
4: 그럼 정말인가?
3: 이 중에 분명히 슈퍼파워를 주는 음식이 있을 텐데.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이번엔 느껴지는 것 같아. 좋아. 자, 그렇다면 슈퍼 냠냠 파워!
4: 뭐 하는 거지?
3: 샌드위치도 아니었잖아. 그럼 뭘 먹어야 하는 거야?
6: 레오 박사, 이번엔 확실히 마을 녀석들을 괴롭힐 수 있겠지.
7: 물론이지 타이탄.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이 네가 준 고대의 설계도로 레오봇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말이야. 살짝 보여주지. 띠용띠용 공격. 대단해.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띠용띠용 공격.
4: 어? 어?

0: 아줌마, 나도 슈퍼파워가 생겼어. 일단 블루베리를 먹으면 슈퍼파워가 생기나 봐.
1: 일단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빨리 레오 박사를 멈춰야 해.
2: 오레오레오. 어떠냐 이 천재 레오 박사님의 띠용띠용 공장 맛이.
1: 레오 박사, 이런 짓은 당장 그만둬.
2: 슈퍼잭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지만 이번엔 날 막을 수 없을걸. 자, 간다.
0: 안돼, 이래서는 레오 박사를 막을 수 없어.
3: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 냠냠 요리로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자.
4: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려면 리코타 치즈가 필요하지.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 올리브 오일의 폴리페놀, 소금의 미네랄을 조합한다. 오야! 자연의 기운을 듬뿍 받은 리코타 치즈. 올리브 오일 한 컵, 천연 미네랄 소금 약간. 슈퍼냠냠 그릇에서 골고루 섞는다. 엄마의 사랑 가득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리코타 치즈 샐러드.

0: 슈퍼 냠냠 파워! 레오봇의 공격이 더 강해져서 앞으로 가기가 힘들어. 플래시론, 내가 앞으로 갈 수 있게 도와줘.
1: 알았어. 야!
2: 뭐야, 저 녀석은? 이거나 받아라!
0: 아, 안 돼!
3: 슈퍼젯, 내가 도와줄게!
0: 비키, 뭐? 어떡해? 고마워, 비키! 레오 박사, 당장 멈춰!
2: 뭐야, 저 녀석 띠용띠용 공격을 하잖아. 그이 분이 자 받아라.
0: 레오 박사 어이없어.
2: 그렇다면 최대 파워로 공격.
0: 절대 질 수 없어. 슈퍼 냠냠 파워.

0: 내 슈퍼파워 아니었으면 너희들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알지?
1: 어, 알아. 고마워, 비키. 쉬. 어?
0: 어, 아저씨! 어? 마침 잘 오셨어요. 여기야.
2: 어? 이게 뭐니?
0: 제가 앞으로 타고 다닐 전용 비행기랑 요술봉 디자인이에요. 핑크색 리본도 달아주세요.

0: 돌려줘. 냠냠 스윙! 자, 간다! 플래시 스매시! 안 돼! 어떻게 하지? 야!
1: 전혀 소용없어! 너무 높아!
0: 어떡하지? 그래! 피노키오, 잠깐 네 코 좀 빌려줄래?
2: 내 코를?
3: 알겠어, 여기.
0: 고마워. 나는 스토리아의 왕자님이다!
1: 우와, 어떻게 한 거야?
0: 피노키오의 코는 거짓말을 하면 길어지잖아.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 이 코를 길게 만든 다음 나무 위에서 저 셔틀콕을 내리는 거야.
4: 우와, 좋은 방법인데 나도 해볼래. 뭐라고 할까?
0: 아, 그래! 나는 지각 대장이다!
4: 왜 길어지지 않지?
0: 고장 났나?
1: 론, 네가 지각 대장인 건 사실이잖아.
0: 나는 세상에서 제일 키가 크다! 나는 한 번에 토마토를 100개나 먹을 수 있다!
3: 잘했어! 자!
0: 야! 고마워, 피노키오!
3: 에이, 뭘 또!
5: 정말 코가 길어졌어?
6: 레오 박사님 명령대로 빨리 뺏어가자. 저기, 피노키오. 피노키오.
2: 너희가 날 불렀어?
6: 맞아. 방금 다 봤어. 이 코 정말 멋지다.
5: 최고야.
3: 에이, 뭘.
6: 저기, 나도 네 코 길어지게 해보면 안 될까? 제발!
3: 그래, 어려운 일도 아닌데. 자,
6: 고마워.

0: 돌려줘!
1: 이렇게요! 무슨 일이야?
0: 쟤들이 내 코를 가져갔어!
1: 뭐? 뭐? 쟤네는 뚱뚱치킨?
2: 레오 박사님, 여기 있습니다.
3: 드디어 손에 넣었다.

0: 깜짝 놀랐잖아.
1: 레오 박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준 고대 설계도로 빨리빨리 마을 녀석들을 괴롭혀야 할 거 아니야?
0: 야, 지금 너 때문에 늦어지고 있거든. 데이터 안 보이니까 자리 비켜.
1: 뭐라고? 잠깐만, 레오 박사, 레오 박사, 기다려.
0: 이제 좀 낫군. 드디어 길어져라 고가스 완성이다. 이번에야말로 마을 녀석들을 확실하게 괴롭혀주지. 오래요, 오래요.
2: 뚱뚱치키, 어디 숨었어? 빨리 나와.
3: 벌써 멀리 도망친 것 같아.
2: 광장 쪽으로 가보자.

0: 이게 뭐지?
1: 이게 바로 천재 레오 박사님이 발명한 길어져라 코가스다, 알겠냐? 너희들 모조리 다 긴 코로 만들어주마. 오래오래요.

0: 역시나 위대.
1: 레오 박사! 이런 못된 짓은 그만둬!
0: 뭐야 저 녀석들이! 이젠 둘도 아니고 세 명이나 됐잖아!
2: 난 플래시 록! 난 원더 빅키!
3: 우리 슈퍼레츠가 널 상대해주마!
0: 셋이든 다섯이든 나한테는 어림도 없지! 이거나 받아라!
1: 어림없지롱! 저 가스를 어떻게 막지? 야!
2: 이렇게 하면 되지!

0: 이대로는 안 되겠어. 슈퍼냠냠 요리로 면역력을 키우자.
1: 면역력을 키우려면 버섯이 필요하지. 버섯에 베타글루칸, 체지에 칼슘, 파슬리에 비타민을 조합한다. 오이야! 땅의 기운이 듬뿍 담긴 버섯 3개. 헉! 체즈 1컵. 향긋한 파슬리 약간. 슈퍼냠냠 오븐에서 노릇노릇 굽는다. 엄마의 사랑이 가득한 슈퍼냠냠 소스를 뿌리면 이것이 바로 슈퍼냠냠 버섯 피자.
2: 기라자라 코카스 최대 출력으로 발사!

0: 저쪽 발사 구멍을 막아야 하는데. 어? 저건? 그래, 이거야. 슈퍼냠냠 파워!
1: 오잉? 가스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0: 이게 뭐야, 이거?
1: 안 돼!
2: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3: 캡틴 톰 아저씨 말대로 조종 장치를 반대로 하니 모두 원래대로 돌아왔어.
2: 자, 그럼 이제 피노키오의 코도 제자리를 찾아가야겠지?
0: 어떡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썼나 봐. 코가 짧아졌어.
4: 괜찮아. 난 코가 짧아도 아주 멋지거든.
3: 방금 거짓말.
2: 역시 피노키오의 코는 속일 수가 없어.
4: 들켰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중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2: 또 졌네.
3: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피라미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 가족.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5: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4: 얼굴엔
6: 순한 킹킹.
4: 눈물엔
6: 덕분말.
7: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0: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젤?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여러분 안녕.
1: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레벨업 미션이 주어집니다.
2: 우와, 우리 벌써 점수 채워서 레벨업 미션이래.
3: 얘들아, 힘내자. 이번 레벨업 미션을 성공하면 다음 레벨로 갈 수 있어.
0: 기본 레벨에서 실버 레벨로 올라가는 마지막 관문.
1: 과연 어떤 미션이 주어질지 기대되는데요.
0: 오늘의 미션은 뿌뿌! 로빈슨 박사, 실패한 미션에 재도전하라!
1: 꼭 실버 레벨에서 만나게요. 약속!
0: 그럼 행운을 빌게요.
1: 모두들 즐거운 미션 되세요.
0: 그럼 안녕!
1: 뿌뿌!
2: 로빈슨 박사?
3: 실패한 도전? 로빈슨 박사님이라면 세계 탐험대회 사상 역대 최고 레벨까지 올라갔던 참가자가 분명해. 로빈, 검색 엔진 가동해줘.
4: 검색 엔진 가동. 삐리삐리, 세계 탐험대회 사상 최초의 다이아 레벨 진출. 3차 미션 수행 중 실종, 실종.
2: 뭐? 실종됐다고? 그럼 사라진 사람의 미션을 완수해야 한다는 건가? 마지막 미션은 뭐였지?
4: 삐리삐리, 참가자들에게 전달된 미션의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철저한 보안으로 관계자 이외 외부인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3: 그럼 미션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도전을 하라는 거야?
5: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그럼 로빈슨 박사님부터 찾아야 하는 거 아니야?
3: 맞아. 그 다음에 미션 내용을 알아내는 거야.
2: 우와, 레벨업 미션이라 그런지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3: 실종된 사람은 어디서 찾아야 해?
4: 삐리삐리, 마지막으로 교신이 끊어진 지점에서 최근 그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계가 발견됨. 현재 중앙분실물센터에 접수 중.
5: 중앙분실물센터라면 혹시 기억의 사막에 있는 건물을 말하는 건가?
3: 맞아.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분명히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2: 좋았어. 일단 가보자고.

0: 여기가 분실물 센터인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잃어버린 물건들이 전부 여기로 모여든다는 거지? 엄청난데? 1층, 2층, 3층, 4층, 5층. 이게 대체 몇 층이야?
1: 100층도 넘는 것 같아.
2: 뭐지?
0: 혹시 분실물 센터로 연결된 통로 아닐까?
3: 그래, 맞아. 다른 건물들은 문조차도 없다고.
1: 우선 타보자. 내리고 나서 안내판이 있을지도 몰라.
0: 여긴 어디지? 저 사진들은 뭐지?
2: 엄청 오래된 물건들인 것 같아.
1: 얘들아, 저쪽에 문이 있어.
3: 가자, 드레코.

0: 날 엄청난데? 그런데 여기 봐봐. 왜 우산이 있는 거지?
1: 누가 잃어버린 것 같은데?
2: 이것 봐, 모니터에.
3: 숫자는 분명 분실물이 접수된 날짜일 테고. 물건을 잃어버리셨나요?
2: 누구시죠?
3: 아, 네. 저는 그저 이 가여운 물건들이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보고 있지요.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2: 저흰 로빈슨 박사님의 시계를 찾고 있어요.
3: 시계라... 그렇다면 그 시계에 대한 마지막 기억은 뭐죠?
2: 네?
4: 마지막 기억?
3: 저... 사진... 기억 스캔으로 찾아낸 이미지랍니다. 물건이 기억하고 있는 마지막 모습. 사람들은 물건을 잃어버려도 물건은 그 주인을 기억하는 법이지요.
2: 기억 스캔?
0: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3: 네.
2: 할아버지, 그럼 저희도 해볼 수 있나요? 그 기억 스캔이요.
0: 위험하지 않을까?
3: 괜찮습니다. 자, 그럼 잠시만 기다려주시지요. 저기 스캐너 위에 올라가 계시면 됩니다.

자, 당신의 얼굴을 기억하는 물건들입니다.

0: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려요. 한때는 그토록 소중했던 것들을, 그리고는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잊고 말지요.
1: 정말로 잃어버린 물건이 그 주인을 기억하고 있다면,
2: 혹시 시계를 찾을 수만 있다면.
3: 저기 할아버지, 최근에 로빈슨 박사님의 시계가 발견됐다는데 혹시 여기에 있나요?
0: 글쎄요, 잠시만 기다리시죠. 혹시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
4: 어?
0: 며칠 전 기억의 사막에서 들어온 시계지요.
4: 어? 닥터 로빈슨.
3: 역시 로빈슨 박사의 시계가 맞았어.
1: 좋아, 그럼 박사의 시계를 스캔해보자. 뭐라도 기억하고 있겠지.
0: 자, 저 위에 올려놓으시지요.
4: 나왔다!
2: 어? 사람! 사람! 사진이 너무 희미해.
1: 이게 다인 것 같은데?
2: 제일 중요한 얼굴이 잘 안 보여.
0: 기억 스캔은 어려운 작업이죠. 시간이 좀 지나면 선명해질 겁니다.
5: 언제 기다리냐?
0: 혹시 시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면 비슷한 모습을 기억하는 다른 물건들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0: 우와, 아니 이건 로빈슨 박사의 모자?
1: 맞아, 모니터에 있는 남자의 모자가 확실해.
2: 그래, 그리고 이 모자도 기억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야.
1: 우와.
2: 자, 이 모자를 다시 확인.
3: 핑핑, 왜 그러는 거야? 아니...
0: 아니, 이건...
3: 아니, 이건...
2: 할아버지, 로빈슨 박사님 맞죠?
3: 난 누구? 내가 기억하는 건, 내가 잃어버린 건, 그래, 세계 탐험대회 미션을 완수해야만 해.
0: 박사님,
3: 거의 다 왔어. 80일간의 세계 일주 찾아야 해. 세계 탐험대회!
4: 감사합니다!

0: 여기는 어디?
1: 허니바니호예요. 저희들 비행선이에요.
2: 그리고 저희는 지금 세계 탐험 대회에 참가 중이에요.
0: 세계 탐험 대회.
2: 여기 박사님이 잃어버린 모자와 시계예요. 혹시 뭐라도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0: 그 영상 속 사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니? 아니, 이건 분명 기억의 모래시계.
2: 기억의 모래시계?
0: 아, 분실물 센터에서 서쪽으로 가면 보관 기간이 끝난 분실물들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기억의 사막이 있지. 그리고 물건만 버려지는 건 아니란다. 기억들도 버려지는 곳이지. 그것이 분명해.
1: 기억의 사막이라면...
0: 저 모래시계 어쩐지 낯설지가 않아. 그곳에 가면 기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네.
2: 치치, 이 서쪽 끝으로 가자. 잃어버린 나라의 서쪽 끝, 기억의 사막.
1: 좋았어. 버니버니, 가자!
3: 이놈의 모래 언덕 가도 끝도

0: 너무 아름다워.
1: 오, 아름답구나. 말로만 듣던 기억의 모래시계를 보다니.
2: 내려가요, 박사님.
0: 자기장이 점점 더 세지고 있어. 일단 저쪽으로 가보자.
3: 그럼 나 먼저 간다.

0: 마지막 한가운데 왜 이렇게 문짝들이 많은 거지?
1: 부서진 문들도 많은데 그냥 버려진 것 같기도 하고.
0: 어디론가 통하는 거 아니야?
2: 그렇단다. 잊혀지는 기억들에 의해서 생기는 기억의 문이지.
3: 기억의 문?
1: 이게 다 뭐야?
4: 도깨, 너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같아.
1: 내 어린 시절?

0: 아니, 저건... 그래, 여기 분명 와본 적이 있어. 80일간의 세계일주.
1: 80일간의 세계일주?
2: 세계탐험대회 최종 관문인 하이아레벨 제3차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럼 즐거운 미션 되시길.
0: 그래, 80일간의 세계일주. 나의 마지막 미션은 세계탐험대회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100년 전 사라진 책의 원본을 찾는 거였어.
3: 네? 책의 원본이요? 가지고 계셨던 걸까요?
0: 아, 아니, 책을 손에 넣지는 못했어. 성공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순간 기억을 잃어버린 거야. 내 마지막 기억이 이곳이라면 사라진 책의 원본도 여기 어디쯤 있다는 얘긴데.
3: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의 공간이 아닐까요?
0: 맞아! 동굴! 그래, 분명히 동굴이었어!
3: 그래, 그거야!
4: 뭐? 기억의 문!
0: 맞아! 박사님의 기억으로 생긴 기억의 문! 모래시계 근처에 분명히 동굴로 연결된 기억의 문이 생겼을 거야. 찾아야 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 좋아! 각자 찾아보자!
5: 알았어!
0: 기억나.
4: 어? 저기 동굴이에요, 박사님.
3: 누군가 머물던 곳 같은데.
0: 맞아. 얼마나 찾아 헤맸는지 이곳을 다시 오게 되는구나. 자네들은 여기서 기다리지.
3: 저희도 함께 갈게요.
0: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곳이지.
4: 우와, 대체 누구의 방일까요?
0: 글쎄, 아마도 우리 같은 탐험가가 아닐까.
3: 100년 전에 사라진 책의 원본은 어디에 있나요?
0: 바로 여기. 너무 늦었군. 이제야 미션을 완료했어. 자, 탐험가 친구.

0: 친구들, 이 책은 자네들에게 넘기지.
1: 아니요, 박사님은 누구보다 위대한 탐험가예요. 이 책의 주인이시죠.
0: 아니야, 자네들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야. 어서 이 책을 가지고 탐험을 계속해주게.
1: 박사님,
0: 난 이제 너무 늙고 지쳤다네. 이제 몸도 말을 잘 듣질 않아. 자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네.
2: 네, 박사님.
0: 내가 이루지 못한...
2: 박사님!
0: 내가 이루지 못한 나의 꿈을 자네들이 대신 해줄 수 있겠나?
2: 네, 박사님!
1: 저희가 반드시 박사님이 이루지 못한 꿈 탐험대회에서 우승할게요!
3: 맞아요, 박사님! 걱정 마세요! 우린 할 수 있어요!

고맙네 친구들. 자네들 덕분에 소중한 걸 되찾았어. 잃어버린 과거, 소중한 내 기억 말일세.

0: 실버레벨 단계로 진입하셨습니다.
1: 드디어 실버레벨이야. 야호!
2: 앞으로 어떤 미션들을 만날지 기대되는데?
3: 걱정 마시라. 이 토케님이 있으니 해결 못할 미션은 없다.
4: 정말 꿈만 같아.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5: 얘들아, 우리 축하의 의미로 파티하는 건 어때?
2: 좋지.
1: 잠깐만 줘. 파티 줘.
3: 여기까지 함께해줘서 고마워 얘들아.
2: 고맙긴. 이제부터가 시작인걸. 얘들아, 준비됐지?
6: 좋아.
2: 자, 가자. 우승을 향하여.
6: 우승을 향하여.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진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2: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3: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2: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말
1: 순하게
2: 지켜줄게.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스톤 조각의 비밀.
7: 파랄라 페어리즈가 이미 스톤 조각을 찾았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 케케 뚜뚜
8: 부르셨어요. 스피카 여왕님, 오늘 정말 예쁘세요.
6: 스피카 여왕님은 매일매일이 아름다우시죠.
8: 스피카 여왕님은 파랄라 별빛섬의 최고 미녀시죠.
6: 스피카 여왕님, 여왕님의 미모는 무지개보다 훨씬 더 아름다워요.
7: 달콤한 말을 들으면 경계심이 풀려서 판단력을 잃게 되지.
8: 또 스피카 여왕님,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7: 너희는 내 훌륭한 부하들이다. 속닭나비를 줄 테니 달콤한 말로 파랄라 페어리즈를 훌려서 스톤 조각을 가지고 오도록 해.
6: 알겠습니다, 네. 스피카 여왕님. 네.
9: 조별과제가 있는데 그냥 잠들었잖아. 맛있는 냄새. 우와, 도넛이다. 정말 맛있겠다. 아니지.
6: 안 돼. 먹지 마. 아저씨야, 이거 먹고야.
9: 됐어, 안 먹을래. 아, 눈부셔. 손이 안 닿네. 누가 이렇게 올려둔 거야? 큰일이었다. 어떡하지? 돌려놓을 수 있을까? 부풀링이 알면 잔소리를 들어놓을 텐데. 이건...
6: 지하다. 뺏어먹기 대장. 내 도넛에서 떨어지시지, 뽀. 설마 벌써 먹어치운 건 아니지, 뽀. 확인해보게, 비켜봐.
9: 이젠 어쩌면 좋지?
6: 시아야, 어떻게 한 거야, 뽀?
9: 저기, 있잖아, 그게 내가 실수로 그만.
6: 실수로 한 게 이 정도로 완벽하냐고? 정말 내 마음이 쏙 드는 걸, 뽀. 아주 훌륭해.
9: 도넛이 멀쩡하잖아.
6: 달콤한 벌꿀 시럽 향기. 느끼하지도 않고 도넛의 원래 맛과도 잘 어우러져. 아주 탁월한 선택이야, 뽀. 짭짤한 맛과 초콜릿의 단맛이 잘 섞였고 얼굴의 단맛과도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 완전 최고야! 시아야, 대단하다. 넌 요리 천재야.
9: 내가? 요리 천재라고? 사실 별거 아니야. 그냥 어쩌다 만든 거야.
6: 뭐? 난 시아가 먹기만 하고 요리는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9: 물론이지. 나도 요리 좀 하는 사람이라고.
6: 완전 최고야, 뽀.
10: 이거 아주 쓸모있네. 조별과제도 문제 없겠어.
9: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11: 이렇게 어려운 거야? 아무래도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12: 시아는 또 늦네.
11: 어?
9: 시아님이 오셨다. 조별관제 준비도 해왔고 너희를 위해 시아표 도넛을 만들어왔지롱.
12: 그게 늦게 온 이유가 될 순 없어.
9: 요리천재는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라고.
12: 그럼 요리천재가 얼마나 음식을 잘해왔는지 보여줘봐.
9: 다들 놀라지 말라고. 바로바로 짜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맛있는 케이크!
12: 이거 정말 네가 만든 거야?
9: 당연하지. 시아가 아침부터 솜씨를 뽐냈다고. 보기에만 그럴싸한 거 아니야. 음식은 맛이 중요하잖아, 뮤. 그거야 먹어보면 알지. 와! 너무 달콤하고 맛있다. 시아가 요리천재 맞구나. 진짜 맛있어. 너무 달콤해. 레몬과 초콜릿 시럽이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과일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맛도 영양도 훌륭해.
12: 그래, 맞는 말이야. 정말 맛있네.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런데 네가 한 거 맞아?
9: 어? 의심하지 마. 이 맛있는 케이크는 이 요리 천재 시아의 손으로 만든 거라고. 내가 만든 케이크를 조별과제로 내면 분명히 100점 받을 수 있을 거야.
11: 그치만 선생님께서 다 같이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
9: 이건 빵이 다 타서 몸에 안 좋아.
12: 어때? 이건 완벽하지?
9: 네 음식은 예쁘지가 않잖아. 조별과제는 나 혼자 해도 충분해.
12: 그렇게 생각하면 너 혼자 해.
11: 어? 그냥 가면... 레나야, 잠깐만.
9: 그냥 가면 어떡해. 케이크가 그렇게 별로야? 시 앞에 도넛도 있단 말이야. 그게 더 맛있는데.
11: 맛있다. 뽕.

0: 이것만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 수 있어.
1: 지아, 너 몰래 스톤 조각을 사용했구나. 난 또 진짜 네가 한 줄 알았잖아, 포.
0: 스톤 조각 이거 말이야? 세상에, 스톤 조각의 마법 굉장하네.
1: 다시 한번 말할게. 스타스톤을 완성하려면 말이지 스톤 조각을 모두 모아야 해.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고. 오직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너희가 할 일은 스톤 조각을 모아서 스타스톤을...
0: 푸프린, 이건 선물이야.
1: 명심해, 시아야. 스톤 조각을 소중히 다뤄야 해.
0: 알았다고.
2: 스톤 조각이다, 또.
1: 스타스톤의 조각이구나, 키. 이번엔 꼭 성공하자고.
0: 요리 천재를 인정해주지 않다니 다들 너무해. 조별 과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지 않은 거야? 도넛까지 만들어 왔는데 왜 그냥 가버린 거야?
1: 애들이 잘 몰라서 그래.
0: 여긴 왜 온 거야?
2: 왜들 모를까? 시아는 요리에 재능이 뛰어난데 정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잖아, 뚜.
0: 쟤들이 언제부터 나이드에 저렇게 잘 알았지?
1: 소문 듣고 왔어. 요리 천재의 음식이 궁금해서 말이야.
0: 너희한텐 안 줄 거거든?
1: 왜? 아니, 내 말은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건지 궁금해서 왔어.
0: 그건 말이야, 간단해. 바로 타고난 재능이지?
1: 와, 대단해. 타고났다니 정말 요리 천재가 맞구나, 키.
0: 생각보다 너랑 말이 잘 통하네. 그럼 특별히 내가 만든 도넛을 보여줄게. 보기만 해. 먹으면 안 된다.
1: 끼, 속아 찌렁.
2: 스피카 여왕님의 속당나비 효과가 좋네.
3: 힘을 모아!
4: 열려라! 저원의 문!
1: 안 돼! 스톤 조각을 돌려줘!
2: 내 꼬리 잡지마, 또! 어서 놀라고, 또! 안 되겠어, 또!
1: 거기서!

0: 달랄라 페어리즈에게 부탁해야지. 스톤 조각을 내놔. 내 도나. 스톤 조각은 내 거야.
1: 이럴 줄 알았어. 이 못된 요정들.
0: 어쨌든 쟨 도망 못 가. 일단 여왕님께 말씀드리자.
1: 도시락은 어디로 간 거지? 아깝다. 내가 직접 만든 도넛인데. 웬디랑 레이나는 안 됐네. 맛있는 도넛을 못 먹어보고. 아, 배고파. 스톤 조각으로 다시 간식을 만들어볼까? 마카롱? 그럼 과일로 해볼까? 오렌지, 딸기, 멜론?
2: 왜 안 되지?
0: 오직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0: 드디어 멈췄네.
1: 뭐야, 너 혼자야? 얼른 그 스톤 조각을 나한테 넘겨.
0: 스피커, 절대 못 줘!
1: 그럼 어쩔 수 없지. 어? 어딜 도망가려고!
0: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 시아가 잡혀갔다고? 스톤 조각도 빼앗겼어? 너무 무서워할라.
2: 괜찮아.
0: 어서 가서 구하자.
2: 혼자 조별 과제를 거뜬히 해냈으니 스피카를 상대하는 것도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시아가 위험하지 않을까?
3: 당연히 위험하지며. 스피카의 목표는 스톤 조각인데 스톤 조각을 시아가 갖고 있잖아.
4: 조별 과제 준비되었고 너희를 위해 시아표 도넛을 만들어 왔지롱.
0: 레이나야, 시아는 지금 우리 도움이 필요할 거야.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지.
2: 어서 가자. 시아가 다치면 조별 과제를 완성할 수 없잖아.
0: 그럼 어서 출발하자.
3: 저리 가! 스톤 조각은 절대 줄 수 없어!
0: 저건...
1: 당장 스톤 조각을 내놓!
3: 덤벼라! 얼마든지 상대해주마! 스톤 조각 발사! 어?
1: 뭐 하는 거야? 제대로 사용할 줄도 모르면서!
0: 안 돼! 내 스톤 조각!
1: 이게 바로 스타 스톤의 조각이군.
0: 돌려줘!
1: 드디어 손에 넣었어.
0: 나 왠지 도와줘!
1: 뭐지?

0: 너희 왔구나. 방금 내가 뭐라고 외쳤는지 못 들었지?
1: 시아야, 어서 변신해.

0: 스톤 조각을 돌려줘!
1: 역시 스톤 조각에는 마법을 강화시키는 힘이 있었어. 이 작은 조각 하나에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다니. 굉장하군. 다른 스톤 조각들은 어디에 있어?
0: 그건 말해줄 수 없어!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니까!
1: 그 누구도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 말하지 않겠다면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밖에.
2: 웬디야, 다친 데 없어?
0: 고마워.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발사!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1: 조각의 스타스톤이지만 난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지. 스톤 조각이 있으면 그 누구도 날 막을 수 없어.
2: 마법이 너무 강해. 스톤 조각을 얻었으니 우리가 힘을 모은다 해도 상대하기 어려울 거야.
3: 어? 어? 아니, 이게 여기 있었구나.
2: 시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먹을 생각을 해?
3: 미안해. 조별과제 케이크는 스톤 조각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이건 정말로 내가 만든 거야. 너희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라고. 시아표 맛좋은 삼색 도넛이야.
0: 우와, 우리 셋을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2: 아까 케이크보다 더 맛있어 보이는데?
3: 먹어봐.
0: 응.
3: 먹고 힘내서 계속 싸우자.
0: 어? 바랄라 페어리즈만이 스톤 조각을 깨울 수 있어.
4: 스톤 조각이야!
0: 별빛의 힘이여! 어둠을 물리쳐라!
1: 내 스톤 조각! 내 스톤 조각을 내놔! 스피커 어둠의 마법이여! 춤춰라! 한숨이 들어!
4: 바랄라 마법! 루나 멜로디! 발사!
0: 바랄라 마법! 플라워 하트! 발사!
4: 바랄라 마법! 달콤 별빛! 별빛 소환!
0: 하!
1: 아! 두고 보자! 다음엔 어둠의 마법이 너희를 무릎 꿇게 할 테니까!
3: 나 혼자선 상대하기 어렵지만 친구들과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다고.
2: 전에도 말했지만 삼각형 구조가 가장 튼튼해.
0: 그래서 이겼잖아!
5: 오늘도 성공!
0: 가서 도넛 먹자!
2: 시아가 만든 걸로.
0: 좋아! 스톤 조각은 중요한 거니까 소중히 다뤄야 해, 폭.
3: 알았어.
0: 스톤 조각은 스윗 하트 박스에 보관할게. 잘 지켜야 해.
3: 아! 바랄라 페어리즈의 역할을 완수했으니까 축하 파티 하자.
6: 그러기엔 아직 멀었어, 뮤. 겨우 두 개밖에 못 찾았잖아. 15개를 모아야 하나의 스타스톤이 완성돼.
0: 맞아, 포. 스타스톤은 총 3개니까 앞으로 모아야 할 개수가.
7: 하나, 둘, 셋, 넷, 다섯.
2: 스톤 조각을 45개 모아야 3개의 스타스톤이 돼.
3: 너무 많잖아.

0: 우린 바랄라 베어리즈잖아. 함께라면 할 수 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1: 얼굴엔
2: 순한 길길.
1: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2: 키키키키.
4: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넘버블럭스 피규어 놀이 시리즈 3 더하기 4는 7. 비밀 계단 분들 모여라. 준비 출동. 버스가 왔어. 운전사가 타야지. 출발. 돼버리고 도망간다. 3위 쫓아가야지. 순서대로 지나가. 수학놀이 재밌어요. 우리 아이 수학친구 넘버블럭스 피규어놀이 시리즈 가대가족.
3: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환영합니다.
5: 어서오세요, 공주님.
4: 도마나라 캐슬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캐슬. 칙칙칙칙
6: 사는 아이도
4: 칙칙칙칙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7: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금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식물엔
9: 덥덥한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저기 앞쪽에 보인다. 저게 로라 박사님이 말씀하신 동굴일 거야. 백스의 부하랑 땅속에서 싸울 때 바위가 떨어지면서 입구가 막혔어.
1: 그리고 동굴 안에서 생체 신호가 잡혔고, 그러니까 뭐가 갇혀있든 구해내야지.
2: 맞아, 알고 있어. 설령 안에 피적의 물이 있더라도 말이야.
3: 동굴에 도착했어.
0: 저 바위를 옮기려면 좀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하겠는데?
1: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지. 다이노모빌 합체 시작! 스테그트론 합체!

0: 최고 갈고리 발사!
1: 자, 이제 당겨! 좀 더 힘을 내야 해!
2: 조금만 더!
3: 됐어! 성공이야!
4: 제가 공룡들아! 몸 조심해!
1: 좋았어! 잘했어 얘들아! 드리오사우루스들이 다 나왔어!
5: 확실하게 해야지! 내가 드론을 띄워서 조사해볼게! 버즈 2호 출동!
1: 네 드론은 뱀한테 먹힌 거 아니었어?
5: 그랬었지! 그 후에 박사님이 새로 만들어주셨어! 그래서 써볼 기회만 찾고 있었지!
6: 드론 레이더에 잡히는 거 있어?
5: 구체적인 건 알 수 없지만 동굴 안에서 공룡 생체 신호가 잡히고 있어. 어떤 공룡일까?
3: 제발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제발!
1: 조사해봐야겠네. 다이노모빌을 두 대로 나눠서 다 함께 들어가자.
3: 이럴 줄 알았어.
1: 다들 조심해. 안에 뭔가 무시무시한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3: 백세 아머 다이노 말하는 거지?
4: 걱정 마, 제이미. 아머 다이노가 나오면 이 루시오님이 해결할 테니까.
3: 미안한데 전혀 믿음이 안 가거든. 아, 저게 뭐야?
1: 그냥 보통 바위잖아.
3: 아, 그럼 저건?
1: 저것도 바위야.
3: 야, 저건 엄청 거대.
1: 저건 큰 바위고.
4: 꼼꼼히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안 보여. 그만 돌아가자.
5: 내가 장담하는데 분명 뭔가가 있었어. 하, 버즈 2호가 생체 신호를 잡아냈다고. 잘못되었을 리가 없단 말이야. 돌아가자. 일단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0: 돌아오니까 너무 좋다. 사실 난 동굴은 별로거든.
1: 세상에나, 진짜 몰랐네.
2: 구출 과정은 전부 지켜봤어. 잘했다. 따로 보고할 내용은?
3: 없어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어요.
0: 진짜 단순했죠. 단순하게 어둡고 무서웠어요.
3: 백서터의 아머다이노를 상대하는 것보단 어둡고 무서운 동굴이 낫잖아.
2: 거기에 관해선 대비 중이란다. 그때까진 백스의 공룡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길 바라야지.

0: 이런, 방어벽이 뚫린 것 같다. 다이노스터 당장.
1: 박사님
2: 사라졌어.
3: 무슨 일이지? 왜 사라지신 거야?
2: 홀로그램 출력 시스템이 끊긴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안전하셔. 지구에 너희 집에 계시니까.
1: 제이민, 빨리 확인해봐.
4: 비상 발전기는 켰지만 홀로그램이 다시 작동하려면 메인 파워를 가동해야 해. 이대로라면 우린 무방비 상태야. 이 와중에 퀀텀 코어에 문제라도 생기게 되면.
1: 그건 안 되지. 퀀텀 코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린 끝이야. 오즈, 서버실을 뭐? 확인해줘. 루시오는 경납고로, 제이미는 휴게실로 가봐. 난 연구실을 둘러볼게. 통신장치 켜두고 경계태세 유지해. 모든 수상한 점 있으면 바로 알려줘.
2: 알았어. 가자.
4: 흩어지자고? 정말 진심이야? 진심이구나. 괜찮을 거야. 그냥 좀 오싹하고 무서운 방일 뿐이야. 겁먹을 거 없어. 자, 이거 봐. 먼지 한 털도 없잖아. 누구 있어? 방금 뭐였지? 저리 가! 저리 가! 살자!
1: 이상한 데는 없는 것 같은데. 공룡 모형도 그대로 있고. 다이너모빌 모형도 이상 없어. 잠깐! 이건 본 적 없는 모형인데? 이게 뭐야? 백스의 아머다이노잖아? 안킬로 별진! 얘들아! 내 말 들려! 긴급 상황이야! 본부에 뭔가가 침입했어! 도와줘!
2: 알아! 아머 콤프 소그나투스들이야! 스테고금을 발사!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제발 우리 본부에서 나가줄래?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아!
3: 이쪽이야! 아살로디! 경납고로 가야 해! 랩터카엔 전력이 있을 거야! 으아, 또 나타났잖아! 정리해보시지! 더 변신! 과 차량들이 전부 파괴됐어. 왜 바닥에? 설마? 이번에도 너야? 미안하지만 네 계획대로 안 될 걸.
1: 정말 사사건건 거슬리는군. 내가 퀀텀 코어만 얻으면 모든 게 다 끝이라고.
5: 랩터카부터 본부까지 다 망가뜨리다니!
3: 당장 나와! 그렇게 숨어있지 말고!
1: 보고 싶을 거야, 루시오. 머리 조심해.
3: 멈춰! 이게 무슨 짓이야!
4: 괜찮아?
3: 이게 다 백스의 부하짓이야. 바닥을 뚫고 나오더니 저쪽으로 갔어.
4: 뭐? 퀀텀 코어룸 쪽이잖아. 분명히 그걸 노리고 왔을 거란 말이야.
1: 빨리 가서 막아야 해. 가자!

0: 내가 해냈어.
1: 철이나, 퀀텀 코어는?
0: 네? 당연히 찾았죠.
1: 잘했다. 코어는 극도로 조심해서 다뤄야 해.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면
0: 저한테 잔소리해서 좋을 건 없을걸요? 그러다 실수로 산산조각 내버릴 수도 있잖아요.
1: 감히 나한테.
0: 그럼 이만 이제 가까이서 살펴볼까? 모사스톰 변신! 이제 내 거야.

0: 네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아? 저리 가. 상대할 시간 없으니까. 난 지금 기분이 아주 좋다고.
1: 잠깐만.
0: 하지만 방해한다면 좋은 꼴은 못 볼 거야.
1: 트리나?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1: 계속 트리나와 싸웠던 거였다고? 하지만 우린 같은 반 친구잖아.
2: 그것도 놀랍지만 대체 어디 간 걸까?
0: 모르겠어. 중요한 건 퀀텀 코어를 가져갔다는 거야.
1: 그럼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지. 트리나와 블루. 우리 반 전학생?
0: 드디어 이 힘만 있으면 난...

0: 여기가 어디지?
1: 이 퀀텀 코어가 날 여기로 데려온 게 분명해. 됐어. 임무는 완수했으니 백스 박사한테 코어만 넘기면 되겠구나. 저건
2: 제가 블루랑 이름을 지어줬어요.
1: 모사 탱크 변신! 위장모드 작동!
2: 블루한테 지느러미 흔들면서 인사하는 법도 가르쳐줬고요.
3: 그거 아니? 대왕 고래들은 쉽게 친구 안 해줘. 너를 정말 좋아하나 본데?
2: 저도 블루가 좋아요. 늘 부두에서 절 기다리거든요. 블루, 많이 기다렸지? 블루, 나왔어! 블루! 블루, 거기 있어? 내 말 안 들려?
3: 아무데도 안 보이는구나. 그치만 걱정하지 마. 오는 중일 거야. 여보세요?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금방 갈게요. 어쩌지? 보트가 도착하기 전에 지난주에 채취한 코어 샘플을 한 번 더 스캔해봐야 하는데 우리 블루는 내일 만날까?
2: 알겠어요.
3: 드리나?
2: 가요.
1: 어렸을 때 겪었던 일이잖아. 퀀텀 포스 때문에 과거 시간대로 이동한 거야. 잠깐, 그럼 오늘이 바로...
2: 코어 스캔은 너무 오래 걸린다니까. 블루가 날 무지 기다리고 있을 거야.

0: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방금 일어난 일을 다 봤거든.
1: 누구세요?
0: 난 연구원이란다. 나쁜 연구원이 고래를 해치지 않게 감시하고 있었는데 너무 늦었어.
1: 그게 누군데요?
0: 아주 무자비한 사람이지. 로라 박사라고 한단다.
2: 로라 박사는 아직 안 보여. 그럼 블루를 살릴 수 있어. 이번엔 꼭 지켜줄 거야.
3: 백스 헌터의 부하가 같은 반 트리나라는 친구라고?
4: 네, 저희도 믿기 힘들었지만요. 아,
3: 그럼 트리나를 찾아야지. 퀀텀 점프의 흔적을 남겼을지도 몰라. 어디 보자. 저기군, 지구 파리오 제이. 이거 정말 흥미로운데? 지구 파리오 제이에서는 우리가 사는 지구보다 몇 년 늦게 빅뱅이 일어났어.
5: 그럼 시간이 몇 년 늦다는 뜻이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셈이겠네요. 잠깐, 만약 그 세계에 퀀텀 터널이 없다면 저희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3: 루시오를 따라하면

0: 근데
1: 응? 뭘요?
0: 루시오가 절벽에서 퀀텀 점프를 한 이후부터 연구를 해왔어. 퀀텀 에너지만 충분히 있다면, 다시 말해 퀀텀 코어가 있다면 다이노모빌은 터널이 없어도 퀀텀 점프가 가능해. 하지만 전력 소모가 워낙 커서 너무 자주 할 순 없지.
2: 그럼 퀀텀 코어를 찾아야만 돌아올 수 있겠네요. 한번 해보자.
0: 본부에 남아있는 퀀텀 에너지를 모두 모은 후 전력 전체를 다이노모빌로 전송. 좌표는 지구 파리오 제2.

0: 다들 무사히 돌아오렴.
1: 무사스톰 변신! 블루! 블루 나야! 어? 안 돼 블루! 내가 또 늦었나봐! 박사님? 저기서 뭐하는 거지?
2: 이런, 또 실패야? 참을 수가 없군. 곰, 코끼리, 그리고 이제 고래까지 로라의 양자역학 연구에 또 밀리게 생겼잖아. 이번 실험도 결국 시간 낭비였어. 내 기술을 버틸 수 있는 동물이 분명 있을 텐데 실험 장소를 바꿔봐야겠군. 쓸모없는 녀석.
1: 블루를 해친 건 백스였어. 날 속였다니. 용서 못해!
2: 어? 뭐야?
1: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백선터!
2: 뭐지? 세상에, 믿을 수가 없군. 정말 놀라워.
1: 다이너스터! 로봇 합체 준비!
3: 랩터 볼트윙 합체! 랩터 볼트윙 비행 준비 완료!
1: 스테건 트럭 합체! 우선 저 로봇을 멈춰 세워야 해.
3: 우린 왼쪽을 맞출게. 진아 멈춰.
1: 비켜.
3: 진아 왜 백스를 돕는 거야?
1: 너희한테 말해줄 이유는 없어. 그러니까 비켜. 고어 없이는 못 비켜. 당장 돌려줘. 비키라고 했잖아.
2: 정말 엄청난데. 이건 역사에 남을 일이야.
1: 백스 헌터.
4: 방금 백스 헌터라고 한 거야?
1: 진아, 제발 그만해. 이건 무의미한 짓이야. 대화로 풀어보자. 우린 코어만 있으면 된다고. 방해하지 말고 이끼라고. 내가 경고했지. 숨어봤자 이젠 소용없어.
4: 대체 왜 백스 헌터를 노리는 거지? 부하 아니었어?
1: 그건 나중에 알아보고 지금은 코어를 되찾는 데에 집중해야 해. 물경! 대고 해머 장착! 이해가 안 되네. 들을 맛 좀 보고 싶어?
3: 랩터 볼트 화살 발사!
5: 해머 스매시!
1: 좋아, 이제 봐주는 건 끝이야. 모사들을 공격!
5: 스테보 해머 휘두르기! 야!
3: 랩터 볼트 공격!
1: 너희 포기란 걸 몰라? 매번 그렇게 날 방해했지!

0: 고래잖아. 근데 왜 저러지?
1: 그건 모르겠지만 저 고래가 트리나를 멈추게 했어. 봐! 백서헌터의 표식이야!
2: 아파하고 있어. 우리가 구해줘야 해.
3: 미안, 난 그것도 모르고. 어?
2: 이제 이것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야.
0: 상처 치료도 해야 해.
1: 나한테 맡겨. 치료 레이저 작동.
3: 이제 괜찮을 거야. 내가 지켜줄게.
1: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곧 회복될 거야.
3: 들었지, 블루? 가서 쉬어. 또 만나자. 안녕, 블루.
4: 너희가 적이 아니란 걸 이제 알게 됐어. 퀀텀코어는 너희가 갖고 있어야 해. 그걸로 백서헌터가 뭘 할지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
0: 트리나, 우리랑 같이 가는 게 어때? 우리가...
4: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어.
2: 트리나... 됐어. 전부 다 완벽하게 충전했어.
1: 이제 어쩌지?
0: 퀀텀 터널 없이 점프를 시도해봐야지. 박사님 말씀대로.
2: 무지 간단해. 내가 전에도 했잖아.
1: 그렇긴 하지만 의도한 건 아니었지.
2: 문제 없을 거야.
0: 어서 가자.
2: 자, 다이너스터 출발!

0: 흥미로워지겠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5: 하는 아이도
4: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6: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줄무랑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난 상대가 누구든 항상 최선을 다한다. 비록 그 상대가 아빠일지라도.
6: 또 졌네.
0: 손끝에서 펼쳐지는 두뇌 게임 카누드 헤드 투 헤드. 다양한 시리즈로 만나보세요. 가베가족.
7: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7: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아이고,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쫓겨난 또봇.
4: 오랜만에 꺼내보는군. 나는 너의 개발자다. 잠시 후 나는 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한 인간에게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넌 내게 돌아올 거야. 다시 만날 땐 나와 대화도 가능하겠지.
5: 아, 예뻐라.
4: 또봇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마인드 파워는 인간의 마음 따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지. 그 중에도 내가 만든 너는 가장 강력한 마인드 파워를 갖게 될 거다. 그 힘으로 너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와 함께 인류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뒤로 조발래. 어? 이 마인드 코어를 이한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갖다 두고 잘 감시하도록.
6: 여기!
7: 여기 닥터 M!
4: 그럼 활성화가 완료된 후, 아니 인간의 방식으로 해볼까? 잘 다녀와라, 아들.
8: 파.
9: 빨리 보여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두려웠어. 닥터엠이 날 직접 만들었다니. 게다가 내가 닥터엠을 도울 거라니.
8: 아니야, 파.
10: 그래. 그건 닥터엠의 일방적인 말일 뿐이야.
11: 사실 닥터엠에게 자유를 준 건 우리였지.
12: 잘했다. 네가 알려줬으니 이제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9: 고맙습니다.
8: 고맙습니다.
7: 잘 말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래, 다 진짜 용감한데? 나 같으면 오해받을까봐 조용히 있었을 텐데 말이야.
13: 조용한 와이, 상상하기 힘듦.
9: 난 아직도 못 믿겠어. 이건 닥터엠이 우리 편을 갈라놓으려고 거짓말한 걸지도 몰라.
11: 근데 팝이 닥터엠이랑 합체가 되는 건 사실이잖아. 그럼 합체되는 척하고 닥터엠의 약점이 뭔지 알아낼 순 없을까?
8: 오, 두령 대박.
9: 할 수 있을지도? 좋아, 그럼.
12: 안 돼. 팝과 합체한 후 닥터엠은 그레이트 식스보다 훨씬 강했고 마인드 파워까지 썼어.
11: 아, 맞다.
12: 닥터엠과 합체가 되는 원인을 찾으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돼. 그 전까진 팝은 출정 금지다.
9: 네?
8: 걱정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14: 큰일이에요. 빨리, 빨리.
15: 센이 있어서야 하는데. 이상한.
9: 다 어디 간 거지?
10: 도훈, 어떻게 된 거야?
9: 박사님!
12: 네, 형사님. 또봇들 모두 출동시키겠습니다. X, Y, Z, 소니, 캔.
9: 아!
12: 팝은 여기 있어라.
9: 네?
7: 가자, 그러더라고.
8: 팝!
9: 한수! 나 검사 끝난 거야? 아무도 말을 안 해줘.
8: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겨서 그래. 오 형사님이.
10: 한수야, 잠깐만.
8: 네? 네.
10: 저기, 아저씨가. 여러분, 안드로우 형입니다. 지금 닥터엠의 로봇들과 또봇 사이에 싸움이 났어요.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어딜 응원해야 될지 참 고민되네요.
7: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16: 채찍은 우리도 있어.
17: 트라이탄 슈퍼 스파이더 윙.
18: 슈퍼 스파이더 윙.
17: 썬더 파워.
18: 썬더 파워. 맥시멈. 슈퍼
15: 마인드 세이버 테스트!
7: 펼치기!
16: 이겨라! 거예요?
3: 닥터엠 로봇들이 호수 앞에 수상한 건물을 만들고 있어서 조사하려다 공격을 받았어.
15: 우리가 경찰인데 마치 자기들이 경찰인 듯 우리를 체포하려 했다. 이상!
7: 와, 갈수록 뻔뻔해지네. 아니 아니, 근데 경찰은 왜 닥터엠을 막지도 않는 거래?
3: 닥터엠이 대도시 범죄자들을 싹 다 잡아줬잖아. 경찰 입장에선 닥터엠이 새로운 또봇 같은 느낌이니까. 어쨌든 이제 건물을 조사하자.
16: 어? 또 닥터엠이?
9: 어? 닥터엠이 나왔대요?
12: 그래, 알았다.
9: 박사님, 저 따돌리시는 건 아니죠?
12: 잠깐만.
9: 혹시 저 검사 결과가 나쁘게 나왔어요?
12: 혹시 모르니 또봇 캐리어도 대기시켜야겠어.
9: 아, 왜 날 피하시지? 설마 내가 악당으로 나왔나? 아, 난 진짜 악당 같은 느낌도 안 드는데. 한수는 왜 안 와? 리모 박사님이 뭘 하셨길래. 다들 정말 날 피하는 거야? 내가 악당이라서? 난 절대 악당이 아니야. 증명해 보이겠어.
7: 또봇 팝! 출동!
5: 리모 박사님!
6: 사마님?
5: 네, 촉촉한 눈망울 저만의 맞죠?
6: 그래, 그래. 아이고, 급한데 눈이 뻑뻑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야지.
5: 어? 근데 팝은 어디 있지?
17: 더블! 엑셀! 와이! 제트!
15: 소닉!
17: 캠! 시! 그레이트 식스! 인티그레이션! 아, 도시!
15: 자, 아이들아, 고맙다! 아이코!
17: 그레이트 식스! 엑사 차트!
15: 엑사 차트! 또 메일을 방해하는구나.
14: 합당을 막는 건 경찰의 의무거든? 저 가리막 뒤에서 만드는 게 뭐지?
4: 그걸 너희에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
7: 닥터엠!
14: 오빠!
4: 내 편이 왔군. 반갑게도.
14: 여긴 왜 왔어?
9: 나도 싸울래요. 보여줄 거예요. 내가 악당 편이 아니라는 걸!
16: 안 돼!
19: 팝! 허락은 받았어?
9: 아니, 뭐야! 아니, 놔봐! 이번엔 합체 안 된다니까! 잘 들어, 닥터엠! 난 절대 너의 편이 되지 않아! 내 가족은 한수랑 제트랑 엑스랑
16: 진정해, 팝! 한수는 어딨어?
10: 또부터고 닥터엠이다! 또 싸워! 그만 좀 싸우세요!
5: 맞아!
20: 시끄럽게!
10: 대도시를 지킬 친구끼리!
14: 친구?
9: 닥터엠은 친구가 아니에요!
10: 같은 로봇들끼리 왜 그래요?
14: 뭐야? 괜찮으세요?
10: 어떻게 된 거죠? 또봇이 나를 쳤어요!
9: 네?
16: 또봇이 사람을?
21: 아이, 그럴리가.
10: 발 부러진 것 같아요!
9: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10: 오지 마!
9: 뭐지? 눈이 막 바뀌어? 기다려! 정체가 뭐야?
10: 그냥 시민인데.
9: 닥터엠 부하잖아!
10: 소리치지 말아요! 악당!
9: 악당 아니야! 당장 취소해! 거짓말쟁이! 비겁한 스파이!
21: 죄송해요.
10: 죽었어? 어떻게 그런 심한 말을! 무서워!
22: 닥터엠이 선량한 시민을 구했습니다!
4: 물러나! 업담 경우에도 로봇은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 당장 병원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10: 고마워요, 닥터엠! 덕분에 살았어요! 닥터엠 만세! 닥터엠!
17: 닥터엠! 닥터엠!
22: 닥터엠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었네요! 근데 또봇은 어떻게 저런 막말을? 깜짝 놀랐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19: 또봇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3: 또봇이 대도시를 떠났습니다. 최근 거친 행동과 막말 논란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던 또봇과 관계자들은
14: 결국 또봇이 완전히 갔네.
24: 여지껏 대도시를 지켜준 걸 생각하면 참 안타깝지만
4: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19: 그런데 가림막 안에서 만드시는 것은 뭐였죠?
4: 다음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오래도록 고민하다가 한 도시 모델을 구상하게 되었죠. 대도시는 그 시범 도시가 될 것입니다.
3: 박사님, 저번에 센이 갖다 드린 닥터엠 물건들 조사가 끝났다고 하셔서요.
0: 네, 맞아요. 이 신발에는 발을 못 움직이게 하는 숨은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고글에도 숨은 기능이 있는데
1: 이건 뭔가 세트를 다 갖춰야만 가동이 되는 것 같더군요.
3: 실험 영상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1: 근데 이게 영상 기록이 안 됩니다.

0: 이거 보여드릴 수도 없고.
1: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2: 아, 네. 천천히. 조심해서 오세요. 으아, 큰일 났다. 청소해야 돼. 벌써 오실 리가 없는데. 저, 얘들아, 청소 좀 부탁할게.
3: 자, 드디어 입김표 정의롭게.
2: 에? 박사님.
4: 매기 박사님, 저희 좀 재워주실 수 있을까요?
5: 준비 완료.
6: 자, 내가 좋아하는 거라니까.
7: 잘 마시겠습니다.
3: 잘 마시겠습니다.
6: 땡큐, 땡큐.
3: 잘 마신다.
8: 따뜻해.
9: 에? 매기 박사님, 김치는 이거밖에 없나요?
10: 아,
11: 좀만 기다려. 마각진 박사님이 오시면서 장을 받아주신대.
12: 비 때문에 내일 오신답니다. 마침표.
9: 아, 귀향사리 컵라면 철양하다 철양해. 근데 왜 이렇게 맛있냐.
13: 박사님, 본의 아니게 폐를 끼치게 되었네요. 제일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11: 방은 따로 없고요. 여기 자리 만들어드릴게요.
13: 예? 아이, 여기도 좋죠.
3: 밥도 받아. 정의로운 맛이야.
12: 밥에 정신적 상처가 큰 것 같군. 가슴에 붙인 건 뭐지? 물음표?
14: 리모 박사님이 팝의 마음을 훈련하라고 주신 시뮬레이터인데 어떤 훈련인지 모르겠다니까.
6: 혹시 욕 참는 훈련인 거야?
3: 심한 말을 하긴 했지만 욕은 아니었음.
6: 그 다쳤다는 사람 팝 말로는 안드로이드였다며.
4: 네, 저희는 팝을 믿습니다. 하지만 팝이 심한 말을 한 것 때문에 아무도 우리 해명을 듣지 않으려고 했죠.
15: 해명에도 기술이 필요했는데.
4: 그건
15: 뭐, 난 아무것도 못했지만.
11: 근데 또봇들이 모두 여기 있으면 지금 대도시에는 닥터앤뿐인 거네요?
4: 네.
16: 안녕히 주무세요.
17: 안녕히 주무세요.
18: 잘 자라.
16: 잘 자.
9: 딱딱해. 침대에서 자고 싶다.
19: 불평 좀 그만해라.
20: 형들 고생시켜서 미안해.
9: 아니, 네 잘못은 아니지. 근데 너 어디 가냐?
20: 아, 팝이 걱정돼서. 난 팝하고 같이 잘게.
9: 오, 좋은 생각이잖아. 나도 와이랑 자야지.
21: 와이.
22: 그래, 우리 둘이.
9: 쨔쨔.
3: 라 그러더라고.
7: 억다 틀게. 라고나 할까?
9: 아, 훨씬 낫네.
3: 하나, 잘 생각했어.
8: 시.
12: 알았다. 이상. 시.
23: 자돈이요. 친구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22: 싫어요. 쟤는 탕에다 쌌단 말이에요.
20: 뭐가? 달에 가서 사장님이 된다길래 웃은 게 잘못이야?
22: 넌 웃기만 하지 않았어. 내가 공부도 못하고 예쁘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라서 못한다고.
20: 사실이잖아.
23: 아니 잠깐.
20: 게다가 아무도 없는 달에서 뭘 한다고.
24: 10년 후 어? 인간이 달을 개발할 확률은 89.88%인데.
20: 야 로버트, 넌 왜 끼어들어? 얘랑 친구야? 아 맞다, 넌 친구 없지? 야, 너!
23: 야, 야, 너희들!
21: 선생님! 저 왔어요!
22: 그 후부터 쭉 함께였지.
21: 너 일부러 부딪혔지? 답할 때 말해서! 달래봐, 없애자!
22: 내가 끌어들였어. 미안.
20: 미안하면 미숫가루.
22: 엔진박도 나 때문에 태블릿도 없이.
25: 가사장, 왜 앉아?
22: 너 정신이 돌아온 거야?
25: 뭔 소리야? 아, 이거 스마트 글라스야.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순 없잖아. 나가야지.
26: 초대합니다. AI가 만들어주는 모두가 행복한 대도시 뉴 M월드에서 만나보세요.
27: 또 저 광고네.
26: 닥터 M의 뉴 M월드 1차
27: 도대체
26: 아파트가 곧 완공됩니다.
27: 아파트였어?
26: 1차 아파트는 신청이나 한해 선착순 무료 분양을 하고 있답니다.
27: 뭐?
26: 놀라셨나요? 앞으로도 놀라운 일이 계속 될 거예요.
0: 우리 엄마도 신청하러 가셨어. 내가 닥터엠 악당이라고 했는데 어른들 완전 난리야. 하,
1: 닥터엠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0: 우리가 알아보자.
1: 어? 뭐라고?
0: 또봇이 없으면 우리가 해야지 뭐.
1: 너네 엄마가 그러셨어?
0: 아니, 이건 내 생각이야. 나 이제부터

0: 이게 닥터엠이 만든 아파트?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1: 그러게. 저 큰 구슬들은 뭐지?
2: 저건...
0: 뭐야? 사람을 저렇게 넣어놓겠다고? 아파트가 아니라 감옥이잖아.
2: 닥터엠은 도대체 뭘 하려고...
3: 먹을 걸 잔뜩 샀으니 애들하고 또 보시 좋아할 거.
0: 그럼 아이언 쫓아버려.
4: 안 돼. 내 김치, 내 즉석밥, 내 참치, 내 도시락 김.
0: 안 되겠어. 스틸 도망치자.
4: 정확히 말하자면 작전상 무패.

0: 닥쳐라. 괜찮니? 그만해! 닥터햄!
1: 막강진.
0: 엠, 이러면 안 돼. 난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1: 인정하지. 넌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지금의 나는 너의 능력 밖의 존재다. 그러니 감히 나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돼.
0: 엠?
1: 이제는 죄책감에서 풀려나기 허락하지.
2: 스틸 트랜스포메이션!
1: 대도시에는 다시 오지 마라. 네가 원했던 인류의 행복은 내가 알아서 만들어줄 테니.
2: 그 뭐야?
3: 그건...
2: 어? 뭐지? 어?
4: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하루 만에 1차 분이 마감된 뉴 M월드는 7일 후 오픈할 예정입니다. 혹시 모를 또봇의 방해를 막기 위해 지금부터 대도시는 폐쇄하겠습니다.
2: 어?
4: 아무도 나가거나 들어오실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려요.
5: 대도시에서 못 나간다니 무슨 소리예요?
6: 시범도시 프로젝트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7: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
8: 맞아.
7: 그리고 이 휴대폰도 안 되는데 이것도 닥터 MG지야?
6: 시범도시 프로젝트에 협조
7: 협조 못해
6: 부탁드립니다.
8: 난리가 났어. 또봇이 이걸 알아야 하는데. 어? 근데 차은아 어디 갔지?
9: 야, 뭐해?
8: 그건 뭐야?
9: 검증잖아. 우리 엄마가, 아니, 그러니까 이건 휴대폰이 안 될 때도 전화를 걸 수 있는 거래.
8: 진짜? 어떻게?
9: 돈이나 카드 있는 사람.
8: 에이.
9: 자.
8: 어? 어?
9: 저 아줌마.
10: 누나야.
11: 아, 겨우 이거밖에 못 건졌다고? 아,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0: 닥터 M이 우릴 대도시에서 내쫓더니 아예 대도시 경계선에 막까지 치더군요.
12: 막을 쳤다고요?
8: 응? 어? 누구지?
9: 이한수! 큰일 났어!
8: 뭐? 어? 닥터 M이 감옥을 만들어?
9: 시범도시는 일주일 뒤 오픈이래.
13: 도시 필요해!
0: 마인드 코어처럼 생긴 감옥? 이 고글과 세트겠군. 뭘 하려는지 대충 알겠어.
11: 우리 당장 돌아가요.
14: 지금 경계막도 쳤다잖아.
11: 부수면 되죠.
12: 섣불리 덤벼서는 닥터 M을 이길 수 없어. 닥터 M은 온 힘을 다해도 어려운 상대라고.
14: 뉴 M월드가 일주일 뒤 오픈이라 그때까지 준비를 하자.
15: 좋아, 진행시켜.

0: 7번 도시 준비 완료.
1: 더벗 정출동 준비 완료.
2: 좋았어. 완료 완료 완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클릭소.
4: 클릭소. 얼마될까?
5: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클릭소.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이체로 변신.
6: 재밌다.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클릭소.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밥에 가죠.
7: 킥킥킥킥. 사는 아이도 킥킥킥킥.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닥터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링.
1: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4: 아니에요!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난방구는 붙방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3: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안녕!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키키키키
4: 하는 아이도
3: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파티에 방문! 안녕!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1: 아빠만 믿으라고!
2: 하하하! 어?
0: 어? 얘들아!
2: 웬 미역을?
1: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0: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1: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2: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신호등 만들었지.
1: 응?
2: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0: 오른쪽 눈은? 아, 멈춰!
2: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0: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2: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다시! 멈춰는 오른쪽!
0: 오른쪽!
2: 왼쪽!
1: 실패 확률 100%.
3: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씨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여자가 어딨더라. 어서 가자.
1: 어디야 아빠?
2: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3: 미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가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4: 자,
2: 어머나.
4: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2: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5: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3: 헷갈리지만 알았다.
5: 좋았어!
3: 이건 무슨 기내식인데?
2: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3: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치과 의사란다.
6: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3: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5: 저분이 우리 아빠야.
3: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골고루 해쳐 치우고. 아니 왜 이렇게 안 나?
5: 도와줘야겠어. 잠깐 멈춰.
3: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걸까?
5: 난 몰라.
3: 퍼플.
7: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라.
2: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8: 안녕하세요.
9: 사상 최고의 마술사.
2: 어머나 세상에.
9: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쩌.
8: 저기요, 저기 해주세요.
9: 당첨.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줘마.
5: 아이고, 전 괜찮아요.
6: 그래 그래, 그냥 하지.
5: 전 배가 아파서 잠시.
8: 형님 좋아해주세요.
5: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 걸.
10: 정군.

오프라!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0: 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1: 아, 몰라. 대차 신호가 고장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2: 실망이구나, 버플.
0: 배야!
2: 너 때문에 수업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이리나!
0: 버플아!
2: 너는, 넌 누구냐?
1: 왜 아빠가 둘이 됐지?
3: 괜찮아? 좀 전에 캐처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0: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킨팟.
2: 내가 진짜.
4: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록피쉬야.
0: 서둘러야겠어. 바블타임 스타트.

0: 크림 퍼프!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퍼플!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내 이름,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예스!
0: 일로!
2: 퍼플!

0: 여보라! 귀여운 거미네들!
1: 크기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2: 그래! 얘들아! 어?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아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0: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퍼플
2: 준비됐어요.
0: 귀여워.

0: 이제 세츠다! 레인보우 클린 버스! 허플레 아빠 최고다!
1: 네, 다시 봤어요.
0: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2: 어?
0: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0: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1: 좋은 생각이야.
0: 우린 역시 척척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2: 허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 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3: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0: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 이 꼬자질쟁이! 이리 와봐! 여기서! 이게 뭐지?
3: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0: 우와! 이게 뭐야?
2: 하필!
0: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우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1: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0: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2: 오케이.
0: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3: 믿을 수가 없고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다니.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비아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응?

0: 겁쟁이.
1: 정우 씨씨 안 돼. 집에 돌아갈까?
0: 빨리 따라와.
1: 얘들아 같이 가.
2: 저쪽인 것 같아.
0: 가보자.
1: 이 금천고 같은데.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미쳐.
2: 보물은 난파산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0: 무서운데 돌아가자.
3: 어하! 여기 있는 자가 보물의

0: 얘들아, 이쪽이야! 물고기 눈이 없어.
1: 우리 심해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0: 심해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2: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0: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3: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2: 집에 가고 싶어.
0: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1: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2: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0: 내 안이 미로 같다.
2: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0: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2: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4: 가만, 저건 뭐지?
0: 애들이야, 가보자.
1: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1: 어서 변신하자.
0: 응.

0: 블루비야!
1: 저건 초롱아기 블루비야. 초롱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0: 저게 뭐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봐.
1: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괜찮아.
2: 뭘 보는... 상자?
1: 혹시 저게...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내 보물 1호가 하나 더 늘었어.
0: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1: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2: 아니, 세상에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1: 이거 좀 봐. 내 보물 이름.
2: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진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5: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6: 키키키키.
5: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9: 스쿨버스 왔네.
10: 학교 가자.
11: 안녕 친구들.
12: 같이 가자.
13: 안녕.
14: 재밌게 공부해요.
15: 와, 놀이터다.
16: 빙글빙글 쌩쌩.
17: 정면 버스 펼치는 놀이터.
18: 뽀로로 까방 스쿨버스.
19: 내일 떠나자.
2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21: 예!
20: 포켓몬 태그스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넘버블럭스 친구들
2: 뭐야?
1: 이건 넘버블럭 10이야.
2: 20까지 합해.
3: 우리 같이 놀자.
1: 5와 3이 만나면
2: 8이야.
1: 당신 우리 모두 8. 놀다 보면 수학이 쏙쏙. 다양한 액티비티 카드로 즐거운 수학놀이. 어느 쪽이 더 클까?
3: 함께 놀아요.
1: 넘버블럭스 4대 가족.
4: 아빠, 저게 뭐야?
5: 글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0: EBN 포키제 아직도 모르세요?
1: EBS IN 포키제?
0: 네.
1: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제.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제라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5: 순하게
6: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2: 키키키키.
3: 하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진동.
4: 얼굴엔
2: 순한 킹킹.
4: 눈물엔
2: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쇼 MC 호떡입니다. 시간의 문을 넘어온 오늘의 손님, 신라 최초의 여왕 선동여왕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동여왕님. 왕관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1: 아니, 한 나라의 왕으로

0: 고개를 숙이지 않을 뿐.
1: 아, 제가 몰라뵙네요. 어, 얼른 앉으셔서 인터뷰 진행할게요. 제가 소개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사실 이제껏 모신 위인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0: 왜요?
1: 아니, 그만큼 역사가 깊다, 뭐 그런 뜻이죠. 네. 이름 김덕만. 580년대에 태어났다고 알려져 있어요. 신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여왕.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하늘 관찰 기구 첨성대도,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통일의 소망이 담긴 황룡산 9층 목탑도 이분이 건축하셨대요. 지혜롭고 강한 신라의 27대 왕 선덕여왕님입니다. 야, 최초의 여왕이라니 너무 멋있어요.
0: 내가 왕이 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지.
1: 궁금해요, 궁금해요. 지금 그 이야기 바로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남자만 왕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반대는 없었어요?
0: 있었지. 하지만 난 타고난 왕족이었고 행동으로 보여줬지. 내가 얼마나 총명하고 현명한지.
2: 어느 날 신라 26대 왕 진평왕 중국 당나라로부터 꽃씨와 그림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
1: 덕만아, 당나라에서 온 꽃씨와 그림이란다. 아주 어여쁘지 않느냐.
3: 예, 그런데 아버지, 이 씨앗을 심으면 꽃이 피어도 아무런 향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응?
2: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모란꽃이 활짝 피어오르는데.

0: 꽃에서 향기가 안 날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1: 꽃은 매우 예쁘지만, 아! 이 그림에 벌과 나비가 없으니 향기가 없는 꽃이라 생각했습니다.
0: 허허, 이렇게 지혜롭다니 왕이 될 인물이로다. 우와, 어떻게 그림만 보고. 아무튼 다 생각이 있으셨었네요.
2: 내 똑똑함을 아버지 진평왕께서 알아보셨달까.
0: 그럼 왕이 된 후에도 많은 일을 척척 해내셨겠어요.
2: 그럼 나처럼 똑똑한 김춘추와 김유신 장군,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고 삼국의 통일을 위해 애썼다네.
3: 말목사는 김유신!
2: 그 김유신 알지?
0: 아, 그 노래를 아시네요.
2: 유명하더군.
0: 아, 그런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절에 탑도 쌓으셨잖아요. 통일이랑 탑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2: 자, 이게 총 몇 층이지?
0: 이게 하나 둘 9층이요, 9층. 그러니까 9층이랑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2: 이 탑은 일본, 중국, 오월, 탐나, 백제, 말갈, 거란, 여진, 고구려를 뜻하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이 신라를 지키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하자는 소망이 담겨있는 탑이란 말일세.
0: 아, 그래서 9층. 그럼 이 첨성대라는 건 뭐예요? 들어는 봤는데.
2: 백성의 농사에 도움을 주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신라의 과학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건축물이지. 거기다 이 안에서 별을 관찰하면 계절도 알 수 있고 나라에 위험이 생기는지도 알 수 있지.
0: 왜? 나라의 위험까지도요?
2: 그럼 나는 하늘의 뜻을 읽고 나라의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거든. 모란꽃의 향이 없을 거라는 걸 알았던 것처럼.
0: 우와, 지혜도 있는데 예측 능력까지. 정말 왕이 될 상이십니다.
2: 난 이미 왕인데.

0: 예리한 통찰력과 예측 능력으로 신라를 열심히 지켜낸 선덕 여왕님께 딱 맞는 놀이를 해볼 건데요.
1: 이것들은 다 뭐지?
0: 제가 이 말랑말랑한 막대를 노래 박자에 맞춰서 휘두르면요. 이 냄비 뚜껑으로 막아내시면 됩니다.
1: 사방에서 공격해오던 나라에 비하면 쉽겠군.
0: 네. 음악 주세요.

0: 우와! 진짜 예측을 잘하시네요.
1: 이 정도 예측은 나한텐 쉽지. 그럼 이번엔 바꿔서 해볼까?
0: 아, 예. 이번엔 제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전 많이 어렵네요.
1: 그럼 될 때까지 다시 해볼까?
0: 아니요.
1: 다시 해보자.
0: 아니요, 아니요.
1: 넌 할 수 있어.
0: 아, 네, 뭐라고요? 네, 인터뷰 시간 다 됐다고요?
1: 벌써?
0: 네, 마지막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나라를 지키려면 힘도 중요하지만 이 머리도 좋아야 하는 법. 모두 지키고 싶은 게 있다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해하지 말게나.
0: 지금까지 윙가의 태화 호빵떡쇼 호떡이었습니다.

0: 사람들은 위대한 과학이 거대한 실험실에서만 탄생한다고 믿죠. 하지만 놀라운 발견은 작은 곳에서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 호기심 가득한 남매에게서도요.
1: 저기 힘을 모아! 번개!
2: 진짜 멋있다.
3: 나도 번개 파워 보여줄 수 있어.
2: 에이, 누나는 번개맨이 아니잖아.
3: 못 믿네. 아하, 준비물은 음료수 캔만 있으면 되지. 이게 바로 오빠 파워.
2: 근데 이게 끝이야.
3: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이지. 자, 잘 봐. 먼저 물에 손을 적셔주고. 오빠 파워!
2: 우와, 신기하다. 어떻게 한 거야? 나도 해볼래. 나도.
3: 좋아. 그러면 호떡이도 해봐.
2: 어? 물 묻히고. 자. 난 안 되는데. 어? 어? 왜 난 안 되지?
3: 내가 다른 것도 보여줄게.
2: 자.
4: 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덤
2: 맛있겠다.
0: 응? 어떻게 국방의 손에 음료수 캔이 딱 붙었을까? 정답은 압력 때문이야. 손바닥의 볼록한 부분과 음료수 캔 아래를 맞대면 손바닥과 캔 사이의 공간이 아주 작아지겠지. 이때 그대로 캔을 납작한 손바닥 가운데로 밀면 캔이 손바닥에서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있게 되는 거야. 오늘의 소중한 발견! 압력으로 캔을 손바닥에 붙일 수 있다!
3: I am Aluminum Man! 호빵!
2: 누나!
3: 어? 오잉?

0: 위인과의 대화 국방떡쇼 MC 오빠 인사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위인은 누구일까요? 그 두 번째 손님, 조선의 4대 임금 세종대왕님이십니다. 이쪽으로 차례하시죠.
1: 알겠습니다.
0: 혼명 이도, 우리가 지금 쓰는 그 한글, 훈민정음의 창제자. 훈민정음 말고도 얼마나 백성을 위해 깨요. 백성들 농사 잘 지어서 밥 굶지 말라고 농사 직설 책도 써줘. 새벽에 눈 뜨면 밤이야? 아침이야? 헷갈리지 말라고 물시계, 해시계도 만들어줘. 농사 짓기 좋은 계절 알 수 있게 별자리 관찰할 수 있는 혼천이도 만들어줘. 그야말로 백성 바라기 임금 세종대왕이십니다. 박수!
1: 미래의 백성은 짐에 대해 모르는 게 없구나.
0: 아유, 이 정도는 기본이죠. 그런데 이 일들 전부 혼자 하신 거예요?
1: 아, 이걸 다 혼자 어떻게 하나? 어? 나와 훌륭한 신하들이 함께했지. 새벽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0: 새벽부터요?
1: 백성들을 위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새벽이든 한낮이든 내가 부르면 다 나와야지. 네?
0: 세종대왕님의 성격이 꼬장꼬장했다던데 벌써부터 느껴지는 것 같네요.
1: 어라,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이 건방진자의 입을 당장.
0: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님과의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죠. 어떻게 한글을 만들게 되셨나요?
1: 나의 백성들이 중국말인 한자를 몰라서 억울함도 제대로 풀지 못하는 것을 보았소. 모든 백성이 자신의 뜻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에 내가 직접 배우기 쉬운 글자를 만들게 되었지.
0: 우와, 근데 신하들이 반대는 안 했나요?
1: 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두통이. 아.
0: 어? 에? 뭐? 나,
2: 주시옵소서 전하. 새로운 글자라니 절대 아니 되옵니다.
1: 아니 왜? 어? 왜 안 되는데?
2: 새 글자를 만들면 사람들이 어려운 한자 공부를 안 할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학문이 망할 것 아닙니까?
1: 백성들이 억울하면 억울하다 말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2: 재판하는 사람이 공정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문화를 섬겨야 합니다. 어찌 오랑캐처럼 다른 글자를 썼단 말입니까?
1: 우리랑, 응? 중국말이랑 다른데 글자는 왜 다르면 안 되는데?
2: 하오나 전하.
1: 됐고, 하기 싫으면 나가.
2: 나가.
0: 어우, 정말 힘드셨겠네요.
1: 진짜 골치 아팠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나는 임금인데.
0: 이렇게 어렵게 만든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양은 어디서 따오신 거예요?
1: 자음은 기본적으로 기역, 니은, 미음, 시옷, 이응이 있는데 사람의 발음 기관 모양을 본따 만들었지.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 그 니은,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 느, 미음은 입술 모양. 무, 그리고 시옷은

0: 기본자지.
1: 몸은 좀 대충 만드셨네요.
0: 뭐라 대충 여봐라.
1: 근데 너무 쉽고 실용적이다.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쉽고 실용적인 한글을 이용한 놀이를 해볼 건데요. 화면에 자음 두 개가 뜨면 그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재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0: 이런 재밌는 놀이가 있단 말이냐.
1: 자, 좋습니다. 그럼 자음 띄워주세요.
0: 기웃기웃
1: 한글. 저때야 저때야 벌칙 벌칙 재밌죠?
0: 뭐하는 건가?
1: 자, 그럼 다음.
0: 비읍시옷.
1: 오다 오다 오다 백성. 벌칙 벌칙.
0: 뭐하다.
1: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과연 세종대왕님은 한 번이라도 맞히실 수 있을까요? 띄워주세요.
0: 세종 사야. 여봐라, 당장 이 무어만차에게 사약을 내리도록 하라.
1: 예?
0: 너희는 너 이리 오거라. 내가 직접 사약을 내리도록 하겠다.
1: 아니, 이게 그 놀이 이 토크쇼였거든요.
0: 어딜 도망가는 게냐?
1: 자, 오늘 이렇게 세종대왕님 덕분에 알찬 인터뷰도 해봤는데요. 세종대왕님 어떠셨나요?
0: 내가 만든 한글을 그 미래의 백성들도 잘 사용하고 있다니 아주 뿌듯한 하루였소.
1: 그럼 지금까지 세종대왕님과 함께한 민간 대화 호빵떡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계속 걸어.
2: 행운의 편지. 이 편지는 EBS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1년에 지구 반바퀴를 돌면서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특별한 경험을 주었고 무작위로 옮겨졌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깃들 것이며 당신은 이제 만 킬로미터 떨어진 사람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과연 당신과 그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둘이 친구가 되지 못한다면 거절은 거절한다.
3: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어.
4: 주차님 많이 궁금했구나.
2: 기다림은 끝. 주찬, 이제 선물을 열어볼 차례예요.
5: 보자 보자. 어디 어디?
2: 잠깐! 선물을 열기 전 나루가 어떻게 선물을 준비했는지 함께 볼까요?
5: 오, 궁금해!
6: 안 사요, 안.
7: 일단 제일 먼저 내가 좋아하는 문방구에 왔어.
6: 많이 살 거니까 귀엽다.
7: 내 목표는 너에게 한국을 담아주는 거였어. 내 첫 번째 선택은
8: 세상을 모르고 있는 거 맞지?
6: 응, 옛날에 엄마가 많이 먹었다는 음식이고
7: 한 번도 못 먹어본 것 같아서 옛날 한국 과자를 골랐어.
6: 곤약 비빔면. 이건 제가 먹도록 하겠다. 너무 궁금해요, 이거. 하나.
7: 내가 잠시 하늘을 팔았지만 정말 열심히 골랐어.
9: 옛날 전통놀이 팽이 같은 건 어때?
6: 어디?
9: 좀 있네. 옛날 전통놀이 팽이.
6: 아, 오오오 좋아.
7: 엄마랑 열심히 고민했다고. 1차 쇼핑 완료.
6: 외모 착.
5: 이 차가 있어?

0: 가지. 한국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아. 그래도 다행히 2차로 간 곳에서 마음에 딱 드는 선물을 찾았어. 한복 입은 키링.
1: 이거랑 이거
0: 태극기라 그려진 양말.
1: 양말
0: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주찬이를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서점도 들렀다왔지. 너가 진짜 진짜 좋아했으면 좋겠어.
2: 과자에 책까지? 너무 기대돼. 이제 열어볼게. 내가 책 좋아하는 거 알고 어떻게 이걸 내가 엄청 감동이 된다. 아, 근데 이거 나루 엄마 같지 않아? 너무 귀엽다. 이 책은 절대로 안 버릴 거야. 계속 킵할 거야. 이제 이거가 뭘 수 있는지 기대한다. 어? 잠깐만. 진짜 선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신나. 얼른 꺼내볼게.
0: 좋아해서 다행이다.
2: 이건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있다고 비밀이라고 하지 마. 그냥 비밀로 가질 거야. 너무 좋아, 이거. 기억에 꼭 남을 거야. 기억에 한 번 넣어볼게. 맞다. 너무 좋아. 고마워.
3: 아, 제일 중요한 편지가 빠졌습니다. 편지를 확인해주세요.
2: 아, 맞다. 얼른 읽어볼게. 오케이. 한번 읽어보자. To 주찬나루. Hi. 주찬아, 안녕.
1: 모든 활동 열심히 멋지게 하고 항상 응원할게. 그리고 너를 이렇게라도 보는 게 좋았어. 실제로 보면 더 좋았을 텐데. 그동안 고마웠고 더 많은 인생을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 파이팅!
4: 파이팅!
3: 선물 주고받기 미션 성공!
0: 진짜 고마워, 주찬아.
2: 나도 진짜 진짜 고마워.
3: 지구 반바퀴 연결 시간이 끝났습니다. 다음 연결까지 남은 시간 6일 23시간. 선물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서로를 생각할 수밖에 없지. 크크크크. 7단계. 서로를 생각하는 시간 가지기. 성공!
2: 한번 가보자. 보여줄까? 태극기. 엄청 마음에 들어. 스포트로 이제 갈게. 빠이.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0: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순하게
3: 지켜줄게.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깁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남방구는 북방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3: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6: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7: 키키키키.
8: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9: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직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식물엔
11: 덕분에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육체불명의 영웅.
1: 저항이 너무 거셉니다. 접근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 응?

최근 블루시티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에서 정체불명의 영웅이 나타나 은행을 습격한 강도들을 제압하고 인질들을

0: 저는 구했습니다. 정말 빠르고 강한 영웅이었어요.
1: 진짜 멋있어요. 이야, 저 주황색 레인저 또 나타났네. 요새 뉴스에 안 나오는 날이 없단 말이지.
2: 어? 저 수트, 우리 레인저 수트랑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중에 저런 대원도 있었나?
3: 아니, 본부에도 물어봤는데 저런 대원은 모른다고 했어.
4: 본부에서도 모른다니, 이상한 일이군.
1: 키라, 혹시 우리 말고도 다이노이드 파워를 쓸 수 있는 전사가 또 있는 거야?
5: 그건 아니다. 그렇지만 저 레인저는...
6: 너무 멋있어! 저렇게 박력있고 멋있는 여전 사람이 최고! 사인 받고 싶다!
7: 어쨌든 저 주황색 레인저 멋진 여전사인 건 맞는 것 같아. 저 재빠른 몸놀림, 고양이 같은 손발력.
1: 맞아 맞아, 아주 날렵하구만. 인정. 하지만 이 스피드왕 볼트님의 움직임을 위할 정도는 아니지.
3: 에이 볼트, 저런 움직임은 절대 쉬운 게 아니야. 막상 저렇게 하려고 하면 나도 쉽지 않을걸.
1: 에헤이, 무슨 소리. 난 저 레인저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
3: 왜?
1: 루시 넌 저렇게 못하나 보지?
3: 뭐? 아니, 그건...
1: 하긴, 루시는 좀 뻣뻣하긴 하지. 자신이 없을 만도 해.
3: 아니야.
1: 루시는 뻣뻣하대요. 정신없대요. 하지만 볼트, 로봇이라요. 로봇이라요. 그만하라니까! 헤헤이, 그렇게 뻣뻣해서 날 잡을 수 있겠어?
3: 거기서!

0: 제군들, 현재 블루시티 B21 구역에 블랙해머가 나타난다. 시민들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블랙해머를 무찔러야 한다. 서둘러 출동하도록.
1: 네, 사령관님.
2: 최강 공룡 미니트 공대 변신.

7강 공룡 미니 특공대!

0: 자!
1: 드디어 나타났구나. 오늘은 기필코 크레이지 코인을 가져가지 마.
0: 하, 네 뜻대로 될 것 같아.
1: 여전히 건방진 것들이군. 하지만 오늘은 나한테 비장의 무기가 있지.
0: 저게 뭐지?
1: 짜잔!
0: 저 녀석 지금 파리채를 꺼낸 거야?
2: 어이가 없군.
3: 이봐! 그런 건 우리한테 하나도 위협이 안 돼!

0: 이건 좀 위협이 되겠는데?
1: 이 파리채로 너희를 파리 잡듯 잡아주마! 아까 건방 떨던 녀석들 다 어디로 갔나? 사랑 좀 해보시지!

0: 위험한 상황이구나. 서둘러야겠어.
1: 짜릿하지. 이제 마지막이다.

0: 防げ。피작의 무기를
1: 지금이야.
2: 자, 당한 만큼 대갑해줄 차례야. 오케이. 넥스 카이저 D7 합체.

0: 잠깐 얘기 좀 하지. 넌 누구지? 어디 소속이야?
1: 난 레인저 시크릿. 너희 미니트 공대처럼 블루시티를 지키고 있지. 그 이상은 비밀이야. 그럼 이만.
0: 야, 어디가? 저 반응은 미니특공대 소속이 아니라는 건가?
2: 그럼 도대체 누구지?
3: 레인저 시크릿.
0: 어? 뭔가 지피는 게 있나 보군.
3: 사인을 못 받았어! 이런 야, 이게!

0: 공대와 레인저 시크릿.
1: 내가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된 건 일주일 전이었지.
2: 내 소중한 그레이트 코인.

0: 여기 있었구나. 다행이다. 없어진 줄 알았네. 이 녀석들. 지금까지 날 속였다 이거지. 하지만 이제 나한테도 힘이 생겼다는 사실. 영웅은 원래 정체를 숨겨야 하는 법이지. 그러니까 나도 너희한테는 비밀이야. 내가 영웅이라니.
1: 은행 강도 사건을 해결했던 영웅이 또다시 블루시티에 나타났습니다. 이 영웅은 화려한 기술과 뛰어난 재치를 발휘해 위기에 빠진
2: 미니특공대를 구했고 미니특공대를 도와 외계 악당을 물리쳤습니다. 영웅의 화려한
0: 뭐해 얘들아.
2: 정체를 궁금해.
0: 아, 저 레인저 뉴스 보고 있었구나.
3: 요새 엄청 유명하잖아.
4: 요즘 정말 화력이 대단한 것 같아. 과연 정체가 뭘까.
0: 진짜 궁금하긴 해.
5: 내 생각에 저 레인저는 수지.
0: 어? 설마.
5: 수지. 수지만큼 멋있다. 너무 좋아.
0: 다행이다. 내 정체를 들킨 건 아니군. 나도 한 번만 저렇게 멋진 레인저가 돼봤으면 좋겠다. 어때? 나도 잘할 것 같지 않아? 뭐? 네가? 응. 잘 봐. 헛! 히야! 어떠냐, 요 녀석들아? 놀랐지? 마지막은 좀 더 제대로. 히야! 아이고 수지야, 너 방금 뭐 한 거야? 너희도 방금 수지 발차기 한 거 봤지? 야, 하지마 볼트. 아이고 배야. 볼트, 그만하라.

0: 주자!
1: 내가 참는다. 웬일이야? 됐고! 앞으로 조심해!
2: 제군들, 카르노 군단이 그레이트 코인을 노리고 블루시티에 또다시 나타났다. 빨리 막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것이다. 즉시 출동하도록!
3: 네!
1: 가자! 오호, 이것들 봐라. 항상 나 모르게 저런 식으로 출동한 거였구나. 하여간 엉큼한 녀석들 같으니. 좋았어, 나도 간다! 레인저 시크릿 변신!

0: 레인저 시크릿?
1: 이건 또 뭐야? 자, 우리도 가자! 위험해!

0: 레인저 시크릿이 수지였잖아.
1: 이럴 수가. 수지가 다이노이드 파워의 전사라고?
2: 얘들아.
3: 수지야! 자, 이제 그레이트 코인이 나네. 노시지.
4: 이 녀석.
3: 감히 수지를
4: 용서 못해!

0: 살았어.
1: 수지야, 이젠 말해봐.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0: 사실 난 우연히 그레이트 코인의 힘을 받고 레인저로 변신할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모든 걸 알게 됐지. 너희는 악당들로부터 모두를 지키면서 때로는 용기를 불어넣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어. 그런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너희였지만 내 앞에선 내색조차 할 수 없었지. 난 정말 바보야. 그런 것도 몰랐다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1: 수지야.
0: 하지만 나 이제는 너희에게 힘이 되고 싶어. 너희와 함께 블루시티를 지킬게. 이 힘으로 그동안 너희에게 받았던 고마움 다 갚을 거야. 그렇게 해도 되지? 그렇게 하게 해줘.
1: 고마워, 수지야. 우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다니. 네 마음 너무나도 잘 알겠어. 정말 고마워.
0: 그럼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임무를 하는 거지?

0: 진짜 잘해볼게. 진짜 잘할 거야, 진짜로.
1: 지금 이대로 수지에게 그레이트 코인을 닦게 하면 레인저 시크릿의 능력과 기억은 모두 지워져버려. 그럼 오늘 우리와 나눴던 대화들, 추억들을 모두 잊게 될 거야. 다들 괜찮은 거지?
2: 우리의 정체를 밝힌 채로 수지와 함께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텐데.
3: 하지만 수지가 레인저로서 우리와 함께하면 또 오늘처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야. 이렇게 할 수밖에.
4: 그래도 이 추억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거다.
1: 그래. 수지야, 고마워. 우리가 더욱 강해져서 너를 계속 지켜줄게.
5: 맛있다. 오늘 팬케이크 진짜 잘 구워졌는데.
6: 수지야, 일어났어?
7: 근데 있잖아, 어젯밤에.
5: 어젯밤에 왜?
7: 아니, 어젯밤에 볼트 니가 냉장고에 음식 다 훔쳐먹는 꿈 꿨어.
5: 야! 아, 꿈인데 왜 때려!
7: 몰라, 아무튼 기분 나빠.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9: 순한 킬링,
8: 순물엔
9: 덥덥한 말,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12: 키키키키
11: 보는 부모도 일상.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4: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1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7: 클릭소!
18: 클릭소! 얼마세가?
19: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클릭소 세상.
18: 클릭소!
19: 착착 붙이고 구부리고 클릭 클릭! 돌리면 제로 변신!
20: 자석으로 만드는 입체 세상.
18: 클릭소!
20: 놀이가 교육이 되는 자석 토이 클릭소! 다음에 가자.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꾸룩꾸룩 떠나요. 미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4: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3: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술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잘됐다.
10: 홍진이 나왔어. 설날 좀 빨리 내봐야지. 왜? 빨리 음식에서 준비해.
9: 그러면 설날이니까 펜션을 해야겠구만. 펜션! 와!
10: 펜수 오늘 친척분들도 오시는 거 알지?
9: 몰라.
10: 알아야 돼.
9: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이거 꼭꼭 먹어. 이것도 꼬고. 누구신가 보다. 누구세요?
11: 아이고, 우리 전팽수 오랜만이야.
9: 아이, 그럼 반갑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1: 오우, 키가 안 본 사이 많이 컸어.
9: 예, 많이 컸죠? 아우, 큰아빠는 작아지신 것 같아요.
11: 아유, 우리 팽수의 새해 됐는데. 네. 어떻게 뭐 공부 잘하고 있고.
9: 공부 요즘에 안 하고 있는 게요? 요즘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11: 아, 촬영? 지금 좀 많이 모았어? 어?
9: 많이 모은, 많이 모은 것 같아요.
11: 아, 많이 모았어? 예. 아유, 그래. 여자친구도 또 있고.
9: 여자친구야?
11: 네.
9: 아! 할아버지, 저도 궁금한 게, 요즘 공부 잘하고.
11: 공부 잘하냐고?
9: 대학 어디 나오셨죠?
11: 대학 요 근처에 있는 그 S대라고 나쁘지 않은데 나왔어.
9: 저희 동문이에요.
11: 동문이라고?
9: 예.
11: 몇 살이?
9: 예. 서울대 의예과.
11: 의사선생님 되는 거야?
9: 그냥 타이틀만 좀 얻으려고.
11: 아, 타이틀만. 예. 어른이 다 됐네. 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 벌써 알 정도면. 네네. 우리 펭수 어른 됐어.
9: 아니, 큰아빠. 그 돈은 많이 모으셨고.
11: 조카가 큰아버지한테 돈 많이 모았냐고 물어본 거야?
9: 아, 그럼요. 중요하죠.
11: 먹고 살 만큼 모았어. 이제 뭐 얼마 남았다고 이제 쓰면 다 가면 되는 거지. 쓰다 가면.
9: 그러면 쓰다 가시면 저 그거 남은 거 좀 주시나요?
11: 가라고?
9: 그것이 아니고
11: 펭수 가면은 펭수 남은 거 큰아버지 주나?
9: 먼저 가는 쪽이 주기.
11: 그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
9: 아이, 다 누구나 가니까요.
11: 이빨 꽉 깨물고. 예. 누구도 오래 살 거야.
9: 근데 큰 엄마 왜 안 왔어요? 큰 엄마랑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11: 그 우리 조카는 그 할 말이 있고 그 못 할 말이 있는데.
9: 큰 엄마 사랑해요?
11: 어떻게 우리 전씨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네.
9: 아, 우리 전씨 집안 사람들은 역시나 바쁩니다. 전지현, 전도현, 전현무, 그리고 또 전소미, 전미도. 오. 다 지금 바빠요.
11: 아, 그분들이 우리 친척이었어?
9: 그럼요.
11: 여기 대단한 집안이었네.
9: 아, 그럼요.
11: 뭐 그분들 뭐 돈 버느라 바빠서 안 오신대?
9: 아, 지금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대요.
11: 아, 출연료 못 맞춰서 못 오는 건 아니고?
9: 누구 오셨나 보다.
11: 누구 오셨지?
9: 누구세요?
11: 누구세요? 아이고! 아이고, 고모님 오셨어요.
12: 축하해주세요.
9: 아이고, 고모 할머니야.
12: 아이고, 그래. 고모 할머니, 고모가 왔다. 이제 고마워서 사고 앉아. 너희들 보니까 반갑다.
9: 아이고, 멍길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2: 근데 이것들이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이거 뭐야? 만들어야지.
9: 얘 맨들시라고.
12: 날고 맨들라고?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네.
11: 생수 안 됐더라고요. 저는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12: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아. 이거 만들어 놔야지. 근데 불은 왜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야단이야? 이게 여기 술집이야, 나이트클럽이야. 왜 이렇게 환히 켜놓고 있어?
11: 야, 정리할게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이건...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9: 아니, 이건 조절할 수가 없어요.
12: 아유, 그래도 이쁘다.
9: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12: 그래, 이렇게 만나 웃고 살아라.
9: 예.
12: 할머니 말을 잘 들어.
9: 예.
12: 너희들 쓰는 재미보다 모는 재미를 가져야 돼.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 알아 몰라?
9: 알아.
12: 말해봐.
9: 티끌모아 태산.
12: 이것들이 해석을 하려니까 그대로 할머니 말을 따라해. 조금 애껴 쓰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도 아 할머니 말이 맞았다. 애끼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9: 근데 고마머니, 근데 할머니는 왜 안 늙어요?
12: 그래?
9: 할머니가 피부가 20대 같아요.
12: 아, 이놈의 돈 달라고 이러나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나이 먹어서 입지푸는 닦고 돈지푸를 열라고 그랬거든?
9: 주세요! 주는 게 좋다면 많이 주세요!
12: 근데 내가 오늘 저 지갑을 안 가져왔다. 내가 이제 다음에 줄게.
11: 다음에.
9: 제가 또 큰아빠랑 할머니 온다고 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12: 어머, 잔소리하는 게 요금표가 있어? 그럼 이걸 다 내놓으라는 거야?
9: 아니. 이렇게 잔소리 오늘 마음껏 하시고 마음껏 하신 만큼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따가 저 나가실게. 받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다 같이 만들어볼까요?
12: 내가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알려줄게.
9: 오, 건강 비법!
12: 많이 웃고 많이 걷는다.
11: 많이 웃고, 예.
12: 또 기분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 너희들 할머니 얘기 알지?
9: 예.
12: 건강하게 우리 100세까지 아니 150세까지
9: 오.
12: 건강하게 살기 너희들이 응원해줘야 된다.
11: 예. 아유, 그럼요 할머니.
9: 할머니 오래 사세요.
12: 어유 그래.
9: 숙취를 마세요 그냥.
11: 숙취를 마세요.
12: 이 자식이 잘 나가다가 왜 이래 이거.
9: 아니 영원히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11: 불멸. 우리 평수가 이번에 10살이 됐대요 이제.
12: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
9: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
12: 할머니는 내일 모레 90으로 올라가.
11: 와.
9: 근데 전시 집안이 피부가 다 좋네요.
11: 그럼 또 우리 집안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뭐 전영모 전소미 다 피부 좋게 유명하신 분이다.
9: 전영모 또 전소미. 전도
12: 내가 이 짧은 다리로 지금도 내가 운전을 하거든. 브레이크가 어떻게 차가지 않아가지고 찌익하다가 교통을 받을 뻔했어.
11: 아이고.
12: 브레이크가 안 잡히더라고. 나한테 오더니 내리라고 그래. 들여다보더니 면허증을 들더니 어디 전시요? 그러더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전도원. 젊었을 때는 완행열차를 탔는데 세월이 나이가 멀고 급행열차 KTX 타고 가. 빡빡빡빡빡빡. 그래도 지금도 좋아. 너희들 만나니까 좋고 젊어지고 많이 웃고.
9: 예.
12: 이거 좀 있어야 돼. 아껴야 돼 너희들.
9: 예.
12: 야 이만 너도 아껴. 알았지?
11: 이거요? 이거. 이거 뭐 이거.
12: 지금부터 정신 차려. 야 임마
11: 좀 늦은감이 있지만 차려볼게요 우보. 예.
12: 마누라한테 너무 쩔쩔매지 말고.
11: 그것도 좀 늦은감이 있지만 예 그것도
12: 그래. 이거 빨리 우리 만들어서 먹고.
9: 예 만드세요. 만들어.
12: 불 좀 끄자.
11: 불 좀 꺼주세요.
12: 나 이것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
11: 야 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거 하는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우보.
9: 맞아요. 할머니 저기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태산 됐어요?
11: 우리 고모 돈 많이 버신 걸로 유명하다.
9: 오 역시
12: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갖다 보니까 그 버릇이 80이 넘어서도 지하철 아니면 버스 타.
11: 아직도요.
12: 택시 타면 그놈에게 따따따따 올라가는 게 총알 쏘는 것 같아갖고 그거 들여다보다가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은행에 가도 나는 줄 서갖고 번호표 탄 모금이 없어. 지점장들이 나와서 90도로 인사하고 돌아가서 그러지.
11: VIP!
12: 집이 또 딱 앉았으면 차가 왔어. 선생님 타시죠. 타시죠. 그래야 너희 내 애매 자식들이 좋아해. 어른이 뽑아줄 때가 좋지. 애기야, 나 좀 용돈 좀 다워. 그러면 그 때문에 목 이렇게 그대로 앉았어. 어, 쏘라. 쏘라. 쏘라 이러면. 어머니. 손자들까지도 할머니, 할머니 목매는 게 태양이에요. 태양이라니까 또 죽겠대. 이렇게 살아야 돼. 알았지?
11: 아이, 그럼요.
12: 그 집부터 애껴. 이놈 불리. 전부 치러 가자.
9: 가자. 야, 이거 벌써부터 먹음직스럽네요.
13: 소리가 벌써 참.
9: 할머니가 해주세요.
12: 그래, 알았어.
9: 오케이. 큰 아빠 뭐해? 빨리 해.
13: 전 묻히잖아, 전.
9: 아, 빨리 뒤집어. 아, 근데 맞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큰 아빠는 어떻게 돈 모아요?
13: 열심히 일해서 모으지요. 죽어나 잖아 일하고, 피곤해도 일하고, 잠잘 때도 일하고, 일을 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12: 그럼 세상은 공짜가 없어.
13: 그럼요.
12: 자기가 하는 대로 대가가 오는 거야.
13: 그럼요. 오.
12: 그럼 자기 수입의 10%만 써.
9: 오.
12: 90%는 저축해.
9: 할머니, 그러면은 그 90%를 그냥 저금통에 넣어놔요?
12: 은행에다 갖다 넣고 주식도 하는데.
9: 예.
12: 주식은 욕심 부르면 안 돼.
9: 그러면 우량주 하나 알려주십시오.
12: 일단은 내가 나가서 가르쳐 줄게.
9: 오케이!
14: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9: 경기관들, 다들 여기 하이에 나갔습니다.
11: 적으려고 들어오는
9: 거지. 나 준비하고 있어.
12: 지금은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
9: 아.
12: 나만 가지고 있다가 해야지.
9: 아.
12: 너희들한테 다 알려주면 안 돼.
9: 아니, 가족끼리도 말씀 안 해주시나요?
12: 안돼.
9: 어?
11: 며느리도 안 알려주신다 그거.
9: 큰아빠도 비밀이에요?
13: 아니 비밀 아니에요 저는.
9: 오, 그럼 알려주세요.
12: 얘기해봐. 얘기해봐.
13: 아니 그거는 왜 궁금해하세요?
12: 해봐.
13: 며느리도 안 알려주신다더니.
9: 대학생이 또 궁금한 게 있다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12: 일로
9: 와봐.
13: 불러.
9: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12: 아유, 귀엽다.
15: 청년 적금이 있었잖아요.
16: 있었어요.
15: 그때 들었던 분이 저랑 비슷하게 다 이제쯤 만기인 것 같아가지고.
16: 만기가 왔죠, 그쵸? 지금.
15: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돈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16: 아, 이번에 아마 청년 도약 계좌로 그 갈아탈 수 있게 그거 요즘 정책 많이 나오고 있어요.
15: 아.
17: 근데 더 크게 벌리고 싶으신 거.
11: 아, 욕심이 좀 있다. 네. 나 그 정도로 안 된다.
15: 약간 푼돈을 좀 많이 불려서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11: 그 푼돈을 많이 불려서 집을 살려면 많이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15: 그건 방법이 없네.
11: 그건 너무 욕심.
9: 그쵸. 없는 거에서 왜 있으려 그래.
17: 자, 저거. 테슬라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13: 쟤네는 성악개미구만.
17: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미 10%가 마이너스인데.

0: 써도 될지.
1: 아니, 수익률이 50% 넘는 것도 있네요.
2: 오, 본인 계좌죠?
0: 네.
3: 근데 아니, 시집 갔어, 안 갔어?
0: 갔어요, 시집.
3: 중매점 몰렸더니 벌써 갔구나.
0: 근데 이제 총알이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
2: 이거를 총용어가 맞네요.
4: 테슬라 때는 막 올라갈 때보다 사실 아래에 있을 때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테슬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 관점에 접근하는 게 저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약간 뒤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오래 아래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0: 그러면 테슬라 대신에 어떤
4: 거? 딴 거. 나는 짧게 보고 싶다.
0: 네, 급해요, 급해요.
2: 저희 이거 방송이에요?
4: 방송 치고 지나치게 자세하게 물어보시네요.
2: 이거 자기 방송을
1: 너무 해서. 사심 채우는.
2: 할머니 어때요? 맛있어요?
5: 아, 미쳤다.
2: 자, 큰 아빠.
3: 뜨거.
1: 뜨거워. 뜨거워.
2: 아.
1: 뜨거워, 뜨거워.
2: 오! 뜨거워, 뜨거워. 동선 ASMR. 할머니, 큰아빠, 오늘 같이 점 만들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들어요.
1: 아이고, 오늘 펜수 잘했어.
3: 그래, 그래.
2: 아이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3: 아이고.
1: 거리가 굽혀지는구나.
2: 아, 저 그리고 세뱃돈 필요 없어요.
1: 그치, 세뱃돈 필요 없지. 저
2: 그 대신에 정산 들어가겠습니다.
1: 정산.
2: 자, 오늘 잔소리하신 거 총 요금 되시겠습니다.
1: 그게 뭔데?
2: 자, 확인하시고 정산하고 가시면 되세요.
1: 고모 잔소리했다고 55만 원 내라는데요?
2: 자, 카드도 준비했어요. 카드 주세요.
1: 재테크 잔소리는 54만 원이고
2: 고모... 페이도 되고요.
3: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참. 뭐라고? 야, 이만 두기가 내놓지? 누르는 입을 건너 내래.
2: 50만 원?
3: 에이씨,
2: 700만 원.
1: 가봐, 가자, 가봐.
2: 800만 원, 저기요.
1: 가요.
2: 저기요.
1: 내년에 잘해.
2: 할머니, 큰아빠.

0: 죄송한데요.
1: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킹닥 제네럴 울트라 판타스틱 청소 마스터입니다. 청소 때 오셨나요?
0: 저 내일 예약했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1: 오늘의 청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0: 아니. 그래도 사람들이 예약했는데 동물이 와.
1: 헤이트 피플이라고 하셔가지고 동물이 왔습니다.
0: 그러지 마요. 아니 그래도 발 좀 봐. 더워 죽겠네.
1: 아 발이요? 아.
0: 그래도 지금 밖에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1: 그쵸?
0: 그럼 밖에는 모래랑 흙 같은 거 다 묻어있는 거 아니야? 먼지랑?
1: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덥게 가져왔어요.
0: 아 덥게 막 뚫고 진드기 나올까 봐.
1: 어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하죠. 특정대로 까다로우시네요.
0: 아 우리 집은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1: 아 이런 신문지까지 또.
0: 발 묻었다가 빨리 빨리. 뭐야?
1: 깨웠잖아요.
0: 오 야, 마이 갓! 잠깐만! 야! 아, 이거 뿌려졌잖아! 지금 진짜, 아유, 남의 집 와가지고 이런 신발 신고 오고, 진짜.
1: 아니, 잠시만요. 신발이 아니고 제 발이라고요? 어머! 아니, 뭐 이렇게 많이 뿌려요?
2: 이렇게 해서 팩처럼 해야 돼.
1: 오, 야!
2: 이렇게 하면 각질 제거도 되고.
1: 어머!
0: 나 흉기 알러지인가 봐.
1: 혜민님, 제대로 좀 닦아주세요.
2: 저 미안한데 태어나서 펭귄 발 닦아주는 거 처음이거든요?
1: 오~
2: 좀 참아주시지? 내가 동물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알바를.
1: 자, 새로운 경험이시죠? 이거 추가 요금 받겠습니다.
0: 에?
1: 추가 요금 받을게요.
0: 내가 해주는 건데요?
1: 경험 제가 드렸잖아요.
0: 제가 원하는 경험 아니에요.
1: 자, 펭귄 발 닦기 50만원 추가 됐고요.
0: 똥을 어떻게 싸요? 똥 엉덩이 없던데?
1: 제가 이따 그러면 싸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50만원이요.
0: 누가 돈 내고 똥 싸는 거 보겠대요?
2: 다른 방송보다 출연료 확실히 작으면서. Why are you here a day early?
1: No thanks. 오? 영어 잘하시네요?
0: What the hell? I'm a Gyopo!
1: Are you Gyopo?
2: Oh my god.
1: Los Angeles?
2: Oh my god.
1: 일단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성격.
2: 잠 생뚱맞게 얘기하는 중에 저 셀카 좀 찍을게요.
1: 갑자기요?
2: 네.
1: Hello?

0: 자, 평소에 즐겨보는 영화.
1: 어.
0: 감명 깊게 본 책이 있으십니까? 자, 평소에 즐겨먹는 반찬 있으십니까? 예? 선배님! 아니,
1: 저희 촬영 취소할게요.
0: 고객님, 취소 안 돼요. 고객님의 올해 목표 있습니까?
1: 아니, 청소는 언제 하고 질문만 해. 말, 입 다물고 지금 청소나 해요. 가게. 아유.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촬영 수확이 앞서서
1: 네?
0: 먼저 이 집을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요 뒤에 너무 어지러워요. 이 뒤에 어떻게 청소할 거예요?
1: 청소기를 청소하죠.
0: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못 들어간 게.
1: 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소기를.
0: 자, 그럼 이 조명 뺄게요. 자,
1: 조명 뒤로... 왜 빼?
0: 이 조명 빼고 이 뒤에 있는 거 다 뺄게요.
1: 제가 시작한 거예요.
0: 다 빼고 이거 소파 뒤로 붙일게요.
1: 아, no, no, no, no, no, no, no, no.
0: 아, no, no, yes, yes, yes,
1: no, no, no,
0: yes, yes, yes, yes. 이 밑에는 뭡니까?
1: 벽난로.
0: 벽난로.
1: 오, 좋다.
0: 와우, BGJ, 브라이언 자이언트 주민규.
1: 미들네임이 진택이에요.
0: 아, 진택이?
1: 원래 한국 본명이.
0: 오.
1: 우리 아빠가 사주를 봤는데 주진택이라는 이름이 저 미래에 좋지 않아서.
0: 오케이, 진택.
1: 행싸가지.
0: 자, 와, 아유!
1: 왜 또?
0: 아, 진짜 내가 주정뱅이십니까? 보조! 이거 다 챙겨갈게요. 자, 술 끓으세요. 여기 구조 잘 해놨다.
2: Because that's why when people come over here, it's a smaller square footage for an apartment, but I wanted to make it feel open space.
0: 다 갇혀있는 게 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여기서 보통 이제 아침 드시고.
1: 영어도 해요?
0: 저 해파요.
1: 똑똑하다.
0: 야, 뭐, 잠깐만. 수세미가 두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네 개에다가.
1: 왜 이렇게 공부만 많아?
0: 여기 봅시다.
1: 어?
0: 어, 없네? 공지가 진짜 없네?
1: 본인 지금 손에는 각질이 묻었잖아요.
0: 아, 노각질.
1: 왜 각질쟁이?
0: 아, 노각질. 자, 지금부터 제가 LED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불 꺼주세요. 자, 부산에 다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다 나와요, 이제. 근데 이렇게 없다고? 진짜 여기 안 쓰시나
1: 뭐
0: 본데?
1: 사람 집에?
0: 아니, 이게 고장났나?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김봉선, 일로 와.
1: 김봉선이 누구예요?
0: 김봉선.
1: 오디오 감독? Why are you dirty? Why are you wet?
0: 제가 그게 이상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3: 발광하는 거는, 싼 건 발광 안 하는데.
1: 나가요.
0: 나.
1: 오!
0: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1: 아.
0: 청소 마스터 패션 완료!
1: 아까는 이쪽 손이 올라갔고 이쪽 손이 내려갔던 거죠.
0: 완료!
1: 어머, 이거 막 떨어져. 근데 어떻게... 얘한테 뭐예요?
0: 자, 이 아줌마는 식초를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면
1: 아, 이거 봤다, 앞존에서.
0: 어, 이거 아세요?
1: 알죠, 저도 살까 말까 하다가 우리나라 없는 줄 알고 나 일부러 안 샀는데. 얘는 뭐지? 치시처럼 생긴 거?
0: 아, 그거는 샤워기 있죠? 샤워기 구멍 같은 거 뺐잖아요.
1: 맞다, 전 그거 안 해봤어.
0: 그럴 줄 알고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1: 참고로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나는 그런 룰이 있어요.
0: 어, 뭐예요?
1: 내가 마음에 드는 청소 도구가 있으면 난 훔쳐가는 걸로.
0: 야, 무슨 논리예요 그게?
1: 아줌마 주는 거예요?
0: 네, 아줌마 드리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우리 고객님이 안 보신 청소 도구가 있어요.
1: 뭐 또 있어요?
0: 자, 나와라! 열봉! 자,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걸로 밑에를 닦을 수 있고요.
1: 아니, 미안한데요. 잠깐만요. 밑에 닦을 수 있는 게 이게 낫지.
0: 아! 오, 이거 좋은데? 그게 비록 닦는 거는 더 효율이 좋을지언정 하나밖에 못해요. 이게 왜 여의봉이겠어요?
1: Why?
0: 늘어나라! 여의봉!
1: Stop it, stop it, stop it. I'll help you. 반대 눌렀잖아, 여기잖아.
0: 어. 자, 안 닿잖아.
1: 네.
0: 자, 이렇게 아래 위로 한 번에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 해요?
0: 구체라듯이. 그럼 위에 청소랑 아래 청소랑 같이 하는 거예요.

0: 거실 청소 끝났습니다.
1: 뭐 했다고?
0: 왜 얘 가셔가지고 청소할 것도 없는데 청소하라 그래요? 그게 더 곤란해요. 왜 자기만 생각하시냐고. 나는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할 데가 없잖아요.
1: 내 집에서는 내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는.
0: 근데 내가 이 집에 왔잖아요.
1: 어쩌라고요?
0: 젖자라고요.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젖었다? 내가 애기 엄마도 아니고 무슨...
0: 제가 엄청난 팁을 드릴 거예요. 본인 집에 조카들 한 명이 왔는데 핫도그가 먹고 싶어. 케첩을 이제 뿌려 먹어야 되잖아요. 어.
1: What the hell are you doing?
0: 오, 저 지금 살기가 느껴지거든요? 잠깐 거두시고 제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1: 걷었어요, 옷을.
0: 제가 이렇게 실수로 흘렸어, 조카가. 그럼 어떻게 해요?
1: 창밖으로 던져야죠.
0: 이럴 때는 저를요? 자, 행주. 이렇게 행주. 이거 하나는 끝나는 거예요, 사실. 아. 그냥 쓱. 쓱.
1: 뭐하는 거 지금, 양말아!
0: 자, 여기서 오해하신 겁니다, 지금.
1: Why is that 오해? There's freaking ketchup everywhere.
0: 토마토에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카로틴은 이 자재를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있습니다. 피로도를 줄여주죠.
1: 비타민 B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테이블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0: 자, 그러면은 먹어도 되죠.
1: 이대로?
0: 예.
1: 행주로 다 비볐는데?
0: 그럼 일석이조죠. 얘도 좋고 나도 좋고.
1: 행주 언제 죽어요? 나 장례식 갈게요.
0: 아, 저 몇 번 죽긴 했어요, 제가. 어그로 좀 끌라고. 네, 몇 번 죽긴 했습니다.
1: 자.
0: 청소 끝!
1: 아니, 미안한데 제가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자. 자라고요. 자버려, 진짜.
0: 자라고요?
1: 예. 네.
0: 아이, 제가 자기는 이러고요. 청소의 마무리는 뭡니까? 바로 향기. 향기로 기분을 깔끔하게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1: 그럼 약간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의 향?
0: 아, 제가 단언컨대. 네. 한 번도 고객님께서 이 향을 맡아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1: 아니, 저는 모든 향을 다 맡아봤어요.
0: 아니에요. 이 향기라는 게 기분도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위생까지 좋아지게 만들진 않거든요. 이거는 위생까지 해결해줍니다. 제가 준비한 해피 이거 향 맡으면 아주 안심돼요. 나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감. 어, 뜯으셨네요? 하셔야 되고요.
1: No.
0: 자, 이미 뜯으셨기 때문에
1: no.
0: 반품 안 되고요.
1: 당근에 팔게요. 나 안 써.
0: 당근에 파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어? 이거 내 정신 좀 봐.
1: 뭐요?
0: 지금 벌써 이 향을 켜드리고 싶은데 네. 이 향을 켜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1: 시간 부족해? 오,
0: 지금
1: 오케이,
0: 벌써
1: 오케이.
0: 오바됐어요.
1: 오케이, 오바.
0: 30분 연장하시면 제가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아니, 고객님. 연장하세요. 그러면 저 별점 좀 많이 주세요. 자, 별점 5개 주시고. 자, 5개 주세요.

0: 뭐야? 어? 여기 어디니? 너 여기 있어?
1: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초대형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할 뿐 아니라 펭귄의 이르기까지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0: 계속 기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라는 거야.
2: 아, 펭수. 오늘 진욱 작가님 집들이 가기로 했잖아. 그치. 가자. 지금 차 왔어. 차 불러왔어.
0: 아니, 나 오늘 대중교통 타고 갈 건데. 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얼마나 기후에 안 좋은 건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이 17%나 차지한다고.
2: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갑자기.
0: 그런 아니란 생각에 기후를 망치는 거야.
2: 그러면은 미리 그래서 내가 카드를 준비했지. 짠. 오! 짠.
0: 어?
2: 이게 뭔지 알아? 눈은 안 부실 텐데. 이거 기후 동행 카드란 거야. 알지 이거? 요거는 한번 충전해가지고 30일 동안 대중교통

0: 싹 무료.
1: 아니 그치? 그러면은 이거 계속 그냥 이로 재는 거잖아.
0: 근데 대신에 이거 많이 타야지 탈수록 이득인가?
1: 오늘 집들이 갔다 오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와.
1: 못 가는 걸까? 초대받지 못한 자. 떠나라.
0: 이 있어도 못 가. 근데 선물은 아, 선물 사서 가야 알겠지?
1: 와우, 롱타임 노비. 야, 사람 엄청 많네 이거.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마곡 어디로 가야? 마곡 가시는 분?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더라?
2: 예, 신도림 방향으로 가야 돼.
1: 오,
2: 예, 신도림 방향으로 가야 돼.
1: 오, 신도림 방향이야? 그럼 저리로 가면 돼요?
2: 네.
1: 어, 감사합니다. 신도림. 신도림 가서 근데 어떻게 마곡으로 가? 신도림을 왜 가? 오, 예! 기타, 자! 안녕하세요. 오, 자리가 많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항상 여기 앉을 때마다 조금 죄송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2인분이에요. 근데 자리가 모자르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3: 어, 아빠, 아까 알려주세요.
1: 하이. 근데 어디 갔다 가시는 길이에요?
4: 여자친구 왔나?
1: 엄청 좋았습니다, 보자.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아직 대결 안 됐죠? 이야, 얼마나 사랑합니까?
4: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1: 어, 그렇게 좋아요? 여자친구 자랑 좀 해주세요.
4: 일단은,
1: 어, 내려야 돼요? 어, 저 이제 곧 내려요. 저 이제 내려요? 안녕, 고마워. 잘 가. 영등포 꽃은 도착.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요, 저 영등포 구청 왔어요.
3: 아유, 잘했어요.
1: 근데 저 마곡 가야 되는데요.
5: 아, 마곡 가려면 저희랑 같이 가면 돼요.
1: 어, 같이 가, 같이 가. 어디 갔다 가시는 길이세요?
5: 학원이요.
1: 학원, 무슨 학원?
5: 커피.
1: 커피 만드세요? 이야, 바리스타시는구나.
5: 네, 오늘 합격이 있어요.
1: 이야,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1: 이야, 어깨 흉나게 한번 할까요?
5: 아니요.
1: 아니요. 아, 또 좋아하니까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셨구나.
5: 네.
3: 필수.
1: 어.
3: 해주신다고.
1: 어, 찍어.
3: 진짜요?
1: 어. 오케이, 빠빠이. 안녕.
5: 안녕.
1: 안녕하세요. 잊어버렸다. 선생님! 선생님! 오셨구나.
5: 네.
3: 필수.
1: 어.
3: 해주시라고.
1: 어, 찍어.
3: 진짜요?
1: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저 데려다 주실 분. 저기요. 그 저 마곡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3: 마곡이요?
1: 마곡.
3: 어, 진짜 마곡이요?
1: 어, 뭐야! 야, 고향 친구다, 고향 친구.
4: 저 마곡 살아요.
1: 어, 마곡 어떻게 가? 내려가라고.
5: 영등포에서.
4: 아니, 그럼 네가 영등포야.
1: 아, 거짓말 같은 게 마곡 살아요.
4: 저희 마곡 살아요.
1: 어, 근데 어디로 가?
4: 저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곳 타면.
1: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모르는 분입니다. 도착. 자, 이거 타겠습니다.
6: 한번 밖에 왔는지 잘 물어보자.
1: 어르신, 반갑습니다. 그, 혹시 제가 마곡을 가야 되거든요.
7: 네.
1: 이거 타는 거 맞습니까?
7: 네, 마곡 맞습니다.
1: 어,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7: 네, 그, 마곡역에서 한국역 때 갑니다. 네, 성정역, 성정역.
1: 어르신, 왜 이렇게 그 인상이 좋으세요?
7: 네, 지금 장동 없어요, 지금.
1: 근데
7: 좌우지간 잘 지내세요.
1: 아우, 좌우지간 잘 지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마곡 가는 게요. 마곡 가는 거 맞나요, 여기? 오, 어? 어디?
3: 클래스.
1: 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3: 왜 이러고?
1: 오. 야, 역시. 야, 혹시 배우신 분이네요.
3: 이거 사야 돼요.
1: 어, 오케이. 제가요! 아!
3: 행복했다!
1: 아, 이거 한 자리네, 이거. 일단 시도라도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르신?

0: 제가 2인분이라서요. 살짝 걸터 앉겠습니다. 아, 종이가 나름 푹신하고 좋죠?
1: 좋아요.
0: 어르신들 혹시 불편하세요? 그럼 조금 걸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디 가요? 어르신 가요? 어르신 갈 테가? 제가? 아, 가만히 있어봐. 또 괜찮은 좀 특별한 선물 뭐 없을까, 이거? 시트리아거든요. 네. 손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뭐 사가셨나요?
2: 족발 들어갔어요.
0: 아, 족발? 그럼 먹고 같이 치우시나요?
2: 같이 아니죠. 집주인이 치워야죠.
0: 내가 집들이를 했어.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집들이 갈 때 뭐 사가는 게 좋아요? 뭐 다육치니 이거? 그리고 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퐁퐁! 어르신, 집들이 갈 때 뭐 사가요? 퐁퐁. 혹시 같은 집들이 가셨나요? 집들이 왔을 때 내가 받고 싶은 거.
1: 아, 좋지요.
0: 아, 그러면 이건 정말 안 좋으면 좋겠다.
1: 화장실이랑 사실 같은 거예요.
0: 아, 이거 어떡하지? 누구만 알기로 하시는 거야? 아. 그래, 일단 추천 다 받았으니까 내가 그럼 거기서 고민해봐야겠다. 아우, 좀 졸리네, 이거.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왔지. 아우, 좀 자야겠다, 이게. 아.
1: 저 좀 얼굴 좀 쳐다봐 주세요.
0: 언니.
1: 네.
0: 아니, 저 지금 방금 됐는데 마고이라고요?
1: 네.
0: 뭐야? 도착했다! 마고!
3: 여기서는 어떻게 가려고요?
0: 나가서 직접 제가 몸으로 부딪히겠습니다. 그냥 나가자. 선물을 사야 되는데. 아, 근데 뭐 사는 거지,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사야겠다. 오, 맛이 좋은데, 이거?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4: 뭐였어요?
0: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어르신.
4: 네.
0: 제가 네. 집들이 가고 있거든요.
4: 집들이요?
0: 네, 집들이 선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4: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그들 휴지.
0: 휴지. 퐁퐁.
4: 퐁퐁. 투요.
0: 오케이, 오케이.
4: 그래서 잘 살아라.
0: 아우, 감사합니다. 휴지랑 퐁퐁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건 약간 국룰 아닐까요? 국룰? 딱 적당을 찾습니다. 두 마리 휴지 두 개. 퐁퐁. 원 플러스 원. 먹을 거는 자고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어? 어? 요거 어때, 요거?
3: 대파랑 집들이랑 뭔 상관이에요?
0: 어차피 이거는 두고두고 쓴다고. 저 정말 대박 아니에요? 이렇게 집들이 선물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1: 너무 좋을 것 같아. 필요한 거 다 있어요.
0: 와, 이거 봐요.
3: 아, 집들이 선물로 대파 받으시면 어떠세요?
1: 완전히 실용성 있죠.
0: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1: 대파 안 먹는 집 없어요.
0: 그럼요.
1: 전부 16,900원이에요.
0: 예?
1: 너무 많아요.
0: 자, 여기 감독님들 1,000원씩 꺼드릴게요. 다 같이 집들이 가는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주세요. 어? 집들이 선물 안 주고 싶으세요?
3: 우리는 초대 안 받았어.
0: 야, 이거 날개가 무거워요. 짜라짠. 야, 이거 지금까지 딱이네, 이거. 나 이거 돈 좀 줘. 나 이거 빌리게.
3: 아니, 펭수 아까 기호통화카드 받았잖아요.
0: 응.
3: 그걸로 따릉이까지 빌릴 수 있대.
0: 뭐라고?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따르릉, 따르릉, 비켜를 나세요.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1: 드디어.
0: 아, 어서 오너라.
1: 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2: 아니, 펭수. 아니, 아까 뭐 금방 올 것처럼 한 거거든.
0: 자꾸 해봐도, 어우, 날개 빠져.
1: 이게 선물인 거지? 저들이 선물인 거지? 이게 다야?
0: 이게 다야? 이렇게나 많이가 정상 아니야?
1: 야, 인간적으로 누가 집들이 파를 사와. 야, 심지어 흑대파 씻지도 않은 흑대파를
0: 직접 씻어먹는 재미가 있고 식물도 키우고.
1: 너 오늘 집 우리 집에서 이거 먹고 가. 오! 다 먹고 가.
0: 집 구경 좀 할까? 야, 실례하겠습니다. 오.
2: 이걸 좀 놓고.
0: 아, 침대 어떻게 상태 한번 볼까?
1: 야, 이거
0: 아싸. 아싸.
1: 안 돼.
0: 어.
2: 누가 겉옷을 입고 침대에 넣어.
1: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르트까지 다 준비했어.
0: 고마워. 오늘 다들 각오해, 알았어? 오늘 아주 밤새서 해 뜰 때까지 저기 가는 거야, 알았어?
1: 형수, 너는 10살이지만 우리는 아니야.
0: 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가. 그러면 다들 거국적으로 잔 드시고.
2: 야, 맛있다란다, 이거.
0: 우리 진욱 작가의 집들이 하루 종일 해 뜰 때까지 오늘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 형수, 너 진짜 괜찮겠어? 지금 그 어른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 너 같은 애송이들은 안 된다, 이런 거.
2: 아니, 우리는 뭐 밥 먹듯이 밥을 했는데.
1: 아니, 너
0: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자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2: 가자!
1: 아, 형수, 밑장 깔면 안 돼? 형수, 눈이 풀렸어. 너 지금 반쯤.
0: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야생 출신이라고요. 자, 아, 가는 거야. 자!
2: 괜찮은 거야, 이거?
0: 어디서 나를 이기겠다고. 아, 아.
2: 가자, 아침인데.
0: You look. I'm weak.
2: 다른 사람 그만 놀리고 빨리 가.
0: 내가 이겼어. 가야 돼. 정신 차려. 가야 돼. 이것만 타면 가야 돼.
3: 그걸 자는 거야?
2: 행수, 이런 데서 하면 불이 돌아가. 일어나. 행수, 일어나라고.
3: 아니, 덮을 거라도 하나 갖다 줘야지. 내일 살아서 보자.
1: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뭐.
0: 그 제가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바로 서로 똥꼬 보여줘요.
4: 예. 그럼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5: 근데 저게 뭐지?
0: 뭐야?
5: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잠깐만. 하얀 게 둥글둥글한데. 잡혔어. 나왔어. 나오겠어. 아이고. 시잖아.
0: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어제 먹은 생선에 가시가 박혔네, 이거.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6: 형수 올 때 됐는데?
2: 그러니까.
6: 형수! 형수, 그런 거리가 왜 저래?
0: 오, 왔어!
2: 어디 힘들어?
0: 내가 그 다리를 접질려가지고 지금 걷는 게 조금 힘드네, 이거.
2: 근데 뭔가 다리를 접질렀다고 하기에는 좀 걷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0: 허리를 접질렀으니까 걷는 게 이상하지.
2: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똥머리 온 것 같은데?
0: 지금 나 이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뭐라고 하지 말라고.
6: 치질은 아니지?
0: 뭐라고?
6: 아니지.
2: 치질 있어요.
6: 아니겠지.
0: 나 간다.
6: 알겠어. 이따가 봐.
0: 나와. 이걸 왜 찍고 있는 거야?
6: 너 그런 거리가 좀 이상한데?
2: 저거 다 치질인데? 무조건 치질이야, 저거.
6: 근데 찬이가 어떻게 잘 알아요?
2: 그런 게 있어요.
0: 이거 왜 이게 이거? 치질?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없네, 이거? 핸드폰으로 찍어봐야겠다. 타이머 맞추고. 아. 아, 시끄러워.

0: 형아.
1: 펭수 다리 다쳤다며. 괜찮아?
0: 아, 안 괜찮아.

0: 아우!
1: 왜?
0: 다리 아프다고!
1: 아니, 다리 아픈 거랑 방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0: 원래 이어져 있어, 모든 건! 됐어, 난 숙소 갈 거야!
1: 아니, 근데 다리, 이 상태로 숙소까지 간다고?
0: 간다고!
1: 아,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여기 딱 맞는 게 있어, 진짜.
0: 아! 여기 가!
1: 어?
0: 여기 가!
1: 아니, 여기 앉아봐, 여기 실어다 줄게.
0: 아, 싫어!
1: 이게 더 편할 거야, 근데. 이게 훨씬 빨라. 그치? 괜찮아?
0: 아이, 가.
1: 가?
0: 아이, 가. 아,
1: 간다. 갑시다. 아이고.
0: 조심. 조심.
1: 이거 왜 이렇게 한대, 이거. 잠깐만, 턱이 있어, 갑자기. 괜찮아? 야.
0: 달고 저런 거야. 달고. 이 방법을 쓸 때가 왔군. 할 수 있다!

0: 누군가 진료리움 7일 7일 7일 야 저기 항문 전문점 맞니 이거?
1: 밖에 있다,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 어? 저 뭐야?
0: 아우 안 되겠어
2: 보고 나가려고 하네?
0: 맞다 어 뭐야?
2: 어디 가려고?
0: 예? 아 그냥 이건 저 그 밥 먹으러 왔는 게 네. 총수를 헷갈린 것 같은 거야.
2: 특별히 봐드릴까? 똥꼬를?
0: 어, 아 그게 아니고요.
2: 어, 똥꼬 뭐 있긴 있어요?
0: 똥구멍 있죠. 똥사이니까요.
2: 야, 일단 들어오게.
0: 예?
2: 아, 빨리 들어와봐. 아니, 들어와봐.
0: 아, 그게 아니라.
2: 일단 여기까지 왔으니까 보고 가야지.
0: 아니, 어떻게 환자를 잡아가요?
2: 똥꼬 어떻게 아파요?
0: 똥꼬가 따끔따끔하고 조금 막 불편하고 이거 막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아프고 그래요.
2: 요즘에 막 특별한 거 먹은 거 있어요?
0: 요즘에요? 그냥 먹던 대로 먹고 싸던 대로 쌌거든요.
2: 네.
0: 저는 심지어 변비도 없어요. 저는 하루 6번이나 싸요, 똥을.
2: 아, 너무 많이 가는데.
0: 뭐야, 똥 잘 싸면 좋은 거 아닙니까?
2: 우리가 하루에 3번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3번 이상 보면 똥구멍이 불나지.
0: 어, 저 항상 그렇게 싸는데요? 찍찍.
2: 찍찍이 뭐야, 찍찍이.
0: 예? 저 찍찍 싸요.
2: 아, 진짜?
0: 예.
2: 그러면 닦을 때 이 항문 주변에다가 똥을 범벅고 만든단 말이야.
0: 아.
2: 그래서 닦을 때 이게 이제 양쪽 언덩이고 이게 똥구멍이잖아?
0: 예.
2: 그러면은 휴지로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는 거야.
0: 아.
2: 그다음 휴지를 접어서 깨끗한 면을 대고 또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고. 아니요. 그냥 똥 닦을 수 있어? 팔이 짧아서?
0: 이거 저 다 다요.
2: 똥꼬 다?
0: 제가 이래 봐도 짧아 보여도 이거
2: 아, 고마워. 알았어.
0: 아, 저는 근데 완전 스트레이트로 나가기 때문에
2: 진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똥꼬 한번 보고
0: 예?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까지 이거 그 똥꼬를 몇 대 똥꼬나 보셨어요?
2: 똥꼬를 몇만 개 봤죠?
0: 와, 몇만 개 똥꼬 보셨어요?
2: 예.
0: 그 수만 개 똥꼬 중에 기억에 남는 똥꼬 있어요?
2: 그 똥꼬가 그 똥꼬 같긴 한데 이게 똥꼬에도 인격이 있어요.
0: 오!
2: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정보가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발설할 수는 없고.
0: 그쵸.
2: 똥꼬를 한번 보자.
0: 근데 박사님,
2: 네.
0: 사람들도 많이 걸리나요?
2: 많이 걸리죠. 10명 가면은 그 중에서 항문에 이상 있는 분이 절반 이상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수술해야 할 정도예요.
0: 이야, 이 정도면은 다들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2: 진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항문 상태를 보고 약으로 치료할지 수술해야 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0: 그러면 박사님,
2: 예?
0: 저 그 제가
2: 예?
0: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그럼 서로 똥꼬 보여줘요. 예.
2: 그럼 내가 먼저 똥꼬를 보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체질 있으면 수술해야 되니까 가서 진찰 한번 하자고.
0: 예, 조심스럽게 오픈하겠습니다.
2: 예, 자 올라갑시다. 예. 자 준비 다 됐어요?
0: 예.
2: 자 항문 보기 위해서 구멍포 덮어서 쑥스럽지 않게 다른 데 다 가리고
0: 스윗해
2: 항문만 나오게 할게요.
0: 예.
2: 그 침대 따뜻하죠?
0: 따뜻해요.
2: 예. 아이고 똥꼬가 예쁘게 생겼네.
0: 예. 감사합니다. 예. 똥꼬 칭찬은 처음 들어봤어요.
2: 예 들어갑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0: 카메라가 들어가요?
2: 아니 카메라 준비할 거야.
0: 준비.
2: 예 항문 벌리는 거 넣을 거예요. 힘을 빼야지.
0: 힘 빼면
2: 해봐. 그죠. 바깥 손가락 힘 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려봐. 무릎 올릴 수 있어, 다리?
0: 방구 나올 것 같아요.
2: 아, 그래, 좀만 참아요.
0: 방구 나올 것 같은데?
2: 아, 좀만 참아.
0: 아, 방구 어떻게 참아?
2: 예, 참아요.
0: 예.
2: 아유.
0: 아우.
2: 어우.
0: 어때요?
2: 시액이 많이 부었어요. 근데 저게 뭐지?
0: 뭐야?
2: 뭐 하얀 쪼그레가 있는데.
0: 이거 하나면 한 방에 싹 나뉜다고 했어.
2: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0: 안 돼.
2: 잠깐만요.
0: 이거 빼면 안 돼요. 안 돼.
2: 좀만 참아봐요. 잘 안 잡히네. 하얀 게 둥글둥글한데. 잡혔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 아이고. 마늘이잖아. 항문에 왜 마늘을 넣었어요?
0: 아, 그거 넣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힘들게 넣는데 왜 빼요?
2: 그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내려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0: 어때요? 배가 없죠?
2: 아, 똥꼬가 속에
0: 예.
2: 좀 치질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그것이 변비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통증도 일으킬 수 있고 피도 날 수 있겠더라고. 한 번만 더 어머 뒤로 넘어지게 생겼네. 놀리지 마, 고마워. 잘 안 들어. 그래서 그 수술 해야 되겠던데. 아, 근데 수술 전 검사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검사하고
0: 예.
2: 수술 바로 해드릴게요.
0: 예, 그 박사님.
2: 네.
0: 그 대신에 네. 수술 하는데요.
2: 네.
0: 제작진들이나 말하면 안 돼요.
2: 우리 외과 의사는 환자와 관계를 친정 엄마와 시집간 딸처럼 그런 관계니까
0: 네.
2: 내가 평생 AS 해주고 비밀 보장해드릴게요.
0: 예, 아, 똥꼬 AS도 가능합니까?
2: 아, 그럼 아주 이쁜 똥꼬로 만들어줄게요.

0: 향수 마취 돼서 안 아플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 예. 예.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밑에가.
0: 아, 그러죠? 여기 발가락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거기 느낌 있죠, 여기는?
1: 거기 있어요.
0: 여기 제 똥꼬 꽂히는 데는 어때요?
1: 예?
0: 여기 똥꼬 지금 꽂히는 데 지금 느낌 있어요?
1: 아니요.
0: 없죠?
1: 예, 지금 막... 똥꼬 꽂집었어요?
0: 예.
1: 왜 꽂집어?
0: 아, 이제 마취 잘 됐는가 보려고. 아.
1: 지금 뭐 하고 있어요?
0: 아, 이제 똥꼬 벌리려고.
1: 아, 벌릴 거예요?
0: 똥꼬 벌려야.
1: 예.
0: 수술이 잘 되니까.
1: 저 나중에 똥 잘 쓸 수 있겠죠?
0: 아, 그럼요. 자, 수술 준비할게요.
1: 예.
0: 마취 잘 돼서.
1: 안 아파요?
0: 아, 수술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1: 아.
0: 예. 이쁘게 할 거예요.
1: 예. 예. 커트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걱정하지 마세요.
1: 오!
0: 아, 이거 꼬리가, 이게 힘이 세네.
1: 아, 제 꼬리는.
0: 예?
1: 제 예. 자신감입니다.
0: 아이고. 치질이 워낙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몇 바퀴 떨어지네?
1: 안 돼! 오! 안 돼! 수학...

0: 한번 크게 제발 내쉬고 한번 숨 한번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고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1: 반대로.
0: 됐어. 좋아 좋아. 예. 아이고 크다. 아이고 큰 게 잘랐어요. 네. 아이고
1: 어때요 재치행?
0: 아주 이뻐졌어요.
1: 선생님.
0: 예.
1: 진짜 저 이거 수술한 거 말하면 안 돼요?
0: 아이 똥꼬에도 인격 있어요.
1: 그죠?
0: 예, 여기는 이제 팽격이네 팽격.
1: 네, 제 똥꼬가 말하지 말아달래요.
0: 예.
1: 제 똥꼬 바꿔드릴게요.
0: 예. 똥꼬 안녕. 걱정하지 마.
2: 비밀이에요.
0: 네, 예, 똥꼬 비밀이에요. 네, 소독약 바르고 끝낼게요.
1: 예.
0: 예.
1: 어.
0: 예, 애썼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1: 해냈어. 해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회복해서 돌아가면 성공한 거야. 아무도 몰라.
3: 305, 305. 여기다.
4: 305?
3: 어.
1: 뭐야?
3: 나 찬이야. 괜찮아? 많이 아프지?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3: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걱정하지 말고 좀만 참으면 돼.
1: 가라고. 가라고.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줄무랄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1: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14: 예. Yeah.
13: 포켓몬 태그스타.
8: 키키키키.
9: 사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1: 난방구는 붙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7: 키키키키
6: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8: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9: 우정의 축제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밀리의 쿠키 때문이야.
10: 내가 축제를 좋아하는 건 직접 만든 선물을 직접 뽑은 친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지.
11: 선물 줄 친구를 뽑는 것도 긴장감 넘치고 재밌어.
12: 도토리 마을의 친구들은 다 친해서 누가 뽑히든 상관없지.
13: 얘들아, 선물들 좋아 보인다.
14: 우와, 진짜 멋지다 루미. 그거 뭐야?
10: 나는 이번에 소라게를 뽑아서 파라솔을 만들어봤어. 멋지다니까 다행이다. 봐, 햇빛이 내릴 때도 소라게가 이걸로 시원하게 있을 수 있어. 빨리 주고 싶어 못 참겠어.
15: 안녕 얘들아, 선물들을 모아보자.
10: 내 선물은 여기.
14: 좋아, 이제 다 준비됐어. 드디어 우정의 축제 준비 완료.
11: 그럼 친구들 모두 부르자.
16: 우와, 버거스, 이 성매개 좀 봐.
17: 우정의 축제를 위한 선물들인가 봐. 테리가 초대했잖아, 기억 안 나?
16: 어, 맞아. 모두 친구 이름

0: 사람을 하나씩 뽑아서 그 친구에게 선물을 주는 축제.
1: 나눠주려고 모아놓은 거야.
0: 아니면 벌써 다 나눠주고 남은 선물들일 수도 있잖아.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들.
1: 아니야, 여기 이름표가 달려있잖아. 봐, 이름표에 비니 얘기라고 써있어.
0: 그러네. 그거 하라는 비니 건가 보지 뭐. 어쨌든 걔들이 오기 전에 좀 가지고 놀고 있자.
1: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0: 안 되긴 왜 안 돼? 아무도 없잖아.
1: 하지만 곧 다들 돌아올 거야. 또 네가 선물을 갖고 놀고 있는 걸 보면 싫어할 거야.
0: 난 그 생각은 못했어. 좋은 생각이야, 버거스. 다른 데서 놀아야겠어. 뭐해? 도와줘.
1: 잠깐! 이걸 다른 데로 가져간다고?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닌데.
0: 아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만 빌려서 갖고 노는 거야. 자, 이제 가자.
2: 드디어 때가 됐다. 오랜 친구 참나무여, 우정의 선물이 준비됐도다.
3: 한 해 동안 함께한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4: 자, 이제 다 같이 축제의 불을 켜고 우정의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예!
2: 선물 담당자인 저 비니가 소중한 선물들이 있는 곳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친구들! 예! 예!
5: 진짜 예쁘다. 선물들 숨기는 것도 기발한데.
2: 숨긴 적 없어요. 저기 수레 안에 있어요.
6: 안 돼. 선물들이 안 보이잖아. 수레랑 같이 사라졌나 봐.
7: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 없이는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없을 거야.
4: 걱정하지 마. 우정의 축제를 할 수 있게 나랑 토비가 선물들 꼭 찾을게.
3: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4: 잠깐 실례 좀 할게.
3: 탐정 사무소로 출발! 친구들 모두 오랫동안 정성을 다해 선물을 준비했어.
4: 친구들과 선물을 나누는 게 우정의 축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우리가 꼭 찾아야 해.
3: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4: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아니, 수사 장비를 챙겨왔어.
1: 곧 찾아낼 거야.
0: 단서를 찾아보자. 우선 수레 자국을 조사해볼까? 선물들을 훔쳐갈 때 수레를 사용했을 거야. 쉽게 풀리는데.
2: 선물을 꼭 찾아줬으면 좋겠다.
3: 허허, 맞아. 다들 어떤 걸 준비했을지 궁금해서 잠도 잘 못 잤는데.
0: 선물 대신 새로운 방법으로 고마움을 표현해보자.
2: 선물 대신 어떤 게 좋을까? 그래, 함께 춤을 추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야.
4: 너무나 시적이다.
0: 친구를 위한 춤이라면 우리 다 같이 추는 건 어때?
2: 좋은 생각이야. 모두 원을 그리며 서봐봐.
4: 좋아, 다 함께 몸으로 축제를 즐기는 거야. 춤추자.
0: 내가 먼저 할게. 몸 좀 풀어볼까?

0: 좋아. 우리 선물들을 가지고 놀기에 완벽한 장소야. 자, 뭐가 있는지 볼까?
1: 우리 선물이라고? 이게 왜 우리 거야? 나중에 다시 돌려줄 건데.
0: 그래, 그렇지. 우리가 갖고 놀 때까지만 우리 거야. 다시 다 돌려줄 거야. 이 인형만 빼고. 이건 아무도 찾지 않을 거야. 어, 잠깐. 이것도 좋은데? 어, 이건 내가 항상 가지고 싶었던 거였어. 여기서 널 만날 줄이야. 잘 지내보자, 선물아.

0: 이건 확실히 단서야. 잠깐만. 늑대 발자국? 깃털과 늑대 발자국?
1: 그래, 맞아. 검은 깃털은 아마 포일 거야.
0: 포와 제일 친한 친구는 퍼거스. 항상 같이 다니지. 그래서 늑대 발자국이 있는 거야.
1: 저기 아래로 이어져 있어.
0: 리본이야. 선물에서 빠졌나 봐.
1: 내 생각엔 포랑 퍼거스가 우리 선물을 갖고 이쪽으로 갔어.
2: 이렇게 많은 선물들과 함께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난 이런 많은 선물들을 가져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왜 즐겁지 않은 거지?
1: 왜냐하면 그 선물들이 널 위한 게 아니니까.
0: 그리고 곧 돌려줘야 하니까.
2: 아직도 갖고 놀지도 못했거든.
1: 포, 거기 그 선물들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만든 거야.
0: 네가 그 선물들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리면 친구들 모두의 소중한 마음을 훔치는 거야.
1: 자, 여기.
2: 이게 뭐야?
1: 우리가 널 축제에 초대했을 때 너한테 주려고 만든 거야.
2: 처음 만났을 때 찍은 사진이잖아. 이걸 날 위해서 만들었다고? 왜?
1: 넌 우리의 친구니까. 특별한 걸 친구한테 선물할 때 기분도 좋고.
0: 너도 누군가한테 선물을 줘봐.
2: 이 사진은 절대 못 줘.
0: 그 사진 말고 여기. 이건 퍼거스 거야. 자, 어서 네가 직접 선물해봐.
2: 잘 모르겠어. 이건 내가 하기엔 좀 클 것 같기도 하고 또 갖고 싶어 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쨌든 나보다 너한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 퍼거스. 자, 여기.
3: 고마워, 퍼. 마음에 들어.
2: 우와, 정말이야? 고마워, 좋아해줘서. 우와, 기분 좋다. 주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거구나. 처음 알았어.
1: 그거 알아? 작은 개미, 박쥐, 그리고 코끼리들도 서로 나눈대. 또 누가 친구들과 나누는 걸 즐기는 줄 알아? 까마귀! 네가 선물한 것처럼.
2: 선물 도둑과 친구하고 싶은 동물은 없을 거야.
1: 돌려주면 얘기가 다르지.
4: 너희는 축제를 제대로 즐길 줄 아는 것 같아. 정말 이보다 더 신날 순 없을 거야.
1: 선물도 있다면요?
5: 선물을 찾은 거야?
0: 찾은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나눠줄 특별한 친구도 함께 왔어.
2: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산타포예요.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들을 나눠주려고 왔답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 루돌프 거스가 저를 도와줄 거예요. 내가 선물들을 가져가서 미안해. 이렇게 소중한 건지 몰랐어. 그리고 친구에게 무언가를 주는 마음도 얼마나 행복한 건지 깨달았어. 자, 이제 나눠줄게. 소라게 친구, 이건 널 위한 선물. 루미가 준비한 거란다.
6: 아, 나도 고마워.
2: 모두 이쪽으로 와서 산타포 썰매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자.
1: 산타포가 매년 선물을 달아주면 좋겠다.
2: 그럼 나야 좋지.
1: 자, 모두들 웃으면서 친구들
0: 친구들끼리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아는 것도 가끔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1: 그리고 포도 나눠주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알게 됐어. 내년에 산타포가 뭘 나눠줄지 벌써부터 기대돼.
0: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완벽하게 해결! 새로운 도토리 마을 탐정데이! 새 전날 파티 준비 다 됐어?
1: 밀기랑 내가 장식을 만들었어. 누미랑 난 멋진 걸 발명했지.
0: 바로 도토리 폭주! 예!
2: 멋지다!
1: 우와, 얘들아! 여기 새 소원 상자야. 저기 우리 소원들을 넣으면 돼.
3: 그래, 맞아. 새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소원들을 여기 넣어놓으면 그 소망들이 이루어지

0: 새해에는 공중 3회전 묘기를 꼭 성공할 거야.
1: 난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고 싶어.
2: 난 엄청 커다란 도토리 농장을 만들 거야.
3: 이제 네 차례야, 루미. 소원이 뭐야?
4: 아, 난 말하고 싶지 않아. 좀 바보 같은 소원이라.
2: 바보 같은 소원은 없어. 너의 소원이 무엇이든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줄게.
4: 그래, 알았어. 그게 내 소원은 나도 토비랑 테리처럼 꼬마 탐정이 한번 돼보고 싶어. 배지도 달고 단서들도 찾고.
2: 나도.
1: 아무래도 모두들 탐정이 되고 싶은가 봐. 어쩌면 좋지?
2: 우선 해결해야 할 사건이 필요해. 그 다음 수사를 하면서 단서를 찾아야 하고.
4: 사건 하나만 만들어줄래?
3: 당연하지. 또다시 탐정이 필요한 사건이야.
2: 잠깐 실례 좀 할게.
3: 탐정 사무소로 출발! 친구들이 우리처럼 탐정이 되고 싶어 하니까 중요한 사건을 맡겨서 경험하게 해야 해. 근데 지금은 사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지?
2: 잠깐만, 토비. 우리가 사건이 되면 어때? 친구들이 우리를 찾게 하는 거야.
3: 토비와 테리가 사라져버렸다. 이거 정말 쉽지 않겠는걸?
2: 항상 사건은 어려운 법이지. 너도 잘 알면서. 자, 그럼 시작하자.

0: UFO가 탁자로 떨어진 것 같아. 넌 어떤 행성에서 왔니?
1: 이건 UFO가 아니야. 토비와 테리한테 온 편지야. 물론 너희도 잘 알고 있겠지만 명탐정은 단서를 쫓아야 한다. 너희가 할 일을 다하기 전까진 새해 파티는 시작할 수 없다.
0: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지? 명탐정 그리고 단서? 어? 사건 해결을 말하나 보다. 사건이라. 근데 사건이 뭐지? 너무 헷갈려.
2: 토비하고 테리가 없어서 아쉽다. 사건이 뭔지 직접 물어보면 될 텐데.
3: 바로 그거야. 룸이 말이 맞아. 토비와 테리가 여기 없잖아. 걔네들이 사건이야.
2: 토비랑 테리가?
1: 그래. 그리고 여기 더 있어. 지금쯤이면 모두 눈치챘겠지? 우리를 찾아라. 첫 단서는 땅바닥에 있다.
0: 자, 보자. 땅에 뭐가 있지? 흙과 잔디, 돌들, 토비, 테리의 발자국, 그리고 개미. 오, 개미가 단서인가?
1: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발자국들을 한번 살펴보자. 토비랑 테리의 발자국이 맞아.
2: 왜 넘어졌어?
4: 이 가방에 부딪혔어.
3: 어? 이거 좀 봐. 수사 장비들이 들어있어.
1: 토비랑 테리가 우리를 위해 여기 둔 거야. 좋아, 단서를 쫓아보자.
0: 발자국이랑 가방이라. 어? 걔들이 여기 왔었나 봐.
1: 그리고 발자국이 숲으로 이어졌어. 다음 단서를 찾아볼까? 가자. 응원하자. 발자국이 여기서 멈추네.
2: 꾹꾹. 로코.
5: 너희 친구들, 여긴 웬일이야?
0: 우린 지금 사건을 해결 중이야. 토비와 테리 찾기. 걔들 발자국 따라 여기 왔어. 이게 무슨 뜻일까?
5: 아마 다음 단서를 찾았다는 뜻이겠지.
2: 우와, 그 벙어리 장갑 정말 멋지다.
5: 고마워. 세계 괜찮을지 걱정했는데 멋지다니 다행이네. 자, 여기 단서. 행운을 빌게.
6: 고마워, 로코.
0: 뭐라고 써있어?
1: 훌륭한 탐정은 항상 관찰하고 어긋난 것들을 발견한다. 지금부터 어긋난 것들을 찾아라. 사건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0: 다음 단서는 뭔가 어긋난 거구나. 어긋난 게 뭐가 있지?
4: 망원경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겨울과 어울리는 겨울 숲을, 겨울 나무, 겨울 해바라기.
0: 잠깐, 해바라기가 보인다고?

0: 활용해봐. 그럼 파티에서 볼 수 있을 거야. 이따 보자.
1: 고마워요.
2: 다음 단서는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있을 것이다. 평소에 눈에 잘 안 띄는 친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친구는 밤을 좋아한다.
1: 나 누군지 알 것 같아. 내가 말해도 돼?
2: 그럼 당연하지. 누구인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내 생각엔 비니가 말해줄 거야.
3: 나 몰라.
1: 내 생각에는 박지일지도 몰라. 걘 밤을 좋아하고 시원하고 어두운 동굴에서 살잖아.
4: 그래, 박쥐가 확실해. 네가 맞춰서 루미. 멋진 추리야. 다음 단서를 찾아 동굴로 출발하자. 빨리 가자.
2: 그래, 가자.
1: 좋았어, 명탐정 루미.
2: 안녕, 친구들.
5: 안녕.
2: 안녕. 이게 마지막 단서야. 고마워. 좋아, 단서들은 다 찾았다. 하지만 용기가 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찾아야 할 건 동굴 깊숙이 존재한다.
1: 저기! 안쪽에서 뭔가 반짝거려! 이건 테리의 와이탭이잖아!
2: 그러네! 정말 잘했어, 루미!
1: 어서 화면을 둘러봐!
6: 안녕, 얘들아! 우선 여기까지 온 거 축하해!
3: 멋진데? 영상 메시지를 보냈나 봐.
6: 거의 다 왔어. 혹시 기억나? 탐정은 항상 관찰하라고 했던 거. 그렇다면 오늘 만난 동물들을 떠올려봐. 특별한 게 있을 거야. 그걸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와이탭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처럼 한 가지 좋은 정보를 줄게.
7: 돼지는 기억력이 아주 좋아. 뭔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돼지한테 물어봐.
1: 돼지의 기억력이 그렇게 좋다고? 어떡하지? 여기는 나 말고 다른 돼지는 없어.
2: 그러니까 그 말은 네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야.
1: 나? 아니야. 난 못할 것 같은데.
3: 넌 할 수 있을 거야. 루미, 자신감을 갖고 도전해봐.
1: 그래, 너무 겁먹을 필요 없어. 친구와 함께라면 못할 일은 없어.
2: 그리고 우리가 널 믿고 있잖아. 자, 루미, 기억해봐. 오늘 만난 동물들에게 특별한 게 뭐가 있었지?
1: 로코가 벙어리 장갑을 썼어. 각각 다른 색이었지. 빨간과 주황색. 그리고 노란색 가짜 해바라기 옆에 무스 아저씨는 초록색 모자를 쓰고 있었고, 그리고 박쥐는 파란색, 남색, 그리고 보라색의 스카프를 하고 있었지. 빨강, 주황, 노랑, 초록, 파랑, 남색, 그리고 보라. 이 색들을 합치면 바로 무지개!
2: 그래, 무지개야. 토비와 테리가 있는 곳은
8: 무지개 언덕!
7: 축하해! 사건을 멋지게 해결했네.
1: 대단해! 너희는 정말 뛰어난 탐정들이야.
3: 너도 마찬가지야, 루미.
6: 너희들 모두 배지를 받을 만큼 아주 훌륭했어. 너희는 이제 공식적인 도토리 마을 탐정들이야.
1: 예!
2: 너희 소망은 뭐야? 너희는 새해 소망을 얘기한 적 없잖아.
6: 우린 더 많은 사건을 해결하고 싶어.
7: 최고의 친구들과 함께.
6: 좋아, 도토리 마을 탐정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7: 제일 뜻깊은 사건이었어. 우린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지만.
6: 그래, 맞아. 이번 사건은 도토리 마을의 신입 탐정들이 해결했지. 탐정의 직감인데 올해는 분명히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야.
7: 내 생각도 그래. 이제 사건을 마무리해볼까?

0: 안전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우와, 뽀로로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6: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5: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완벽하게 해결!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7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0: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킬킬.
2: 중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오늘의 주제는 달걀. 달걀을 자세히 보자. 그냥 평범한 달걀이다. 너는 달걀을 아니? 맛있어 보인다. 달걀 모양 의자, 편해 보이는데. 저것도 달걀 모양? 달걀. 오늘따라 참 낯설다.

딸기 달걀을 낳으면 병아리가 나오고 이 병아리가 다시 달기 되는데 가만 그럼 달걀도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건 숨을 쉰다. 그렇다면 달걀도 숨을 쉴까?

달걀이 숨을 쉰다? 이렇게 딱딱한데 숨은 어디로 쉬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다. 여기에 색이 다른 두 개의 달걀을 넣고 기다려보자. 달걀이 어디로 숨을 쉬는지 알아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뭔가 달라졌을까? 겉은 그대로다. 그럼 속은? 설마 저기 보이는 파란 점? 다른 달걀은 어떨까? 어? 이쪽은 안 보이는데. 있다. 파란색이 보인다. 딱딱한 껍데기에도 구멍이 있었다. 그럼 달걀이 숨쉬는 구멍은 파란 점이 보였던 둥근 부분, 바로 이 부분에 많은 걸까? 이대로는 부족하다. 좀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조금 더 둥근 이 부분을 들여다

비밀은 달걀 속에 있을지 모른다. 뾰족한 부분 안쪽에는 보이지 않는 이상한 공간? 이건 뭘까? 달걀의 둥근 쪽 공간이 궁금하다. 달걀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 어? 빈 공간이 있던 둥근 쪽 껍데기에서 공기방울이? 달걀이 숨을 쉰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숨을 쉬고 있다. 이제 알았다. 달걀은 숨을 쉬고 있다. 바로 여기, 조금 더 둥근 이 부분에서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쉰다는 것,

움직이지 않아서 몰랐다. 달걀도 살아있다는 걸. 작은 공기주머니로 열심히 끊임없이 달걀도 숨을 쉬고 있었다.

잠깐, 달걀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쪽 끝은 뾰족하고 한쪽 끝은 둥근 하원형의 달걀들. 달걀이랑 비슷한 것들이 또 뭐가 있었지? 오리알, 아보카도? 이건 좀 다르다. 그래, 메추리알. 뭔가 잊어버린 것 같은데. 타조알이다. 여기 있는 알들의 껍데기를 녹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잠시 생각해보자.

정답은 뭘까? 알 껍데기에 탄산칼슘 성분과 반응하여 껍데기를 녹이고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이것. 바로 식초가 알 껍데기를 녹인다. 이제 여러분이 해볼 차례다. 오늘의 주제는 볼펜? 평범한 볼펜 한 자루가 있다. 딸깍 딸깍 이 소리.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 초침 소리 같다. 바둑돌 색깔도 볼펜과 비슷하고 길쭉한 모양은 로켓처럼 발사라도 될 것 같다. 볼펜 정체가 뭔지 자세히 살펴보자. 이것이 볼펜의 핵심. 가느다란 관에 잉크를 넣고 끝부분에 작은 촉을 끼워주면 완성되는 볼펜심. 정말 간단하다. 이렇게 단순한데 어떻게 이렇게 일정한 굵기로 끊임없이 글씨를 쓸 수 있을까? 볼펜의 비밀이 궁금하다.

오늘날과 같은 형태의 볼펜으로 특허를 받았던 사람은 헝가리의 신문기자였던 라슬로 비로. 그는 만년필로 기사를 쓸 때마다 잉크가 지나치게 번지는 데다 손에 묻어 잘 닦이지 않는 것이 불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의 잉크가 빨리 마른다는 점에 착안해 새로운 잉크 발명에 성공한 비로. 하지만 새로운 잉크는 너무 끈적끈적해 만년필로 써지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 바로 이 작은 것들.

종이 위에 부드럽게 써지는 볼펜의 끝을 지그시 들여다보자. 볼펜의 끝에 보이는 동그란 이것. 이 동그란 볼이 회전할 때 볼펜 속 잉크가 묻어나와 일정한 굵기로 써지고 있다. 볼펜이 볼펜인 이유는 작은 볼펜촉 끝에서 굴러가는 이 볼이 있어서였다. 평소에 무심히 지나쳤던 여기 이 숫자들도 볼펜에 들어있는 이 볼의 지름을 가리키는 숫자. 다양한 굵기의 선을 일정하게 그을 수 있었던 건 다양한 크기의 볼 덕분이었다.

가만. 그런데 모든 필기구 끝에 볼이 있었던가? 당연히 아니다. 볼이 아닌 펜촉들이 가까이서 보니 어쩐지 낯설다. 플라스틱처럼 생긴

느낀 것부터 섬유 느낌을 주는 소재까지 필기구의 다양한 촉을 좌우하는 비밀은 잉크에 있다.

같은 검정색이지만 흘러내리는 정도, 즉 점도가 다른 잉크. 어떤 펜에 볼이 사용되고 어떤 펜에 섬유 재질의 촉이 사용될지는 잉크의 성질에 따라 달라진다. 섬유로 된 촉을 잉크에 담그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잉크가 따라 올라온다. 좁은 관을 따라 잉크가 흘러내려오는 만년필도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필기구. 촛불이 꺼지지 않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도 모세관 현상에 의해 촛농이 심지를 타고 계속 올라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번져가고 피어나는 호기심만큼 흥미로웠던 이야기. 다양한 잉크의 각기 다른 성질에 따라 달라져 온 변화무쌍한 볼펜의 과학. 아니, 필기구의 과학이 보인다.

사소해 보였던 볼펜 한 자루에는 잉크의 발명 이야기가 담겨 있었고 잉크로 인해 탄생한 볼의 과학이 있었다. 다양해진 필기구 종류만큼 사용되는 잉크 종류도 용도에 따라 다양해졌다. 작은 관심으로 싹트는 호기심은 언제나 그 너머를 발견하게 해준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다. 연필로 쓴 글씨는 당연히 지우개로 쉽게 지워진다. 하지만 볼펜으로 쓴 글씨는 지워지지 않는다. 초록색 볼펜으로 쓴 이 글씨 지워진다. 그것도 깨끗이.

지워지는 볼펜의 원리는 마찰열이었다. 또 어떤 상식을 뒤집어 볼지 여러분이 생각해 볼 차례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0: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 칼을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온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화재 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탈출 수단 완강기. 하지만 사용법을 몰라 탈출하지 못한 안타까운 사고들. 건물 화재 시 완강기를 이용한 탈출 방법을 알아봅니다. 완강기는 10층 이하 건물 벽면에 설치된

되어 있고 벨트 고정링, 속도 조절기, 고리, 로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완강기를 이용해 탈출 시 먼저 벽면 지지대 고리에 완강기 고리를 걸고 잠급니다.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아래에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로프를 떨어뜨립니다. 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 후 벨트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당깁니다. 벨트가 풀리지 않게 양팔을 벌린 상태로 벽면을 짚으면서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때 팔을 들거나 로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완강기 사용법을 기억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세요.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환영합니다.
4: 어서오세요 공주님.
3: 도마나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로로 도마나라 키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링.
5: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고민 상담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빵.
9: 누나
8: 호떡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9: 그게 친구랑
8: 싸웠네. 싸웠어.
9: 우와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말인데
8: 화해하고 싶구나. 그런데 어떻게 화해해야 할지 모르겠고.
9: 우와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8: 자 여기.
9: 응? 사과잖아.
8: 호떡이 네가 먼저 친구한테 사과해. 그럼 친구도 네 사과를 받아줄 거야.
9: 정말? 고마워 누나. 역시 우리 누나야.
8: 앞으로도 고민이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네 누나가 해결해 줄 테니까.
9: 알았어 알았어. 어 누나 딱지가 깜빡인다.
8: 어? 물음표 딱지? 어? 물음표 딱지가 갑자기 왜 깜빡이는 거지?
9: 어? 물음표 딱지가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야? 왜 갑자기 깜빡이는 거냐고? 왜?
8: 아이고, 그러게. 아, 궁금해서 못 참겠다. 가보자!
9: 응? 알았어!
8: 야! 어? 여기가 어디지?
9: 처음 보는 곳인데.
8: 고민 상담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호빵.
9: 우와 호빵이다. 맛있겠다.
8: 우와. 어 여기 뭐가 적혀 있어. 저의 고민을 해결해 주세요. 응? 누가 적은 거지?
10: 접니다. 아 저기 여기가 무슨 고민이든 해결해 준다는 고민 상담소가 맞나요?
8: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 어서오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호빵입니다.
1: 반갑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호떡입니다.
0: 네, 무슨 고민이 있어서 찾아오셨나요?
2: 저는 위산탕을 지키고 있는 위입니다.
3: 빵빵!

0: 자, 위산 받아라!
1: 위산탕에 찾아오는 음식물을 위산으로 녹여서 소화를 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소화에 문제가 생겨...
2: 꼭꼭 안 씹고 후르륵 후르륵 먹어서 소화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1: 네? 아, 네.
3: 그게... 우와! 고민을 말하기도 전에 그 전에 알아채다니! 역시 우리는 나가 최고야, 최고!
2: 에이, 뻘! 위님, 걱정 마세요. 저한테 좋은 생각이 있거든요.

0: 너무 걱정하지 마.
1: 아니. 제 진짜 고민은.
0: 아, 아침밥을 안 먹어서 그러시는구나.
1: 아니. 아침밥을 안 먹는 것도 고민이긴 한데 제 진짜 고민은 따로 있다니까요.
2: 울지 마세요. 그럼 진짜 고민이 뭐예요?
1: 사실 난 위산으로 뭐든지 녹일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왔는데 위산으로도 녹이지 못하는 게 있어요.
0: 혹시 그거라면?
2: 어? 여기는?
3: 네네, 어서 오세요. 위산탕입니다. 잘 녹여드리겠습니다. 탕에 몸 좀 담그시죠.
2: 어디 나한테 바나나 안 바나나 볼까?
3: 자, 위산이요.
2: 오, 시원하다.
4: 어라? 왜 안 녹아? 이상하네.
3: 잠깐만. 자, 위산이요.
2: 우와, 시원하다.
4: 뭐야? 안 녹잖아.
1: 호떡이가 껌을 삼키는 바람에 위산탕에 껌이 들어왔는데 아니 글쎄 아무리 위산을 퍼부어도 녹일 수가 없어요.
3: 위산이요.
2: 오우, 더더더.
5: 아, 그거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위닝.

0: 다시는 껌 삼키지 않을 거예요. 약속이요. 꼭이요. 꼭.
1: 꼭꼭꼭.
2: 그럼 고민 해결.
1: 해결. 그럼 난 이제 소화시키러 가볼게요.
2: 안녕하세요.
0: 누나, 다음 고민은 뭘까?
2: 저는 호떡이 몸에 사는 칼슘입니다. 갑자기 비타민 D 버스가 오지 않아 속상해요. 왜 안 오는 걸까?
0: 칼슘 고민이네. 누나, 비타민 D

0: 칼슘, 오래 기다렸지? 얼른 타!
1: 네! 비타민 D 기사님! 뼈마을로 가주세요!
0: 좋아, 꽉 잡아! 출발!
1: 출발!
2: 어이, 잘 가!
0: 칼슘 왔습니다!
3: 칼슘을 뼈로 데려다 주는 버스잖아! 비타민 D 버스가 있어야 튼튼한 뼈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1: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칼슘 어서 와.
4: 맞아. 비타민 D 버스가 만들어지려면 밖에 나가서 햇빛을 보면서 신나게 놀면 되는데 호떡이도 혹시...
3: 네, 추워서 밖에 안 나가서 그런가?
4: 아마도...
3: 칼슘아, 앞으로는 따뜻하게 입고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게. 그러면 비타민 D 버스도 만들어질 거야. 곧 너를 데리러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0: 누나, 다음 고민은 뭐야?
1: 아, 나는 비타민 A 특공대야.
2: 나 좋아하니, 당근 나 사랑하니, 당근.
3: 나 사랑한다고 당근 잘 먹기로 했잖아. 그래서 언제든지 이 비타민 A 특공대가 막 출동하시게 해준다고 약속해놓고 왜 당근을 안 먹는 거야? 왜 당근을 안 먹는 거냐고?
1: 호떡아, 너 또 당근 안 먹은 거야?
0: 나 사실 당근 먹는 게 너무 힘들어. 나처럼 당근 먹는 게 힘든 친구들도 있을 거야.
1: 그래? 그럼 당근 말고도 비타민 A 특공대가 들어있는 다른 음식을 찾아보자. 호빵이와
0: 호떡이랑 맛있게도 냠냠 시간입니다.
1: 오늘은 비타민 A 특공대가 많이 들어있는 재료들로 맛있는 빵빵버거를 만들어볼까요?
0: 재료 소개 주시죠.
3: 우와, 달걀에도 비타민 A가 듬뿍 들어있지. 우유와 버터, 치즈에도 많아. 토마토, 파프리카, 고구마에도 비타민 A가 듬뿍 들어있지. 양상추 같은 녹색 채소에도 많아. 우와, 망고와 귤에도 비타민 A가 듬뿍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았지? 호빵아, 호떡아, 맛있는 요리를 부탁해.
1: 자, 그럼 빵빵버거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식빵을 준비해 주세요. 식빵 위에 버터를 바르고,
0: 버터를 바르고,
1: 그 위에 달걀 프라이를 올리고, 위에 치즈도 올려주세요.
0: 치즈도 올리고. 누나, 나 찐 고구마도 올릴 거야.
1: 좋아, 토마토랑 파프리카도 넣어줘.
0: 누나, 나 양상추도 넣을 거야.
1: 와, 그럼 더 맛있겠는걸.
0: 망고를 넣으면 어떨까?
1: 맛있지. 사실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넣으면 돼. 그래서 난 귤을 넣을 거야.
0: 우와.
1: 자, 그 위에 식빵을 덮으면 빵빵버거 완성.
0: 우와, 빨리 먹고 싶다.
1: 비타민 A가 가득 들어있는 우유와 함께
0: 맛있게도 냠냠 드세요. 비타민 A 공개. 너무 걱정하지 마. 여기에 있는 음식들 앞으로 많이 먹을게.

0: 그래 맞아 우리는
1: 노노바이러스야.
0: 우리가 여기 왜 왔느냐?
2: 왜 왔는데?
3: 왜 왔지?
0: 아이 진짜 이럴 거야? 인간들의 생일 파티를 못하게 방해하러 왔잖아.
2: 아 맞다 방해하러 왔지.
3: 어 그래 그래 방해하자 방해하자.
0: 근데 어떻게 방해하지?
2: 어떻게 방해하지?
0: 아이 진짜 이럴 거야? 인간들이 생일 파티를 못하게 모조리 다 훔쳐가자. 오
2: 훔쳐? 오 좋아 좋아 역시 잔재 바이러스.
3: 아 근데 어떻게 훔쳐?
0: 개근 나도 모르지.
2: 에이 뭐야
3: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0: 좋은 생각이 나.

0: 생일 케이크를
1: 먹어버리자.
2: 맛있겠다.
0: 다 못 먹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1: 생일 케이크에
2: 촛불이 없으면
1: 후후 못 불잖아. 후후 못 불면 에이 그건 생일 파티가 아니지.
2: 아니지
0: 바로 그거야. 생일 파티를 못하게 이 초를 훔쳐가자.
1: 오 좋아
0: 훔쳐 가는 거야.
1: 아 역시
2: 나쁜 짓은 네가 최고다. 가자.
3: 오빠가 빨리 와.
4: 누나 내 생일날 누나랑 같이 기쁨 반에 등원하니까 너무너무 좋다. 누나 앞으로도 나랑 같이 다니자.
3: 아이 참 호떡아, 누나는 초등학생이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가야지. 오늘은 학교 쉬는 날이라 특별히 데려다 준 거야.
4: 그래? 우와 생일 케이크 엄청 크다. 와 누나 오늘 나랑 시우랑 나영이랑 같이 생일 파티 하거든. 좋겠지? 부럽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다니자.
5: 어우 내 팔.
6: 어이? 떠가.
4: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 건강한 아침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자. 선생님 오늘 기쁜반 생일 파티에 우리 누나 초대해도 되죠? 된다고 말해주세요 제발요.
6: 어? 누나가 누구? 어머나 세상에. 호빵아.
3: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 건강한 아침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자.
7: 선생님. 선생님.
4: 지민아 태영아. 호떡이 생일 파티 할 건데 호떡이 생일 축하 노래 불러줄 거지?
7: 선생님.
6: 아니 태영아 너 혹시 어디 아픈 거니? 이거 무슨 소리야? 둘 다? 아이, 일을 어쩐다?
3: 선생님, 지민이는 제가 화장실에 데리고 갈게요.
6: 태영아, 너는 선생님이랑 가자. 자, 이쪽으로.
3: 지민아, 빨리.
4: 왜 그러지? 지민이랑 태영이랑 많이 아픈가?
3: 이상해. 뭔가 이상해. 태영이는 우익 토하고 지민이는 배에서 뿌르르륵 소리가 나면서 뿌지지 설사를 했어. 그렇다는 건 아무래도 식중독인 것 같아.
4: 식중독? 근데 친구들이 갑자기 왜 식중독에 걸린 거야? 갑자기 왜 식중독에 걸린 거냐고. 왜?
6: 아유, 호떡이 먹네. 숨을 못 쉬겠어. 얘들아,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우리 기쁜 반 친구들이 식중독에 걸린 이유가 아무래도 이것 때문인 것 같아.
8: 비상! 비상입니다. 겨울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노로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9: 구토 유발,
1: 설사 유발,
9: 복통 유발,
8: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9: 아 진짜 이럴 거야? 그게 다가 아니잖아.
8: 또? 뭐가 남았지?
1: 전염.
8: 노로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되는.
1: 여기서 전염이라는 거는 빠르게 옮긴다는 뜻.
9: 네,
8: 그렇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옮기는 아주 무서운 바이러스로.
9: 아이고 무서워.
8: 노로바이러스의 전염을 막기 위해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파티는.
9: 아 진짜 이럴 거야? 뉴스 계속해야지.
8: 파티는 금지.
9: 왜래?
8: 금지 됩니다. 지금까지 호떡 뉴스였습니다.
9: 아이 싸네 싸서야.
6: 우리 기쁜 반 친구들이 아무래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0: 아.
1: 네? 노로바이러스예요?
0: 그래. 어? 어? 설마 나도? 아, 억울하다. 아, 불하다 노로바이러스.
1: 아, 선생님까지? 아, 노로바이러스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염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어.
2: 근데 호빵 선생님,
1: 어?
2: 금지가 뭐예요?
1: 금지? 못하게 하는 거지.
2: 아, 그럼 파티 금지면?
1: 파티리 뭐?

0: 안 와서 생일 선물도
1: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생일초가 없다고.
0: 와 이럴 수가. 생일초가 없으면 생일 파티를 할 수가 없잖아.
1: 어디 갔어 내 생일초.
2: 생일초.
1: 내 생일초.
2: 생일초에 불 붙이는 거야? 생일 파티 시작하는 거냐고? 그럼 생일 케이크도 먹는 건가? 호떡아 빨리 시작하자.
3: 생일초가 없어.
2: 어? 그럼 생일 파티 못하는 거야?
0: 그런데 지민아 너 화장실 다녀와서 손은 씻었어?
2: 깜빡했다. 안 씻었어.
0: 아이 참 지민아 화장실을 다녀오면 손부터 씻어야 하는 건데.
2: 어, 못 참겠다.
0: 어, 또? 아 지민아 괜찮아. 어떡해.
1: 호빵 선생님.
0: 호떡아 생일 파티 못해서 속상하지.
1: 그게
4: 오는 거야.
0: 나?
4: 아, 얼른 이쪽으로 와.
5: 에헴, 얘들아 가자.
6: 네, 회장님.

0: 그렇지 그렇지. 생일 주말 있으니까 파티 분위기가 훨씬 나는구만.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제가 호떡이 생일 파티에서 모조리 다 훔쳐왔습니다요.
1: 이제 인간들 파티 못할걸요?
0: 절대로 못할겁니다.
1: 뭐? 노로바이러스가 파티를 훔쳐간 거였어? 반드시 파티를 되찾아가고 말겠어.
2: 근데 뭐하고 있어? 파티 안 할 거야? 지금부터 파티다!
0: 야야야, 니네 뭐하고 있어? 빨리 영양분 갖고 와!
3: 네네, 갑니다! 가요!
4: 어, 더! 더!
0: 야, 너 왜 안 움직여? 빨리 갖고 와!
1: 네, 내가 이걸 왜 해요?

0: 야, 야, 야, 너 왜 그래? 참으라니까.
1: 어? 이 소리는?
2: 어? 이게 무슨 소리야?
3: 무슨 소리?
4: 방금 우르르쾅쾅 그 소리는?
0: 소장이 무너지고 있어.
1: 뭐야?
4: 우리가 노로바이러스 대 파티 시중을 뜨느라 영양분 흡수를 못하고 있잖아. 그래서 소장에서 경고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0: 이제 우린 끝이야.
1: 아니야. 노로바이러스를 이대로 둘 순 없어.
0: 어떻게 하라고?
1: 노로바이러스를 물리쳐줄 그분을 불러야겠어.
0: 누구?
1: 핵, 하이, 쿠!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순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8: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9: 키키키키
8: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1: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울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드로잉 3D 프린팅 펜.
1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8: 예!
7: 포켓몬 태그스타!
9: 우리 여행가자! 환영합니다!

0: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킥. 얼굴엔
2: 순한 킥킥.
1: 줄무랑
3: 순하게
1: 지켜줄게.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정의의 용사 홍기능과 함께하는 오

0: 파워 체조와 함께 운동을.
1: 오늘은 아주 특별한 운동 수업이 있어.
2: 맞아 맞아. 바로 번개맨이 직접 운동을 가르쳐 주는 거. 아. 우와!
3: 재밌겠다.
4: 그러니까. 아 근데 얘들아, 번개맨은 언제 오지?
5: 얘들아, 우리 번개맨 오기 전에 미리 공이랑 줄넘기랑 준비해 놓자.
2: 좋아 좋아. 그럼 우리 빨리 가서 수업 준비하자.
4: 좋아.

0: 추워서 꼼짝도 하기 싫은데 번개학교 아이들은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야.
1: 아, 몰라. 겨우 감기 나았는데 또 걸리게 생겼어, 또.
0: 저기, 아차. 응? 어? 우리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그냥 쉴까?
1: 그럴까? 아, 잠깐만. 안 돼. 가시면 대장님한테 혼날 거야.
0: 그렇겠지.
1: 아, 아차차. 아이들 방해하려고 가지고 온 바나나 어딨어?
0: 아, 여기. 어.
1: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껍질은 먹으면 안 돼. 껍질, 껍질, 껍질. 그래, 아차차 잘 참았어. 좋아, 그럼. 바나나 껍질은?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일단 수고.
2: 거기 거기 됐다.
3: 와, 자 수업 준비 끝. 그럼 이제 번개맨을 불러볼까?
4: 좋아.
5: 번개맨

0: 모두들 수업할 준비 됐지?
1: 네! 네.
2: 그런데 번개맨, 오늘 날씨 엄청 춥던데 아 이렇게 추워도 운동해요?
0: 그럼, 추워도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1: 네! 해볼래요!
3: 빨리요, 빨리!
0: 좋아, 그럼 준비 운동은 파워 차도록! 예!

0: 바나나 껍질 당해 작전 성공! 예스!
1: 다 좋아. 괜찮니?
2: 아, 괜찮아요.
1: 아니, 누가 바나나 껍질을 여기에... 얘들아, 잠시만. 이런, 줄넘기 줄은 끊어졌고, 공은 바람이 빠졌고. 그렇다면 역시 아차아차차!
0: 번개맨
3: 안녕.
4: 아차아차차!
1: 뭐야? 아니, 너네가 여기다가 바나나 껍질 버린 거야?
5: 너희 때문에 다주아가 다칠 뻔했잖아.
3: 뭐? 다칠 뻔만 했잖아.
4: 뭐라고?
0: 됐고. 그럼 우린 걸렸으니까
3: 그만 이제.
1: 기침 예절. 기침이 나올 땐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3: 아치.
1: 그렇지. 잘했어 아차차.
0: 그럼 아차차, 너 감기 또 걸리는 거 아니야?
3: 그래서 내가 이런 날에 나오지 말자 그랬잖아.
0: 아이, 진짜.
6: 우리는 감기 안 걸리는데.
0: 맞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바람이 이렇게 쌩쌩 부는데 이렇게 추워지면 다 감기 걸리거든.
3: 그래.
7: 아니야 아니야. 운동을 하면 감기에 안 걸린댔어.
8: 맞아.
3: 운동?
9: 그래. 운동을 하면 몸속에 있는 피가 빠르게 흐르면서 체온이 올라가지.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몸에 들어온 감기 바이러스를 얍! 하고 무찌를 수 있다는 거 알아?
1: 맞아. 감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운동이지. 아차아차차, 우리 같이 운동 수업 해보는 거 어때?
0: 안녕히 계세요.
6: 그러지 말고 같이 해보자.
5: 그래, 진짜로 운동하면 감기 안 걸린다니까.
0: 진짜?
3: 그럼 송난생 치고 같이 해볼까?
1: 좋아, 그럼 아차아차차와 함께 운동 수업 함께해요.
0: 우와.

0: 잘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좋아요. 자,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자리에서 달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했어요. 자, 그럼 이번엔 제자리에서 점프 다섯 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이번엔 더 높이 세 번! 하나, 둘, 셋! 우와!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1: 잘했어요.

0: 잘했어요, 친구들.
1: 잠깐만. 응? 너무 힘들어요.
2: 네, 운동은 너무 힘들어.
0: 그럼 이제부터.

0: 저는 아차 아차 차를 위한 특별 수업이 있겠어요.
1: 특별 수업?
0: 그건 바로 흑차 파워 체조 배우기. 아차 아차 차 따라와.
2: 네.
3: 어디가?
4: 저기 저기.
0: 아차 아차 차.
5: 얘들아, 그럼 우리도 운동 더 하는 거 어때?
6: 좋아.
7: 그럼 이번엔 머리, 어깨, 무릎, 발, 온몸 운동을 해보자.
3: 좋아. 좋아. 우리 친구들도 다 같이 일어서.

0: 아주 그까이 거 쉽네.
1: 벌써 파우치도 다 배운 거야?
2: 아차아차차가 생각보다 금방 배우더라고. 하나만 빼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하늘의 에너지를 모으면 번개! 번개 파워를 쏜다! 자, 우리 친구들도 천천히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먼저 번개!
3: 번개!
2: 번개! 번개!
3: 번개!
2: 번개!
3: 번개!
2: 번개! 정말 잘했어요.
4: 아, 잠깐만. 근데 운동했더니 몸이 따뜻해지고
0: 어? 하나도 안 춥고
4: 몸이 튼튼해진 것 같아.
2: 그렇지? 이게 바로 운동의 힘! 오,
3: 힘!
2: 왜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제 잘 알겠지?
3: 네! 응?
2: 아차차차도 오늘 몸이 튼튼해지는 파워체조 같이 해보는 거 어때?
3: 우와! 좋아요!
2: 좋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준비!

잘했어요, 세븐들. 우리 씩씩하게 한 번 더 파워 드세요.

0: 와, 근데 아차 아차차 파워체조 왜 이렇게 잘해? 번개 학교 학생인 줄.
1: 맞아. 정말?
2: 자, 그럼 우리 다음 수업 하러 가볼까?
3: 네.
2: 자, 가자.
1: 근데 다음 수업은 뭐지?
4: 나도 모르지.
1: 가볼까?
5: 이런 아차 아차차 너희들 번개 학교에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돌아와.
4: 네, 가시오 대장님.
1: 근데 좀 아쉽다.
4: 그러게.
1: 수업 듣고 갈까?
4: 아니야.
1: 듣고 갈까? 아니야. 듣고 갈까? 안 돼. 듣고 아니 듣고 아니.

0: 오늘의 이야기 빨간 모자.
1: 우리 이번에 술래잡기 하자.
2: 좋아.
3: 누가 술래 누가 술래?
4: 빨간 모자야.
2: 얘들아, 나 엄마가 부르신다. 다음에 또 놀자. 안녕.
5: 빨간 모자 안녕.
2: 엄마.
6: 빨간 모자야, 할머니가 아프시다니까 할머니가 좋아하는 사과파이 갖다 드리렴.
2: 네, 엄마.
6: 아, 갈 때 들판으로 가지 말고 이쪽 큰 길로 곧장 가렴.
2: 에이, 들판으로 가야 재밌는데. 꽃도 있고요.
6: 꽃도 있지만 늑대도 있어요. 위험하니까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 엄마 네. 말 잘 알았지?
2: 네, 엄마. 다녀올게요.
6: 그래.
2: 들판으로 가야지.
1: 어, 빨간 모자가 어차피 들판 쪽으로 가요.
7: 어쩌지? 들판에는 아우 늑대가 있다는데. 어우, 걱정이다. 걱정이다.
2: 너비다. 아, 엄마는 괜히 걱정하셔. 늑대도 없는데.
8: 늑대, 나 여기 있는데 누가 나 찾았나? 오, 이야, 저거 맛있는 점심이군. 좋아, 마침 배도 고팠는데 잘 됐어. 잡아먹어야겠구만.

0: 아니, 이 목소리는 나, 나무꾼 숨어야겠구만.
1: 안녕하세요.
2: 아, 그래.
1: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인데 할머니께 드릴 꽃다발 만들려고요.
3: 할머니.
2: 그런데 이곳은 아이들만 잡아먹는 나쁜 늑대가 사는 곳이란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렴.
1: 네.
2: 그래. 잡히기만 해봐라. 나쁜 늑대.
3: 맨날 나만 잡으려고.
2: 나타나기만 해봐라. 늑대.
1: 예쁘다.
3: 아, 지금 쟤를 잡아먹으면 이 나무꾼이 또 올 거란 말이야. 아, 이걸 어쩌나. 아. 얘야.
1: 응?
3: 얘야.
1: 누구세요?
3: 아이, 저기서 보니까 꽃다발을 만드는 것 같아서. 자, 몇 송이 모아봤어. 이것도 꽃다발 만들 때 써.
1: 우와, 고마워요. 근데, 누구?
3: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뭐랄까. 그래. 꽃을 좋아하는 친구라고나 할까? 아, 근데, 그 꽃다발 만들어서 할머니 드릴 거라고? 너 너무 착하다. 있잖아. 근데 할머니 집이 어디야?
1: 아, 저기 언덕 너머에 있는 큰 나무의 오른쪽 길 끝에 있는 빨간 지붕집이에요.
3: 그렇구나.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 진짜 진짜 고마워.
1: 네.
3: 그럼 꽃 천천히 모아, 알았지?
1: 네. 꽃 감사해요.
3: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모아. 천천히.
4: 좋아. 자, 그럼 일단 할머니 집에 가서 할머니부터 꿀까? 그리고 제가 오면 쟤까지 꿀까? 벌써부터 배가 부른데 이거. 아, 좋아, 좋아. 자, 그럼 난 이만. 퓨!
1: 아빠, 아빠, 어떡해.
5: 그러게 말이다. 늑대가 지름길로 빨간 모자보다 먼저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1: 큰일 났다.
4: 그러니까 여기가 할머니 집이다 이거지? 좋아. 그럼 어디 한번 들어가 보자고.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문이 안 열려 이거?
6: 아이고, 누가 저렇게 문을 못 열어. 아이고, 누구세요?
4: 아, 할머니.
3: 아, 할머니. 응? 저예요. 빨간 모자. 문 좀 열어주세요.
6: 아유, 우리 빨간 모자가 왔구나. 아이고, 왜 이... 잠깐만. 잠깐만. 그치? 뭐가 이상하지? 아이, 목소리가 좀 걸걸한 게 왜 아저씨 같아? 문 열지 마요. 왜 그러는 거야? 어디 보자. 어머나, 늑대. 아이고, 세상에, 늑대. 어떡하냐, 도망가자. 아이고, 도망가야겠다. 아이고.
3: 할머니, 아직이에요. 할머니!
4: 헤이, 문 좀 열어봐요. 아이,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리지?
3: 당기는 문이었네. 아이, 당기는 거였어, 이게. 아이, 정말! 할머니! 할머니! 아, 이 할머니 어디로 간 거야, 이거? 이 도망갔나?
1: 아, 할머니!
4: 뭐야? 쟤 또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할머니로 변신!
1: 할머니.
3: 그래. 우리 빨간 모자 왔구나, 그래.
1: 할머니! 근데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0: 어떻게? 네가 가르쳐줬잖아, 네가.
1: 내가?
0: 내가 꽃을 주니까 늑대인지도 모르고 술술술술 잘도 말하더만.
1: 그럼 아까 그게 늑대였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할머니, 할머니는?
0: 할머니? 몰라, 뭐 오니까 없던데 뭐.
1: 그래?
0: 자, 그럼 이제. 어허!

0: 어딜 가려고? 나 지금 무지 배고프거든. 일단 너부터 꿀꺽 잡아먹고 할머니도 오면 할머니도 꿀꺽. 일로 와.
1: 나 어떡해 얘들아.
0: 얘 얘들아? 뭐 친구들? 친구들이 어디 있었지? 뭐야? 아 여기 어린아이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었어? 이거 여기 있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너희들 꼼짝 말고 여기서 기다려. 내가 쟤부터 잡아먹고 너네도 쿠악 하고 잡아먹어줄 테니까.
2: 예, 예. 잊어봐.
0: 아이고 뭐야. 방심하다가 잡혔다.
1: 할머니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2: 그래 그래. 우리 빨간 모자도 괜찮니?
1: 네.
2: 아이고 다행이다. 그런데 빨간 모자야, 엄마가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은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험한 곳엔 절대로 가면 안 돼. 알겠지?
1: 네.
3: 또 낯선 사람이 이름을 묻거나 어디 사는지 물어보면 절대로 대답하지 말고 자리를 피하세요.
1: 네, 앞으로는 꼭 그럴게요.
3: 그래 그래. 박수.
1: 박수.
3: 우리 친구들도 꼭 그렇게 하기로 약속.
1: 그랬지 그랬지.
4: 자연이 주는 힐링 휴양지 행성에서 함께한 고요나 등동 만나주를 소개합니다.
5: 친구들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1: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0: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0: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진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다들 뭐 먹는 거지?
2: 이게 뭐예요?
3: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들을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직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그렇게 하는 거야?
7: 아무것도
8: 아니다요.
6: 어, 왜 그래? 뭔데? 나한테만 살짝 알려주면 안 돼?
9: 하루한텐 살짝 얘기해줄까도?
10: 저쪽을 보라려.
11: 널 괴롭힌 친구가 바로 이 녀석이란 말이지. 내가 아주 제대로 손봐주겠어.
9: 단추마녀랑 우주로가 부쩍 친해진 것 같지요?
6: 그런 것 같아.
10: 그게 그냥 그런 것 같은 정도가 아니다죠. 우리 생각엔
6: 너희 생각엔?
10: 우주로랑 단추마녀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6: 진짜? 나 잡아봐. 소곤소곤 헛소곤.
12: 너? 우주로랑 단추마녀가?
6: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해?
12: 우주로 혼자 좋아하는 것 같은데?
6: 혼자 좋아한다고?
12: 그럼 짝사랑? 지난번에 우리가 단추마녀네 집에 놀러 갔을 때. 우주로, 너 단추마녀 좋아하냐?
13: 그만. 그 단추마녀는 당연히 좋지.
12: 그때 우주로 엄청 당황한 것 같지 않았어? 얼굴도 막 새빨개지고.
6: 그랬었나?
14: 가여운 노라라.
12: 나? 내가 왜 가여워?
14: 원래는 우주로가 널 좋아했었잖아.
6: 진짜?
14: 우주로가 너한테 DD20 배터리까지 주려고 했었잖아.
6: 아니야, 그건 친구니까 그런 거.
14: 아니야, 그건 좋아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노라라도 우주로를 좋아했던 거고.
12: 내가 우주로를 좋아했다고?
14: 와, 답답해. 노라라, 넌 네 마음도 몰라? 넌 좋아했었어. 아니, 좋아한 거야. 그리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고.

0: 오프스계의 넘버원 킹스TV의 K호수입니다. 유후! 장난감 나라 딩동시에 슬픈 사랑의 멜로디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로 노라라, 우주로, 그리고 단추마녀입니다. 지금까지 노라라를 좋아했던 우주로, 현재는 단추마녀 쪽으로 좋아하는 마음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1: 아니, 맷돈 안 하고 치는데 무슨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 옳지, 드디어 소식이 왔구나. 자, 네, 단추마녀입니다.
2: 단추마녀, 네가 맡긴 맷돌 수리 가격은 하트본드 두 개. 하트본드 안 내면 수리는 없다. 하트본드 안 낼 거면 도로 가져가.
1: 뭐? 아니, 다른 친구들은 공짜로 수리해주면서 왜 나만 특별 취급하는 거? 어머, 여보세요? 우주로, 우주로! 이게
3: 마녀님, 마녀님.
1: 왜 굴려?
3: 이것 좀 보세요. 우와.
0: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주로는 왜 하필 단추마녀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1: 어? 우주로가 날 좋아한다고?
3: 야, 마녀님. 이때까지 나온 킹스스 TV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소식이네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1: 그게 왜 말이 안 되지? 안 그래도 요즘 우주로가 날 대하는 태도가 부쩍 수상했어. 얼마 전에 내가 우주로한테 맷돌 수리를 맡겼는데 하트문들 핑계로 계속 전화해 대면서 내가 만나러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다고. 왜겠니?
3: 왜죠?
1: 우주로운 기회를 틈탄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려는 거야.
3: 정말요?
1: 하지만 그렇게 놔두진 않겠다.
3: 그건 좋아해요.
1: 생각해봐라. 지구 평화, 우주 정의를 지키는 귀여운 우주로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마녀의 사랑을 이 세상이 응원해줄까? 우주로가 가입한 영웅협회와 내가 가입한 마녀협회에서 난리가 날일이야.
3: 마녀님도 그럼 우주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1: 설사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해도 두 협회가 인정하지 않을 거다. 우리의 사랑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겠지.
3: 협회에 전 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1: 당장 딩동시로 가서 우주로에게 경고를 해야겠어.
3: 뭐라고요?
1: 절대 날 좋아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고백하지 말라고.
3: 굳이 또 그렇게까지 할 거 있나요?
1: 더 늦기 전에 나를 향한 우주로의 사랑을 멈춰야 해.
2: 골치 아픈 단추마녀, 하트먼드 안 주기만 해봐라.
1: 우주로? 그 맷돌을 보면서 또 날 생각하고 있었나?
2: 당연히 생각했지. 단추마녀, 하트먼드 내놔. 어서!
1: 좋아, 뭐 까짓거 추심. 자. 그래. 대신 나에 대한 맘 접어라.
2: 그게 무슨 소리야?
1: 말하지 마, 우주로. 난 다 알고 있어.
2: 뭘 말하지 마.
1: 그만.
2: 진짜. 왜 그래, 진짜.
1: 우주로, 뭐 좋아하는 맘은 네 자유지만 고백만은 절대 안 된다, 절대.
2: 뭐라는 거야? 단추마녀, 하트마저 주고 가야지.
4: 가지 마.
2: 노라라, 손 놓고 잠깐만.
4: 너 단추마녀 좋아한다면서.
2: 뭐라고?
4: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럴 거면 그때 왜 나한테 DD20 배터리를 주려고 했던 거야? 우주로 미워. 미워! 미워!
2: 진짜 오늘 다 왜 이래?

0: 집안이야! 어서 문 열어! 문 안 열면 지구평화 우주정의를 위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겠다!
1: 그렇게 경고했군만. 우주로 너의 사랑을 고백하겠다는 의지가 대단하군.
2: 저 마녀님, 그 우주로는 그 뭔가를 항의하려고 온 것 같은데요.
0: 3초 안에 안 열면 부순다!
1: 문을 절대 열어주지 않겠다!
0: 3, 2, 1!
1: 우주로 이렇게까지! 아직 난 마음의 준비가 안 돼!
0: 단추마녀! 내가 널 좋아한다는 헛소문을! 단추마녀! 내가 널 좋아한다는 헛소문을 왜 퍼뜨리고 다니는 거야?
1: 헛소문? 우주로 자기 마음이 들켜서 창피하고 있군. 설마 내가 내 입으로 네가 날 좋아한다고 어떻게 말하고 다니겠니?
0: 넌 충분히 그럴 만한 마녀다.
2: 아니야. 김선수 집에 나왔어. 네가 마녀님을 좋아한다고.
0: 뭐? 킹수수 TV?
3: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주로는 왜? 왜 하필 단추마녀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1: 내가 궁금한 게 이거야. 왜 하필 날 좋아하게 됐고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 거야? 내가 어떤 면에 반했던 건데?
0: 용서하지 않겠다, 킹수수. 킹수수!
4: 안녕하세요. 옥수수계 넘버원 킹수수 TV의 킹수수.
3: 오늘은 자기도 모르게 사랑을 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사랑을 잃었다는 슬픈 사연의 주인공 노라라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시작하시죠.
5: 우리 서로
0: 당장 그만둬!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킹수수, 당장 모든 이들에게 공개 사과해라. 그러지 않으면 널 지구의 평화 우주의 정의 이름으로 혼내주겠다.
4: 헛소문이라니. 나도 들은 게 있다고.
0: 들은 얘기? 그래,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데?
4: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인진아가 그랬다고. 너랑 노라라랑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는데 이제는 단추마녀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0: 이즈라. 이즈라. 너 그런 얘기를 하고 다녔냐?
6: 그게 난 하루가 그런 말을 해서.
0: 하루 너 맞아?
7: 아니야. 나도 들은 게 있어. 마시멜로가 그랬어. 너랑 단추마녀랑 서로 좋아하는 것 같다고.
0: 누구랑 누구?
8: 아니 그게 아니라.
9: 우린 애기가 단추마녀랑 엄청 즐겁게 놀길래.
0: 내가 언제 단추마녀랑 놀았다고 그러냐?
9: 저 번에 단추마녀가 우주로 수리자매
8: 찾아온 적이 있지 않았냐요?
0: 아이, 그건... 너를 괴롭힌 친구가 바로 이 녀석이었나? 내가 아주 제대로 손을 봐주지. 하트몬드 두 개!
1: 어? 하트몬드 한 개만 받아.
0: 안 돼. 하트몬드 두 개.
1: 두 개는 너무 비싸. 받고 싶으면 나 잡아봐라.
0: 뭐 하는 거야? 잠시만요. 거기 서!
1: 그런 거였어?
0: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퍼뜨려서 나를 곤란하게 만들다니. 너희들에게 아주 실망이 크다.
10: 미안해 우주로.
9: 미안하다뇨.
0: 다음부터 궁금

0: 궁금한 게 있으면 나에게 와서 직접 물어봐라. 너희들끼리 소곤거리지 말고.
1: 알았어. 앞으로는 그렇게 할게.
2: 우주로 우리 용서해 줄 거지?
0: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하지만 다음부터 헛소문은 용서 안 한다.
3: 에이, 그럼 우주로 넌 여전히 날 좋아하는 거야?
0: 아니라니까 그러네. 내가 너에게 DD20 배터리를 준 건 널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냥 친구여서 줬다는 걸 분명히 하지.
3: 진짜? 이지라, 어? 그럼 나도 더 이상 우주로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지.
2: 그게 그렇게 됐나?
0: 너희들에게 똑똑히 일러주겠다. 나 우주로에게 참사랑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피스! 나 캡틴 우주로 오직 한 길만을 걷는다.
3: 알았어. 미안해.
4: 그럼 그렇지.
5: 뭐? 그게 전부 헛소문이었다고?
4: 아, 그렇다네요. 우주론 정여 평화만 사랑한대요.
5: 이게 뭐야 진짜. 혼자 정말.
4: 어마녀님 실망하셨어요.
5: 뭐? 시끄러워. 넌 당장 수리점에 가서 맷돌이나 가져오라고.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킬킬.
6: 식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11: 키키키키.
12: 사는 아이도
11: 키키키키.
12: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팥빙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뿅뿅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강력한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0: 아, 이 망치가 어디 갔지? 여기 어디 있었는데? 아, 여기 있다.
1: 김수 좋아? 마법 지장자.
2: 에? 이게 뭐냐? 요술 램프도 아니고.
0: 아, 형수수. 어? 아니 뭐 고치러 왔어?
2: 아니.
0: 아, 그럼 무슨 고민 있어? 아니, 표정이 왜 이래?
2: 요새 킹스 TV 인기가 떨어졌거든. 뭐 재미있는 사건 없을까? 아, 요술 램프 치니야, 어서 나와 내 소원을 들어줘.
3: 흠, 어? 부르셨습니까, 킹수수 주인님?
2: 아, 내 소원은 말이지.
3: 됐고.
0: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고, 그 주전자를 선물로 줄게.
2: 에? 이 주전자로 뭘 하냐?
0: 뭐 물도 담고 주스도 담고, 아, 찌그러진 걸 보아하니 그 아주 오래된 보물일지도 몰라. 이 주전자의 정체를 밝혀줘. 킹수수 TV 인기도가 올라갈지도 몰라.
2: 에이, 바보같이 우주로 말을 듣고 이런 고물 주전자를 갖고 오다니. 램프의 요정 지니야, 어서 나와라. 에이, 물이나 담아야겠다. 왜 뚜껑이 안 열리지? 똑똑. 여보세요? 똑똑똑. 안에 누구 계십니까? 누구세요?
4: 예, 네가 불러놓고 나보고 누구냐 그러면 어쩌니?
2: 에? 설마 주전자 요정?
5: 나는 마법 주전자 요정
4: 짜니.
2: 오!
5: 주인님, 무슨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2: 소원? 아, 정말 주전자 요정이라는 거지. 아, 그 있잖아, 내 소원을.
4: 아, 잠깐. 소원을 들어주기 전에 우선 시원한 음료수부터 한 잔 마십시다.
2: 에?
4: 시원하다.
6: 아, 그러니까 아저씨가.
4: 아저씨. 아저씨 말고 쟈니.
6: 아, 네, 쟈니. 그러니까 쟈니가 마법 주전자 요정이라고요?
4: 응.
6: 아,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랑 비슷한 거죠?
4: 알라딘의 지니는 나보다 한참 어린 친구지. 응? 난 요술램프 지니보다 둘, 셋, 넷, 다섯, 500살 정도 형이지.
7: 500살?
6: 500살?
7: 와, 진짜 대단하다.
2: 됐고. 자니, 이제 세 가지 소원 들어주는 거지?
4: 세 가지? 무슨 세 가지?
8: 모르냐? 동화책에서 보니까 지니는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던데.
9: 맞다로.
10: 세 가지 소원 들어주는 거다뇨.
4: 무슨 소리? 소원은 딱 한 개야. 나 원래 하나만 들어주는 여정이라도.
2: 우와.
11: 나는 마법 주전자 요정 쟈니.

0: 잘 알아들었지? 500년 만에 한번 몸 좀 풀어볼까? 야, 고브라 자세부터.
1: 가자고.
2: 그래.
0: 시원하다.
1: 그래가지고 내가 이 주먹으로 악장근 한 방에 물리쳤지.
0: 나무자.
1: 파파파파!

0: 고맙네, 친구.
1: 친구?
0: 응.
1: 방금 나보고 친구라고 한 거야?
0: 응.
2: 그럼 친구끼리는 도와주니까 우주로 도와줬잖아.
1: 그럼 친구지. 야호, 나도 드디어 친구가 생겼다.
3: 에휴, 도대체 어떤 소원을 빌어야 들어준다는 거야?
4: 내가 통과라고 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못 들어준다, 알겠지, 킹수수?
3: 까! 그런 게 어딨어!
5: 아유, 킹수수, 자네 때문에 저러는 거냐로?
6: 아까 킹수수가 난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옥수수 왕자가 되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5: 말했는데?
6: 자니가 정확하지 않은 소원이라서 불합격! 이랬대.
5: 정확하지 않은 소원?
6: 세상에서 제일 멋진 옥수수 왕자가 어떤 건지 킹수수가 설명을 못했거든.
4: 그러니까 이 소원은 킹수수 TV를 장난감 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로 만들어달라는 거잖아.
3: 맞아! 어때? 내 소원 합격이지? 조회수가 엄청나고 엄청 인기 있는 킹수수 TV로 만들어줘! 유후! 생각만 해도 신난다!
4: 땡! 합격! 소원 다시 생각해봐.
3: 아, 왜 안 돼? 왜 불합격이야? 내가 원하는 소원인데! 헤이, 그런 소원 빌지 마. 와, 난 네가 할 수 있는 일들이야.

0: 드려. 예.
1: 킹수 TV가 재밌고 좋은 TV가 되는 건 그건 네 힘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2: 어? 그런가?
1: 그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왜 부탁해? 아무튼 이번 소원도 불합격이다. 하하. 대신 날 찍는 건 어때?
2: 내가 널 왜 찍냐?
1: 퀸수 TV에 날 소개하는 거야. 혹시 알아?
3: 엄청난 인기를 얻을지.
4: 아니, 쟨 또 누구야?
5: 와.

0: 다음은 어 이주라 어? 어 잠깐만 여기 뭐가 묻었는데 짜잔 수리수리 마수리 어디 갔을까 예쁜 장미가
1: 어디 갔어 장미가 어딨어
2: 어디 갔지 수수깡 여러분 찬이의 장미꽃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0: 자 수리수리 마수리
1: 저건 어떻게 한 거야?
0: 이슬아, 응? 장미꽃 좋아한다고 했지?
3: 응.
0: 자, 받아. 샤니가 주는 선물이야.
3: 샤니, 네가 여기 와서 너무 좋다. 이런 마술도 볼 수 있고.
0: 난 사실 마술사가 되는 게 내 꿈이었어.
3: 정말?
0: 그럼 친구들이 내 마술을 보고 기뻐하는 거. 그게 제일 보고 싶었거든. 야.
2: 자니
0: 조용 킹수수 나 지금 책 읽고 있는 중이잖아
2: 미안 자니 이것 봐 킹수스 TV 구독과 좋아요가 엄청나
0: 뭘 놀래 당연하지
2: 어? 당연하다고?
0: 그럼 넌 항상 열심히 촬영을 하잖아 그리고 킹수스 TV를 최고로 만들겠다는 노력도 하고
2: 쟈니
0: 물론 나 쟈니의 마술쇼가 큰 도움이 되긴 했겠지만
2: 응
0: 여튼 킹수수 앞으로도 파이팅이다
2: 파이팅 고마워 쟈니
0: 자 이거 새끼손가락에 걸고 그리고 이걸 빼고 또 다시 빼면
3: Oh, my God.

0: 그리고 엄지도 빼고 새끼손가락도 빼면
1: 이 로켓이잖아. 어이 멋있어.
2: 아니 우리도 그거 해볼 수 있어?
0: 어 그럼 당연하지. 그럼 먼저 어 킁킁 시장님부터 해보실래요?
3: 오 킁킁. 어 그럼 한번 해볼까요?
0: 자 자
3: 어 킁킁킁킁.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나요?
1: 킁킁 시장님, 저처럼 손을 쫙 펴셔야죠.
3: 쫙? 아니, 나 이거 안 할래요.
1: 킁킁 시장님, 아이 킁킁 시장님, 가지 마십시오.
3: 안 해요.
1: 아이 조금만 더 해보세요, 킁킁 시장님.
0: 짜잔, 킁킁 시장님을 위한 특별한 웃음 폭탄 마술. 모두 다 함께 웃는 김 마술입니다. 박수.
4: 나도 이렇게 별을 만들어서 이게 어머
5: 아니
4: 아 뭐가 이렇게 어려워?
5: 마녀님 죽어서 이러지 말고 직접 만나서 마술을 배워요.
4: 아 그럼 그럴까?
0: 아 여기 너무너무 재밌다. 영원히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 아, 그나저나 킹수수 소원도 들어주긴 해야 하는데.
6: 너! 이제껏 주전자 안에 안 들어가고 싶어서 킹수수 소원 안 들어주는 거야?
7: 너 누군데 남의 말을 엿들어?
6: 난 단추 마녀야. 마술쇼 보니까 재밌어서 좀 배워보려고 했더니 넌 요정이라는 애가 뭐 그러냐?
7: 내가 뭘?
6: 치사하잖아. 너 여기서 계속 놀고 싶어서 킹수수 소원 안 들어주는 거잖아.
0: 치사해도 어쩔 수 없어. 너 마법 주전자 아니 얼마나 좋은지 아니? 몸을 이렇게 웅크려가지고 앉아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누가 날 부를 때까지 계속 이렇게 혼자 외롭게 있어야 한다고.
6: 뭐 하긴 친구 없이 혼자서 있으면 좀 쓸쓸하지. 아, 그럼 그렇게 주전자 안에 신으면 킹수수한테 사실대로 말해봐.
0: 응? 에이, 내가 어떻게 그래.
8: 친구들이랑 여기서 놀고 싶었구나, 자니.
1: 자니, 오늘은 어떤 놀라운 마술을 준비했지?
0: 오늘은 쟁반 마술 쇼입니다. 김서서 준비됐지?
5: 오케이.
0: 자 시작한다. 자 여러분들은 이 쟁반을 바라봅니다. 이제 뚜껑을 열고 안에 아무것도 없죠? 이즈라
2: 어?
0: 장미꽃 여기에다가 넣어줄래? 아,
2: 응.
0: 고마워요 이즈라.
2: 별 말씀을요.
0: 자 이제 뚜껑을 닫고 여러분들의 기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시멜로에 귀여움도 넣고 자 이제 우주로의 힘찬 기압도 넣고
1: 지구 평화 우주 정의 캡틴 우주로 피스
0: 자 이제 노라라의 이쁜 목소리도 넣고 킁킁 시장님의 킁
3: 어
0: 마지막으로 하루에 뽀뽀도 담고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쟁반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김소수 내가 뚜껑을 열면 사진 잘 찍어야 돼 알았지?
5: 오케이.
0: 자 좋았어. 나타나라 자니의 마술 선물 짜잔. 킁킁 시장님을 위한 특별한 웃음 폭탄 마술 모두 다 함께 웃는 김 마술입니다. 아, 술술이 마술이
8: 자니의 마술쇼 덕분에 오늘도 킹수스TV 인기 최고네.

0: 저 좁은 데서 500년 만에 나왔으니 얼마나 신났을까?
1: 아니, 내 소원을 말할게.
2: 말해, 킹수수.
1: 내 소원은 주전자정 잔이가 주전자 밖으로 나와 자유의 몸이 되는 거야.
3: 뭐? 방금 뭐라고 했어?
4: 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내가 자유라고?
1: 킹수수! 멋진 마술사가 되고 싶다고 했지?
5: 응.
1: 어딜 가든 내가 응원할게. 마술사 잔이, 힘내라!
5: 힘낼게!
1: 잔이!
5: 고마워!
1: 잔이는 자유다!
5: 잔이는 자유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랄.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10: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9: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김영수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미세먼지. 미세먼지학 개론 제1장. 미세먼지는 무엇인가?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숨쉴 때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 바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상, 호흡곤란, 피부 가려움증, 안구건조증 등등등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죠. 그러니 실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2장. 미세먼지는 어떻게 대처할까? 미세먼지가 심한 날 창문을 그냥 열어두면 당신의 집은 미세먼지 사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열린 틈새가 없는지 구석구석 점검하고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 창문을 꼭 닫아주세요. 하지만 창문을 계속 닫아놓기만 하면 실내 오염물질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 최소한의 환기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미세먼지학 개론 제3장.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씻어라. 외출 후에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미세먼지에 노출된 식품이나 물건은 충분히 씻어서 먹거나 사용해주세요. 이것들만 잘 기억하면 당신도 미세먼지 마스터!

그럼 이제 알파벳 도미노를 세워볼까요?

사랑개비 국민행동 요정 지진해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 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0: 괜찮아. 여기는 생지 친구들도 많고 안전하다고. 어? 봐봐, 봐봐.
1: 어? 어? 진짜네? 휴.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0: 그래. 우리 친구들이 도와줄 거죠?

0: 이래 이 나쁜 고양이 생쥐 찾아서 뭐 하려고?
1: 어? 아하 그, 아, 그게냐?
2: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뭐 찾았대요?
3: 어, 뭐야? 생쥐랑 고양이랑 숨바꼭질한 거야?
2: 어, 맞아. 얘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야. 어유 귀여워. 귀여워.
0: 이번에는 생쥐가 술래, 고양이가 숨는 거는 어때?
1: 좋다냐?
2: 나도
1: 신난다냐?
0: 좋아요. 이번엔 생쥐가 술래.

0: 짜왔다.
1: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킬킬.
1: 진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0: 향수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뉴스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지진 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소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회의리라.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 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이동. 지진 회의는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회의는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키키키키.
3: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are different, but they are good friends.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 준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00원치.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펜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어떻게 해?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 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창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어떻게 만들까? 안녕하세요, 친구들. 햄팡이와 함께하는 어떻게 만들까 시간이에요. 오늘은 햄팡이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요. 그건 말이죠. 정말 정말 시원하면서도 달콤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모양과 종류, 그리고 맛이 다양하고요.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 시원하기까지 해서요.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계절에 상관없이 즐겨먹는 인기 간식이에요. 이제 아이스크림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러 갈까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여기는 아이스크림 공장이에요. 이건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인데요. 어떻게 생겼나 한번 볼까요? 하얀 가루로 되어 있네요. 이건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많이 쓰는 우유를 가루로 만든 거예요. 아이스크림 재료 준비하기!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전에 재료부터 준비해야겠죠? 좀 전에 봤던 하얀 가루 재료를 부어주고요. 여기에 물로 된 재료들을 함께 넣어서 잘 섞어주는데요. 이걸 몇 시간 동안 보관했다가 쓰는 거예요. 이건 초콜릿을 녹인 건데요. 오늘 아이스크림 만들 때 쓸 거라고 하네요. 정말 맛있겠어요. 아이스크림 만들기! 준비한 재료를 기계에 넣고요. 본격적으로 아이스크림 만들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똑같은 모양의 틀이 셀 수 없이 많은데요. 이 틀에 준비한 재료를 채워 넣고 얼리면 모두 똑같은 모양의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예요. 기계가 아주 정확해서 똑같은 양만큼 틀에 채워주네요.

재료가 등장합니다. 먹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꽂아서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쓰는 거예요. 이대로 꽁꽁 잘 얼리고요. 잠시 후에 틀에서 꺼냈더니 부드러운 맛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맛이 더해집니다. 씹으면 고소한 맛을 내는 아몬드 가루를 초콜릿에 넣고 잘 섞어주면요. 여기에 바닐라 아이스크림들이 풍덩 빠졌다가 나오면서 순식간에 초콜릿과 아몬드 옷을 입은 모습으로 변신 완료! 이번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곳으로 가는데요. 김이 나는 곳에 아이스크림을 담그면 엄청 빠르게 아주 꽁꽁 잘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아이스크림이 완성됐네요. 계속 위에 매달려 있던 아이스크림들이 드디어 아래로 내려왔어요. 재료 준비부터 마지막으로 얼리는 작업까지 수많은 과정을 거친 끝에 만들어진 아이스크림이에요.

집에서 아이스크림 만들기. 딸기와 생크림, 설탕을 준비해요. 딸기의 꼭지를 잘라내고요. 딸기를 잘게 잘라서 봉지에 넣어요. 그 다음 손으로 꾹꾹 눌러서 으깨줍니다. 이제 그릇에 생크림을 붓고요. 설탕도 넣어요. 마지막으로 으깬 딸기까지 넣으면 준비 끝!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열심히 저어주세요. 그리고 냉동실에서 얼리는데요. 3시간 정도 지난 다음 꺼내서 살짝 언 재료들을 숟가락으로 골고루 섞어줘요. 그리고 다시 냉동실에 넣어서 4시간 정도 더 얼리면 이렇게 근사한 아이스크림이 완성된답니다. 아이스크림은 맛있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양만큼 먹기로 약속! 다음 시간에 또

EBS 퀴즈.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0: 아니 저기 그 우리 과학 브라더스님들 과학자분들이기 때문에 대한 묻겠습니다. 네. 과학자분들은 사후세계를 믿으세요?
1: 사후세계 믿으세요?
2: 저는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0: 아 진짜?
1: 저는 어릴 때 엄청 믿었어요.
2: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는 막 그런 데 관심이 많았죠. 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이런 관심이 많았던 것 같은데 증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1: 그렇죠.
0: 우리 저기 장우재 교수님은요?
3: 저는 뭐 개인적으로 크게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도 전 약간 오컬트나 미신 이런 걸 너무 즐기다 보니까
0: 즐거운 약간 취미의 소재지 그렇죠. 이런 게 확실하게 있고 믿는다까지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장우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후세계보다는 사실 후세계를 좋아하시죠. 멸망, 멸망, 후세계.
1: 예, 예, 예. 그렇죠.
3: 재밌죠.
0: 아니, 근데 죽음이라는 게 사실 저는 좀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 드니까 사실 좀 무섭긴 하지 않습니까? 과학자분들은 좀 어떠세요? 좀 덜 무섭나요? 아니면 역시나 무섭나요? 죽음.
3: 두렵진 않죠. 사실 태어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 태어난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이 뭐 내가 그냥 다시 원소로 우주로 돌아가는 것 뿐이니까.
0: 덤덤하다.
4: 저는 죽음이 네. 무섭다기보다는 네. 저는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도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은데 맞아. 죽으면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2: 네. 저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심하고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에요. 제가 돌잡이 때 실 잡았거든요.
0: 아, 그럼.
2: 저는 너무 그 돌 때 제가 너무 대견해요.
3: 미신은 다 믿어.
1: 그러니까. 네, 지금 그 말 하려고 했어요.
0: 미신은 다 믿어. 아니,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라서 더 두렵고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죽음 전문가를 모시고 왔습니다.
4: 죽음 전문가.
0: 죽음을 또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실 데스 프로페서.
1: 오. 오. 자, 오시는군요. 예.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법의학 연구실을 이끌고 있는 김문영이라고 합니다.
2: 아, 반갑습니다. 네. 네,
3: 법의학 연구실.
1: 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촉탑법의관으로 매주 부검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3: 아, 그 부검이라는 건 이제 저희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봤죠.
4: 그렇죠.
3: 그 차가운. 예, 차가운 조명 다 켜고.
4: 그렇죠. 네. 약간 테이블도 다 스테인리스로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3: 실제로도 그렇게 하나요?
1: 사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오는 부검실은 다 조명을 어둡게 해놓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상황이 생길 법한 네. 분위기가 있는데 네. 사실 실제 부검실은 이 세트장보다 훨씬 밝거든요.
3: 아~ 네.
1: 정말 대낮처럼 환하게 해놓고 이제 부검을 해야 우리가 전신에 나타난 모든 소견들을 다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3: 음악도 막 틀어놓고 그래요, 그러면?
1: 음악을 틀어놓는 법의학자 굉장히 사이코패스 같지 않나요?
2: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위험한
5: 아니, 왜 음악을 틀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6: 아니, 뭐 자기만의 집중하는 루틴이 있을 수 있으니까.
2: 무슨 음악 드시겠죠?
6: 아니, 뭐 재즈 같은 거 딱 틀어놓고 우아하게 일하실 수도 있어요.
3: 아니, 지금까지 몇 건을 부검하셨어요?
1: 지금까지 1095건 부검했습니다.
2: 그걸 세고 계세요?
1: 아, 저는 그 제가 부검한 거는 다 이제 엑셀 파일 하나로 요약을 해서 정리하고 있어서.
7: 하긴 부검 소견서도 작성을 하셔야 되니까.
1: 네.
7: 10건이 넘어요?
1: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7: 아, 네. 진짜요?
1: 제가 담당하는 요일이 목요일이라서.
3: 네. 네. 아니,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이 부검해서 진실을 알아낸 사건이 있습니까?
1: 네.
3: 어떤 케이스인가요?
1: 이 사건은 뭐 언론에 보도되거나 한 일은 아니고 네. 제가 이제 부검을 했던 사건인데 이제 여관에서 이제 사실혼 관계로 지내시는 부부가 계셨어요.

0: 아내분의 진술에 의하면 남편이 일주일 전부터 갑자기 쓰러져서 거동을 못하더라. 그러다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
1: 병원에 신고했어야 되지 않나?
0: 그 신고가 된 것도 사망한 지 한 3일 정도가 지나서야 지인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1: 남편이 일주일 동안 지금 거동이 불편한데.
0: 네. 그래서 경찰 쪽에서는 이 여자분의 아내분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 의심할 수도 있겠네요.
0: 네. 그래서 검안에서도 실제로 이제 오른쪽 엉덩이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멍이 있었어요.
1: 커다란 멍이 있다. 예.
0: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약간 여성분의 가정폭력까지도 의심을 했던 것 같아요.
2: 아, 이 여성분이 때렸다. 네. 사실혼 관계 아내가.
1: 폭력으로 인해서 남편이 살아냈다. 네. 라고 이제 보는데.
0: 네. 근데 부검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오른쪽 엉덩관절 쪽에 골절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1: 어? 골절이면, 어.
0: 네. 이 부분을 현미경으로 보니까 암세포가 나왔어요.
1: 아, 암이요?
0: 네. 전이된 암 때문에 약해진 뼈가 저절로 골절이 돼서 거동을 하지 못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1: 아, 그럼 폭력이 아니었던 거네요.
0: 그렇죠.
3: 타인은 병사로 결정.
0: 네, 병사였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분은 어디서 진단을 받으신 적도 없었고, 네. 그러니까 여관에서 지내실 정도면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1: 아. 그럼 그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0: 누명을 벗었죠.
1: 보면 억울하게 남편을 죽인 아내로 누명을 쓸 뻔했네요.
4: 그러니까요.
1: 부검을

0: 통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그렇게 또 억울한 일을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1: 그래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했을 때 보통은 사망자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경우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0: 아... 아니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좀 멀리하고 좀 외면하지 않습니까?
2: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심약하고 비도 약해서 사실 지금도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0: 어떡하지? 그러면 다시 학교에 잠깐 가 있을래요? 성균관 잠깐 가서 학생들하고 좀 있다가 다음 회 녹화 때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교수님, 명탐정 코너 보세요.
3: 아, 네.
0: 아니, 그 친구는 언제 죽었는지를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코난이가.
2: 오늘 예. 코난 같은 느낌.
0: 예, 예, 예. 코난. 그러니까. 코난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1: 사실 그렇게 이제 추정을 정확하게 해낼 때마다 예. 저는 이렇게 사실 불안하거든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0: 하면서. 아, 아, 아, 저러면 안 되는데.
4: 오차는 줘야죠.
1: 그럼요. 네.
0: 자, 그러면 죽음으로 알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1: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망의 원인을 확인하는
0: 사망
1: 일이
0: 원인.
1: 예, 예. 가장 중요할 거고.
0: 그리고 종류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특히 타살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가 있는 거니까 네. 이 가해자가 누구인지 가해자가 어떤 일을 해서 이 사망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도 있는 힌트가 됩니다. 뭐 일부 경우에는 이제 사망한 시각을 추정하는 일에 조금 도움이 되는 경우도
0: 시각도
1: 있고.
0: 알 수가 있고 사망 시각도 알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시간이 시간적인 그
1: 흐름이 있습니다.
0: 시간적인 흐름이 있으니까 네. 아, 그럼 보통 죽으면 가장 먼저 변하는 게 뭡니까? 이게 안색, 뭐부터 변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1: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네. 이제 시간 순서대로 이제 좀 살펴보면. 네. 사망하고 나서 한 몇 분에서 몇 시간 정도 내에 이제 대부분은 체온이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0: 하강을 한다고?
1: 네. 이제 물리법칙에 따라서 주변 온도와 평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0: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운 데에서 사람이 사망을 네. 하면 그럼 같이 좀 어떻게 보이는지 체온 상승이 되나요?
1: 네, 올라가요.
0: 아, 그래요? 진짜?
4: 사막 같은 데 보면 온도가 네. 막 40도도 올라가고 막 데시벨이나 네. 이러잖아요.
1: 가장 가깝게는 찜질방.
0: 예, 예, 예. 만약에 찜질방에서 사망을 하면은 네. 거기 온도 때문에 하강이 아니라 상승하는군요.
4: 아, 네. 세상은 물리학 법칙으로 돌아가니까 열평형 네. 법칙이 있거든요.
1: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변화가 빠르면 이제 뭐 몇 시간 정도 안에 건조도 일어나게 되고요.
0: 건조.
1: 네. 일단은 이 말단 부위들, 손가락 끝이나 뭐 발바닥이나 이제 코끝, 입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건조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됩니다. 건조와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시반이라는 현상이
4: 시반.
1: 있습니다.
4: 시반 들어봤어요.
2: 전 처음 들어봐요.
1: 시체 얼룩이라고도 하는데
2: 아 그래서 시반이에요?
1: 네네 네. 아, 약간 시체 얼룩
0: 파랗게 빨갛게 약간 그 뭐 그렇게 약간, 뭐, 뭐 네, 그렇게 나는 거 있잖아요 네,
1: 피부에 네. 비쳐 보이는 그런 네. 현상들인데 그게 결국 혈액이 비쳐 보이는 거거든요 네.
4: 혈액이
1: 네. 그러니까 사람이 사망하면 심장이 멈추고 그러면서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정지됩니다 그럼 그 우리 몸에 있던 혈액들은 중력 방향으로 다 가라앉게 돼요
0: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밑에 약간 이쪽에 이제 그 시반 같은 게 보이는 거죠. 피가 쏠려 있는.
1: 네, 가라앉으면서. 아, 네.
0: 시반으로 밝혀낸 뭐 그런 또 기억나는 사건 같은 게 있을까요?
1: 네, 네. 중요한 역할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0: 어떤 케이스인가요? 예.
1: 요거는 이제 2006년도인데. 일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버지가 사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동승했던 가족들도 다 아 그냥 교통사고였다. 뭐 운전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일반적인 교통사고니까 이제 빠르게 시신도 화장을 해가지고 부검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신을 찍었던 사진에서 시반이 발견됐습니다.
0: 시반이요?
1: 네. 교통사고로 이제 사망해서 응급실에서 이제 찍은 사진에서 시반이 보이는데 교통사고 직후에 응급실로 이송했는데 이미 시반이 생겨 있었다.
0: 아, 그러면 그 전인 거, 그 전인 거구나.
2: 바로 응급실에 빨리 출동해서 네. 응급실로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는 나오면 안 되는 시반이 네, 나온 거예요.
1: 사망한 직후에는 생길 수가 없죠.
0: 사망한 바로 직후에는 이송 중에는 시반은 생길 수가 없죠.

0: 이거를 딱 그 시반으로.
1: 시반으로.
0: 딱 그렇죠.
2: 무섭다.
3: 무섭기도 한데 사람도 무섭지만 와, 이 과학수사도 엄청 무서운 거구나.
4: 법의학자들은 과학으로 다 밝혀낸다.
0: 그럼요.
3: 그럼 교통사고 때 생기는 시반은 다릅니까? 뭐 자연사나 이런 거하고? 있고.
1: 교통사고 때는 보통 이제 앉아있는 자세니까 예. 앉아있는 자세에 맞는 시반이 생기겠죠.
3: 아, 딱 이렇게.
4: 엉덩이 쪽으로 해가지고.
3: 엉덩이 쪽이랑 이 다리 쪽으로 많이 생기겠네요.
0: 만약에 서 있는 상태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발바닥 쪽에 생기는
1: 네,
0: 거고.
1: 다리 쪽으로.
0: 다리 쪽으로 생기는 거고.
3: 죽음도 역시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구나.
0: 예. 우주에서 사망을 하면 시반이 안 생기나 그럼요?
3: 무중력이라?
0: 우주정거장이나 이런 데 뭐 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3: 그런데. 무중력 상태에서 사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1: 시반이 안 생기겠죠.
0: 그죠?
1: 네, 기본적으로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0: 중력으로 생기는 건데 미세중력이나 중력이 거의 없다 보니까
1: 그냥 전신에 걸쳐서 비슷한 분포로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
5: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시간이 좀 지나서 중력으로 고인 거고 우리 눈으로만 안 보이지 생길 수는 있는 게 이게 보통 죽고 한 20분 내에 모세혈관들이 일부가 많이 터져요. 근데 거기서 새 나오는 것들이 시반을 조금씩 만드는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주변에는 현미경 같은 걸로 보면은 보이긴 할 거라.
3: 미세하게 보이긴 할 거다.
5: 네, 미세하게 생기기는 네. 하죠. 근데 지금처럼 증거가 될 정도는 사실 어렵지 않을 거라 싶긴 하고. 그렇죠.
3: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 사이코패스예요. 네. 연쇄살인마야. 그 범인이 자세를 바꾸면은 네. 흔적이 남을까요? 뭐 이렇게 돌린다든지 막 이렇게 해놨다든지 이렇게 해놓는다든지 계속 이렇게 하면
1: 그 중력을 따라서 가라앉은 혈액이 혈관에 그냥 고여있는 시기가 초반에 있고 네. 점점 그 주변 조직으로 스며들어서 고정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한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쫙 내려와서 6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사이에는 주변 조직으로 이렇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자세를 바꿨을 때 시반이 달라질 것이냐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냐가 결정이 돼요.
3: 사망 후에 몇 분 뒤, 바로 몇 분 뒤에 체온이 떨어지고 그리고 2시간에서 6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시반이 생기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1: 또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는 변화가 시강, 뭐 시체 경직, 시체 굳음. 어릴 때 강시 영화 혹시?
3: 네. 딱딱하게 굳는다. 굳는다.
6: 강시가 팔 내려도 다시 올라오잖아요.
3: 근데 그러면 그 굳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요?
1: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집니다.
3: 이 정도입니까?
0: 우리 일반 사람들은 경험해볼 기회가
3: 절대.
0: 근데 저는 한번 했거든요.
3: 했어요?
0: 사람은 아니었고 제가 키우던 반려견이
3: 예.
0: 생명을 다해서 무지개다리를 건너고 수습을 해주려고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통나무 같아요.
1: 맞아요.
3: 진짜? 네, 그 정도예요?
0: 완전 딱딱해요.
3: 얼마나 단단할까요?
1: 힘을 줘도 그 수축된 근육이 관절이 풀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근육 세포가 이제 일종의 변성이 일어나는 건데 네. 세포가 이제 사망을 하면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육 세포가 이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이완할 때 쓸 에너지가 없으니까 계속 수축한 상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3: ATP.
6: 맞아요.
3: 예. ATP. 그러니까 ATP가 기본적인 공급원이고 음식을 통해서 먹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화학적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이제 ATP잖아요. 아시죠? 이거 알아야 됩니다. ATP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이게 그만큼 중요한.
6: 아니,
3: 저 강의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ATP 강의를 하고 있는데.
7: 그러니까 심폐가 정지되면 산소를 못 들이마시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우리 그때 ATP 배터리 얘기할 때 산소가 제일 마지막에 전자를 받아줘서 ATP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3: 끊겨버렸죠.
7: 이게 끊겨버리니까 ATP가 더 안 만들어지고 원래 이 ATP가 근육이 신축성 가질 수 있게 수축했다가 늘어났다 수축했다 늘어났다 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ATP가 더 이상 생산이 안 되니까 수축은 했지만 이완은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3: 그러면 몸이 굳어서 온 시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짜 안타깝게 이렇게 몸이 굳어가지고 온 시신은 그 부검을 어떻게 할까요?
1: 사실 부검실에 오려면 시신을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3: 그렇죠.
1: 이송 차량에 실어야 되니까 차량에 싣기 위해서라도 시강은 다 풀어서 옵니다.
3: 풀어요? 네. 어떻게 풀죠?
0: 이게 주물르면 되나요?
1: 네, 좀 관절을 이렇게 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3: 이렇게 약간 관절을 이렇게? 네, 네.
1: 굳어가는 시기에는 아무리 풀어도 다시 어차피 굳는데
3: 네.
1: 그 시강이 풀리는 시기가 있거든요.
0: 풀리기는 해요?
1: 네, 풀리기는 합니다.
3: 그래요?
1: 그러니까 24시간 전후에 가장 강하게 굳었다가 점점 이제 시간이 더 지나면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0: 왜 풀려요? 그거는... 어차피 ATP가 없는 건 똑같은데.
1: 부패되기 때문에 이제 풀리는 건가?
2: 맞습니다. 아~
1: 이야~ 딱 굳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아, 부패가 되면서 이제 풀리는. 아, 이제 완벽하게 죽음이라는 걸 이 세포들도 받아들이고 사라질 준비를 하는 거겠죠. 아, 그렇군.
3: 사실 우리가 이 사후강직을 조절하는 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4: 어, 그래요?
3: 그냥 우리가 먹는 고기. 네. 도축이 된 이후에 사후경직이 올 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3: 그래서 이거를 전기 충격을 하면 근섬유가 풀어져가지고 사후경직 풀 수가 있어요. 도축장에서 그런 걸 사용하기도 하고 바로 도축된 걸 먹으면 우리 생각이랑 굉장히 다른
5: 그러면
3: 질감이 나오죠.
1: 장훈주 교수님이 좀 오늘따라 되게 무섭네요.
3: 저요?
4: 아니, 왜 그런 걸 왜 알아요?
1: 너무 많이 알아요.
3: 아, 제가 원래는 죽음에 관심이 좀 있어서 그 죽음의 뭐 8단계에 대한 거를.
4: 죽음의 8단계는 뭐예요? 네,
3: 이게 4단계예요. 리고르 모티스라고 사후경직. 이걸 라틴어로 이런 걸 기억해야 멋있거든요.
1: 그리고 좋아하는 장르도 데스메탈도.
4: 아, 그렇죠, 그렇죠.
5: 오늘 정말 스네이프 교수님과 스네이프.
3: 그럼 만약에 정말로 사망 시간을 속이려면 일부러 혈액이나 순환을 막 돌리면은 그 모든 게 다 유해가 되나요? 그 정도 열의를 갖고 만약 숨기려
4: 한다. 와, 역시 무서워요.
3: 이런 거 하지 마요.
5: 그죠?
2: 무섭죠. 사실 그렇게 돌린다고 해도 산소까지 주입해 주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0: 굉장히 고농도의 산소가 있는 탱크 같은 데 넣으면.
4: 야, 그렇게까지 한다고?
0: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이거는 하겠다가 아니라 궁금하니까. 그런 식으로.
4: 하긴 사실은. 과학자들이니까 궁금하기는 한데.
2: 근데 그렇게 강제적으로 순환을 돌리는 게 되게 유사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요새는 이제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도 CT를 촬영하거든요.
0: 아, 정말요?
2: 네. 근데 사망하고 나면은 혈액 순환이 없으니까 조영제를 주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굵은 혈관을 이제 관우를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네, 특수한 조영제를 밀어 넣어서 강제로 순환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CT를 촬영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사실 지금 국과수에서 이제 부검하는 시신들은 모두 찍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1: 아, 정말요? 네.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되게 이제 그 법의학 하시니까 이 살인범과 법의학자가 아닌 어떤 그런 막 숨 막히는 막 그런 그 약간 그 머리 싸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시신을 딱 보니까 아, 이상하다. 이런 케이스라든지 사건이 또 있을까요?
2: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일어나서 더 관심 있게 봤던 사건인데 이제 그 사건에 이제 남편분은 전문의 시험을 앞둔 이제 전공이었고 부인분은 이제 유치원 교사였어요. 그래서 만삭 임신 상태셨고 근데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제 가족들한테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이분이 출근 준비를 다 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욕조의 가로 방향으로 빠져 있으신 거예요. 다리는 밖으로 걸쳐져 있고 그렇지. 목은 완전히 앞으로 접혀 있고 네. 그래서 일반 사람이었다면 그 자세 자체가 너무 불편해서 바로 빠져나왔을 텐데 이분은 굉장히 불편한 자세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조금 이상했던 게 남편분이 아내가 사망했다면 사실 이건 누군가가 해코지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먼저 할 법한데 본인이 나서서 아내가 만삭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어지러워서 욕조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이상한 자세에서 질식이 돼서 사망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내신 거예요.
1: 자기가 의사니까?
2: 네. 근데 경찰들이 보기에도 일반적인 유가족의 반응이랑 조금 다른 거예요.
5: 쎄한 느낌이 들었군요.
2: 남편이 설명을 했던 게 자색성 질식사라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4: 자색성? 네.
2: 이상한 자세 때문에 질식이 일어나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이상한 자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려면 어떤 약물이든 알코올이든 질병이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또 아내분의 손톱에서도 남편의 DNA가 나왔어요.
1: 손톱에서 나왔다.
5: 저항이 생겼어요.
2: 그렇죠. 저항이
4: 잡으려고 했던.
2: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심지어 한국의 법의학자들도 3명이 나가서 증언을 하는데 용의자로 몰린 남편도 캐나다의 유명한 법의학자를 자기 쪽의 증인으로 데려온 거예요.
1: 우와, 데뷔라고 그래요?

0: 이 사건을 몰라서 그래서 결론이 뭔지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1: 부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니까 이 캐나다 법의학자가 보기에도 이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오히려 법정에 나와서 자기의 의견을 철회를 했습니다. 아~ 네.
2: 그러면 그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1: 그렇죠. 싸우다가 손으로 목을 졸라서
2: 아, 죽은 겁니까?
1: 네, 사망케 한 걸로 판단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지금 남편은 징역 20년. 남아있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2: 아, 그럼요. 네.
1: 결국은 그 삶을 남아서 계속 이어가야 되는 분들한테는 상실이거든요.
3: 맞아요.
1: 이제 제가 지금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제 그런 사건에서도 보면은 이제 사망하신 분들이 왜 사망을 해야 했는지 혹시나 일찍 구조가 되었다면은 일찍 응급처치를 받았다면 살 수 있지는 않았을지 그런 것들이 항상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 사건에서도 이제 부검은 단 세 건밖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이제 법의학은 그런 죽음을 일반 사람들에게 이제 일종의 통역을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통역하는 일.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참 뭐 워낙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구독사가 많지 않습니까?
3: 아, 그렇죠. 진짜.
2: 또 요즘에 또 1인 가구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냄새 때문에 좀 많이 발견이 되던데 저도 뭐 사실 뭐 저희도 그런 냄새를 맡아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런 냄새가 이제 언제부터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 그게 이제 말씀하신 이제 부패랑 관련이 있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인데 대부분은 이제 하루 전후 사망한 지 하루 전후가 지나면은 이제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2: 시간 이 이후에 이제
1: 이후에 나타나
2: 부패가 되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3: 그 네. 그 냄새를 어떻게 묘사할 수 있어요? 저희는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1: 좀 음식물 상한 냄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3: 음식 쓰레기 같은 냄새.
1: 음식물 쓰레기는 약간 더 시큼한 냄새가 아, 많이 네. 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더
4: 썩은 계란.
1: 네, 뭐 썩은 계란도 이렇게 좀 섞인 듯한 냄새 아니면 발효되는 냄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 근데 냄새는 왜 나는 거예요?
4: 냄새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게 분해 돼서 네. 나는 건데 대부분이 단백질 때문에 나고요.
2: 단백질.
4: 제일 유명한 게 그 우리 바닷가 가면은 약간 항구 쪽에서는 특히 어촌 항구에서는 약간 생선 썩는 냄새가 나죠.
2: 아, 있죠, 있죠.
4: 그게 이제 단백질이 분해될 때 그 트라이메틸 아민이라는 굉장히 작은 분자들이 생겨요.
2: 얘가
4: 비린내 나면서 이 아미노산 분해된 거고 이 냄새 때문에 마약 수사를 많이 미국에서는 또 해요.
3: 어, 그래요?
4: 이게 마약 만들 때 쓰는 재료 근데 도저히 이 냄새가 나면 안 되는 곳에서 도심 한가운데 지하 어디서 비린내가 난다. 아~ 그럼 이걸 표적 수사하면 대부분 거기가 마약 공장이야.
2: 아, 그 썩었네.
4: 저 처음 들어보는.
3: 근데 왜 그렇게 잘 아는 거예요, 이런 거를?
4: 상식. 아.
0: 그럼 우리 상식이 없는 사람들인가?
2: 어디서? 어디 더?
3: 실험했을까요?
2: 위험한 과학자.
0: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국정원이랑 국과수 리스트에 이미 올라가 계실 수도 있어요.
4: 사체 냄새라는 게 워낙 인상적이다 보니까 사체 냄새를 나타내는 분자들 이름 자체가 다 그 의미를 가져요. 아, 대표적으로 뭐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있잖아요. 라이신. 얘가 분해돼서 만들어지는 거를 카다베린.
2: 카다베린.
4: 카데바라는 말이죠. 카데바.
2: 아, 카데바. 카데바. 네. 카데바는 무슨 뜻이에요?
1: 카데바는 시신을 말합니다. 보통은 이제 의과대학에서 네, 네. 이제 해부 실습을 할 때 카데바 실습을 한다라고 하죠.
4: 그 이름에서 이제 카다베린이라고.
2: 카다베린. 네.
4: 이름이 살짝 바뀌어서 이제 그 냄새다. 사체 냄새.
2: 아.
4: 또 아까 그 계란 냄새가 그 우리가 계란 삶은 거 썩은 게 아니라 가끔 진짜 썩어서 잡아 올렸는데 퍽 하고 터지는 그런 계란이 있어요. 이거는 냄새가 집에서 안 빠져요, 며칠간.
3: 아, 그 정도예요?
4: 장난 아니에요. 제가 터트려봤는데 제가 일부러가 아니라 잡았는데
2: 어쩌다가
4: 터졌어요. 닦아도 닦아도 냄새 계속.
2: 아, 썩었네.
4: 이게 황이 많다는데 이 메타이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가 썩은 걸 그 퓨트레딘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왜냐면 그 부패가 우리가 퓨트레팩션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썩어서 만들어지는 물질은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사체의 냄새, 죽음의 냄새라는 걸 인간이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그런 음식을 안 먹게 된 것도 이런 냄새가 나는 걸 먹으면 너 죽어. 병 걸리거나 아. 상한 거야. 이게 진화 과정에서 피하려고. 그래, 비린내는 인간이 좋아하게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에요.
3: 그렇겠네요.
4: 진짜 독한 냄새 맡아보고 싶으면 실험실 한번 놀러와요.
3: 아니요, 괜찮습니다. 궁금한 게 모든 시신이 죽으면 부패가 되는 거예요?
1: 일단은 정도와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부패는 기본적으로 다 결국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느린 사람도 있고 굉장히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느린 사건의 예가 방배동 미라 남편 사건.
2: 방배동 미라 남편? 이건 뭐지?
3: 어?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나?
1: 네, 맞습니다.
2: 네? 어? 진짜로? 아내가요? 남편을 미라로 만들었다고요?
1: 그러니까 아내분은 이제 약사였고 남편분은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집에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났고 주변 이웃들도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고 해서 결국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남편분이 돌아가셨는데 발견되셨을 때 7년이 지났습니다.
3: 7년 동안이요?
1: 근데 시신 상태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2: 깨끗해요?
1: 부패가 거의 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건조만 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사망신고 7년을 안 하신 거잖아요.
0: 유가족 중에 용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죠. 맞아요. 가족들이 이렇게 사망신고를 늦게 한 거에 어떤 범죄와의 관련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니 남편분이 간암으로 굉장히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대요.
0: 네, 남편분이요?
1: 네, 근데 어느 순간 결국 돌아가셨는데 네. 이 남편의 사망을 인정을 하지 못해서 아내분하고 그 자녀분들이 모두 그 남편분을 장례를 치르지 않고 사망 신고도 하지 않고
5: 자녀들도 알고 있었는데
1: 네 집에 이제 잘 모셔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보고 닦아드렸던 거예요.
0: 실화예요? 영화가 아니에요?
2: 그러니까 그만큼 아빠가 너무 소중해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가족들이. 네.
1: 그래서 그때 이제 좀 추정하기로는 남편분이 워낙 오랜 시간 투병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워낙 좀
3: 항생제나 이런 게 많이
1: 좀 항생제나 이렇게 뭐 항암제도 많이 많이 맞으셨을 거고 만약에 또 돌아가신 시점이 좀 건조한 겨울이었다면 뭐 덥거나 습한 여름보다는 또 부패가 훨씬 느려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아내분이 약사였다고 했잖아요. 알코올로 뭔가를 소독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아마 남편 시신도 이제 알코올로 계속 매일매일 닦아내지 않았을까.
2: 7년 동안.
1: 네.
2: 참, 근데 이게 인간이라는 게 참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참 괜찮다가 딱 죽으면 참 부패된다라는 게 그게 좀 뭔가 좀 가슴 아파요.
3: 맞아요.
2: 왜 그럴까요? 왜 부패돼야 될까요?
1: 이 부패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세균이거든요.
5: 세균이죠.
1: 네. 근데 이 항제균 중에서도 장내 세균이 가장 많고 이 장내 세균이 또 가장 몰려 있는 곳이 냉장입니다.
2: 냉장이요?
1: 네. 그래서 냉장에서부터 보통 부패가 처음 시작이 되고
2: 냉장이 없는 사람은
0: 그러니까 저도 냉장
2: 저도 냉장 수리했는데
1: 냉장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맞다 충수 그렇죠.
1: 말씀 충수, 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건 충수돌기예요. 정확하게
2: 충수 돌기를 짜내는 건가요?
1: 네.
2: 아, 그러네. 가사에 맹장을 떼냈지라고 나오는데. 노래 가사에.
5: 돌아가셨네요, 이미.
2: 나 옛날에 반지하설 때 갑자기 아파가지고 띵글띵글 굴러가지고. 네.
6: 난 아직 기억해 2004년 겨울밤 치욕을 맛보고 기억났어 결국 맹장을 떼냈지.
1: 충수돌기가 붙어있는 그 맹장.
2: 아, 맹장.
1: 네. 그 여기가 맹장에서. 주머니이기 때문에 여기에 고여있거든요, 세균들이. 아,
2: 거기가 세균 그 하우스인데 거기서부터 일단 이제 섞기 시작한다.
1: 네, 네. 오른쪽 아랫배에서부터 이렇게 쭉 전신으로 퍼져나가요.
0: 우리가 지금 사실은 부패되고 있지 않고 발효되고 있지 않은 게 더 신기한 거죠.
3: 아, 그래요?
0: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미생물들 좋아하는 수분, 양분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3: 그럼 질문을 바꿔서 우리는 왜 부패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0: 면역계가 결국은 우리가 부패되지 않게 막아주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고
3: 네. 세균들이 활동을 못하게 미생물들이 활동을 못하게
0: 적절한 양의 미생물들만 균형 가지고 유지하게 해주는데 ATP가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면역계가 꺼지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영양분 덩어리니까 미생물들이 그거를 먹어치워서 분해하고 부패하는 거죠.
2: 근데 그럼 보통 몸이 썩고 이 뼈만 남는다고 그러잖아요.
1: 네, 백골화라.
2: 백골화. 뼈만 남는데 이 대충 시간이 어느 정도라 걸립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몸이 썩고 그다음에 뼈만 남는 그 거기까지 가는데
1: 그것도 오차가 굉장히 커서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빠르면 며칠 만에도 백골화가 일어날 수 있죠.
2: 며칠 만에요?
1: 네.
2: 며칠 만에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1: 이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 중에 2주도 아니고 한 9일 만에 백골화가 되신 시신이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가 수사를 위해서 사망 시각을 추정한다라고 했었는데 오차가 한두 시간 정도 이내여야지 이 용의자의 알리바이랑 맞춰볼 수가 있잖아요.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데 최근에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법곤충학입니다.
3: 법곤충학?
1: 네. 그러니까 곤충 중에서도 시신을 특히 좋아하는 곤충들이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게 파리거든요.
3: 파리. 네.
2: 파리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1: 조금 이렇게 많이 언론에 알려진 사건 중에 오산 야산 백골 시신 사건이라고
3: 있어요. 오산의 야산 백골 시신 사건.
1: 네. 오산의 한 야산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이 백골 시신에 신원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문을 다 찍어놓기 때문에 지문만 나오면 신원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거든요. 이 시신의 경우에는 이제 백골 상태였기 때문에 시신 채취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3: 지문 채취 불가능하고
1: 네, 아마도 이제 정황상으로는 안매장이 된 걸로 추정이 돼서 이 시신은 반드시 이렇게 수사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이 시신이 발견된 게 2019년 6월이었어요. 처음에 이제 수사팀은 이제 백골화가 됐으니까 이 백골화에 걸리는 시간을 추정해가지고 2019년 초에 안매장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 시신과 함께 발견된 곤충들의 번데기 중에 검정 뺨 금파리 그리고 큰 검정 파리 또 떠돌이 쉬파리
3: 왜 이렇게 많아?
2: 네. 파리도 여러 종류가 있고 떠돌이 쉬파리는 처음 들어봤어. 떠돌이 쉬파리 아니 떠돌이 시파리.
5: 굳이 수정하는 이유가 있네.
2: 아니.
1: 발음을 조심.
2: 아니, 별파리가 다 있잖아요. 아니, 떠돌이 시파리가 너무 이름이 웃겨요.
1: 네, 이 세 가지의 파리가 한꺼번에 발견이 된 거예요. 네. 파리들이 한꺼번에 여기서 번데기를 벗은 것 같은데, 이 파리들 각각 각 종의 그 활동 시기를 살펴보니까 겹치는 시기가 10월이 유일한 거예요.
2: 그래서 딱 10월로 이제 아는 거구나.
1: 근데 이 시신은 6월에 발견됐으니까 적어도 2018년 10월 이전에 사망을 했어야 되는 거죠.
2: 그렇게 사망 시기를 딱 그 번데기로, 네. 번데기 껍질로
3: 어느 정도 큰 틀은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1: 그렇죠. 일단 시기가 좁혀지니까 이제 이 그 주변에 이제 그 행적을 찾기도 훨씬 좋아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0: 용의자를
1: 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일단은 17살의 네, 학생이었고 가출팸에 들어갔다가 이제 그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안매장을 당했던 피해자였습니다.
4: 아, 너무 안타깝네.
2: 네, 나쁜 놈들이네. 그 가해자들은 어떻게 뭐 체포됐습니까?
1: 아, 뭐 물론 다 검거가 됐고요.
2: 보완해드려요.
1: 네, 그 이 가출팸이 이제 다른 사건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이 피해자가 경찰에 일부 진술을 하면서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이제 살해를 한 거죠.
2: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학생을 말이야, 그죠? 어쨌건 그래도 이것도 밝혀냈으니까
0: 그 파리들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줬네요. 네,
2: 풀어줬네요. 파리들과 또 과학 그리고 또 우리 법학자분들께서 밝혀낸 거죠. 이왕 법곤충학 여기 곤충 전문가가 계신데
3: 초파리도 가능할까요?
4: 떠돌이 초파리로
3: 아니 초파리도 종류가 되게 많지 않아요?
0: 초파리가 1000종이 넘어요.
3: 그러니까요.
0: 초파리만
4: 그중 한 녀석은 할 수 있겠죠?
2: 수사 같은 게 좀 어떻게 초파리한테 협조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0: 근데 초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법의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초파리는 이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특정한 그 사인에 따라서 특정한 시그널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냄새가 된다면 그 냄새를 맡았을 때 거기로 끌리게끔 그렇게 초파리를 이렇게 인위적으로 진화시켜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 왜냐하면 그것도 있었잖아요. 개미 훈련시켜갖고 암 찾게 만든 게 몇 년 전에 논문 나오고 있었으니까.
2: 자, 그러면 이제 초파리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사망 시간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는 범인을 잡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의학에서는. 네. 그럼 누가 죽였냐도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1: 요새 또 핫한 거는 또 유전자 아닙니까?
2: 유전자 그렇죠.
1: 네. 그래서 법이 유전학이라고 해서 이제 과학수사에 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2: 과학수사에도.
1: 네. 최근에 또 이제 굉장히 또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유전계보학이라는 분야입니다.
2: 유전계보학?
1: 네. 아마 기사로도 좀 몇 번 들으셨을 것 같아요.
3: 저 들어본 적 있어요.
1: 네. 네. 뭐 미국의 뭐 골든 스테이트 킬러를 찾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결국은 이제 가족 관계를 따라서 이제 계속 그 유전자를 물려받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 가족들, 친척들 간에 공유되는 유전자가 있을 것이고 그걸 추적해서 범인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2: 아, 신기하네.

0: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응용이 됐던 네. 사건이 하나 있는데.
1: 유전 계보로?
0: 네. 예. 청주 해장국집 살인 사건이라고 해서.
2: 예.
0: 네.
2: 해장국 좋아하는데.
3: 아, 그 해장국 집에서. 네.
0: 굉장히 작은 단서가 범인을 잡았거든요. 뭐였을까요?
2: 다대기?
0: 다대기보단 조금 컸어요.
2: 대파.
0: 깍두기랑 깍두기? 돼지뼈였습니다.
1: 깍두기랑 돼지뼈를 어떻게 하죠?
0: 그러니까 이 사건은 그 해장국집에 식사를 하러 온 손님이 예. 갑자기 주인을 공격해서 살인을 하고 도망간 사건이었어요.
1: 진짜요?
0: 네. 근데 이 범인이 굉장히 특이했던 게 자기가 식사를 하던 수저랑 뚝배기까지 다 챙겨서 도망갔어요.
4: 안걸적으로 안 남은
0: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유전자로 수사를 한다는 건 너무나 유명했을 때니까 흔적을 최대한 안 남기려고 했는데
3: 같이 갔다고요?
0: 이 사람이 챙겨가지 못한 자기가 먹던 깍두기랑 돼지뼈를 남겨놓고 간 거예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전자를 채취해서 남성의 유전자가 나왔습니다.
1: 네.
0: 근데 여기서 이제 남성의 유전자라면은 Y 염색체가 있었을 것이고 Y 염색체에서는 우리가 STR 검사라는 걸 하거든요.
1: STR?
0: 네.
3: 그게 뭐죠?
0: STR 검사라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자 염기서열 중에 기능은 없는데 특정 염기서열이 계속 반복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3: 네.
0: 근데 사람마다 그 구간, 그 반복되는 횟수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 다른 횟수를 가지고 유전자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그 개인을 찾아내는 그런 기법입니다. 근데 Y 염색체에 있는 STR은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라 두 개마다 달라요.
3: 아, 왜냐면은 Y 염색체는 아버지한테만 오니까
0: 그렇죠.
3: 그 아버지 건 또 할아버지한테 오고.
0: 그렇죠.
1: 아, 그러면 깍두기에서 YSTR로 해가지고 건너 위로 올라갑니까?
0: 네.
1: 그러니까 족보를 보는 거예요?
0: 네.
4: 사실 성씨가 누군지를 추정할 수 있는 거죠.
0: 그렇죠. 성씨를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1: 아, 네. 그러세요?
0: 기존에 이제 국과수나 검찰이 갖고 있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네. 있어요. 거기에 데이터를 해보니까 같은 YSTR을 갖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성씨가 나온 거예요.
1: 아, 뭡니까? 아, 성씨 많았다는 거라.
2: 가문의 어떤 명예에 걸려 있으니까.
1: 네. 그러니까 YSTR로 특이한 어떤 그런 성씨를 발견했다.
0: 네. 예. 그 성씨를 가진 사람들로 용의자를 좁힐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찾았습니다.
1: 아, 야.
3: 그러니까 그 성씨가 흔한 성씨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1: 어렵겠는데. 네. 아주 공교롭게도
3: 몇 안 되는
1: 성씨여가지고 네. 그래서 밝혀낸 거군요.
2: 이런 거 들을 때 항상 궁금한 게 이런 정보를 얻어서 비교를 해가지고 찾잖아요. 근데 국과수에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데 그럼 그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성인 됐을 때 지문은 찍어도 유전자 정보를 주진 않잖아요. 이전에 뭔가 용의자거나 있어서 그렇죠. 조사받아서 네, 들어가 있던
0: 네,
2: 분들.
0: 네네. 네. 어떤 범죄 사건과 관련된 이제 유전자들이 수록돼 있는.
3: 차곡차곡 쌓이고 있겠네요.
1: 네. 근데 반대로 이 YSTR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어요.
0: 맞습니다.
1: 다른 우리가 친척분들이라든가 뭐 그렇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같은 성씨, 같은 YSTR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억울한 사람들이 또 용의자로 의심을 받거나
1: 그렇죠. 의심받아
0: 네, 수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1: 조심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2: 이 범인이 여성이었으면 이 기술을 못 쓰겠네요.
0: 못 쓰죠.
5: 그 Y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특히 북에 대해서는 정보를 추적하기에 되게 흥미로운 그 유전적인 정보인 거고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소개한 되게 흥미로운 사례가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분석했는데 그 사람들의 8%가 똑같은 남자에게서 받은 Y 염색체를 가지고
1: 왔어요.
3: 8%요?
1: 8%. 8%. 엄청 많은 건데?
3: 8%는 엄청나게 많아요.
5: 전 세계 인구를 따지면 0.5%의 사람이 0.5%.
1: 다 같은 아빠나 뭐.
5: 한 사람의 아빠한테 나온 거예요.
1: 그러니까요.
5: 근데 추정해보니까 시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기가 누구의 시기냐면 징기스칸이에요. 그래서 징기즈칸이 전 세계를 다 정복했고 징기즈칸도 자기의 와이업스 뭐 자기 부계로부터 받았을 테니까 말하자면 징기즈칸에 아주 가까운 혈족의 남성들이 전 세계의 와이업스를 다 퍼뜨려서 0.5% 정도로 추정.
1: 엄청 왕성했네.
3: 그럼요. 세계를 정복할 정도인데 왕성했죠.
1: 아니, 지금까지 그 죽은 후에 사람의 몸이 이제 그 소멸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또 뭐, 사후세계라던가, 약간 좀 뭐, 과학적으로 알려진 건 혹시 없습니까?
0: 사실 법의학을 하면 계속 시신을 접하게 되니까.
1: 네.
0: 뭔가 부검을 하고 나서 이분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거든요. 뭐 꿈속에 나타나지 않을까.
1: 예.
0: 하지 못한 얘기가 있지 않으실까. 근데 한 번도 그런.

0: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아 이게 사후 세계나 뭐 귀신 같은 존재가 있기는 있는 걸까 사실은 이제 조금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고
1: 아, 네. 냉정하시네. 네.
2: 사후 세계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니까
3: 또 주관적이고 증명이 안 되니까.
4: 근데 그 잠깐 뭐 돌아가셨다가 다시 또 돌아오신 분들
3: 아, 그렇죠.
4: 그분들의 증언은 사후 세계는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 혹시 뭐 그런 거 들은 얘기라도 없, 들은 거라도 없어요. 사후 세계를 봤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0: 그러니까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아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3: 네네.
0: 네. 그러니까 심정지가 됐더라도 아직은 어느 정도 뇌는 조금 더 의식이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아마 이제 그 임사 체험 같은 걸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아직 그 신경 신호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겪은 거를 네, 경험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4: 어쨌건 과학자분들하고는 사후 세계에 대한 토크는 안 될 것 같아요. 딱 죽음과 이 죽음의 원인. 그런 이야기들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렇죠.
4: 뭔가 경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힘들 것 같아요.
5: 사실 우리가 영혼 같은 건 더 미지 영역이지만 지금 주마등이라든지 이런 죽기 직전의 현상까지는 과학적으로 다 확인을 했어요. 네. 지금 여러 개인적인 시도를 하는 연구자들이 있겠죠. 죽음 이후가 있을지.
4: 그러면은 죽는 순간에 인간이 뭘 느끼는지도 혹시 알 수 있나요?
0: 제가 부검했던 사건 중에 또 좀 특이한 네.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유난히 조금 표정이 편해 보이시는 시신이한 분 계셨어요.
3: 편해 보여요?
0: 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상황을 보니까 사망하신 원인은 이제 심장 질환이셨는데 침대에서 이제 걸터 앉아 있다가 이제 쓰러진 상태로 발견이 되셨는데 그 침대 맞은편에 있는 TV에 미션 컴플리트 라는 말이 떠 있는 거예요.
6: 게임하고 있었어요.
0: 게임을 하고 계셨어요.
4: 아...
0: 게임을 하다가 퀘스트를 다 깨고 아 깼다.
4: 와...
0: 그 기쁨을 느끼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4: 아...
2: 근데 앞에 미션 컴플리트 떠 있었다는 게 되게 뭔가 네. 묘하네요.
0: 뭔가 묘한 네. 느낌이 들더라고요.
4: 진짜 실제예요?
0: 네, 제가
4: 너무
3: 와 인생의 미션을 컴플리트 하신 것처럼 진짜로
4: 마지막 순간에 그냥 모든 게임을 완성을 하고 자기 목표를 끝내고 그냥 그 상태에서 기분 좋은 상태로. 돌아가셨다. 이야, 근데 이게 참 뭐라고 그러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함이 막 느껴지는데요.
2: 예. 저는 20대 때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좀 나이가 이제 있으신 시인 선생님한테 제가 가서 물어본 적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 좀 덜 무서워지나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질만 해지나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 라고 얘기하신 그게 저는 되게 위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외면하고 싶지만 어떻게 보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서 죽음이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서 저 너무 무섭긴 한데.
4: 아, 그게 맞는 말이에요. 아직 나는 죽을 준비가 안 됐어.
2: 아, 준비가 안 됐어요.
4: 근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3: 그렇죠.
4: 보여주고 싶은 것 같고. 저는 쌓고 싶은 것도
2: 책임져야
4: 많아.
2: 책임져야 될 사람들도 있고.
4: 아, 그럼요. 장훈재 쌤은요? 오늘 죽어도 여한은 없습니까?
5: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걱정하는 건 내가 죽는 게 고통스러울까 봐도 있지만 내 이외에 주변 사람이 남겨졌을 때 너무 슬프지 않을까. 사실 이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걸 텐데 거기에 담겨진 이야기를 그래도 찾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 분 이상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결국에는 뭐 죽어도 모든 게 끝난 게 아니고 지금 현실에 좀 충실하게 살자 정도의 건설적인 생각을 좀 해봤어요.
4: 아니 교수님도 죽는 게 좀 무섭습니까?
0: 사실 이제 저는 일상적으로 죽음을 보고 이제 그게 제 일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든 죽음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4: 아, 그렇긴 하죠.
0: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오늘 녹화 끝나고 가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고.
4: 교수님 안 돼요.
0: 그만큼 이제 그 죽기 전에 즐겁게 보람 있게 살 수 있게 하는 또 어떤 원동력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4: 교수님은 약간 스리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3: 그렇죠.
4: 눈 감고 들으면 성우를 하셔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2: 톤이.
4: 네. 네. 약간 라디오 DJ 하셔도 굉장히 잘하셨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버비앱 DJ 하면서.
7: 오늘은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2: 떠돌이 쉬파리가 또 나왔습니다.
4: 떠돌이 쉬파리가 또 나왔습니다. 학계에서 엄청난 분이시죠?
2: 약간 지금 저 떨려요.
4: 나와주시죠. 아이고, 야.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8: 제 친구 지금 반갑습니다.
4: 특히나 우리 교수님이 짝짓기 전문이라고 하십니다.
9: 생존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번식이거든요. 백날 생존하면 뭐합니까? 자식을 못 남기면 자기의 유전자가 후세에 맞습니다. 남겨지는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렇게 감동할 수가 있나? 사연이 있으시군요. 자연선.

0: 선택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성선택이라는 메커니즘이 따로 있다. 데프콘처럼만 태어나면 걱정이 없잖아요. 외모로 벌써 암컷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게 태어나면 차은우, 송승원, 데프콘 이렇게 태어나면 걱정이 없다.
1: 걱정이 많으신가 보네.
2: 하루 발정기가 하루 그날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0: 선물을 주는 파리들이 있는 거예요.
1: 선물을요? 네. 너무 재밌거든요 지금. 뭐 이런 짝짓기 관련된 동물들의 다양한 대화.
3: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5: 허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4: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실 딥클린.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9: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0: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0: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9: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0: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5: 왔어. 설날 좀 많이
6: 내가 싶어.
5: 빨리 음식에서 준비해.
6: 그러면 설날이니까 펜션을 해야겠구만. 펜션!
5: 와! 인수, 우리 친척분들도 오시는 거 알지?
6: 몰라.
5: 알아야 돼.
6: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7: 맛있겠다, 이거.
6: 이거 꼬꼬?
7: 먹어.
6: 이것도 꼬꼬?
7: 먹어.
6: 아! 누구신가 보다. 누구세요?
8: 아이고, 우리 전평수 오랜만이야.
6: 아이, 반갑습니다. 아우,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8: 오우, 키가 한 번 사이 많이 컸어.
6: 예, 많이 컸죠? 아우, 큰아빠는 제가 지신 것 같아요.
8: 아유, 우리 평수에 새해 됐는데. 예. 어떻게 뭐 공부 잘하고 있고.
6: 공부 요즘에 안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촬영 하고 있어요.
8: 아, 촬영?
6: 예, 예, 예.
8: 지금 좀 많이 모았어?
6: 많이 모은 것 같아요.
8: 아, 많이 모았어?
6: 예.
8: 아유, 그래. 여자친구도 또 있고.
6: 여자친구야?
8: 네.
6: 아! 할아버지, 저도 궁금한데. 요즘 공부 잘하고.
8: 공부 잘하냐고?
6: 대학 어디 나오셨죠?
8: 대학 요 근처에 있는 그 S대라고 나쁘지 않은데 나왔어.
6: 저희 동문이에요.
8: 동문이라고?
6: 예.
8: 10살이?
6: 예. 서울대 의예과.
8: 의사선생님 되는 거야?
6: 그냥 타이틀만 좀 얻으려고 갔습니다.
8: 아, 타이틀만? 예. 어른이 다 됐네. 야, 그게 중요하다는 거 벌써 알 정도면. 네네. 우리 펭수 어른 됐어.
6: 아니, 큰아빠. 그 돈은 많이 모으셨고.
8: 조카가 큰아버지한테 돈 많이 모았냐고 물어본 거야?
6: 아, 그럼요. 중요하죠.
8: 먹고 살 만큼 모았어. 이제 뭐 얼마 남았다고 이제 쓰면 다 가면 되는 거지, 쓰다 가면.
6: 그러면 쓰다 가시면 저 그거 남은 거 좀 주시나요?
8: 가라고?
6: 그것이 아니고.
8: 펭수 가면은 펭수 남은 거 큰아버지 주나?
6: 먼저 가는 쪽이 주기.
8: 그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할 주제는 아닌 것 같아.
6: 아이, 다 누구나 가니까요.
8: 이빨 꽉 깨물고.
6: 예.
8: 누구도 오래 살 거야.
6: 근데 큰 엄마 왜 알았어요? 큰 엄마랑 어때요, 사이가 좋아요?
8: 그 우리 조카는 그 할 말이 있고 그 못 할 말이 있는데.
6: 큰 엄마 사랑해요?
8: 어떻게 우리 철씨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안 보이네.
6: 아, 우리 철씨 집안 사람들은 역시나 바쁩니다. 전지현, 전보현, 전현무, 그리고 또 전소민, 전미도 다 지금 바빠요.
8: 아, 그분들이 우리 친척이었어?
6: 그럼요.
8: 야, 우리 대단한 집안이었네.
6: 아, 그럼요.
8: 뭐 그분들 뭐 돈 버느라 바빠서 안 오신대?
6: 아, 지금 바쁘셔가지고 못 오신대요.
8: 아, 출연료 못 맞춰서 못 오는 건 아니고?
6: 누구 오셨나 보다.
8: 누구 오셨지?
6: 누구세요?
8: 누구세요? 아이고, 고모님 오셨어요.
9: 축하드리세요.
6: 아이고, 고모 할머니.
9: 그래. 옆에다가 고모 할머니, 고모가 왔다. 이제 고마워서 사고 앉아. 너희들 보니까 반갑다.
6: 아이고, 멍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9: 근데 이것들이
8: 예.
9: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이거 뭐야, 만들어야지.
6: 예, 만들시라고.
9: 나보고 만들라고?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네.
8: 생수가 안 됐더라고요. 저는 만들어 놓은 줄 알았어요, 고모.
9: 그러게 말이야.
6: 아.
9: 이거 만들어 놔야지. 근데 불은 왜 이렇게 환하게 켜놓고 야단이야? 이게 여기 술집이야, 나이트클럽이야. 왜 이렇게 환히 켜놓고 있어?
8: 무슨야, 정기학교 여러분. 그 아버지가 너 얼마나 많이 얘기했니?
6: 아, 이건 조절할 수가 없어요.
9: 아유, 그래도 이쁘다.
6: 그래요? 감사합니다.
9: 그래, 이렇게 밤낮 웃고 살아라.
6: 예.
9: 할머니 말을 잘 들어.
6: 예.
9: 너희들 쓰는 재미보다 모는 재미를 가져야 돼. 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거 알아 몰라?
6: 알아!
9: 말해봐.
6: 티끌모아 태산.
9: 이것들이 해석을 하려니까 그대로 할머니 말을 따라해. 조금 애껴 쓰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도 아 할머니 말이 맞았다. 애끼니까 나한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는구나.
6: 근데 꼬마머니, 근데 할머니는 왜 안 늙어요?
9: 그래?
6: 할머니가 피부가 20대 같아요.
9: 아, 이놈이 돈 달라고 이러나 이거 왜 이래 이거. 네. 나이 먹어서 입지푸는 닦고 돈지푸를 열라고 그랬거든?
6: 주세요! 주는 게 좋다면 많이 주세요!
9: 근데 내가 오늘 저 지갑을 안 가져왔다. 내가 이제 다음에 줄게.
8: 다음에.
6: 제가 또 큰아빠랑 할머니 온다고 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9: 어머, 잔소리하는 게 요금표가 있어? 그럼 이걸 다 내놓으라는 거야?
6: 아니. 이렇게 잔소리 오늘 마음껏 하시고 마음껏 하신 만큼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저 나가실게. 받겠습니다. 자 그럼 한 번만 다 같이 만들어볼까요?
9: 내가 만드는 것도 좋지만 건강하게 사는 비법을 알려줄게.
6: 오, 건강 비법!
9: 많이 웃고 많이 걷는다.
8: 많이 웃고 예.
9: 또 기분 나쁜 건 빨리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것만 생각한다. 또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게 참 중요해. 너희들 할머니 얘기 알지?
6: 예.
9: 건강하게 우리 100세까지 아니 150세까지 오. 건강하게 살기 너희들이 응원해줘야 된다.
8: 아유, 그럼요 할머니.
6: 할머니 오래 사세요.
9: 어유 그래.
6: 주치를 마세요 그냥.
8: 주치를 마세요.
9: 이 자식이 잘 나가다가 왜 이래 이거.
6: 아니 영원히 좀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8: 불멸. 우리 평수가 이번에 10살이 됐대요 이제.
9: 세월이 그렇게 빠르다.
6: 할머니는 몇 살이에요?
9: 할머니는 내일 모레 90으로 올라가.
8: 와.
6: 근데 전시 집안이 피부가 다 좋네요.
8: 그럼 또 우리 집안이 아까 전에 말한 그 뭐 전영모 전소미 다 피부 좋기 유명하신
6: 맞아,
8: 분이다.
6: 전영모 또 전소미 전두환.
9: 내가 이 짧은 다리로 지금도 내가 운전을 하거든. 브레이크가 어떻게 차가지 않아가지고 찌익 하다가 교통을 받을 뻔했어.
8: 아이고.
9: 브레이크가 안 잡히더라고. 나한테 오더니 내리라고 그래. 들여다보더니 면허증을 들더니 어디 전시요? 그러더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나도 모르게 전두환. 젊었을 때는 완행열차를 탔는데 세월이 나이가 몰고 급행열차 KTX 타고 가. 빡빡빡빡빡빡 가. 그래도 지금도 좋아. 너희들 만나니까 좋고 젊어지고 많이 웃고.
6: 예.
9: 이거 좀 있어야 돼. 아껴야 돼 너희들.
6: 예.
9: 야 이마 너도 아껴. 알았지?
8: 이거요? 이거, 그럼 이거 뭐 이거.
9: 지금부터 정신 차려. 야 임마
8: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차려볼게요 우모. 예.
9: 마누라한테 너무 쫄쫄매지 말고.
8: 그것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예 그것도
9: 그래. 이거 빨리 우리 만들어서 먹고.
6: 예 만드세요. 만들어.
9: 불 좀 끄자.
8: 불 좀 꺼주세요.
9: 나 이것 때문에 말이 안 나온다.
8: 야 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거 하는 게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우모.
6: 맞아요. 할머니 저기 티끌모아 태산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태산 됐어요?
8: 우리 고모 돈 많이 버신 걸로 유명하다.
6: 오 역시
9: 쓰는 재미보다 모으는 재미를 갖다 보니까
6: 네.
9: 그 버릇이 80이 넘어서도 지하철 아니면 버스 타.
8: 아직도요.
9: 택시 타면 그놈에게 따다따다 올라가는 게 총알 쏘는 것 같아갖고 그거 들여다보다가 내가 어지러워가지고 내 은행에 가도 나는 줄 서갖고 번호표 탄 법이 없어. 지점장들이 나와서 90도로 인사하고 들어가서 그러는데
8: VIP!
9: 집이 또 딱 앉았으면 차가 와서 선생님 타시죠. 그래야 너희 애매 자식들이 좋아해. 어른이 뽑아줄 때가 좋지. 애기야 나 좀 용돈 좀 다워. 그러면 그 때문에 목 이렇게 그들 앉았어. 쏘라 이러면 어머니! 손자들까지도 할머니 몸매는 태양이에요. 태양이라니까 또 죽겠대. 이렇게 살아야 돼. 알았지?
8: 아니 그럼요.
9: 그 지금부터 애껴. 이놈 불러. 전부. 꽂히러 가자.
6: 가자. 야, 이거 벌써부터 먹음직스럽네요.
10: 소리가 벌써 작다.
6: 할머니 가야지요.
9: 그래, 알았어.
6: 오케이. 큰아빠 뭐해? 빨리 해.
10: 전 묻히잖아, 전.
6: 아, 빨리 뒤집어. 아, 근데 맞다.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큰아빠는 어떻게 돈 모아요?
10: 열심히 일해서 모으지요. 죽어나 장나 일하고 피곤해도 일하고 잠잘 때도 일하고 일을 하니까 계속하는 겁니다.
9: 그럼 세상은 공짜가 없어.
10: 그럼요.
9: 자기가 하는 대로 대가가 오는 거야.
10: 그럼요.
9: 그럼 자기 수입의 10%만 써.
6: 오!
9: 90%는 저축해.
6: 할머니 그러면은 그 90%를 그냥 저금통에 넣나요?
9: 은행에다 갖다 넣고 주식도 하는데.
6: 예.
9: 주식은 욕심 부르면 안 돼.
6: 그러면 우량주 하나 알려주십시오.
9: 일단은 내가 나가서 가르쳐 줄게.
6: 오케이!
11: 아, 지금 알려주시면 안 돼요?
6: 경위원들, 다들 여기 하이에 나갔습니다.
12: 적으려고 들어오는
6: 거지. 준비하고 있어.
9: 지금은 내가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
6: 아.
9: 나만 가지고 있다가 해야지.
6: 아.
9: 너희들한테 다 알려주면 안 돼.
6: 아니, 가족끼리도 말씀 안 해주시나요?
9: 네네.
6: 어?
12: 며느리도 안 알려주신다 그거.
6: 큰아빠도 비밀이에요?
10: 아니 비밀 아니에요 저는.
6: 오, 그럼 알려주세요.
9: 얘기해봐. 얘기해봐.
10: 아니 부모님 왜 궁금해하세요?
9: 해봐.
10: 아니 며느리도 안 알려주신다더니.
6: 계약진이 또 궁금한 게 있다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9: 불러와봐.
6: 불러.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9: 아유 귀엽다.
13: 청년 적금이 있었잖아요.
14: 있었어요.
13: 그때 들었던 분이 저랑 비슷하게 다 이제쯤 만기인 것 같아가지고.
14: 만기 왔죠. 그쵸. 지금.
13: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목돈이 생기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14: 아 이번에 아마 청년 도약 계좌로 그 갈아탈 수 있게 그거 요즘 정책 많이 나오고 있어요.
13: 아.
15: 근데 더 크게 벌리고 싶으신 거.
14: 아 욕심이 좀 있다. 네. 나 그 정도는 안 된다.
13: 약간 푼돈을 좀 많이 불러도 집 한 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0: 그 푼돈을 많이 불려서 집을 살려면 많이 정도가 아니라 많이 불러야 되잖아요.
1: 그건 방법이 없네.
0: 그건 너무 욕심.
2: 그쵸. 없는 거에 또 왜 있을라 그래.
3: 자, 테슬라. 테슬라가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4: 쟤네는 서학개미구만.
3: 네. 근데 제가 지금 이미 10%가 마이너스인데 물을 사도 되지.
4: 아니, 지금 이리 50% 없는 것도 있네요. 오. 오. 본인 계좌죠?
3: 네.
5: 근데 아니, 시집 갔어, 안 갔어?
3: 갔어요, 시집.
5: 중매 좀 올렸더니 벌써 갔구나.
3: 근데 이제 총알이 아직 조금 남아가지고
2: 이거를 중용어가 맞네요.
0: 테슬라 때는 막 올라갈 때보다 사실 아래에 있을 때 사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테슬라도 그런 면에서 보면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가점에 접근하는 게 저는 정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약간 뒤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이제 오래 아래에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3: 그러면 테슬라 대신에 어떤
0: 거? 딴 거. 나는 짧게 보고 싶다.
3: 네, 급해요, 급해요.
2: 저희 이거 방송이에요?
0: 방송 치고 지나치게 자세하게 물어보는데요?
2: 이거 자기 방송을.
4: 너무 이거... 사심 채우는.
2: 아. 아. 아. 아. 아. 어때요? 맛있어요?
6: 아, 맛있다.
2: 자, 큰 아빠.
5: 뜨거.
4: 뜨거.
2: 아,
4: 뜨거워, 뜨거워.
2: 동선 ASMR. 할머니, 큰아빠, 오늘 같이 전 만들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만들어요.
4: 아이고, 오늘 편수 잘했어.
5: 그래,
2: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5: 아이고.
4: 그 허리가 굽혀지는구나.
2: 아, 저 그리고 세뱃돈 필요 없어요.
4: 그치, 세뱃돈 필요 없지. 저
2: 그거 가지고. 대신에 정산 들어가 있습니다.
4: 정산.
2: 자, 오늘 잔소리 하신 거 총 요금 되시겠습니다.
4: 그게 뭔데?
2: 자, 확인하시고 정산하고 가시면 되세요.
4: 고모 잔소리 했다고 55만 원 내라는데요?
2: 자, 카드도 준비했어요. 카드 주세요.
4: 재테크 잔소리는 54만 원이고
2: 페이도 되고요.
5: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들 틀려. 뭐라고? 야, 입만 둥이가 내놓지? 누르는지 먹고 너 내대.
2: 50만 원?
7: 에이씨, 에이씨.
2: 700만
7: 원. 가자, 가봐.
2: 800만 원. 저기요.
7: 가요.
2: 저기요.
7: 내년에 잘해.
2: 할머니, 큰 아빠.
8: 아.
2: 아. 안녕하십니까? 어머!
8: 죄송한데요.
2: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킹 오브 제너럴 울트라 판타스틱 청소 마스터입니다. 청소 쳐보셨나요?
8: 저 내일 예약했는데 지금 오신 거예요?
2: 오늘의 청소를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들어가겠습니다.
8: 아니. 그래도 사람을 예약했는데 동물이 와.
2: 헤이트 피플이라고 하셔가지고 동물이 왔습니다.
8: 그러지 마요. 아니 근데 발 좀 봐. 더워 죽겠네.
2: 아, 발이요? 아.
8: 그래도 지금 밖에서 이러고 다니잖아요.
2: 그쵸?
8: 그럼 밖에는 모래나 흙 같은 거 다 묻어있는 거 아니야? 먼지랑?
2: 아, 제가 그럴 줄 알고 덥게 가져왔어요.
8: 아, 덥게 막 뚫고 진드기 나올까 봐.
2: 어, 그럴 가능성도 없잖아. 있긴 하죠. 채팅대로 까다로우시네요.
8: 아, 우리 집은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지.
2: 아니, 이런 신문지까지 또.
8: 발 묻었다가 빨리. 뭐야?
2: 깨끗잖아요.
8: 오, 야, 오 여기, 마이 갓! 야, 잠깐만!
2: 야!
8: 아, 이거 부러졌잖아!
2: 아유.
8: 지금 진짜, 남의 집 와가지고 이런 신발 신고 오고, 진짜.
2: 아니, 잠시만요. 신발이 아니고 제 발이라고요? 어머. 아니, 뭘 이렇게 많이 뿌려요?
8: 이렇게 해서 팩처럼 해야 돼.
2: 오, 야.
8: 이렇게 하면 각질 제거도 되고.
2: 어머!
8: 나 굉장히 알러지인가 봐.
2: 선생님, 제대로 좀 닦아주세요.
8: 저 미안한데 태어나서 펭귄 발 닦아주는 거 처음이거든요.
2: 오~
8: 좀 참아주시지? 내가 동물원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알바를.
2: 자, 새로운 경험이시죠? 이거 추가 요금 받겠습니다.
8: 네?
2: 추가 요금 받을게요.
8: 내가 해주는 건데요?
2: 경험 제가 드렸잖아요.
8: 제가 원하는 경험 아니에요.
2: 자, 펭귄 발 닦기 50만 원 추가됐고요.
8: 똥을 어떻게 싸요? 똥 엉덩이 없던데?
2: 제가 이따 그러면 싸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 150만 원이요.
8: 누가 돈 내고 똥 싸는 거 보겠대요? 다른 방송보다 출연료 확실히.

0: 확실히 작으면서 Why are you here a day early?
1: No thanks. 오? 영어 잘하시네요?
0: What the hell? I'm a Gyopo!
1: Are you Gyopo?
0: Oh my god.
1: Los Angeles?
0: Oh my god.
1: 일단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성격
0: 잠깐 생뚱맞게 얘기하는 중에 저 셀카 좀 찍을게요.
1: 갑자기요?
0: 네.
1: Hello? 저희 업체에서는 고객님의 생활 패턴 그리고 성격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저희가 청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함이 브라이언 GJ 맞습니까?
0: 브라이언 GJ. 아 맞습니다.
1: 브라이언 GJ.
0: 오케이 그러면은
1: 맞고요.
0: 펭수는 본명이?
1: 전 펭수가 아닙니다. 저는 청소 마스터입니다. 킹가 제네로 울트라 올라올라 펜타스틱.
0: 아까랑 이름 틀리잖아요. 잘난 척하네.
1: 혈액형은 어떻게 되세요?
0: 아니 공부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1: 아 혈액형 A형이시고요.
0: 오.
1: 자 평소에 즐겨보는 영화.
0: 어.
1: 감명 깊게 본 책이 있으십니까? 자 평소에 즐겨먹는 반찬 있으십니까? 예? 선배님. 아니
0: 저희 고객님. 촬영 취소할게요.
1: 고객님 취소 안 돼요. 고객님의 올해 목표 있습니까?
0: 아니 청소는 언제 하고 질문만 해 말. 입 다물고 지금 청소나 해요, 가게. 오 마이 갓.
1: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청소하기 앞서서
0: 네?
1: 먼저 이 침을 확인해 볼게요. 아이고, 요 뒤에 너무 어지러워요. 이 뒤에 어떻게 청소할 거예요?
0: 청소기를 청소하죠.
1: 어떻게 해요? 뭐 이건 못 들어간 게.
0: 나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소기를.
1: 자, 그럼 이 조명 뺄게요. 자,
0: 조명 뒤로... 왜 빼?
1: 이 조명 빼고 이 뒤에 있는 거 다 뺄게요.
0: 제가 시작한 거예요.
1: 다 빼고 이거 소파 뒤로 붙일게요.
0: 아, no, no, no, no, no, no, no, no.
1: 아, no, no, yes, yes, yes,
0: no, no, no, no.
1: Yes, yes, yes, yes. 이 밑에는 뭡니까?
0: 벽난로.
1: 벽난로.
0: 오, 좋다.
1: 와우, BGJ, Brian Giant Jumingyu.
0: 미들네임이 진택이에요.
1: 아, 진택이?
0: 원래 한국 본명이.
1: 오.
0: 우리 아빠가 사주를 봤는데 주진택이라는 이름이 저의 미래에 좋지 않아서.
1: 오케이, 진택.
0: 뱀 싸가지.
1: 야, 와, 아유!
0: 왜 또?
1: 아, 진짜 내가 주정뱅이십니까? 보조! 이거 다 챙겨갈게요. 자, 술 끊으세요. 여기 구조 잘 해놨다.
0: Because that's why when people come over here, it's a smaller square footage for an apartment, but I wanted to make it feel open space.
1: 닫혀있는 게 싫어가지고, 뚫어가지고, 여기서 보통 이제 아침 드시고.
0: 영어로 해요?
1: 저 헬파예요.
0: 똑똑하다.
1: 야, 그거, 잠깐만. 수세미가 두 개에다가, 세 개에다가, 네 개에다가.
0: 왜 이렇게 궁금한 거 아니야?
1: 여기 봅시다.
0: 어?
1: 어, 없네? 공기가 진짜 없네?
0: 본이 지금 손에는 각질이 묻었잖아요.
1: 아, 노각질.
0: 이건 각질쟁이.
1: 아, 노각질. 자, 지금부터 제가 LED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불 꺼주세요. 자, 부산에 다 나옵니다. 자 일단 여기 다 나와요 이제. 이게 이렇게 없다고? 진짜 여기 안 쓰시나
0: 뭐
1: 본데?
0: 사람 집에?
1: 아니 이게 고장났나? 잠깐만 김봉선 일로 와.
0: 김봉선이 누구예요?
1: 김봉선
0: 오디오 감독? Why are you dirty? Why are you wet?
1: 제가 그게 이상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2: 발광하는 거는 땀은 발광 안 하는데.
0: 나가요.
1: 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청소 마스터 미션 완료.
0: 아까는 이쪽 손이 올라갔고 이쪽 손이 내려갔어.
1: 완료.
0: 어머 이거 막 떨어져. 근데 어떻게? 얘는 또 뭐예요?
1: 자 이 아줌마는 식초를 넣은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어요.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0: 아 이거 봤다 앞존에서.
1: 어 이거 아세요?
0: 알죠. 저도 살까 말까 하다가 우리나라 없는 줄 알고 나 일부러 안 샀는데 얘는 뭐지? 70처럼 생긴 거?
1: 아 그거는 샤워기 있죠. 샤워기 구멍 같은 거
0: 맞다. 저는 그거 안 해봤어.
1: 그럴 줄 알고 제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0: 참고로 우리 집에 한번 들어오고 나서 나는 그런 룰이 있어요.
1: 어 뭐예요?
0: 내가 마음에 드는 청소 도구가 있으면 난 훔쳐가는 걸로.
1: 야 무슨 논리예요 그게?

0: 1분에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1: 어떻게요?
0: 국채라듯이 그럼 위에 청소랑 아래 청소랑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실 청소 끝났습니다.
1: 뭐했다고?
0: 왜 얘 가셔가지고 청소할 것도 없는데 청소하라 그래요? 그게 더 곤란해요. 왜 자기만 생각하시냐고. 나는 청소하고 싶은데 청소할 데가 없잖아요.
1: 내 집에서는 내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 집에서는.
0: 근데 내가 이 집에 왔잖아요.
1: 어쩌라고요?
0: 저쩌라고요?
1: 무슨 말이에요 그게? 저쩌자? 내가 애기 엄마도 아니고 무슨...
0: 제가 엄청난 팁을 드릴 거예요. 본인 집에 조카들 한 명이 왔는데 핫도그가 먹고 싶어. 케첩을 이제 뿌려 먹어야 되잖아요.
1: 어우. What the hell are you doing?
0: 오, 저 지금 살기가 느껴지거든요? 잠깐 거두시고 제 말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2: 걷었어요, 옷을.
0: 자, 이렇게 실수로 흘렸어, 조카가. 그럼 어떻게 해요?
2: 창밖으로 던져야죠.
0: 이럴 때는 저를요? 자, 이렇게 행주.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쓱쓱.
1: 뭐하냐고 지금 양말아.
0: 자, 여기서 오해하신 겁니다 지금.
1: Why is that 오해? There's freaking ketchup everywhere.
0: 토마토에는 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네. 카로틴은 이 자재를 골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토마토에는 비타민 B가 있습니다. 피로도를 줄여주죠.
1: 비타민 B는 사람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헬프 위더 뿌리는 게 아니라.
0: 자, 그러면은 먹어도 되죠.
1: 이대로?
0: 예.
1: 행주로 다 비볐는데?
0: 그럼 일석이조죠. 얘도 좋고 나도 좋고.
1: 행주 언제 죽어요? 나 장례식 갈게요.
0: 아, 저 몇 번 죽긴 했어요, 제가. 어그로 좀 끌라고. 네, 몇 번 죽긴 했습니다.
1: 자.
0: 청소 끝!
1: 아니, 미안한데 제가 지금 말한 거 있잖아요. 자. 자라고요. 자버려, 진짜.
0: 자라고요?
1: 예. 네.
0: 아이, 제가 자긴 이루고요. 청소의 마무리는 뭡니까? 바로 향기. 향기로 기분을 깔끔하게 어?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1: 그럼 약간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의 향?
0: 아, 제가 단언컨대 네. 한 번도 고객님께서 이 향을 맡아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1: 아니, 저는 모든 향을 다 맡아봤어요.
0: 아니에요. 이 향기라는 게 기분도 좋아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위생까지 좋아지게 만들진 않거든요. 이거는 위생까지 해결해줍니다. 제가 준비한 해피 이거 향 맡으면은 아주 안심돼요. 나를 지켜준다라는 그런 믿음감 얻어두셨네요. 하셔야 되고요.
1: No.
0: 자, 이미 뜨셨기 때문에
1: No.
0: 반품 안 되고요.
1: 당근에 팔게요. 나 안 써.
0: 당근에 파시든 말든 알아서 하시고요. 어? 이거 내 정신 좀 봐.
1: 뭐요?
0: 지금 벌써 이 향을 켜드리고 싶은데 이 향을 켜기는 지금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1: 시간 부족해?
0: 오, 지금 오케이, 벌써 오케이. 오버됐어요.
1: 오케이, 오버.
0: 30분 연장하시면 제가 이거 공짜로 드릴게요.
1: 나.
0: 아니, 고객님.
1: No.
0: 연장.
1: No.
0: 그러면 저 별점 좀 많이 주세요.
1: No.
0: 자, 별점 5개 주시고.
1: No.
0: 자, 5개 주세요.
1: 아유, 빨리.

0: 한 거야. 어? 여기 어디? 아, 왜 여기 있어?
1: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초대형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할 뿐 아니라 펭귄의 이르기까지 주변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0: 계속 기후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라는 거야.
2: 아, 펭수, 오늘 진욱 작가님 집들이 가기로 했잖아. 그치. 가자. 지금 왔어. 차 불러놨어.
0: 아니, 나 오늘 대중교통 타고 갈 건데. 차에서 나오는 그 매연이 얼마나 기후에 안 좋은 건데.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교통 배출량이 전체 배출량의 17%나 차지한다고.
2: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갑자기.
0: 그런 아니란 생각에 기후를 망치는 거야.
2: 그러면은 미리 그래서 내가 카드를 준비했지.

0: 이 뭔지 알아? 눈은 안 부실 텐데? 이거 기후 동행 카드라는 거야. 알지 이거? 요거는 한 번 충전해가지고 30일 동안 대중교통 싹 무료.
1: 아니 그러면은 이거 계속 그냥 이러 되는 거잖아.
0: 근데 대신에 이거 많이 타야지 탈수록 이득인 거야.
1: 오늘 식스리 갔다 오겠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아. 나는 못 가니까 혼자 갔다 와.
1: 못 가는 걸까? 초대받지 못한 자. 떠나라.
0: 이 있어서 못 가는 거야. 근데 선물은 아, 선물 사서 가야 알겠지?
1: 와우! 롱타임 노시! 야 사람 엄청 많네 이거. 안녕하세요. 가만히 있어봐.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마곡 어디로 가야? 마곡 가시는 분? 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더라?
2: 예, 신도림 방향으로 가야 돼.
1: 오!
2: 예, 신도림 방향으로 가야 돼.
1: 오! 신도림 방향이야? 그럼 저리로 가면 돼요?
2: 네.
1: 어, 감사합니다. 신도림. 신도림 가서 근데 어떻게 마곡으로 가? 신도림을 왜 가? 오, 예! 이게 다, 다! 안녕하세요. 오, 자리가 많어. 자,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항상 여기 앉을 때마다 조금 개성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2인분이에요. 근데 자리가 모자르면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3: 어, 아빠, 아빠, 알려줘.
1: 하이. 근데 어디 갔다 가시는 길이에요?
4: 여자친구 왔나?
1: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아직 대결 안 되시죠?
4: 너무 슬프다.
1: 이야, 얼마나 사랑합니까?
4: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1: 어, 그렇게 좋아요? 여자친구 자랑 좀 해주세요.
4: 일단은,
1: 어, 내려야 돼요? 어, 저 이제 곧 내려요. 저 이제 내려요. 안녕, 고마워. 잘 가. 영등포 꽃을 도착. 엄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요, 저 영등포 구청 왔어요.
3: 아유, 잘했어요.
1: 근데 저 마곡 가야 되는데요.
5: 아, 마곡 가려면 저희랑 같이 가면 돼요.
1: 어, 같이 가, 같이 가. 어디 갔다 가시는 길이세요?
5: 학원이요.
1: 학원, 무슨 학원?
5: 커피.
1: 커피만 드세요? 이야, 바리스타 하시는구나.
5: 네, 오늘 합격했어요.
1: 이야, 축하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1: 이야, 어떻게 행사를 한번 할까요?
5: 아니요.
1: 아니요. 아, 또 좋아하니까 직접 만들어 보고 싶으셨구나.
5: 네. 필수.
1: 어.
5: 해주시라고.
1: 어, 찍어.
5: 진짜요?
1: 어. 오케이, 빠빠이. 안녕.
5: 안녕.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잊어버렸다. 선생님! 오셨구나.
5: 필수.
1: 어.
5: 해주시라고.
1: 어, 찍어.
5: 진짜요?
1: 자,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저 데려다 주실 분. 저기요. 그 저 마곡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5: 마곡이요?
1: 마곡.
5: 어, 진짜 마곡 사는데.
1: 어, 뭐야? 야, 고향 친구다, 고향 친구.
4: 저 마곡 살아요.
1: 어, 마곡 어떻게 가? 내려가라고?
5: 영등포에서.
4: 아니, 그... 네가 영등포야.
1: 아, 거짓말 같은 게 마곡 살아요.
4: 저희 마곡 살아요.
1: 어, 근데 어디로 가?
4: 저 내려서 바로 앞에 있는 곳 타면.
1: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모르는 분입니다. 도착. 자, 이거 타겠습니다.
6: 한번 밖에 왔는지 잘 물어보자.
1: 어르신, 반갑습니다. 그, 혹시 제가 마곡을 가야 되거든요.
7: 네.
1: 이거 타는 거 맞습니까?
7: 네, 마곡 맞습니다.
1: 어, 감사합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7: 네, 그, 마곡역에서 상구역 때 갑니다. 성정역, 성정역.
1: 어르신, 왜 이렇게 그, 인상이 좋으세요?
7: 네, 지금 장동 없어요, 지금.
1: 끝달라.
7: 좌우지간 잘 지내세요.
1: 아우, 좌우지간! 좌우지간 잘 지내시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마곡 가는 게요. 마곡 가는 거 맞나요, 여기? 오, 오, 어? 어디?
5: 클래스.
1: 어,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5: 왜 이러고?
1: 오! 야, 역시! 야, 혹시 배우신 분이네요.

0: 오케이 오케이. 제가 아. 아, 이거 한 자리네 이거. 일단 시도라도 좀 해보면 안 되겠습니까, 어르신? 제가 2인분이라서요. 자, 살짝 걸터 앉겠습니다. 아, 좋네, 이거. 나름 푹신하고 좋죠?
1: 좋아요.
0: 어, 어르신들 혹시 불편하세요? 그럼 조금 걸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르신 어디 가요? 어르신 가요? 어르신 가, 제가? 제가? 아, 가만히 있어봐. 또 괜찮은 좀 특별한 선물 뭐 없을까, 이거? 저 시트리 가거든요. 빈손으로 가셨나요? 아니면 뭐 사가셨나요?
2: 족발에서 갔어요.
0: 아, 족발? 그럼 먹고 같이 치우시나요?
2: 같이 아니죠. 집주인이 치워야죠.
0: 내가 집들이를 했어. 받고 싶은 선물 있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집들이 갈 때 뭐 사가는 게 좋아요? 뭐에 다 휴치니 이거? 그리고 또 뭐 추천해 주실 거 있나요? 퐁퐁! 어르신, 집들이 갈 때 뭐 사가요? 혹시 같은 집들이 가셨나요? 집들이 왔을 때 내가 받고 싶은 거.
1: 아, 좋네요.
3: 많이 들었다.
0: 아이고, 어떡하지? 누구만 알기로 하시는 거야? 아, 그래, 일단 시청 다 받았으니까 내가 그럼 거기서 고민해봐야겠다. 아우, 좀 들리네, 이거. 이럴 줄 알고 내가 준비해왔지. 아우, 좀 자야겠다, 이제. 아.
1: 여기 마법력이에요.
0: 에?
1: 마법력이에요.
0: 에? 저 방금 누웠는데요?
4: 저 좀 얼굴 좀 쳐다봐 주세요.
0: 언니.
5: 네.
0: 아니, 저 지금 방금 됐는데 마법이라고요?
5: 네.
0: 뭐야? 도착했다! 마법!
6: 여기서는 어떻게 가려고요?
0: 나가서 직접 제가 몸으로 부딪히겠습니다. 그럼 나가자. 선물을 사야 되는데. 아, 근데 뭐 사는 게 이거?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사야겠다. 오, 맛이 좋은데 이거?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7: 뭐였어요?
0: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0: 어르신.
7: 네.
0: 제가 네. 집들이 가고 있거든요.
7: 집들이요?
0: 네, 집들이 선물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7: 지금은 모르겠는데 우리 집들이 퀴지.
0: 퀴지. 퐁퐁.
7: 퐁퐁. 퓨요.
0: 오케이,
7: 오케이.
0: 아우, 감사합니다. 휴지랑 퐁퐁이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그건 약간 국룰 아닐까요? 국룰? 딱 적당한 걸 찾았습니다. 두 마리 휴지 두 개. 퐁퐁. 원 플러스 원. 먹을 거는 자고로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고요. 가만히 있어봐. 어? 어? 요거 어때, 요거?
6: 대파랑 집들이랑 뭔 상관이에요?
0: 어차피 이거는 두고두고 쓴다고. 저 정말 대박 아니에요? 이렇게 집들이 선물 받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8: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 다 있어요.
0: 와, 이거 봐요.
6: 아, 집들이 선물로 대파 받으시면 어떠세요?
8: 완전 실용성 있죠.
0: 좋아요. 언제 어디서나.
8: 대파 안 먹는 집 없어요.
0: 그럼요.
8: 전부 16,900원이에요.
0: 예?
8: 너무 많아요.
0: 자, 여기 감독님들 1,000원씩 꺼낼게요. 다 같이 집들이 가는 마음으로 받은 겁니다. 주세요. 어, 집들이 선물 안 주고 싶으세요?
6: 우리는 초대 안 받았어.
0: 야, 이거 날개가 무거워요. 짜라짠. 야, 이거 지금까지 딱이네, 이거. 야, 이거 돈 좀 줘. 나 이거 빌리게.
6: 아니, 펭수 아까 기호통화카드 받았잖아요.
0: 응.
6: 그걸로 따릉이까지 빌릴 수 있대.
0: 뭐라고? 따릉이까지 이용할 수 있다고? 따르릉, 따르릉, 비켜를 나세요. 펭수가 나갑니다. 따르릉.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1: 소피디야.
0: 아, 어서 오너라.
1: 야,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떡해.
2: 아니, 펭수. 아니, 아까 뭐 금방 올 것처럼 한 거거든.
0: 진짜. 자, 빨리 가도. 어우, 날개 빠져.
2: 가방 들어줄게.
1: 이게 선물인 거지? 저들이 선물인 거지? 이게 다야?
0: 이게 다야? 이렇게나 많이가 정상 아니야?
1: 야, 인간적으로 누가 집들이의 파를 사와. 야, 심지어 흑대파, 씻지도 않은 흑대파를.
0: 직접 씻어먹는 재미가 있고, 식물도 키우고.
1: 너 오늘 집, 우리 집에서 이거 먹고 가. 어? 다 먹고 가.
0: 지금 구경 좀 할까? 아, 실례하겠습니다. 오.
2: 이거 좀 놓고.
0: 아, 침대 어떻게 상태 한번 볼까?
1: 야, 이거.
0: 아싸! 아싸!
1: 안 돼, 안 돼. 안 돼.
0: 안 되고.
2: 어. 누가 겉옷을 입고 침대에 누워.
1: 너를 위해서 이렇게 요구르까지 다 준비했어.
0: 고마워, 고마워. 오늘 다들 각오해, 알았어? 오늘 아주 밤새서 해 뜰 때까지 저기 가는 거야, 알았어?
1: 형수, 너는 10살이지만 우린 아니야.
0: 오늘 아무도 집에 못 가. 그러면 다들 거국적으로 잔 드시고.
2: 야, 맛있다란다, 이거.
0: 우리 진욱 작가의 집들이 하루 종일 해 뜰 때까지 오늘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1: 형수, 너 진짜 괜찮겠어? 그 어른들끼리는 그런 게 있어. 너 같은 애송이들은 안 된다, 이런 거.
2: 아니, 우리는 뭐 밥 먹듯이 밥을 했는데.
1: 아니, 너.
0: 제가 직접 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자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2: 가자!
1: 아, 형수 밑장 깔면 안 돼? 형수, 눈이 풀렸어. 너 지금 반쯤.
0: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야생 출신이라고요. 자, 아, 가는 거야. 자!
2: 괜찮은 거야, 이거?
0: 어디서 나를 이해했다고.
2: 가자, 아침인데.
0: You look. I'm weak.
2: 자연산 그만 놀리고 빨리 가.
0: 내가 이겼어. 가야 돼. 정신 차려! 가야 돼! 이것만 타면 가지.
3: 그걸 자는 거야?
2: 행수! 이런 데서 불이 돌아가. 일어나. 행수! 일어나라고.
3: 아니, 아플 거라도 나 갖다 줘야지. 내일 산에서 보자.
1: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뭐.
0: 그 제가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그럼 네. 서로 똥꼬 보여줘요.
4: 예. 그럼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어, 근데 저게 뭐지?
0: 어, 뭐야?
4: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오케이. 잠깐만. 하얀 게 동글동글한데. 아, 잡혔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 아유. 아. 시끄러워.
0: 아우. 이거 왜 이래, 이거. 아니, 어제 먹은 생선에 가시가 박혔네, 이거. 아, 왜 이렇게 아프지, 이거. 아.
5: 평소 올 때 됐는데?
2: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락이
5: 없어. 어, 평소. 평소 고렁거리고 왜 저래?
0: 오, 왔어.
2: 어디 힘들어?
0: 내가 그 다리를 접질러가지고 지금 걷는 게 조금 힘드네, 이거.
2: 근데 뭔가 다리를 접질렀다고 하기에는 좀 걷는 게 이상한 것 같은데?
0: 다리를 접질렀으니까 걷는 게 이상하지.
2: 아니, 그러니까 너무 똥머리 온 것 같은데?
0: 지금 나 이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뭐라고 하지 말라고.
5: 치질은 아니지?
0: 뭐라고?
5: 아니, 아니지.
2: 치질 있어요.
5: 아, 아니겠지.
0: 어. 나 간다.
5: 알겠어. 이따가 봐.
0: 아, 나와. 이걸 왜 찍고 있는 거야?
5: 아, 너 고렁거리가 좀 이상한데?
2: 저거 다 치질인데. 무조건 치질이야, 저거.
5: 근데 천이가 어떻게 잘 알아요?
2: 그런 게 있어요.
0: 이거 왜 이게 이거? 치질? 이거 어떻게 볼 수가 없네 이거? 어?

찍어 봐야겠다. 타이머 맞추고. 스치스러워.

0: 아니, 왜, 다리 왜? 아프다고.
1: 아니, 다리 아픈 거랑 방석이랑 무슨 상관이야?
0: 원래 이어져 있어, 모든 건. 됐어, 난 숙주할 거야.
1: 아니, 근데 다리, 이 상태로 숙주까지 간다고?
0: 간다고.
1: 아, 그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잠깐만 있어봐.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어, 여기 딱 맞는 게 있어, 진짜.
0: 진짜. 아! 빨리 가.
1: 어?
0: 빨리 가.
1: 아니, 여기 앉아봐. 여기 실었다 줄게.
0: 아, 싫어.
1: 이게 더 편할 거야, 근데. 이게 훨씬 빨리 와. 그치? 괜찮아?
0: 오. 빨리 가.
1: 가?
0: 빨리 가. 아,
1: 간다? 갑시다. 아이고.
0: 오, 조심, 조심. 아! 아.
1: 조심, 조심! 이거 왜 이렇게 한대, 이거? 잠깐만, 턱이 있어, 갑자기. 괜찮아?
0: 달고 저런 거야. 달고. 이 방법을 쓸 때가 왔군. 할 수 있다!

0: 여긴가? 76, 71, 78, 78. 야, 여기 항문 전문점 맞니, 이거?
1: 밖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2: 어? 저 뭐야?
0: 아우, 안 되겠어!
2: 보고 나가려고 하네?
3: 왔다.
0: 어, 뭐야?
3: 어디 가려고?
0: 예? 아, 그냥 이거 저 그 밥 먹으러 왔는데 총수를 헷갈린 것 같은 거야.
3: 내가 특별히 봐드릴까? 똥꼬를?
0: 어, 아, 그게 아니고요.
3: 너 똥꼬 뭐 있긴 있어요?
0: 똥구멍 있죠? 똥까이니까요.
3: 야, 일단 들어와.
0: 예?
3: 아, 빨리 들어와봐.
0: 아유,
3: 들어와봐.
0: 아, 그게 아니야.
3: 와,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유, 보고 가야지.
0: 아니, 어떻게 환자를 잡아가요?
3: 똥꼬 어떻게 아파요?
0: 똥꼬가 따끔따끔하고 조금 막 불편하고 이거 막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도 아프고 그래요.
3: 요즘에 막 특별한 거 먹은 거 있어요?
0: 요즘에요? 그냥 먹던 대로 먹고 싸던 대로 쌌거든요.
3: 네.
0: 저는 심지어 변비도 없어요. 저는 하루 6번이나 싸요, 똥을.
3: 아, 너무 많이 가는데.
0: 뭐야, 똥 잘 싸면 좋은 거 아닙니까?
3: 우리가 하루에 3번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0: 예.
3: 3번 이상 보면 똥구멍이 불나지.
0: 어, 전 항상 그렇게 싸는데요? 찍찍.
3: 찍찍이 뭐야, 찍찍이.
0: 예? 저 찍찍 싸요.
3: 아, 진짜?
0: 예.
3: 그러면 찍. 닦을 때 이 항문 주변에다가 똥을 범벅고 만든단 말이야.
0: 아.
3: 그래서 닦을 때
0: 예.
3: 이게 이제 양쪽 엉덩이고 이게 똥구멍이잖아?
0: 예.
3: 그러면 휴지로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는 거야.
0: 아.
3: 그다음 휴지를 접어서 깨끗한 면을 대고 또 이렇게 앞뒤로 모아서 집어내고.
0: 아, 이거...
3: 그냥 똥 닦을 수 있어? 팔이 짧아서?
0: 이거 저 다 닿아요.
3: 똥꼬 다?
0: 제가 이래 봐도 짧아 보여도 이거
3: 아, 고마워. 알았어.
0: 아, 저는 근데 완전 스트레이트로 나가기 때문에
3: 진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똥꼬를 한번 보고.
0: 예? 그러면은 박사님 지금까지 이거 그 똥꼬를 몇 개 똥꼬 놔보셨어요?
3: 똥꼬를 몇만 개 봤죠?
0: 와, 몇만 개 똥꼬 보셨어요?
3: 네.
0: 그 수만 개 똥꼬 중에 네. 기억

0: 있는 똥꼬 있어요?
1: 그 똥꼬가 그 똥꼬긴 한데 이게 똥꼬에도 인격이 있어요.
0: 오!
1: 그래서 이게 또 이게 정보가 있어서 함부로 이렇게 발설할 수는 없고.
0: 그쵸, 그쵸.
1: 똥꼬를 한번 보자.
0: 근데 박사님, 네. 사람들도 많이 걸리나요?
1: 많이 걸리죠. 10명 가면은
0: 예.
1: 그 중에서 항문에 이상 있는 분이 절반 이상 이상이에요.
0: 예.
1: 그 중에서 한두 명은 꼭 수술해야 할 정도예요.
0: 이야, 이 정도면은 다들 숨기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진찰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항문 상태를 보고 약으로 치료할지 수술해야 될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0: 그러면 박사님,
1: 예?
0: 제가 예. 제 똥꼬만 보여주기 민망하니까 예. 그럼 서로 똥꼬 보여줘요. 예.
1: 그럼 내가 먼저 똥꼬를 보고
0: 예.
1: 아무 이상이 없으면 내 똥꼬 보여줄게. 체질 있으면 수술해야 되니까 가서 진찰 한번 하자고.
0: 예, 조심스럽게 오픈하겠습니다.
1: 예. 자, 올라갑시다. 예. 자, 준비 다 됐어요?
0: 예.
1: 자, 항문 보기 위해서
0: 어.
1: 구멍포 덮어서 쑥스럽지 않게 다른 데 다 가리고.
0: 오, 스윗해.
1: 항문만 나오게 할게요.
0: 예.
1: 그 침대 따뜻하죠?
0: 따뜻해요.
1: 예. 아이고, 똥꼬가 예쁘게 생겼네. 예.
0: 감사합니다. 예. 똥꼬 칭찬은 처음 들어봤어요.
1: 예, 들어갑니다. 예. 아이고, 깜짝이야.
0: 카메라가 들어가요?
1: 카메라 준비할 거야.
0: 준비?
1: 예, 항문 벌리는 거 들 거예요. 힘을 빼야지. 힘 빼.
0: 힘 빼면.
1: 해봐. 그죠. 발가락 손가락 힘 빼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올려봐. 무릎 올릴 수 있어, 다리?
0: 방구 나올 것 같아요.
1: 아, 그래, 좀만 참아요.
0: 방구 나올 것 같은데?
1: 아, 좀만 참아.
0: 아, 방구는 어떻게 참아?
1: 예, 참아요.
0: 예.
1: 아유.
0: 아우.
1: 어우.
0: 어때요?
1: 시액이 많이 부었어요. 근데 저게 뭐지?
0: 뭐야?
1: 하얀 쪼그레가 있는데.
0: 이거 하나면 한 방에 쌍! 다닌다고 했어.
1: 저거 빼내야 되겠는데. 잠깐만요.
0: 이거 빼면 안 돼요. 안 돼.
1: 좀만 참아봐요. 잘 안 잡히네. 하얀 게 둥글둥글한데. 잡혔어. 나왔어. 나오고 있어. 아이고. 마늘이잖아. 항문에 왜 마늘을 넣었어요?
0: 그거 넣으면 낫는다 해가지고. 힘들게 넣는데 왜 빼요?
1: 그런 거 넣으면 안 돼요. 자, 내려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0: 어때요? 배가 없죠?
1: 똥꼬가 속에
0: 예.
1: 좀 치질 덩어리가 굉장히 많이 부어서 그것이 변비처럼 작용할 수도 있고 통증도 일으킬 수 있고 피도 날 수 있겠더라고. 한 번만 더 하면 뒤로 넘어지게 생겼네. 놀래지 마, 그만큼 아파. 잘하죠. 그래서 그 수술해야 되겠던데. 근데 수술 전 검사가 있으니까 몇 가지 검사하고
0: 예.
1: 수술 바로 해드릴게요.
0: 예, 그 박사님.
1: 네.
0: 그 대신에 네. 수술을 하는데요.
1: 네.
0: 제작진들이나 말하면 안 돼요.
1: 우리 외과 의사는 환자와 관계를 친정 엄마와 시집간 딸처럼 그런 관계니까
0: 예.
1: 내가 평생 AS 해주고 비밀 보장해드릴게요.
0: 예, 똥꼬 AS도 가능하니까.
1: 그럼 아주 이쁜 똥꼬로 만들어줄게요. Thank you.

0: 향수 마취 돼서 안 아플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1: 예. 예. 지금 감각이 없어요, 밑에가.
0: 아, 그러죠? 저 발가락은 느낌 있을 거예요. 거기 느낌 있죠, 여기는?
1: 거기 있어요. 예.
0: 여기 제 똥꼬 꽂히는 데는 어때요?
1: 네? 예?
0: 여기 똥꼬 지금 꽂히는데 지금 느낌 있어요?
1: 아니요.
0: 없죠?
1: 예. 지금 똥꼬 꽂집었어요?
0: 예.
1: 왜 꽂집어?
0: 아, 이제 마취 잘 됐는가 보려고. 아.
1: 지금 뭐 하고 있어요?
0: 아, 이제 똥구멍 벌리려고.
1: 아, 벌릴 거예요?
0: 똥구멍 벌려야.
1: 예.
0: 수술이 잘 되니까.
1: 저 나중에 똥 잘 쓸 수 있겠죠?
0: 아, 그럼요. 자, 수술 준비할게요.
1: 예.
0: 마취 잘 돼서.
1: 안 아파요?
0: 아, 수술 하나도 안 아플 거예요.
1: 아.
0: 예. 이쁘게 할 거예요.
1: 예. 예. 코트 잘 부탁드립니다.
0: 예. 걱정하지 마세요.
1: 오!
0: 아, 이거 꼬리가, 이게 힘이 세네.
1: 아, 제 꼬리는,
0: 에?
1: 제,
0: 에.
1: 자신감입니다.
0: 아이고. 치질이 워낙 커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몇 바퀴 떨어지네?
1: 안 돼! 안 돼!
0: 숨 한번 크게 쉬어봐요.
1: 오!
0: 내쉬고. 다시 한번 숨 한번 크게 들어마시고. 내쉬고.
1: 네.
0: 고개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1: 반대로! 고개 반대로!
0: 아, 됐어. 좋아, 좋아. 네. 아이고, 크다. 아이고, 큰 거 잘랐어요. 네. 아이고.
1: 어때요, 제 치액?
0: 아주 이뻐졌어요.
1: 선생님.
0: 예.
1: 진짜 저 이거 수술한 거 말하면 안 돼요?
0: 아이, 똥꼬에도 인격이 있어요.
1: 그죠?
0: 예, 여기는 이제 팽격이네, 팽격.
1: 네, 제 똥꼬가 말하지 말아달래요.
0: 예.
1: 제 똥꼬 바꿔드릴게요.
0: 예. 똥꼬 안녕. 걱정하지 마.
2: 비밀이에요.
0: 네, 예, 똥꼬 비밀이에요. 네, 소독약 바르고 끝낼게요.
1: 예.
0: 예.
1: 어,
0: 네, 됐었어요.
1: 감사합니다.
0: 네.
1: 해냈어. 해냈다. 아무도 모르게 빨리 회복해서 돌아가면 성공한 거야. 아무도 몰라.
3: 305, 305. 어, 여기다.
4: 305.
3: 어.
1: 뭐야?
3: 나 찬이야. 괜찮아? 아니, 아프지?
1: 뭐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3: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걱정하지 말고 좀만 참으면 돼.
1: 가라고! 가라고!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독.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그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크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누리호에 들어갔던 70억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 이전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0: 루나 게이트라서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건강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부터 8차례에 걸쳐서 경제 용어 문해력 키우기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제 뉴스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기본 용어와 개념들을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우선 첫 시간이니까 몸풀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제 뉴스를 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런저런 결심들을 하게 되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올해는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해서 경제 공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도 많이 세우셨을 것 같습니다. 2020년쯤에 동학개미 운동 뜨거웠던 거 기억하시죠? 코로나 충격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개인들 사이에서 투자 열풍이 불면서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 벌써 5년이 돼갑니다. 근래에는 국내 증시를 벗어나서 미국 증시에 뛰어드는 서학개미들 정말 많아졌습니다. 투자의 국경이 사라지고 있고, 또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서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양의 경제 콘텐츠가 소비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 조금 불안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가기도 그만큼 쉽고, 좀 파편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도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중심을 잡으려면 결국 내가 지식으로 무장을 해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려면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이거는 기본적으로 봐야 되죠. 근데 저는 경제신문사 다니다 보니까 경제 뉴스를 좀 잘 보고 싶은데 생각처럼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종종 받곤 하는데요. 좀 여기에 대해서 제 기본적인 생각들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큰 진입장벽 중에 하나는 경제 용어 자체가 어려운 게 클 것 같습니다. 사실 경제 뉴스가 좀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건 단어부터 몸이 건조하고 또 배경 지식이 잘 없으면 맥락이 잘 잡히질 않습니다. 물론 기자들이 기사를 쉽게 쓰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하는데

매번 A부터 Z까지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뒤집어 말하면 이런 개념을 약간만 공부해서 이 간극을 극복한다면 경제 뉴스도 한결 편하게 읽으실 수 있다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게 뉴스의 경중을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요즘에 실시간으로 워낙 많은 기사가 쏟아지기 때문일 겁니다. 경제 뉴스를 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보실 수도 있고, 또 전통적인 방법인 종이신문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이 각자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이 포털에서 보는 뉴스는 일단 공짜죠. 그리고 최신 속보도 빠르게 뜹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AI가 배열한 뉴스가 쫙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에 드는 거를 눌러서 보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경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뉴스가 중요한 건지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읽고 싶은 기사만 자꾸 알고리즘 때문에 편식하게 읽게 되는 이런 단점도 있고요. 반면에 종이신문 같은 것들은 유료죠. 한 달치를 구독하면 2만 원이 넘어가는데 요즘처럼 지갑 얇아질 때는 좀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장 정제되어 있는 정보를 뛰어난 가성비로 접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뉴스를 선별해서 온라인 뉴스에 비해 한결 검증되고 정리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이런 종이신문의 분명한 강점일 것 같습니다. 꼭 알아야 할 뉴스라면 앞에 나오고 크게 나온다. 이런 것도 많이들 아시죠? 좀 뉴스 가치 판단을 쉽게 도와주는 것들입니다. 또이 경제와 관련된 사설이나 칼럼을 읽으면 찬성, 반대, 이 양쪽의 논거를 비교해 보면서 좀 이슈를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경제 용어, 뉴스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해도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제활동의 경험이 쌓여갈수록 이해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직접 월급을 받고 세금도 내고 해보기 시작하면 이 4대 보험이나 연말정산에 대한 기사 훨씬 쉽게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주식에 투자를 하면 이 증권에 대한 뉴스도 좀더잘 보게 되고 집을 한번 사보게 된다. 이러면 부동산 뉴스도 훨씬 쉽게 읽을 수가 있거든요. 이 경제를 보는 눈은 나의 활동 반경에 따라서 이렇게 넓어지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뉴스라고는 하는데 몇번 읽어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저는 그냥 넘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라면 다음 달이 됐든 또 다음 분기가 됐든 반드시 다시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을 놓지 않는 건데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일단 귀를 트이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계속 듣는 것들을 하잖아요. 경제 뉴스도 꾸준히 접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와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이는 주제들, 대표적으로 해외 뉴스나 원자재 같은 기사에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합니다. 꼭 서학개미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경제 동향에는 일부러 좀 많은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세계 경제와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라는 게뭐 새로운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 상호 관계가 갈수록 더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나라들은 뭐 일단 역시 미국일 것 같습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이기도 하고, 미국의 경기나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뭐 금리나 환율, 주가, 이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가 전날 밤에 뉴욕 증시가 크게 좌우한다는 거 많이들 아실 겁니다. 미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감기 걸린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데요. 또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꾸면 한국은행도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요. 이런 것들은 결국 나의 예금금리나 대출금리, 또 주식투자의 수익률 등등과도 연결됩니다. 미국과 함께 양대 경제대국인 중국에 대한 이야기도 좀 중요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기도 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중국 판매 실적에 영향 많이 받는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인데요. 중국 경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제조업의 원료가 되는 여러 가지 산업 원자재 가격들이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자재 기사에 흥미를 좀 붙여보시는 게 좋은 게 기업들이 제품 가격 인상할 때마다 단골로 하는 얘기가 원자재 값이 비싸져서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생산 원료가 되는 자재를 다 통칭하는 말인데 금이나 은, 또 철광석, 구리, 아연,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 그리고 옥수수, 밀콩 같은 곡물에 이르기까지 원자재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또 석유나 석탄, 가스도 원자재의 일종인데요.
이런 것들의 가격 변화는 기업

0: 기업들의 실적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자금 이동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에 대한 뉴스를 읽어보면 독특한 사업 모델, 또 기술 트렌드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중국의 선전 같은 곳들이 대표적인 스타트업 허브인데요. 아,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는 회사도 생겼구나. 또 요즘에 테크업계에서는 이런 게 뜨는구나 하는 재미난 스토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마케팅이나 창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이런 경제 뉴스가 좀 좋은 참고서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뉴스와 빨리 친해지고 싶다. 조금이라도 지름길로 가고 싶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조금씩 투자를 해보는 방법도 시도해 볼 만합니다. 일단 내 돈을 집어넣어 놓으면 이 관심의 정도가 확 달라지는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S전자 주식도 조금 사보고, 또 미국의 S&P 500 ETF도 좀 담아보고, 비트코인도 들어가 보고 하는 거죠. 물론 손실이 나더라도, 아, 수업료 냈다라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로 불안해하시지 않을 정도로 소액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반도체나 자동차, 석유화학이나 디스플레이, 철강 같은 것들 있죠. 만약에 이 중에 어떤 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이 업종과 관련된 뉴스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또 관심이 생기는 경우를 많이 느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경제 뉴스를 통해 평소에 보셨던 금리나 환율, 유가 같은 이런 외부 변수들이 각각의 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분석해 보시면 정말 많이 공부가 될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12년 학교를 다니는 동안 돈을 다루는 이런 실전적인 방법에 대한 교육은 촘촘하게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제나 금융 지식에 있어서도 개인별 편차가 너무나 큰게 현실입니다. 대학생이나 새내기 직장인들뿐만이 아니라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하는 중장년층도 그렇게 예외가 아닙니다. 2025년 들어서 우리나라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들 많이 합니다. 불황이나 침체, 긴축이나 위기, 이런 암울한 단어들이 뉴스에 넘쳐나고 있는데요.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몸을 사리는 시기가 다시 차분하게 경제 공부를 시작하기에 좀더 좋은 시기는 아닐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져 놓자는 겁니다. 이 돈이 몰릴 투자처를 찾기에 앞서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읽는 눈을 키워두자는 겁니다. 경제기사를 꾸준히 읽으면 일단은 재테크나 취업에도 이득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수요와 공급, 또 비용과 효용,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학의 대표적인 원리들인데요. 이런 걸 활용해서 이 복잡 다단한 현상들을 보면 좀 본질을 한결 명쾌하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경제뉴스에 많이 나오는 개념들 설명해 드리면서 하나씩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경제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저랑 잠시 함께하는 시간이 좀 막연한 거리감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잡은 주제는 손과 손목에 발생하는 관절염입니다. 보통 이렇게 관절염 하면 뭐 무릎의 관절염, 어깨의 관절염, 발목의 관절염 이렇게들은 많이 아시는데 손에 관절염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손에 잘 발생하는 관절염,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관절은 여러분들 다잘 아실 거예요. 뼈와 뼈가 만나는 부위를 우리는 관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뼈와 뼈 사이가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관절에는 연골, 관절 주머니,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이 붙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조물들이 제대로 기능을 해야 우리가 관절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구조물들이 움직임에 따라서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을 이루는 구조물에 염증이 생겼다. 그게 바로 말 그대로 관절염이 됩니다. 이 관절염을 발생시키는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제 많이 써서 관절염이 발생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다쳐서도 발생을 하게 되고 어떤 염증성 질환이 관절로 퍼져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균이 침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붓기도 하고 아프고 열감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관절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염증이 없이 통증만 있는 관절통과는 좀 차이가 있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을 보면요. 손은 사실은 우리 몸에서는 굉장히 작은 부분인데 손에는 굉장히 많은 뼈가 있습니다. 우리 손에 무려 27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에는 54개의 뼈가 있어요. 성인 기준으로 몸에는 약 206개의 뼈가 있는데 그중에서 54개가 손에 다 몰려 있고 손은 평소에 또 우리가 많은 활동을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과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과 손목에는 관절염이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혹시 예방법이나 운동법은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다른 말로는 골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무릎이나 발목, 어깨 이런 곳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모든 관절에 이론상으로 퇴행성 관절염을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원인은 당연히 많이 사용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 연골이 마모되고 소실되면서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연골이 점점 마모되고 나면 뼈가 노출되고 뼈와 뼈가 서로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성인분들 그리고 이제 관절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 반복적으로 어떤 특정 행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직업적 특성이 있습니다. 농사일을 계속 하신다든지 공장에서 뭔가 반복적으로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젊어서 손가락이 부러지는 골절이 있었거나 뭔가 이제 손가락 활동을 하면서 특히 이제 스포츠 활동이나 뭐 교통사고 어딘가에 부딪혔어요. 이러면서 손가락 인대가 파열되어서 골절은 아니었어도 인대 파열 때문에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염증성 대사질환인 통풍 환자분들의 경우 요산 결정이 관절 연골을 파괴시키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면 당연히 증상은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손가락을 좀 움직일 때만 아파요. 쉬면 좀 좋아지는데 점점 심해지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제 아파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관절을 많이 사용하거나 비가 오는 날, 장마철 그리고 또 겨울철 같은 추운 날씨에는 또 통증이 악화되는 특징이 있고요. 관절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 그리고 주변이 따뜻해지는 증상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강직,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가락이 뻣뻣해지세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점점 굳으면서 움직임이 다 구부리고 펴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오면 물건을 잡기가 힘들어지시기도 합니다. 또한 연골이 다 마모되어서 뼈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딱딱 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이 틀어지는 변형이 오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렇게 손가락의 끝마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류마티스 관절염과의 가장 큰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퇴행성 관절염과 다른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려볼게요. 류마티스 관절염,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현상이 주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면역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죠. 외부에 뭔가 나쁜 물질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그 자가 면역이 내 몸을 공격하는 내 관절의 활막을 공격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손에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과 비슷하게 통증, 부종, 강직, 움직임의 제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손가락에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류머티스 관절염만의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퇴행성 관절염은 제가 이렇게 손가락 끝마디에서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류머티스 관절염은 이 끝마디에는 잘 발생을 하지가 않아요. 이 손가락의 중간마디들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손가락 중간의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이 중간 관절 그리고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관절 중에서도 이 근이부 쪽에 가까운 관절에서 발생을 하고요. 이 손목 부분에서도 류머티스 관절염이 많이 호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 몸 어느 관절에서나 증상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최소한 한 관절 이상은 대칭적으로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한쪽 팔꿈치에 류머티스 관절염 증상이 있으면 반대쪽 팔꿈치도 꼭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또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있는 증상이 좀 류머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우리 몸에 팔꿈치나 손가락, 아킬레스건 등에 이렇게 류머티스 결절이 피하에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분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또한 류머티스 관절염이 심한 분들은 관절염으로 끝나지 않고 심장이나 폐를 침범하기도 하고요. 혈관염 증상으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가 많이 사용해서 관절이 닳아서 아픈 관절염이고요. 류머티스 관절염은 아파서 내 관절을 사용하기 힘든 관절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관절염 어떻게 진단할까요? 병원에 가시면 당연히 엑스레이를 찍어볼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류머티스 관절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검사를 통해서 류머티스 인자나 관련된 항체들이 있는지 내 몸에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피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몇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네. 퇴행성 관절염 혹은 류마티스 관절염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 손가락에 생기는 관절염의 치료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젊었을 때로 돌아가기는, 안 아플 때로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우선 퇴행성 관절염은 통증을 조절해주고요. 그러기 위해서 비스트로이드 소염 진통제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손 사용을 좀 자제시키고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주사치료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류머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일반적인 비스트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외에 저용량의 스테로이드를 많이들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하면 일단 많이들 겁을 먹으세요. 부작용이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체중도 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부작용들을 많이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용량의 저런 부작용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류머티스 관절염이 확인되신 분들은 면역세포들 간의 상호작용을 조절하거나 면역세포의 기능을 좀 조절해주는 약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계속 좋은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통증을 좀 조절하는 수준이었다면 요즘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정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받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손 관절염 어떻게 악화를 예방할까요? 네, 손가락이 좀 쉬어줘야 됩니다. 휴식을 취해야 돼요. 네, 보통 이제 쉬시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서 쉬세요. 예, 컴퓨터 하시고 게임하세요. 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손이 쉬어야 돼요. 그래서 명상이나 하체 운동 같은 걸 좀 해주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한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과로, 스트레스를 좀 피해야 되고요. 술, 담배는 좀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임의로 중단하시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손가락에 잘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손가락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워주세요. 그리고 5초 있다가 천천히 펴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시고 다시 펴주는 네, 이런 운동법으로 손 주변에 근력을 좀 키울 수 있고요. 고무줄은 반대로 손가락을 펼 겁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주시고요. 늘립니다. 마찬가지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모으시고 다시 늘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이러한 스트레칭 방법으로 손 관절염 악화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손가락과 손목에서 자주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과 류머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령입니다. 요즘 고민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사회가 워낙 빠르게 변하고 가치관과 전통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다 보니까 내가 도대체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아가야 될까, 이거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사를 무조건 지냈거든요. 신가도 그렇고 외가도 그렇고 명절 때마다 그리고 기일 때마다 어떤 제사, 차례 이런 걸 다 지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지내거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명절이면 온 가족, 친척이 다 모였습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대부분 가족들이 그러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모이는 집도 많죠. 아예 안 모이는 집도 있고, 아니면은 같이 해외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혼자 자신만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이게 불과 10년, 15년 사이에 일어난 변화거든요. 이렇게 지금은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생활 방식이나 가치들이 불과 10년 또는 짧게는 5년, 3년 만에도 계속 바뀌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중요한 게 온갖 변화 속에서 주변의 남들이 말하는 여러 기준들에 막 휘둘리면서 살아가지 않고 자신만의 기준을 잘 탐색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주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물결에 휩쓸렸다간 아마 내 삶이 남아나지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번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면 나의 기준을 잘 찾아나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참고해서 방법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나다움입니다. 요즘 나답게 사는 건 뭔지 고민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나다움에 대해서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 지금까지 나는 진짜 나에 대해서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고 진짜 나답게 살지도 못했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살았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누가 뭐래도 결국에는 나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나를 찾아가면서 살겠어.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좋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진짜 나를 한번 찾아 나선다라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나답게 산다는 건 무엇일까요? 진짜 나를 찾는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나다움은 철학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나란 무엇일까요? 얼핏 생각하면 나는 너무 명확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내가 생각하는 이 모습, 이 육체, 이 정신이 나죠. 그런데 사실 나의 몸도 계속 변하고 내 정신도 계속 변합니다. 우리 육체는 몇 년 주기로 모든 세포들을 다 교체합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내 몸을 갖고 명확하게, 너무나 명백하게 존재하는 것 같지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나의 세포들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전부 다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 몸은 몇 년 후면 엄밀하게 말해서는 하나도 남아있질 않는다는 거죠. 그저 우리의 관점에서 비슷하게 생겼다 보니까 계속 나는 똑같은 몸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일 뿐이지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의 육체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전부 다 지금의 세포와는 다른 세포로 교체됐을 때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여전히 이전과

똑같은 나일까요? 또한 우리는 살면서 성격이 상당히 많이 변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사람에서는 정말로 쉽게 안 변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우리 안에 정말로 많은 성격적인 부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일정 시간이 흐른 후에 예전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때도 나는 똑같은 나일까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와 그때 나는 생각도 다르게 하고 행동도 다르게 할 텐데 과연 똑같은 인간, 똑같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들은 모두 대답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나답게 사는 게 뭔지 고민하는 건 정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이끌려서 그저 남들이 하라는 대로 무작정 살지는 않겠다라는 아주 주체적이고 건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십니다. 진짜 나라는 게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나는 아직 진짜 나를 찾지 못했지만 열심히 찾다 보면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진짜 나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거든요. 애초에 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활동하는 흐름으로서 있습니다. 지금 숨을 내쉬고 이따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가 배출을 하고 이런 흘러가는 과정이 나입니다. 나는 어딘가에 고정된 채로 딱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나를 붙잡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이미 흘러가 버렸거든요. 그 흘러감이 나이지 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짜 나를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은 금방 조바심을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나는 없거든요. 없는 거를 억지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찾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왜 진짜 내가 안 찾아지지?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 더 나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여러 군데에서 방법을 구하고 그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외출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외출을 해야 하는데 집안에서 핸드폰이 안 보여요. 그러면 조바심이 나잖아요. 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온갖 곳을 헤집어 놓습니다. 그런데 온갖 곳을 찾아봐도 결국엔 핸드폰이 안 찾아진다. 그러면 엄청 조바심이 납니다. 찾아야 할게안 찾아지니까 나는 조바심이죠. 그런데 나와 관련해서 이런 조바심은 불필요한 조바심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진짜 나는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움켜쥐려고 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핸드폰은 분명히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아야 하죠.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조바심을 낼 이유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나은 태도는 나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있고 그걸 발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정해진 나 같은 건 없다. 매 순간 내가 내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들어진 결과물은 딱 고정돼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음에 하는 나의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 다시 또 변화하죠. 이렇게 나를 점차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훨씬 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취미로 도자기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거기에는 사실 내가 어떤 도자기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물론 도예 선생님께 도자기를 배운다면 도예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성은 있겠죠. 아, 이렇게 만드는 게 좋은 도자기입니다.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 생각이죠. 제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처음부터 반드시 따라야 하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도자기의 모습 같은 건 없다는 거죠. 저는 그저 제 고유의

시각으로 저만의 도자기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반드시 정답 같은 나의 모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만의 스타일대로 최종적인 모습을 정해두지 않고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 할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답게 살면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진짜 나로서 살면 남들의 눈치도 안 봐도 되고 자유롭고 나한테 딱 맞고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이건 큰 오해입니다. 사실 나의 길을 가다 보면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때 자신의 앞길에 엄청난 어둠이 놓여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밝은 행복만 겪다가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만큼이나 어마어마한 고통과 슬픔과 좌절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걸 때때로 외면할 수는 있죠. 하지만 정말로 나의 삶이란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어마어마한 어두운 면들을 반드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진정으로 나답게 사는 사람은 마냥 내가 욕망하는 것에만 몰입해서 살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실현할 수는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때그때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내가 원하는 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꿈을 실현할지에만 몰두해서 살면 그때는 정말로 나답게 사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 삶을 진실되게 바라보지는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반드시 수많은 좌절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순전히 나한테 집중할 수만은 없고 오히려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요. 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나를 바라보고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주변의 여러 다른 것들에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다운 삶은 내 영역만 보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얼마나 주변과 연결되어 있는지, 나라는 게 존재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잘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나다운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설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답게 사는 건 어디까지나 나에게 집중하는 삶일 것 같지만 사실 나를 잘 들여다보면 오히려 내 주변 세계와의 연결성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오늘은 나답게 살기 위해선 먼저 진짜 나란 무엇인지 질문을 하고 나를 깊이 들여다보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살펴봤는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항상 변화하는 존재고요. 그리고 나 안에서는 어쩔 수 없는 어두운 면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또한 다른 존재와의 연결도 정말 많이 발견되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일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스스로에 대해서 헛된 욕망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0: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은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경기와 관련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경제 용어들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뭘까요? 더 부유해지고 잘 살기 위해서죠. 이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인데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건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고 또 투자와 고용이 활발해지고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가 늘어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에서 성장 못지않게 복지나 분배도 중요합니다만 사실 이런 건 역시 성장이 멈춰버린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떤 나라, 어떤 정부든 간에 방법론은 좀 달라도 지속적인 성장을 경제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할 첫 번째 키워드는 경제성장률입니다. 경제신문에 쏟아지는 수많은 지표들 중에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 골라라 하면 저는 경제성장률 꼽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률은 금리나 환율 이런 것과는 다르게 그 자체가 재테크에 활용되는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국가 경제의 현재 상황 또 향후의 성장 잠재력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경기 흐름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의 정확한 정의는 실질 GDP가 바로 전 기간보다 몇 퍼센트나 늘었냐 줄었냐를 말합니다. 분기 단위로 발표되고요. 분기를 차곡차곡 합치면 1년 단위로도 볼 수 있겠죠. GDP, 이 국내 총생산이라는 건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가계, 기업, 정부, 모든 경제 주체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다 더한 개념인데요. 그냥 쉽게 말하면 경제 규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률은 분기면 분기, 연간이면 연간, 어느 기간 동안 나라 경제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나타냅니다. 근래 우리나라 성장률 얼마나 되는지 기억하세요? 1980년대만 해도 10% 안팎을 넘나들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1년에 2%, 3% 성장하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 초기의 성장률은 높게 나타나다가 일정 수준의 궤도에 오르면 점차 느려지는데요. 하지만 뭐 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걸 원래 그렇다고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성장률 하락은 경제의 활력이 식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경제는 어떻게든 계속 성장을 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 경제 성장률 통계를 보면 GDP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별로 몇 퍼센트가 늘고 줄었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또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 수출과 수입 같은 항목들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 민간 소비는 내수가 좋은지 아닌지, 또 정부 소비는 정부가 재정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썼는지로 이해하면 됩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에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도 중요한데요.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이 돼 있으니까 경제 상황을 압축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은 최신 통계를 얼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세 번이 나옵니다.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순서로 공개하는데요. 이 속보치는 한 분기 끝나면 28일 안에 뚝딱 나오고 잠정치는 조금 더 정밀하게 집계해서 70일 안에 발표를 합니다. 이 잠정치는 속보치랑 뭐 대부분은 같은데 혹시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게 또 뉴스가 되기도 하고요. 확정치는 한참 뒤에 나오다 보니까 별로 주목은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심이 많잖아요. 국내 외 여러 기관들이 내놓는 성장률 예측치도 참조해 볼 만합니다. 정부나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OECD나 IMF 같은 국제기구들, 또 무디스, S&P, 피치로 대표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 또 민간 투자은행과 연구소 등등이 한국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또 세계 전체의 성장률 전망치를 정기적으로 발표합니다. 만약에 여러 기관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했다면 이거는 뭐 거시경제가 상당히 어두운 상황이니까 심각한 이야기로 다뤄질 수가 있겠죠. 성장률이 잘 나오려면 내수, 투자 뭐 여러 가지가 잘 돼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수출이 잘 되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통계 경상수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한 나라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자급자족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또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회사를 세우기도 하고 현지에 취업해서 돈도 벌고 여행이나 유학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 국경을 넘나드는 이런 경제적인 거래에는 반드시 외화가 오가게 마련인데요. 이런 외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국가 단위에서 가계부 쓰듯이 체계적으로 기록한 게 국제수지표입니다. 이 수지라는 게 수입과 지출입니다.
국제수지는 지금 보시듯이 항목이 워낙 다양해서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국제수지표에서 경상수지, 그리고 경상수지 안에서는 상품수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웬만한 경제뉴스 읽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습니다. 우선 경상수지는 경제적인 상거래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수출과 수입의 결과가 이 경상수지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상품 수지가 가장 중요하냐면, 눈에 보이는 상품들, 그러니까 반도체나 자동차, 선박이나 철강처럼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물건이 여기에다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출이 더 많으면 경상 수지가 플러스, 또 수입이 더 많으면 마이너스인데요. 이 상품 수지의 흐름만 봐도 경상 수지의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본다면 서비스 수지 정도까지,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거래의 결과인데, 여행이 대표적일 겁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오면 플러스, 또 우리가 해외여행 많이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본원소득 수지에는 투자로 얻은 배당이나 이자, 또 일을 해서 받은 임금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요. 이전소득 수지는 아무 대가 없이 주고받는 이런 가족 간의 송금, 무상원조 같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다 보면 경상수지, 상품수지라는 단어 말고 무역수지라는 지표도 자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무역수지는 개념이 훨씬 간단합니다. 그냥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건데요. 관세청의 수출입 현황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경을 드나드는 물품의 통관을 처리하는 곳에 신고된 자료를 봐도 수출입 현황을 쉽게 파악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 상품수지와 무역수지는 물건을 수출입한 결과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비슷한 개념이라 뭐 방향성도 같기는 한데요. 숫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집계 방식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다만 경상수지 계산하려면 되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데 무역수지는 통계가 금방금방 나오는 이 속보성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다뤄집니다. 한 달이 끝나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면 곧바로 지난달 무역수지 얼마였다 하고 나오거든요. 이 품목별로 국가별로 세부적으로 볼 수도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이 어땠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경상수지도 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현황을 보여주는 기본적인 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일하기 싫다 이런 말 습관적으로 많이 하지만 사실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꼭 행복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생계유지의 도구가 아니라 자아실현의 수단이라고도 하니까요. 국가 관점에서도 노동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이런 생산 요소의 하나입니다. 고용률과 실업률을 쉽게 이해하려면 잠깐 인구 통계 관련된 용어 좀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생산 가능 인구, 이건 15살 이상 인구를 뜻하는데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눕니다. 여기서 경제활동이라는 게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거, 그리고 취업하기 위해 구직활동하는 것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나이는 생산 가능 인구에 포함되긴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나 능력은 없는 분들, 전업주부나 은퇴자, 학생 등등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고용지표 얘기로 돌아가서 고용률은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의 비율입니다. 이 15세 이상 인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취업 중인지를 나타내고요.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입니다. 경제활동을 참여하기를 원하지만 취업을 못한 분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명 취준생, 취포자 이런 계층은 실업률에는 들어가질 않습니다. 취업상태도 실업상태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돼서입니다. 그래서 취업난이 너무 심해져서 취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면 실업률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고요. 경기가 회복될 때 일자리 찾는 데 나서는 사람이 다시 늘면 실업률이 올라가는 특이한 현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 고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원칙적으로 전부 고용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다만 경제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실업률은 0%가 나올 수는 없죠. 완전 고용이 실업률 제로는 아니고요. 선진국 정도 되면 통상 2, 3% 정도면 완전 고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잡한 계산식을 굳이 말씀드린 건 한 가지만 봐서는 고용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고용률, 실업률도 봐야겠지만 취업자 수의 증감이랄지 또 어떤 연령대, 어떤 부문에서 취업자가 많이 늘었는지 이런 거를 균형 있게 들여다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좀 여기서 이제 경기를 비유하는 다양한 용어들도 좀 맛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 너무 안 좋아요. 이럴 때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경기라는 단어는 국민 경제의 총체적인 활동 수준을 의미하는데요. 1년마다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경기도 상승과 하강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경기순환이라고 부릅니다. 경기가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하는 과정과 관련돼서 재미난 비유들이 꽤 많은데요. 경기가 침체되는 과정을 착륙하는 비행기에 빗대서 표현한 걸로 소프트 랜딩과 하드 랜딩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 랜딩은 활주로에 부드럽게 내려앉는 연착륙에서 유래했는데요. 급속한 침체나 실업 증가를 야기하지 않고 경제가 서서히 가라앉는 겁니다. 반면 하드 랜딩은 비행기가 부서질 듯이 거칠게 내려앉는 경착륙인데 경기가 콱 내려앉으면 가게나 기업, 정부 모두 충격이 크고 회복하기도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불황을 피할 수가 없다면 하드랜딩보다는 차라리 소프트랜딩이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나빠지던 경기가 반짝 좋아지는 듯 했다가 다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이런 상황은 더블 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찍어 먹는 소스를 디핑 소스라고 하잖아요. 두 번이라는 뜻의 더블, 또 급강하를 의미하는 딥을 합친 말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을 때를 비유하는 용어들도 있습니다. 골디락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전래 동화를 보면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숲속을 헤매다가 곰이 끓여놓고 간 수프 세 그릇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 수프는 너무 뜨거웠고 두 번째 수프는 너무 차가웠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딱 먹기가 좋은 따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적당한 온도의 수프를 이 소녀가 싹싹 비우고 단잠에 빠져들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골디락스는 경기를 이 동화 속의 소녀에 빗대어서 성장률과 물가 모두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면서 견실하게 성장해 가는 최적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경기와 관련된 여러 용어들 알아봤는데요. 우리 경제에도 골디락스나 완전 고용이 좀 얼른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손에 가장 이제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이고요. 우리 팔에서는

가장 흔한 신경질환으로 알려진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손목 터널, 한자로는 수근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손목의 앞쪽에 이렇게 만져보면 두 개의 뼈가 만져져요. 네, 두상골과 주상골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옆으로 가는 인대가 하나 있습니다. 이 두 뼈를 연결해주는 인대인데요. 그래서 횡인대 혹은 가로인대라고 부릅니다. 이 인대와 이 손바닥에 있는 이 뼈 사이에는 우리 아홉 개의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들과 하나의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신경의 이름이 정중신경입니다.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수근관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좁아지거나 그 수근관, 손목 터널 안에 압력이 증가되어서 정중신경이 압박을 받게 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손목 터널의 이 단면을 감소시키는 이 통로가 좁아질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손목 터널 천장을 이루고 있는 이 가로인대가 두꺼워지는 경우가 실제로는 가장 많고요. 그 밖에 손목이 골절되거나 뼈가 제자리에서 빠지는 탈구 증상에 의해서 정중신경이 직접 손상을 받거나 그 손상받은 주변으로 유착이 발생하면서 정중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 그리고 드물게 이 손목 터널 안에 종양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은 어떨까요? 손목이 아프신 경우와 함께 정중신경이 지배하는 이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엄지부터 네 번째 손가락, 특히 엄지나 검지, 이 중지에 손바닥 부위와 손가락 끝 부위가 저리고 특히 이 저림 증상이 밤에 잘 때 좀 심해지는 게 좀 특징입니다. 증상이 아주 심하신 경우라면 이 엄지 쪽으로 가는 이 엄지 두덩근이라 부르는데요. 우리 손바닥에 있는 이 근육이 이렇게 위축돼서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위축된 경우에는 꽤 많이 증상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한 경우에는 손이 타는 듯한 통증, 자결감이라 부르는데요. 타는 듯한 통증이 느껴진다고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잠에서 깨가지고 손목을 막 털면 어느 정도 좀 통증이 가라앉는다. 이런 특징적인 증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이렇게 밤에 자다가 깨다 보면 아무래도 삶의 질이 떨어지고 수면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다른 후유증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찬물에 손을 넣거나 날씨가 추워지면 유난히 손끝이 시려지는 증상, 저림 증상이 악화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감각이 이상해진 부위, 저림감이 느껴지는 부위의 위치와 어느 정도인지 정도를 파악하고 운동 기능, 내 손가락의 운동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악화됐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엄지 두덩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이 엄지 두덩근 무지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근육이 또 약화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엄지손가락과 이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세게 서로 누릅니다. 서로 누르고 나서 이 엄지 쪽에 있는 이 근육을 만져보세요. 네. 근육이 강하게 수축되시는 분들은 탁구공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약간 단단하지만 살짝 들어가는 정도. 그런데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근육이 제대로 수축하지가 않기 때문에 말캉말캉 물렁물렁합니다. 네, 그런 것들로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신경 위치를 직접 자극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손목 터널 속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 손목 신경이 지나가는 이 가운데 자리를 두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두드렸을 때 손가락 끝이
찌릿찌릿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러면 이미 손목터널 증후군이 꽤 많이 진행한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손목 중간을 이렇게 최소 30초 이상 지그시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또 손이 저리다. 그러한 신경 압박 검사를 시행해서도 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자가 진단법으로 가장 유명한 거는 이제 팔렌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손목 터널 자체를 좁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을 기준으로 손목을 90도 이렇게 아래로 꺾습니다. 양쪽을 동시에 이렇게 90도 꺾어서 손등을 서로 맞대게 합니다. 네. 이 자세를 1분 이상 유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분을 못 버티고 손에 저린 증상이 발생을 하셨다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 신경 전달 속도가 어떤지를 보는 근전도 검사를 시행을 하기도 하는데 초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 심하지 않을 때는 정상으로 체크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영상 검사로는 초음파나 MRI를 통해서 정중신경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그 신경 옆에 종양 같은 신경을 압박할 만한 구조물은 있지는 않은지 등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한 좀 증상이 애매할 때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인지 혹은 다른 신경 문제 가장 흔한 건 이제 목 디스크나 협착증이 될 겁니다. 그러한 목 디스크 증상들과 감별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손목을 무리해서 사용해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손의 무리한 사용을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저림 증상이 심할 때는 이러한 보조기나 부목을 이용해서 손목을 고정을 해서 손 사용을 줄여주는 것 역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상이 좀 심할 때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먹어서 신경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 것 역시 좀 효과적이고요. 증상이 좀 심한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로 집어넣어서 신경에 부종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했는데도 손목 터널 증후군 증상이 지속돼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수술 방법은 많이 알려진 건 이렇게 손목 터널 부위를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보이는 게 이제 정중신경인데요. 이 정중신경이 지나가는 이 신경 위에 손목 터널을 덮고 있는 이 가로인대를 잘라주는 게 수술적 치료 방법이 됩니다. 또한 이 신경 옆에 무언가 제거해야 될 종양 같은 병변이 있다면 함께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증상이 심하신 분들, 이 무지구, 엄지 두동근이 이렇게 위축이 이미 발생을 했다거나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이미 심각 단계로 신경이 눌려 있다, 신경 전달 속도가 지연된 분들, 또한 3에서 6개월 이상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수술적 치료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혹은 초기 증상일 때 좀 심각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악화를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 당연히 손 사용을 쉬어주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쉴 때 스마트폰, 태블릿 PC 내려놓으시고요. 예, 컴퓨터 사용, 마우스 사용을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라켓을 쥐는 운동 같은 경우 뭐 골프, 배드민턴, 테니스 이런 운동 같은 경우에도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하체 운동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주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아까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이제 자가 진단할 때 손목을 이렇게 맞댔잖아요. 예, 이건 이제 손목 터널을 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칭 방법은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목 굽힌근을 스트레칭 해줍니다. 쭉 당기는 거예요. 네, 팔꿈치는 꼭 펴신 상태에서 90도 정도 이렇게 당겨주시고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손가락 끝을 내 몸 쪽으로 약간 틀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 자세를 만든 후에 15초 이상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좀 더 어려운 스트레칭 운동 방법은 정중신경활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중신경 자체를 스트레칭하는 운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주먹을 쥡니다. 이때 손목이 꺾이면 좋지 않아요. 손목은 반듯하게 유지를 한 상태에서 주먹을 쥐시고요. 이 엄지는 보통 주먹을 이렇게 쥐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지는 손 옆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먹을 쥡니다. 이 상태로 5초. 5초가 지나면 엄지를 옆에 붙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펴주세요. 이 자세에서도 마찬가지 5초. 그 다음에 내 손목을 이렇게 뒤쪽으로 펴줍니다. 신전 운동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마찬가지 5초를 유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옆으로 펴입니다. 마찬가지 5초 버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회전하면서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게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또 5초를 버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꿈치를 이 상태에서 쭉 펴줍니다. 그러면서 정중신경이 스트레칭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중신경 활주 운동을 할 수 있고요. 바닥이나 벽을 손으로 짚은 후에 엄지손가락을 잡고 뒤쪽으로 가볍게 당겨주는 것도 우리 횡인대, 수평인대를 스트레칭하는 데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팔에서 가장 흔한 신경질환이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 운동법 열심히 하시면서 손저림 없는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유롭게 산다는 건 과연 무엇인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유는 어감이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자유가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유롭게 살면 좋죠. 자유의 기본적인 의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삶이라는 게 참 자유롭지만은 않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자유스러운 면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단 한순간도 100%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생명체로서 늙지 않을 자유가 없습니다. 늙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야, 나는 빨리 어른이 돼서 지금 못하는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은 한 살이라도 덜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죠. 나는 빨리 흰머리가 났으면 좋겠다. 나는 빨리 주름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잖아요. 다들 젊고 건강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몸이 점점 늙어가는 건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죠. 이 자연의 공격, 이 자연의 잔인한 법칙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또한 우리가 생명체로서 지금까지는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과학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고 싶은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생을 마감해야 하죠.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부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자유롭지 않은 면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인 관습에 묶여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하는 생각을 따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뭔가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되풀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자동차를 사니까 나도 사고 싶고,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니까 나도 가고 싶고, 그런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포인트에서 생각해 보면 자유의 의미 자체가 의문에 붙여지게 됩니다. 자유는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뭘 원하는지가 사실은 사회적으로 많이 결정이

돼 있죠. 우리가 돈을 원하는 사회에서 자라면 나도 자연스럽게 돈을 원하는 사람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분명히 원하는 대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자유로운 삶일까요? 나는 그저 사회의 명령에 따라서 분위기에 이끌려서 살았던 게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평소에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어떤 면에선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꼭 염두에 둬야 할 자유를 둘러싼 첫 번째 어려운 점입니다. 자유의 두 번째 어려운 점은 자유가 꼭 행복한 삶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유롭다는 건 그만큼 선택권이 있다는 걸 뜻하기도 합니다. 자유롭지 않은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선택권이 없고 무조건 짜장면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 자유로운 게 아니죠.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선택권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까요? 물론 많은 경우에는 선택권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선택권이 오히려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렇게 제안한다고 해봅시다. 이 눈앞에 버튼을 눌러라. 그럼 당신은 1,000,000원을 받을 것이다. 단 그러면 이 지구에서 당신이 모르는 한 사람이 죽는다. 이런 선택권이 주어졌을 때 이 버튼을 누르는 사람도 있고 안 누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순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권을 얻게 돼서 행복한가요?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 선택권 때문에 짜증난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냥 평화롭게 나의 일상, 나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필요하게 내가 고민해야 될 선택지 하나가 생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선택의 자유는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선택의 자유가 우리를 아주 불행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나 많은 선택권들에 압도당하고 잡아먹히게 될 때입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는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정보화 시대잖아요. 우리에게는 정보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30-4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이렇게까지 정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아는 게 많아졌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삶이 더 좋아졌냐? 그건 아닙니다. 아는 게 많아진 만큼 고민도 더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풍부하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길만 보고 주변 사람들의 말만 듣고 그걸 따라서 살아갔죠. 이건 지금 사회보다 분명히 덜 자유로웠던 겁니다. 선택권이 더 적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뭘 따라야 할지가 너무 혼란스러워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을 따라야 될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따라야 될지, 댓글에서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모습을 따라야 될지, 너무 많은 선택지들이 열려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여행을 가기 전에 이미 정보를 너무 많이 찾아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식당도 좋고 저 식당도 좋고 이 명소도 좋고 저 관광 명소도 좋고 이 숙소도 좋고 저 숙소도 좋고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보통 어떻게 되냐면 그 수많은 가능성 중에서 가장 최적의 선택을 내리려고 엄청나게 고민을 합니다. 몇 날 며칠, 도대체 무슨 숙소에서 묵어야 나의 여행이 가장 좋아질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여행이 될 것 같지만 막상 가보면 여행이 그렇게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에서 정말 최고의 재미는 뜻하지 않게 맞닥뜨리는 순간에서 나오거든요. 사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만 최적으로 딱딱 골라서 하는 여행은 우리한테 진정한 의미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게 없는 여행입니다.

이미 모든 게다 예상한 대로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에펠탑이 최고로 잘 보이는 식당에 가서 멋들어진 식사를 하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기분은 좋겠죠. 하지만 그냥 평범한 정도의 기분 좋은 것 이상으로 뭔가 더 어마어마한 유의미한 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장면을 너무 명확하게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여행에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은 이런 겁니다. 에펠탑을 보러 갔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갑자기 뜻하지 않게 감미로운 음악을 연주한다. 이런 순간인 거죠. 중요한 건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기억에 남는 행복한 순간들은 내가 순전히 100% 자유로운 선택을 했을 때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인간은 항상 불확실한 현재를 마주하는 존재이고 그 불확실함과 부자유스러움 속에서도 순간순간 빛나는 감사한 면모들을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자유는 완전히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규칙에 스스로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다내 맘대로 하고 내 맘대로 선택할 때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내가 따라야만 하는 한계들을 인정한 상태에서 꿋꿋이 살아가는 게 오히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부자유스러운 존재입니다. 또 자유는 그 자체로 행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지금 내가 처한 한정된 조건 속에서 무엇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자유롭지 못할까? 왜 온갖 속박이 나를 올가매고 있을까? 이런 생각에 집중하면서 때로는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면 더더욱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내가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얻게 된다거나 건강이 좋아져서 조금 더 많은 일들을 자유롭게 할수 있게 된다거나 그러면 좋겠죠. 당연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더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목표를 품긴 하되 두 가지 오해를 피하려고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오해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면 진짜로 어마어마하게 자유로워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지금의 나를 속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도 나는 여전히 다른 속박에 매여 있을 겁니다. 내가 모든 속박을 벗어던지는 순간은 인간 삶에서 결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두 번째 오해는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지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착각입니다. 갑자기 자유를 얻게 됐을 때 어마어마하게 불행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신 분들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돈을 탕진하고 원래 있었던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행복의 균형도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없었더라면 적당한 선을 지키고 절제를 지키면서 잘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을 내가 마음이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자유가 주어지니까 욕망이 이곳저곳으로 튀면서 삶이 혼란스러워진 거죠. 우리는 막연하게 큰 자유를 쫓으면서 살기보다는 나를 어쩔 수 없이 올가매는 조건들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그 조건들 속에 소중한 행복의 가능성이 들어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자녀를 기르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해요. 자녀 때문에 사실 자유롭지 못하게 된 순간들이 정말 많죠. 자녀가 없었더라면 더 마음껏 할수 있었을 일들을 자녀 때문에 못한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생이 더 불행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행복을 그 속박 속에서 찾은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이 처한 조건과 한계를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이 행복의 원천이 될 수는 없을지 역발상을 해야 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인간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건 과연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완전히 자유로운 삶은 불가능하고요. 인간은 언제나 한계와 속박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게 항상 불행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순간들은 완전히 자유롭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내 조건들을 잘 들여다볼 때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조건에 매여 있는지에 대해 잘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물가와 금리에 대한 경제 용어들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물가는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참 밀접한 주제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우리 장바구니에 부담이 되고 지갑이 얇아지지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물가 상승률은 국민연금의 수령액, 또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이런 곳들에도 반영될 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노사 임금 협상에서도 중요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물가는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의미합니다. 좀 손에 잡히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 물가라는 개념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통계가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고 수출입 물가지수도 있고 참 다양한데요. 근데 보통 경제뉴스에서 물가 상승률, 물가 이러면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년 전에 비해서 몇 퍼센트나 올랐나 내렸나를 뜻합니다. 이 사실 물가가 욕을 굉장히 많이 먹는 통계 지표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내가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하고 괴리가 크다는 생각해 본 적 많지 않으세요? 통계를 집계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오해가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이 일상적으로 많이 사는 품목의 가격 변동은 전체 물가 상승률에는 부분적으로만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데요. 가계가 많이 구입하는 458개 품목을 선정하고 품목별로 중요도에 따라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산출합니다. 이 조사 대상 품목의 목록을 보면 쌀이나 라면, 뭐 사과, 삼겹살 이런 것부터 전세, 월세, 학원비, 통신비, 대중교통비, 휘발유, 뭐 온갖 친숙한 것들이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바구니에 물건 담듯이 458개 품목을 싹 담아놓고 이걸 사려면 1년 전에는 얼마가 들었는데 지금은 얼마가 드는구나, 몇 퍼센트 올랐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또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가계가 아닌 기업의 관점에서 작성된 물가지수인데요. 조사 대상에 891개 품목이 들어갑니다.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지 않는 원재료나 중간재들도 포함돼서 범위가 더 넓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뛰면 기업들이 제품값을 인상해서 그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생산자 물가는 향후 소비자 물가를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 기능도 합니다. 근데 물가 기사를 읽다 보면 근원 물가라는 단어 항상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농산물과 석유류를 빼고 401개 품목으로 작성한 근원 물가 지수의 변동률을 말하는 건데요. 농산물과 석유류는 계절적인 요인 또 일시적인 외부 충격 때문에 가격이 요동칠 때가 많기 때문에 이 품목들은 빼고 따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원의 사전적인 의미대로 물가의 근본적인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는 이만큼 떨어졌는데 근원 물가는 그만큼은 안 떨어졌다면 아, 아직은 물가가 진짜로 안정됐다고 보기는 힘들 수도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말은 뭐 많이들 아시죠?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인플레,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디플레입니다. 근데 물가가 오르는 거를 달가워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을 텐데요. 그런데 과연 이 물가는 안 오르면 좋은 걸까요? 혹시 물가가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올라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물가의 움직임은 경기와 관련이 깊습니다. 물가는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는 같이 뛰고 하강 국면에서는 함께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선을 넘는 인플레이션, 분명히 경제의 불안 요인이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실질적인 가치가 그만큼 하락하게 되는데요. 소득도 물가 상승률만큼 늘어나주지 않는다면 나는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을 히든 택스, 숨은 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죠. 사람들이 열심히 저축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 같은 거 몰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 의욕은 떨어지고 생산 활동은 위축되면서 건전한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물가가 계속 하락하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상황에선 돈을 당장 쓰는 것보다 그냥 갖고 있는 게 이득이겠죠. 물건값이 더 싸질 텐데 미리 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생각하던 기업들도 땅값, 기계값 더 싸질 걸로 생각하고 계획을 미룰 거고요. 너도나도 씀씀이를 줄이면 시중에는 돈이 잘 돌지 않을 겁니다. 판매가 위축된 기업들은 투자나 고용까지 줄일 수밖에 없고 근로자들 임금은 오르지 않고 실업자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시 가계소득을 떨어뜨려서 소비 침체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디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장기 불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이 더 위험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에서 파생된 다양한 용어들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경기가 팽창할 때 오른다 말씀드렸는데요. 경기가 좋지 않은데 물가만 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기 침체의 스태그네이션, 또 물가 상승의 인플레이션을 합친 말입니다. 이 디플레가 무기력증이라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난치병에 비유되는데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돈을 풀자니 물가를 자극하고 또 돈을 죄자니 경기가 얼어붙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과 별개로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서 통제 불가능 수준으로 오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초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달 물가 상승률이 50%를 넘어서면 여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나라 국민들의 삶은 힘들어지겠죠. 돈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이 화폐를 기반으로 한 물물 거래가 붕괴돼 버리는데 전쟁이나 혁명으로 혼란에 빠졌거나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한 나라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래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뉴스에서 많이 볼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긴 하는데 상승폭은 차츰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5%였다가 4%, 3% 이런 식으로 내려가면 디스인플레이션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상승률이 아예 마이너스일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이제 금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가 뉴스를 보실 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와도 좀 연결지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물가는 적정하게 올라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계 주요국은 경제 성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적인 물가 상승 수준을 뜻하는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해서 공들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유럽 등등의 중앙은행은 모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죠. 모든 지폐나 동전에 한국은행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돈 찍는 거 말고 훨씬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이 미국에는 연준, 페드라고 부르는 중앙은행이 있고요. 유럽에는 ECB, 중국은 인민은행, 일본은 일본은행,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중앙은행은 평범한 개인들은 거래할 일이 전혀 없는 은행이지만 모든 국민의 금융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의 최우선적인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물가가 불안해지면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물가 하나만 보고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경제 성장률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최적의 통화 정책을 찾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0: 됩니다. 중앙은행이 활용하는 통화정책수단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경제뉴스에서 많은 관심을 받는 게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각국 중앙은행이 정하는 정책금리를 말합니다. 중앙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하진 않지만 금융회사들과 자금을 거래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 이 금융시장에 연쇄적으로 파급효과가 생깁니다. 은행들이 급한 돈을 조달하는 단기금리부터 영향을 받고 이것은 다시 채권시장 장단기금리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은행들은 이런 환경을 반영해서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금리, 대출금리 역시 바꾸게 됩니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 투자 심리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용해서 실물경제 전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이런 연결고리가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행동을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기준금리 인하는 시중의 유동성을 푸는 효과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유동성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냥 돈, 현금 이 단어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풀면 돈이 많이 공급돼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쌓아놓고 있을 유인이 줄어듭니다. 굳이 예금을 하기보다 뭐 수익률이 더 높은 다른 투자처를 찾아본다거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한국과 미국이 기준금리를 거의 0%대까지 떨어뜨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돈을 쟁여놓지 말고 쓰라고 유도를 해서 얼어붙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대출금리도 정말 쌌었죠. 빚을 내서 뭔가 다른 데 투자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저금리 환경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물가 상승 압박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 코로나 당시에도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면서 집값이 폭등했던 것처럼 자산 거품을 일으키는 게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언젠가는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럴 때는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하게 되는데요. 시중의 유동성을 조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기준금리는 나라마다 제각각 결정하지만 사실은 온전히 자기 나라 상황만을 근거로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금융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판단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최대 강대국이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하느냐, 이게 다른 나라 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는 그대로인데 한국만 금리를 내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죠.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비중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가면 증시에는 커다란 악재가 됩니다.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해보면 기준금리 변동은 환율에도 영향을 줍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떠나겠죠. 이러면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원화 가치 하락은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품 가격이 비싸져서 국내 물가를 밀어올리고 또 무역 적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외 물가나 금리 뉴스에까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금리를 정하는 회의는 일정이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영국 등등 1년에 8번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와 관련된 다른 용어들도 참 많은데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준금리를 보통 0.25%포인트 단위로 조정하는데요. 이게 아기 걸음 같다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이게 표준인데 경제 환경이 급변할 땐 이런 관행도 깨집니다.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를 확 올리면 걸음걸이가 크다고 해서 빅스텝이라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 세게 단숨에 0.75%포인트를 올려버리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0.5%포인트 확 내려버리는 것도 가능한데요. 평소보다 크게 잘라낸다. 그래서 빅컷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언제 돈줄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언제 돈줄을 조여서 물가를 잡느냐. 이 타이밍을 잡는 것이 사실 전문가들한테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또 경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런 근거들을 찬찬히 들어보시면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손가락 질환 세 번째 시간으로 손가락 힘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굉장히 창의적인 일도 할 수 있고요. 반복적인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손가락을 잘 움직여주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손가락 힘줄입니다. 우리 손가락과 손목을 이렇게 구부려주는 걸 우리가 이제 굴곡근, 굽힘근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힘줄들은 우리 팔꿈치의 안쪽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목과 손가락을 펴주는 힘줄, 신전건, 뭐 편근이라 부르는데요. 이 펴는 힘줄들은 이 팔꿈치의 바깥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우리가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의 가장 흔한 질병은 방아쇠 수지증이고요. 신전건, 손가락을 펴는 힘줄의 가장 흔한 병은 득헤르뱅 병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손가락 굽힘 힘줄에 발생하는 문제, 방아쇠 수지증입니다. 우리 손바닥 쪽에 위치한 구조를 보면 이렇게 손가락 힘줄이 있어요. 이 손가락 힘줄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이 움직여지는 건데 그냥 움직이면 손가락을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손가락 힘줄과 뼈가 이렇게 딱 묶여 있을 수 있도록 활차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부터 새끼손가락까지의 손가락에는 다섯 개의 활차가 있게 되고요. 엄지손가락은 보면 한 마디가 짧아요. 그래서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손바닥 쪽에 가장 가까운 활차를 A1 활차라고 부릅니다. 이 활차가 손가락 힘줄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이 활차 구조물이 두꺼워져서 그 활차 아래를 지나가는 힘줄이 두꺼워진 통로를 쉽게 통과를 못해요. 힘겹게 통과하는 증상, 그것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을 방아쇠 수지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이 이 아픈 부위, A1 활차 아래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지고요.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의 원인은 사실 특별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손을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 을 가지신 분들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당뇨나 통풍,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염증성 질환, 그리고 손바닥에 결절종이 있는 분들 역시 방아쇠 수지증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여성분들은 노화나 여성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이 방아쇠 수지증이 좀 발생을 많이 해서요. 74% 정도가 여성 환자분일 정도로 여성분들에게 방아쇠 수지증은 좀 흔한 질환입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은 전형적인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A1 활차 부위에 마찰이 일어나면서 아파요. 그리고 누르면 압통, 누르면 아픕니다. 그리고 방아쇠 현상이 일어날 때 딸깍거리는 소리가 나시기도 하고요. 좀 심하게 붓거나 안에 결절종이 동반된 분들은 이렇게 무언가 만져집니다. 아주 두꺼워져서 이게 만져지는 분들도 있고 아주 증상이 심한 분들은 아예 힘줄이 안 펴지거나 구부러지지 않고 이렇게 걸리든 잠기는 증상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진단을 할 때는 이러한 방아쇠 수지증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뭐 초음파 같은 영상검사로 힘줄 부종이나 주변의 염증을 확인하면 방아쇠 수지증으로 확진을 하게 됩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비수술적 치료로 많이들 좋아집니다. 주로 손을 따뜻하게 해준 온찜질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좀 염증이 심해요. 열감이 느껴져요. 할 때는 짧게 차갑게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을 먹는다면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바르는 소염 진통제 크림도 많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잘 알려진 대로 전신 부작용을 포함해서 주사 맞은 부위에 감염이 되거나 피부가 탈색되거나 심한 경우 주사가 잘못 들어간 경우 힘줄이 파열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용에는 주의를 요합니다. 이 방아쇠 수지증 증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혹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스트레칭 운동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아쇠 수지증은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스트레칭과 동일합니다. 팔꿈치와 손목을 이렇게 펴준 상태에서 이렇게 15초 이상 유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방아쇠 수지증이 발생한 힘줄을 주변을 마사지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손바닥에 이 활차 부위는 직접 누르면 아프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가볍게 눌러주시는 주변 마사지를 하시는 건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팔을 편 상태에서 이 손가락을 구부려주는 힘줄의 출발점, 네, 출발점 내측 상과라고 부릅니다. 이 내측, 팔꿈치의 내측 상과에서부터 손 바닥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그시 눌러주는 근육 마사지 역시 방아쇠 수지증을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는 반대로 손가락을 펴는 힘줄에서 발생하는 건초염, 힘줄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신전거는 이 팔꿈치 바깥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손등 쪽으로 갑니다. 이 중에 이 손등을 지나갈 때 이 신전건 부위가 6개의 구획으로 나눠져요. 그 6개 구획 중에서 첫 번째 구획, 특히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펴주는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그 곳에 발생한 힘줄염을 득퀘르뱅 병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 이 득퀘르뱅 역시 30에서 50대 여성 환자분들에게 좀 흔한 편입니다. 또한 직업적으로는 엄지손가락 사용이 많으신 분들, 뭐 이렇게 드라이버를 조이는 이런 손목을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신다든지 뭔가 디자인, 뭐 가이즈를 많이 하시는 뭐 미용사분들, 네, 과손을 관리하시는 분들, 또 뭐 식당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요리를 하신다거나 설거지를 하실 때 이럴 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설거지 하실 때 이렇게 뭔가 그릇을 한 손으로 꽉 잡고 반대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게 되잖아요. 이 잡을 때 이 힘줄을 많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주부분들이 또 많이 호소하는 질환이 바로 이 득퀘르뱅 병입니다. 이 득퀘르뱅은 좀 특징적인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핑켈스테인 검사라고 부르는데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가볍게 말아줍니다.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릴 때 갑자기 이 손목 끝, 엄지손가락 쪽에서 찌릿하는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증상이 있으시다면 사실 거의 득퀘르뱅 진단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그 주변에 대해서 뭐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이제 보통 확진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득퀘르뱅병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예, 우선은 비수술 치료를 시작을 합니다. 당연히 엄지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그러한 자세를 좀 피해야 되고요. 그래서 손에 휴식기를 줘야 됩니다. 그리고 증상이 좀 심하다 혹은 이렇게 매일 어쩔 수 없이 손을 쓰는 일을 하셔야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조기를 활용해서 손 사용을 줄여주시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그리고 증상이 아주 염증 반응이 심한 경우에는 국소스테로이드 주사가 도움은 되기도 하지만 방아쇠 수지증과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는 굉장히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득퀘르뱅의 반복적인 주사 요법은 그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의 조직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2회 이상은 저는 시행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회 이상 주사 요법을 했는데도 이제 증상이 지속되거나 할 때는 마찬가지 힘줄이 지나가는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획을 지나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구획의 통로를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득퀘르뱅 스트레칭은 방아쇠 증가는 반대로 이루어집니다.

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펴는 힘줄을 스트레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손을 마찬가지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이번에는 손등이 앞으로 향하도록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15초 유지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듣게르뱅 자가진단법으로 핑켈스테인 검사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운동 자체가 사실은 그 스트레칭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검사한 상태에서 내가 좀 견딜 수 있는 데까지 지그시, 예, 손목을 이렇게 새끼손가락 쪽으로 꺾어주면서 신전거니 스트레칭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손가락에서 많이 발생하는 힘줄염, 방아쇠 수지증과 득케르벤 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 하면서 손가락 힘줄염 없는 건강한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령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과거의 아픔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은 다 현재에서 일어납니다. 바늘에 찔리면 아프고 소화가 안 되면 고통스럽죠. 이 고통은 다 지금 생생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고통이 지금 일어난다고 해서 고통의 원인도 항상 현재 안에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은 과거로부터 찾아옵니다. 지금 소화가 잘 안 되는 건 지금까지 소화기관을 잘 관리하지 못했거나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과거의 일 때문이죠. 마음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 때 그저 지금의 감정 상태나 건강 상태가 문제일 때도 있지만 과거에 입은 상처가 곪다가 지금 터진 것일 때도 정말 많습니다. 누구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사실 저는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건실하고 자신만만해 보이는 편이에요. 공부도 잘하는 편이었고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서는 일도 많고요. 책을 여러 권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은 주로 제가 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제 길을 그냥 잘 걸어가고 있을 거라고 짐작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정말로 편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힘든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는 그 사람 자신이 아니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에게 그렇듯이 제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받은 상처부터 성인이 되고 나서 받은 상처까지 평생에 걸쳐서 제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철학을 전공하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계속 철학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마음의 괴로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렇게 마음의 아픔을 품고 살아가듯이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다 각자 자신만의 상처를 품고 계실 겁니다. 그 상처 중에는 그냥 저절로 내 안에서 생겨나는 상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잘 건강한 습관을 지키면서 살아가도 병에 걸리듯이 마음의 상처도 내 안에서 그냥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건 남이 나에게 준 상처죠. 남한테 받은 큰 상처는 정말 두고두고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과거가 나를 괴롭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상처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소설책 이야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깊은 철학적인 생각을 소설에 녹여내기로 유명한 세계적인 문학가 밀란 쿤데라는 농담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가벼운 농담이 우리 삶에 얼마나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소설인데요. 체코가 배경인 이 소설의 주인공은 루드비크라는 이름의 남성입니다. 루드비크는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아주 똑똑한 아이였고요. 좋은 대학에 가서 그곳에서도 수재로서 아주 잘 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체코는 공산정권 치하였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공산주의 교육을 아주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드비크는 공산주의에 별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좀 시큰둥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드비크는

루드비크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학생이 방학 때 공산당 교육을 받으러 멀리 간다는 거예요. 루드비크는 이 말을 듣고 되게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학생과 함께 방학 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서로에 대한 마음도 키우고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여학생이 멀리 가니까 짜증이 났는데 그래도 이제 멀리서 편지 교환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편지에 그 여학생이 지금 여기서 공산당 교육받는 게 너무 재밌어. 이렇게 쓴 거예요. 그걸 보고 루드비크는 더 열이 받아요. 그래서 편지에 농담조로 공산주의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적습니다. 되게 사소한 농담조에 장난스러운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 여학생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루드비크는 결국에는 재판을 거쳐서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원래 공부를 아주 잘하는 수재였는데 학교에서 쫓겨난 이후로는 그 꼬리표가 붙어서 사회에서 아무런 대접을 받지 못하고 아무런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점점점점 삶이 힘든 시간으로 빠져들면서 결국에는 강제 수용소 같은 곳에 갇혀서 광물을 캐는 아주 험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유롭게 그곳에서 나오지도 못하는 곳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 보내게 돼요. 이런 루드비크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한탄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퇴학시키는 데 가장 앞장섰던 공산당 간부 학생을 증오하는 마음을 평생 품고 살았습니다. 저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그런 식으로 상처 입은 마음, 그리고 복수심을 품고 살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정말 많이 흘러서 우연히 그 간부 학생에게 복수할 기회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루드비크는 복수 계획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실행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학생을 만나게 돼서 마지막에 하나만 딱 하면은 복수를 완성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그 학생을 마주하니까 예전이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너무 착한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공산당 이름으로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앞장섰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공산당의 잘못을 깨닫고 공산당에 의해서 억울하게 피해 입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루드비크는 엄청난 허망함을 느낍니다.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아, 나는 지금까지 헛된 환상을 쫓고 있었구나. 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그 사람은 이미 과거의 그 사람이 아니구나. 그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나는 계속 그 사람의 과거 모습을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구나. 물론 여전히 그 사람이 나빴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의 그 나쁜 모습, 그리고 그 모습에 의해서 상처받았던 것은 나의 과거의 사건이었구나. 사실 나한테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자유가 있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나에게 누가 어떤 상처를 줬든 그 사람은 과거 속에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겠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정확한 모습은 오직 과거에만 있습니다. 그 사람을 현재 속으로 자꾸 불러오는 건 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자꾸만 내 마음속으로 불러내면서 나 스스로 상처를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속으로 찾아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악랄한 사람일 수도 있고, 많이 변화해서 지금은 착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중 어떤 경우든 지금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건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나의 기억입니다. 나의 기억을 통제할 수 있다면 나는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나에게 상처를 준그 과거의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고 아무런 대응도 안한채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과거에 나에게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올바른 처벌을 받아야 하죠. 하지만 처벌을 내리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마음을 품는지는 별개의 일입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와 별개로 나는 과거의 그 사람은 더 이상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과거의 그 사람은 이미 그 과거를 지나서 현재로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 또한 과거를 떠나서 현재의 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은 물론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과거를 없는 것으로 만들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과 과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지금 내 앞에 놓인 선택이나 순간을 마주했을 때 과거가 거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가 그 현재를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언제나 과거와 다른 길로 나아갈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에 완전히 달라지기는 어렵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과거와 다른 선택들을 내리기 시작하면 그게 쌓여서 또 다른 과거가 되어가면서 나의 현재를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 나갑니다. 과거에 대한 나의 현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우리의 기억은 과거 사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억은 지금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언어를 통해서 과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실질적인 기억은 상당히 많이 바뀌는데요.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괴롭힐 때 많은 경우는 순수하게 과거의 사건 그 자체가 우리를 괴롭힌다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그 사건에 부여해왔던 언어 표현이 일종의 족쇄처럼 작용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건의 아픔을 키웁니다.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 나는 그때 엄청난 상처를 받았어. 이런 식의 언어 표현을 부여하면서 내가 아팠다는 것을 하나의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번 똑같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일을 떠올리면 그 일은 언제나 똑같이 아픈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결국 힘든 건 나 자신이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과거의 사건에 의식적으로 다른 언어 표현을 부여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처받았다를 깨달음을 얻었다로 바꿀 수도 있고요. 고통스럽다를 견뎌냈다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이고 수동적인 표현들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과거의 기억은 나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상처가 단번에 없어지진 않지만 적어도 내 마음에 약간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전환은 시간이 길게 흐르다 보면 점점 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약간의 언어 전환을 통해 과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는 게 처음에는 아주 미약한 차이만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한 번 그렇게 전환된 생각은 나의 긴 삶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의 기억은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전환의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과거는 과거로서 남아있을 뿐 결코 현재를 완전히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따라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나갑니다. 과거에 대한 나의 의식을 바꾸는 아주 좋은 방법은 언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번 똑같은 언어를 통해 과거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 의미의 가치기보다는 색다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생각의 전환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0: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1: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0: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라는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0: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1: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꼭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0: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1: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0: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1: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경제신문 기자 임현우입니다. 오늘은 대출과 관련된 경제 용어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이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가계부채가 계속 불어나서 1,900조 원 넘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빚 자체가 꼭 나쁜 거는 아닙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자산도 늘고 부채도 늘고 이렇게 동시에 증가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요. 문제는 감당할 수가 있느냐죠.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를 때가 문제가 됩니다. 무리한 빚은 안 내는 게 당연히 최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좀 생기기도 하죠. 또 적당한 이자를 지불하고 돈을 융통하는 게 효율적일 때도 있어서 일부러 대출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출을 결국 현명하게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러려면 꼭 알아둬야 하는 개념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은행 가서 대출받을 때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뭐 돈이 급할 때는 직원이 컴퓨터 두드려서 몇 퍼센트입니다 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라는 것을 더하고 여기서 우대금리를 빼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실제 받아보는 대출금리가 됩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 기준으로 삼는 기준금리라는 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여러 방식의 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대표적인 걸로 코픽스, 금융채 금리 한 두 가지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은행에서 이 둘 중에 고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긴 한데 뭘 골라야 되나 좀 난감해지기도 하죠. 차이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코픽스라는 것은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8개 대형 은행이 예금과 적금부터 금융채, 양도성 예금증서 등등까지 여러 방식으로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오는 평균적인 비용을 가중해서 계산한 것인데 한 달에 한 번 발표가 됩니다. 코픽스를 구성하는 여러 항목 중에서 예적금 비중이 가장 큰데요. 그래서 은행들이 예금금리, 적금금리를 계속 올리는 시기에는 저축하시는 분들은 기분이 좋겠지만 대출을 앞두고 있는 분들한테는 사실 좋은 뉴스는 아닙니다. 나중에 코픽스도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융채 금리는 은행이 찍어낸 채권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채권 시장의 금리 상황과도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요. 코픽스와 다르게 매일매일 변합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나서 가산금리 더하고 우대금리를 빼게 되는데요. 가산금리는 은행이 운영 비용이나 이런 대출 상환의 리스크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알아서 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대금리는 고객의 신용도나 거래 실적 같은 것들 봐서 이제 약간씩 할인을 해주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여러 군데 발품, 손품 팔면서

그래서 조건을 좀 비교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또이 금리의 유형 중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 중에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정금리는 처음 대출 받을 때 결정된 금리가 만기까지, 끝까지 고정이 되는 건데, 시장 금리는 상승하는 시기일 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 변동금리는 일정 주기, 한 3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12개월도 있고, 다양하기는 한데, 이 기간에 한 번씩 시장 상황을 반영해서 금리가 다시 산정됩니다. 시장 금리가 떨어지는 국면이라면 이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조금 높게 매겨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로 못을 박아놓으면 나중에 시중금리가 올라도 이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미리 얹어놓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자 미래 금리 수준에 대한 예측이랄지 또 돈을 얼마나 이용하다가 갚아버릴 건지 이런 일정들을 감안해서 좀 꼼꼼하게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집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시면 혼합형이라는 것도 보실 수 있는데요. 혼합형은 보통 5년 정도, 일정 기간 동안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변동금리로 바뀌는 형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집과 관련된 겁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데요. 그래서 이 대출을 어떻게 잡는가는 부동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거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출 규제 때 단골로 나오는 삼총사, LTV, DTI, DS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TV, 담보 인정 비율과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최대한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숫자입니다. 이 LTV라는 건 집값 대비 얼마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는가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가 10억 원짜리인 집을 사려고 하는데 LTV는 70%로 정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집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최대 7억 원인 겁니다. DTI는 나의 소득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얼마까지 쓸수 있도록 해줄 거냐, 이 의미입니다. 가령 제 연봉이 1억 원인데 DTI는 60%로 정해져 있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은행에서는 아무리 한도를 많이 내줘도 제가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돈이 1년에 6천만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한도를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 LTV, DTI의 상한선을 높이면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려다가 좋은 집, 비싼 집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LTV, DTI를 낮추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죠. 무리하게 대출을 못 받게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런 규제 장치들이 운영되고 있어도 영끌에서 집 사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몇년 전에 추가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겁니다. DSR의 기본적인 개념은 DTI와 같습니다. 연소득 중에 얼마를 빚 갚는 데 쓰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요. DTI와 다른 점은 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계산할 때 주택담보대출 말고 모든 금융부채를 다 반영한다는 겁니다. DTI는 애초에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춘 지표여서 다른 대출은 중요하게 별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계산을 했는데요. DSR을 계산할 때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카드론, 자동차 할부, 뭐 이런 것들까지 원금 이자 전부 다 반영합니다. 모든 유형의 금융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DSR 규제라는 게 생기고 나서는 주담대 받고 나서 마통까지 뚫고 이렇게 싹싹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예전처럼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넘게 되면 은행에서 DSR 40%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금융권으로 가면은 약간 헐겁기는 한데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LTV 맞추고, DTI 맞추고, DSR까지 충족을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감안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요. 변동금리로 대출받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좀 못하게 하려고 추가한 규제입니다. DSR을 계산할 때 변동금리 대출이면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수수료나 권리, 제도적인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 살펴볼 텐데요. 돈을 빌린 소비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을 미리 갚으려고 할때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 벌금입니다.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한테 받은 예금을 대출로 굴리고 또 여기서 이자를 벌어서 예금 이자를 지급하는데 대출받은 사람들이 예상보다 빨리 갚아버리면 금융회사들로서는 자금 운용의 계획이 흐트러진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은행들은 신용대출, 담보대출 같은 것들을

0: 저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대출이 필요할 때 여러 금융회사에 바쁘게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고 최저금리를 찾아내시는 똑똑한 소비자들이 많아졌는데요. 하지만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중간에 신용 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달라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데 이게 바로 금리 인하 요구권입니다. 취업이나 승진, 또 재산이 늘었다거나 신용 등급이 상승했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용 상태가 좋아졌으면 대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1금융권, 2금융권 모두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신청한다고 금융사가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가 신용도와 관계없이 결정되는 대출 상품이거나 신용도가 오르긴 올랐지만 금리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할 정도로 미미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거절당한다고 해도 불이익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대출 받아뒀다면 이거 혹시 활용할 수 있는지 틈틈이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에는 창구까지 안 가도 PC나 스마트폰으로도 금리나 요구 다 신청하실 수 있거든요. 한 번씩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정 최고 금리입니다. 대출로 폭리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법으로 금리의 상한선을 정해둔 건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20% 적용되고 있습니다. 은행이든 저축은행이든 대부업체든 심지어 지인들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든 간에 대출금리가 연 2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고요. 이미 지급했더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정부가 시장의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가격 통제라는 점에서 좀 풍선 효과 같은 이런 소지를 일정 부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운영하는 이유는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살인적인 고금리, 이런 피해를 대부분이 좀 신용도가 가장 낮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몇 마디 좀더 보태 보자면, 혹시 대출을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처음 받으실 때 급하다고, 그냥 간편하다고, 2금융권에 가서 덥석 빌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고금리 대출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나중에 신용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1금융권부터 한번 좀 확인해 보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고,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 대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살때 은행 가서 받을 수도 있지만 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 같은 거 받으시면 금리가 더 싸거든요. 전세금 마련할 때는 버팀목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저신용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햇살론이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이런 우대 대출들도 많습니다.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정형외과 전문의 박정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시는 질병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겨울철이 되면 특히 이 질환의 환자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이렇게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 시기에 이런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손목골절입니다. 요즘은 또 스포츠를 즐기는 인구들이 늘면서 또 운동하면서 많이 다치시기도 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서 많이 다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손에 어느 뼈나 부러질 수 있지만 특히 우리가 손목골절이라고 하면 이 전완부에 있는 요골 그리고 척골의 골절을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들은 이 요골이 많이 부러지고요. 요골과 함께 척골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넘어지면서 팔을 짚으면서 넘어져서 체중이 실리면서 부러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일단 부러지면 당연히 아픕니다. 그리고 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골절 부위에서 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주변에 연부 조직이 함께 다치면서 피가 나니까 출혈이 퍼지면서 피부에 멍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골절되면서 손이 이렇게 꺾이거나 이렇게 뒤로 제쳐져서 변형이 와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심한 경우에는 손목을 지나가는 신경을 손상시켜서 손끝이 저리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고 손가락 운동이 잘안 돼서 병원을 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이 손목골절의 원인은 당연히 넘어져서 다치는 거고요. 뼈가 약해져 있을수록 더잘 다칩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완경기 여성에게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손을 짚고 넘어

지는 순간에 체중의 최대 10배까지 하중이 손목에 실리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걸 못 버티면 손목이 부러지는 겁니다. 스키나 스노우보드, 인라인 같은 스포츠 활동으로도 부러지고요. 교통사고 환자분들 걸어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넘어지면서 손이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손을 짚으면서 손목이 부러지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골다공증성 골절의 하나이고요. 보통 이제 골다공증성 골절이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좀 골절이 좀 다르는데 50대, 60대에는 손목 골절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이 손목 골절이 의심되면 당연히 병원에 가서 처음 시행하는 검사는 엑스레이가 됩니다. 엑스레이로 사실 대부분 골절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골절에 더 정확한 골반이 어떻게 부러졌는지 확인을 하거나 엑스레이상 좀 골절인지 애매해요. 실금만 간것 같아요. 정확하게 골절 여부를 확인할 때는 보통 CT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면이 얼마나 부서졌는지, 몇 조각으로 부서졌는지, 만약 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수술할 건지 계획을 보통 CT를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뼈의 골절만이 아니라 주변에 연부조직 손상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기 위해서는 MRI 검사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목 골절의 치료는 대부분 부러져서 골편의 전이 어긋남이 심하지 않거나 뼈에 금만 간 정도라면, 그래서 관절면에 손상이 없다고 확인이 됐으면 보통 이러한 기부술을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주 정도, 뼈가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8주 정도 기부술 유지를 하게 되면서 뼈가 좀 붓기를 엑스레이로 확인하고 그 다음에 풀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관절면이 손상됐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이 앞으로 올것 같아요. 혹은 골편이 너무 많이 틀어져서 뭐 주변의 신경이나 근육을 손상시키고 뭔가 후유증이 남을 것 같아요. 손목에 변형이 와서 손목의 움직임이 나중에 잘안될것 같아요. 이런 게 예상될 때는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수술적 치료는 보통 부러진 골편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이러한 금속판을 대서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수술적 치료 방법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골이 부러진 다음에 요골이 이렇게 주저앉게 되면 상대적으로 척골이 길어요. 그래서 이 척골이 손목뼈와 부딪히면서 손목 통증을 유발하는 척골 충돌 증후군이라는 병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골이 부러졌을 때는 이 엄지손가락 쪽이 아프다가 시간이 지나서는 오히려 반대쪽 새끼손가락 쪽이 아프다고 병원을 오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런 손목 골절, 사실 예방을 하는 게더 좋겠죠. 안 부러지는 게더 좋습니다. 부러지지 않으려면 예방 방법은 간단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되고, 내 뼈가 혹시 넘어졌을 때 튼튼해서 골절이 일어나지 않고 버텨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의 상태, 뼈의 강도를 잘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골절이 더잘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골다공증의 정확한 정의는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는 골격계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뼈는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리모델링, 변화합니다. 파골세포라는 세포가 뼈를 녹고 흡수시킨 다음에 조골세포가 뼈를 새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0년 주기로 우리 온몸의 뼈가 한번다 교체된다 할 정도로 뼈는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파괴되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한 여성분들일수록 파골세포에 의해서 뼈가 녹고 흡수되는 과정은 빨라져요. 반대로 뼈를 만들어주는 조골세포는 상대적으로 그 속도가 느려지게 되면서 뼈가 약해지게 됩니다. 무서운 건 골다공증은 고혈압처럼 임상적 증상이나 합병증, 골절이죠. 골절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 골다공증 환자다,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는 별명이 있어요. 조용한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이 골다공증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체구가 좀 적고 근육량이나 절대 골량,

양 자체가 남성분들보다 부족합니다. 그리고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뼈에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마른 체형을 가지신 분들은 뼈가 좀 약한 경우가 많은데 여성분들은 다이어트 등으로 좀 많이 체중이 좀 적게 나가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성분들보다 골다공증에 좀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뼈의 칼슘 흡수를 도와서 뼈를 좀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왕경이 되고 갱년기가 시작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왕경 후에 첫 5년간이 여성분들의 일생에서 뼈의 소실이 가장 많은 시기로 알려져 있어서 특히 이 시기에 골다공증을 잘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여성분들은 겪게 되기 때문에 그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움직임은 줄어들고 체중은 늘지만 근육은 자꾸 빠져요. 그리고 호르몬 변화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 골 소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꼭 기울이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이 있으면 골절에 좀 취약하게 되고요. 특히 골다공증성 골절로 많이 알려진 건 손목, 척추, 그리고 고관절입니다. 아마 고관절 골절에 대해서는 좀 무서운 이야기를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퇴골이 골절되면 1년 내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 남성은 골절이 한번 발생을 하면,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에 10명 중에 3명에서 4명 정도가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퇴골이 부러지면 또 누워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합병증들이 발생을 해요. 몸에 피떡, 혈전이 잘 발생을 하게 되고 각종 장기들이 기능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계속 누워 있으면서 욕창이나 폐렴 같은 합병증들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사망 확률이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관리가 잘안 되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다공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척추 골절은 한번 발생을 하면 5명 중에 1명에서는 1년 내에 다른 척추가 또 부러지는 경우가 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만큼 골다공증성 골절은 한번 어느 한 부위가 부러지면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쭉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절 예방, 골다공증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치료는 보통 제가 이제 집에서 하는 치료,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치료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집에서 내가 할수 있는 치료는 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칼슘 섭취를 좀 늘리셔야 되고요. 비타민 D를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체중 부하 운동을 해 주시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력을 강화해 주셔야 되고 술, 담배는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근육이 좀잘 생성될 수 있도록 단백질 섭취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하는 치료로는 파골세포를 억제하거나 조골세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약이나 주사 치료를 시행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약물도 많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서 주의해야 될게 내가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이제 어지럼증을 만약에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드시고 있다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넘어져서 골절이 발생하는 곳이 바로 집입니다. 집에서 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걸으면서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뭐 전기줄이나 이런 것들, 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관심이 필요하고요. 내가 뭔가 밟아서 미끄러질 수 있는 뭐 발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바닥에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볼수 있도록 실내 조명도 좀 밝게 해주시고 또 계단에서도 많이 넘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계단에 난간 같은 걸 설치해서 난간을 붙잡고 움직여서 넘어지는 것을 꼭 예방하셔야 합니다. 저는 평소에 환자분들에게 사람은 자신만의 뼈 은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젊어서부터 저축도 열심히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며 노후를 준비하듯이 뼈도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골다공증이나 골절 없는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겠지 방심하지 마시고 뼈 건강 꼭 신경 써 주시고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저는 철학자 이충영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타인의 시선 때문에 신경 쓰이고 힘들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어도 주변 사람들이 그걸 가로막을 때가 많잖아요. 때로 따가운 눈치를 주는 사람들도 있고, 은근히 압박을 주면서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사회 전체가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시선을 보내면서 나를 통제하고 있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영향을 받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 아무런 눈치도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살아간다면 나는 아마 무절제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적당히 남들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게 조화로운 삶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 과해지면 나의 자아가 위협받게 되죠. 나를 위해서 산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타인의 시선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한 초등학생 아이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이는 아빠로부터 심각한 학대를 받습니다. 아이가 좀 평균적인 사내 아이 같지가 않고 약간 독특하거든요. 근데 아빠는 그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아이한테 너는 돼지의 뇌를 가졌다, 이렇게 폭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 받아들여 버립니다. 나는 돼지의 뇌를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기소침해하고 아빠의 폭력에 계속 저항하지 못하고 시달립니다. 나는 돼지의 뇌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벌을 받아야 하는 거야 하고 말이죠.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특징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비추는 거울 같습니다. 어른들이 너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정말로 자기가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는 나쁜 아이야 라고 말을 하면 정말로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한테는 저항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런 특성은 인간이라는 생명체의 특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 아이들은 다른 어떤 동물 새끼들보다도 모방의 본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인간 아이들은 일단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다 따라하고 봐요. 특히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아주 잘 따라합니다. 그렇게 따라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다른 동물들은 따라해보면서 배우는 것보다 원래 타고난 본성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반면 인간 아이들은 자기가 타고난 본성이 있어도 그것 이상으로 남들을 따라해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의 방식들을 학습합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죠.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인간 아이는 되게 연약하잖아요. 소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보면 새끼가 태어나서 좀만 지나면 바로 걸어다니거든요. 근데 인간은 한참 동안 누워있고 청소년 이상이 될 때까지 아주 지극히 보살펴줘야 하죠. 이렇게 인간이 어렸을 때 연약한 이유는 그만큼 남들을 따라하면서 학습하는 시간이 길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런 생물학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타인의 시선에 아주 취약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걸러내지 않고 다 흡수하는 거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부당한 취급에 저항하는 능력이 아직 확립이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른은 아이와 다릅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비판의 능력이 없지만 어른들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능력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활용해야 합니다. 주변에서 불필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말들을 하거나 과도하게 눈치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판의식을 갖고 저항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할 수 없지만 어른은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죠. 자신이 이 능력을 가졌다는 걸 깨닫고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는 남눈치를 많이 보는 사회라고 흔히 평가됩니다. 개인주의 사회와 집단주의 사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데요.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든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반면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각 사람들이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신경 쓰고 참견하죠. 한국은 아무래도 집단주의가 강한 사회다 보니까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혼식은 어떻게 할까? 아이는 몇 명을 낳을까? 어떤 집에 살아야 되나? 자식들 직업은 뭘 시켜야 되나? 이런 아주 사적인 일들에 대해서도 다 서로 눈치를 주면서 남들의 틀 안에서 고민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집단주의 나름의 장점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남 시선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걸 똑같이 하느라 돈을 많이 쓴다든지, 막상 내가 하고 싶은 건 못한다든지, 그러면서 아무래도 마음이 힘들어하게 되죠.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른이란 비판 능력을 갖춘 존재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건 아이의 모습이고, 어른으로 성장한 우리는 남들의 생각에 저항하는 능력을 반드시 발휘해야 합니다. 철학자 시몬드 보부아르는 인간의 정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신적으로 존재한다는 건 나와 다른 것들을 구별하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단지 그냥 살아 숨쉬면서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라는 의식을 갖고 존재합니다. 우리는 단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정신적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가 나이려면 다른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나가 긍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이 부정돼야 합니다. 나는 내 옷이 아니어야 하고요. 이 앞에 카메라가 아니어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어야 하죠. 나는 당연하게 처음부터 주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것들과 구별짓고 내 존재의 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의 활동은 내 입장이 아닌 다른 것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다른 것들이 이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밀어내는 거니까요. 이런 의미에서 보부아르는 나로서 존재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일이고 투쟁이라고 주장합니다. 폭력적이라는 게 반드시 누군가를 때리거나 피해를 입힌다는 게 아닙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배타적인 의식을 갖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죠. 나는 마냥 평화롭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대항하고 그것들과 싸우기를 멈추면 나는 더 이상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론 이 나와 다른 것들을 구별짓는 경계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는 걸 인식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만 딱 나고 이걸 넘어서면 내가 아니다 하는 명확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속 흘러가는 존재이고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핵심은 저항하는 활동에 있습니다. 고정적인 어떤 선을 만들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자 계속 싸움의 활동은 해야 합니다. 그게 내가 사라지지 않는 길입니다. 만약 내 존재가 항상 투쟁적일 수밖에 없다는 걸 인식한다면 남이 눈치를 줄때 내가 거기에 저항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남에게 저항할 때 느끼는 죄책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남들과 좋게 좋게 지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을 따라서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려는 본성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남들이 나한테 손가락질하거나 나를 교묘하게 조종할 때 거기에 대놓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저항한다는 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좋게 좋게 넘어가는 게 좋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좋게 좋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남들의 시선을 나를 무너뜨릴 정도로 쏟아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명확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남들도 다 각각 한 명의 주체입니다.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고, 나도 나 나름대로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들이 나에게 눈치를 주는 것도 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존재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움직임에 내가 당하고만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정신은 다 투쟁의 능력을 가졌고, 그들이 자신을 확립하려고 몸부림치는 만큼
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힘이 서로 충돌할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건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갈등이 불편해서 혹은 두려워서 무조건 피하기만 하면 결국 나는 더 이상 나로서 존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저항하는 걸 두려워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남들과 멀어질 각오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적당히 맞춰주면서 고통을 감내하면 다른 사람들과 적당히 괜찮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내가 괜히 저항을 했다가 사이가 틀어지는 게 아닐까, 괜히 불편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죠. 많은 경우 남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연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게 혼자가 되는 것보다는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성이 엄청나게 강한 동물이고 혼자가 되는 걸 무엇보다도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고통받으면서 내가 참기를 선택합니다. 이런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죠. 모든 상황에서 남들에게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질 것 같은 힘든 순간에는 반드시 저항해야 합니다. 남들과 멀어지는 걸 감수하는 게 오히려 나를 지키는 일일 때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남들의 시선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간은 모방 본능을 타고났고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일수록 남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그대로 흡수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그 속에 완전히 속절없이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주체적인 정신을 가진 존재로 성장한 어른은 나와 다른 것들을 구별짓고 다른 것들을 상대로 투쟁함으로써 비로소 나로서 존재합니다. 이 투쟁은 때로 불편한 일입니다. 가끔씩은 남들과 멀어지는 것도 각오해야 하니까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내려야 합니다. 남들과 가깝지만 나는 소멸할 것 같은 느낌 속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남들과 좀 멀어지더라도 나를 지킬 것인가? 이 선택에서 우리 모두가 각 상황에 맞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열었어요. 마음껏 골라보세요.
1: 난 돛단배 살래. 레미는?
2: 난 달걀 살래.
0: 어서오세요.
2: 달걀이 있나요?
0: 달걀 여기요. 가방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2: 다른 건 없어요?
0: 달걀은 동전 한 개, 가방도 동전 한 개니까 1 더하기 1은 2. 동전 두 개 주세요.
2: 자, 여기 동전 두 개요.
0: 고맙습니다. 물건 받으세요.
2: 고마워요.
0: 또 오세요.
2: 돛단배.
0: 여기요. 여기 인형도 있어요. 이건 어때요?
1: 다른 건 없어.
0: 다른 거. 네, 양이에요.
2: 우와! 나 이거!
1: 귀여워.
0: 배는 동전 한 개, 양인형은 동전 두 개니까, 1 더하기 2는 3. 동전 세 개 주세요.
1: 자, 여기. 동전 세 개.
0: 고마워요. 받으세요.
1: 고마워.
0: 이제 가게 문 닫을 시간! 슝!
3: 시장에 갑니다.
1: 배고파.
2: 먹을 걸 살까?

0: 있겠죠?
1: 네!
2: 근데 이건 얼마예요?
1: 얼마예요?
3: 잠깐만요. 얼마더라?
0: 한 개!
1: 어?
0: 빵 하나에 동전 한 개입니다.
1: 여기! 동전 한 개요!
0: 나도! 이건 다 같이 먹자!

0: 중학생 때 나의 저음형은?
1: 한번 사는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자라는.
0: 학창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 전국 논술경시대회에 나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금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0: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호기심 많은 아이였습니다.
0: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1: 또 그걸 해야 된다고요? 라고 되물을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두렵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고 우직하게 할 일을 하다 보면 좋은 미래가 기다릴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여러분과 만나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앞으로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과연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느낌이 들겠지만 언젠가 정말 기적처럼 아,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멋진 자기만의 진로를 찾을 때가 올 거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0: 선생님이라는 진로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철학을 정말 좋아하던 학생이었는데요. 철학을 혼자 공부해서 그냥 철학자가 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사범대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사라는 직업 그리고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 제 삶에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철학을 쉽게 만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매일매일 책을 쓰고 공부하고 수업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업을 실제로 많이 했던 것 같고요. 학생들이 무엇이 궁금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학생들의 학습 질문을 천 개가 넘게 읽고 분석하고 수업 준비를 했던 그런 과정들을 거쳐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3, 4시간 자가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던 것들이 지금의 제가 있게 하는 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교사였을 때와 온라인 강사가 된 후에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1: 학교 교사일 때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을 생각하면서 직접 아이 컨택을 하고 직접 어떤 학생인지 얼굴과 목소리를 들으면서 지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터넷 강사가 되면 화면 속에 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을 얼굴과 이름을 모른 채 가르쳐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카메라 안에 그들의 눈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고 강의하는 그런 과정까지가 익숙해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0: 1타 강사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뭔가요?
1: 스스로와 이렇게 싸움은 이길만 했어요. 왜냐하면 졸리면 깨려고 노력을 했고 피곤하면 앞으로 이 수업을 듣고 성적이 오를 학생들을 보면서 힘을 내려고 노력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 질투, 모함 같은 것들 제가 하지도 않은 것들로 비난할 때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0: 선생님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저는 가르치는 직업을 선택하고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거든요. 가르치는 것만큼 좋은 인재를 많이 길러내고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따라서 교사나 강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고 세상에서 가장 뿌듯한 직업이라고 하면서 격려해 줄 것 같아요.
0: 지금의 내가 꿈꾸는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인가요?
1: 저는 지금은 입시를 위해서 수능 사회탐구를 가르치는 강사지만 언젠가 입시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문학이나 철학에 대해서 아주 대중적이고 편안하고 듣기 쉬운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강의를 시리즈로 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있고 싶어요.
0: 향후 10년, 20년 선생님이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많은 학생들이 줄어들고 수능을 응시하는 수험생들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가르치는 직업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같고 가르치는 직업의 중요성이 줄어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처럼 오지선다 주석에서 하나의 답을 천편일률적으로 가르치는 교육보다는 조금 더 창의

0: 적이고 조금 더 자기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는 방법으로 강사와 교사의 역할이 변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얘기해 주세요.
0: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향해 달려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지칠 때가 있는 것도 당연해요. 지금 힘들고 지치고 슬럼프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참 잘 왔다고, 조금만 더 힘내자고 자기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2: Welcome to 왕초보 영어.
0: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우리 또 수요일에 직업 영어 배우거든요.
0: 그럼요, 그럼요. 직업 영어인데요.
1: 네. 오,
0: 오늘은요. 약간 병원 직업 관련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1: 네.
0: 여전히 주사기는 무서워 되겠습니다.
1: 아, 약간 간호사님들 느낌인가봐요.
0: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주사 만든 거, 상훈 씨는 어때요? 그런 거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어요. 뭐죠?
2: Never afraid
0: of getting shots.
1: 두렵지 right? 않아요.
0: 오, yeah. 오케이. 왜냐하면 그런 쪽에서, 의료 쪽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1: 그거랑 좀 별개예요.
0: 아, 그렇습니까? 예. 아, 그런 날개. 별로 그렇지 않아요.
1: 잘 맞아요.
0: 저도 맞는 거 자체는 괜찮은데 이게 주사 바늘이 굵어지거나 길어지면 두려움이 없진 않더라고요.
1: 있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주사기는 무섭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오케이. 자, 첫 번째 미션 보겠습니다. 오맙소사. 아플까요?
1: 하.
0: 그렇죠. 대부분의 그 리스폰스는 이런 식이죠.
1: 특히나 아이들이 좀 많이 물어보지 않나요? 이거 아파요?
0: 아,
1: 그리고 우리
0: 그러니까요.
1: 막 옛날에 예방주사 맞을 때쫙 줄서 있으면은 앞에 친구, 맞고 온 친구한테 물어보자. 아파?
0: 엄마,
1: 야,
0: 엄마, 엄마.
1: 얼마나 아파? 맨날 물어보잖아요.
0: 그러면 장난 아니야, 막 이러면서.
1: 막,
0: 더 그러죠, 더.
1: 더 오바해서.
0: 그리고 약간 그 표정도 그런 것도 있어요. 나 봤지? 나 받았다? 이런 느낌. 어우, 막 생각이 나네요. 자, 미션 두 번째 떠 있습니다. 네, 저 준비된 것 같아요.
1: 드디어 뭔가
0: 네.
1: 주사를 이제 맞나
0: 네,
1: 봐요.
0: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준비된 거를 영어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잘해야 돼요, 오늘.
1: 한번 해보죠, 뭐.
0: 알겠습니다. 그럼 꽁상 씨 어떻게 보내볼까요?
1: 가야죠. 시작.
0: 영어
1: 영어
0: 합시다.
1: 합시다.
0: 도전합시다.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1: 어떤 거,
0: I
1: 예.
0: need to
1: Draw, 그러니까 피 드로우 한다고요?
0: draw some blood from you.
1: 아, 맙소사 아플까요?
0: Sorry.
1: Oh my god, is it hurt?
0: Oh, will it hurt?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It will sting.
1: Sting?
0: Yeah.
1: Sting이 뭐지?
0: It will sting. Just like, ouch, just a
1: Ouch
0: little
1: 정도.
0: bit, just a little bit.
1: 네. 저 준비가 된것 같아요. 오케이. I'm ready.
0: Oh, okay. I'm not ready.
1: 어?
0: I will come back just one second, okay?
1: 뭐야? 긴장하지 마요.
0: 네, 잘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꽁상 씨가 오늘 말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1: 오, 그래요?
0: 그런데
1: 예.
0: 알아듣는 거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알아듣어요, 그거? 피 뽑는
1: 피
0: 거요.
1: 뽑는 거는 바디랭귀지로.
0: 아, 말이라.
1: 이렇게 되게 피터가
0: 이걸로 이렇게.
1: 해주더라고요.
0: 아, 친절했네요.
1: 예, 친절했고.
0: 그게 없었으면 아니면 블러드 이런 거는 뭐좀 알아들었나요?
1: 블러드는 알죠. 제가 저 의무병 출신이라.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물리치료사 출신이 때문에.
0: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예.
1: 근데 뭔가 스팅크 뭐 이렇게 했어요.
0: 스팅크.
1: 뭔가 막 그죠? 냄새
0: right.
1: 나다 이런 거 아니야? 스팅크가?
0: 오, 단어 아시네요. 근데 약간 비슷하긴 한데.
1: 뭔가 자꾸 나한테 뭐 팔에 냄새 난다 그랬나? 뭐.

0: 갑자기 파래 냄새가 나는군요. 아, 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내시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2: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1: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2: Okay, I think I'm ready.
0: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진짜 청취하는 거, 알아듣는 게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피를 좀 뽑아야겠습니다. 네.
3: 아, 드로우를 들어봤는데 이게 던지다가 아니고 이 드로우는
0: 그거는 throw죠.
3: throw고
0: 드로우. 맞아. 네.
3: 아, 본인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문장을. 네. 일단은 나는 필요합니다. Right. 당신의 이 피를 피가 좀 예. from you, 당신의 피. Some blood네요, blood.
0: 다행히도 이 단어를 알아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은 그 제스처를 뭔가를 보여줘도 잘 못했을 것 같긴 해요.
3: 네.
0: 그렇죠. So I need to draw some blood. 그리고 누구한테서
3: from you
0: 썼습니다. 맞는지 한번 볼게. Blood. 그렇죠. B-L-O-O-D 해야 P라는 명사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나온 김에 만약에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가 됐다. 그러면은 뭘 써야 될까요? 역시 상훈 씨.
3: 아니요? 아, bleeding은 명사인가?
0: 그렇죠. 그렇죠. bleeding은, 아, 출혈?
3: 출혈.
0: 네. 그, 피 흘리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So, bleed가 피를 흘리다라는 동사, 그리고 그거의 명사형이 blood 되겠습니다. Okay? Very nice. 자, 피를 뽑는다. 뭘까요? 여기서 지금 딱 보면. 뭘 것 같아요? 동사.
3: draw blood.
0: Yes. 자, draw blood. 이게 피를 뽑다, 검사를 위해 채혈하다. draw가요, 이렇게 당기는 뜻이 있어요.
3: 아...
0: 네. 그래서, 물론 그리는 거 알죠?
3: 네.
0: 예, 그거 그리다도 draw지만요, draw는 이렇게 당기는 거.
3: 그래서 네. 주사기로 피부 뽑을 때 주사기 이렇게 당겨서 뽑거든요. 그것 때문에 draw.
0: 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3: 주사기 그렇죠. 당기잖아요.
0: 이렇게 당기잖아요. 실제로, 솔직히 말해서,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3: 그러게요.
0: 네. 잠깐, 뽑는다고? 잠깐만. pull? 당기다? 막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Okay, so draw blood. 그런데 이거 발음할 때는요. 이거 AW죠?
3: 네.
0: Or AU 같은 스펠링은 이거 draw라고 할까요?
3: O 하면 안 돼요. 이거 약간 벌려줘야 돼요.
0: 어떻게 할 거예요?
3: Draw. Draw.
0: Just like that. 여러분, AWAU는 이 모양을 많이 벌려주세요. 그래서 OU가 아니라 어에 가깝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Draw. Draw. 가볼게요.
3: draw. draw.
0: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draw의 과거형은 혹시 상훈 씨 알까요? draw.
3: drew.
0: 맞아요. 맞아요. 그리다 할 때도 똑같거든요. yes. 찍었군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 간호사가, 네? okay? 약간의 피를 이렇게 뽑았어요. 근데 그 시험을, 테스트를 위해서. 네. 자, 이거 너무 길죠? 제가 나눠드릴 거예요. 네. Don't worry. Okay? 그 간호사는 약간의 피를 뽑았다.
3: The nurse drew some blood.
0: 그런데 그 테스트를 위해서 한번 해볼까요?
3: For test.
0: For
3: the test.
0: The test. Okay, so the nurse drew some blood for the test. 이런 식으로 써본다든가. 자, 제가 뭐뭐 할게요 할 때 I will. 얘 너무 의지 강하니까. 뭐 있죠? 우리 뭐뭐 할게요, 제가. 하게 해주세요. Yeah. Okay. 그러면 제가 약간 피를 뽑을게요. 어떻게 할까요?
3: Let me draw some blood.
0: 그렇죠. Let me draw some blood. 이것도 무서운 것 같아요.
3: 무섭나요?
0: 그렇죠. Alright. 이런 식으로 해서 draw blood 한다는 게 이걸 뽑는 거구나. Okay? Yes. 그리고 굳이 누구한테 뽑는다라고 하면 이제 from 누구, 누구로부터, 누구에게서라는 거를 더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 nurse drew some blood for the test.
3: The nurse drew some blood for the test.
0: Let me draw some blood.
3: Let me draw some blood.
0: 본문 갈게요.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3: Oh,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0: Yeah. 이 얘기 들었을 때 이건 그냥 주사 맞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네.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그 바늘이 더 굵은가요? 뽑을 게 더.
3: 뽑을 때가 더 사실은.
0: 굵은 바늘이겠죠? 안에 이게 좀 넓어야 되니까.
3: 뭐
0: 그런 느낌이라도 그런 것 같아요.
3: 병원이나 그런 거나 네. 좀

0: 달라요.
1: 아, 오케이. 네. 근데 왠지 느낌상도 그냥 주사 맞는 것보다 훨씬 아플 것 같단 말이죠.
0: 왜냐하면 오래 넣고 있으니까.
1: 아, 맞네. 그 이질감 같은 것도 예. 있고. Right, right.
0: 제가 또 의무병 출신이어서 어허. 20년 전에 주사를 정말 많이 놨습니다.
1: 아, 진짜로요?
0: 네. 피도 많이 뽑았고. 오. 하, 기억이 나네요. 하,
1: 근데 그게 또 당하는 입장이면 너무너무 또 아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오 마법소사 아플까요?
0: 오 마이 갓, 오 마이 앞소사, is it going to 땡땡?
1: 그건 뭐 할 거냐?
0: 아, 이게 확정, 아니 이게 be going to네요.
1: 네, 이제는 불안해요.
0: hurt를 써주면 되고요.
1: Is it going to hurt?
0: 이거 아파요? 라고 물어본 거네요.
1: 오케이. 아픕니다. 그러면 it's going to hurt겠지만 물어보는 식으로 is it going to hurt? 그게 아플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볼게요. Yes. H-U-R-T. 얘는요. 일반 동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hurt. 동사, 원래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플까요? hurt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우리 저번에도 이거 한번 사실은 했었어요.
0: 네.
1: 최근에 그때는 아마 말투를 좀 꼬아서 aren't you going to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의 기본형은 결국에는 be going to 되겠습니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So for example, 방금 한 거 다시 해볼게요. Is it going to hurt? 그거 아플 건가요? 라고 한 거를 뒤집어서 그거 아플 겁니다.
0: 오,
1: 오 무서워.
0: It is going to hurt.
1: It is going to hurt. 의사 선생님이 아플 거예요. 이러면서, right? 저도 예전에 다리 한번 다친 적 있었잖아요.
0: Yeah.
1: 거기서 they had to draw some blood from my leg, right?
0: 아,
1: 근데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아플 겁니다. 그랬을 때 진짜 미치는 줄 알았는데 아무튼 it's going to hurt. How about this? 너 곧 떠날 거야?
0: 오.
1: 계획 물어보듯이 너 곧 떠날 거니?
0: Are you going to leave soon?
1: Oh, very nice. Are you going to leave soon? 상대방이 계획을 물어보듯이 너 떠날 거니? 이런 느낌 써봤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 뒤에는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두 문장 낭독 다 같이 가겠습니다. It's going to hurt.
0: It's going to hurt.
1: Are you going to leave soon?
0: Are you going to leave soon?
1: Okay. 자, 요거 두려워하면서 한번 해주실 수 있죠?
0: 네네, 그럼요.
1: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0: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1: Okay. 상훈 씨는 이런 그 patience들을 많이 받겠네요. 그쵸? 겁내는. 그쵸?
0: 네네. 네.
1: 사람에 따라 좀 다르지 않아요? 반을 겁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0: 다 쾌박쾌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사람 네. 달라요, 다?
0: 다 달라요.
1: 아, 그렇군요.
0: 아, 굉장히 강한 척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아, 그래요?
0: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에 막 땀, 여기 콧잔등에 막 땀이랑 이미 막 인중이랑 나 있는 분들도 계시고.
1: 아, 저도, 아, 좀 그런 거 겁을 내는 편인데, 아무튼 막상 맞으면 잘 맞는데, 또 처음에 긴장이 되더라고요. 오케이, anyway. 자, 두 문장 이렇게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1: 네, 드디어 다음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동사 실수가 나왔었죠. 조금 따끔할 거예요. 거짓말 같아요.
0: 조금만 따끔할까요? Well, it will. 아, 그거는 좀 그럴 거예요. 따끔할 거예요.
1: 네.
0: A little bit.
1: 네.
0: 조금.
1: 아하.
0: 따끔하다가 들어갑니다. 따끔하다.
1: 아, 여기서 잘못 알아들었죠,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죠?
0: Stink.
1: 그죠? 냄새가 조금 날 거예요.
0: 그거 말이
1: 이렇게
0: 안
1: 들은 건데요. 뭐
0: 따끔하다가.
1: 상우 씨가 원래 그러면은 아까 전에 알아들은 잘못 알아들은 거라도
0: 네.
1: 무슨 단어요? 그거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0: 뭔가 이런 느낌 아닌가? 스팅.
1: 오케이. Alright. 상우 씨가 들은 거는 예전에 우리가 왕초보 영어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던
0: 그러니까 이게 뭔가 기억이...
1: 스팅크라는 단어예요. 스팅크를 썼는데 자 일단은 그래도 스펠링이 비슷하게 듣기는 했습니다. 대략은. 네. 자, 요거는 필기하셔도 되긴 하는데요. 스팅크는, 이 단어는 악취가 나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쓰면 그건 약간 악취가 날 거예요. 갑자기 피를 뽑는데 그런 얘기를 보통 하지는 않겠죠.
0: 말이 안 되거든요.
1: Right. 그래서 비슷한 단어가 왠지 들어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스펠링이. 자, 볼게요. Well, it will stink a little bit. 이게 아니라 sting a little bit.
0: 아, 스팅거 리를비해서 스팅거 해서 스팅크로 들었구나.
1: Right. 약 살짝 영국식 영어 스팅. 스타일이라서 딱딱하게 들려

0: 그럴 수도 있어요.
1: 아, 피터 발음 좀 교정 좀 해줘야 되겠어요. 스팅커 리르빗이라고 하니까 내가 스팅크로 알아듣죠.
0: 안 되겠습니다. 상훈 씨가 트레이닝 해주세요.
1: 아, 좀 미국식으로 좀 제가 바꿔야 되겠어요.
0: 네. 자, STING, sting. 이게 따끔하다라는 일반 동사 되겠습니다. 아. 오케이? 자, 이거 들어봤어요, 이 단어 혹시요?
1: 스팅?
0: 스팅한다는
1: 그
0: 거?
1: 가수, 외국의 레전드 가수가 있잖아요, 스팅.
0: 아, 스팅? 어, 스팅? 오케이. 근데 그게 거기서 나온 단어인지는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스펠링은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sting 자체가요, 일반 동사로서 따끔하다라는 거고요. 발음할 때, 우리 전에도 한번 잠깐 비슷한 거 했었지만, std의 모음이 나오니까 왠지 된소리가 좀 나요. 그쵸?
1: 맞아요.
0: 그래서 sting보다는 어떤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1: 저 비춰주세요.
0: Alright.
1: sting.
0: 아하.
1: sting.
0: 그렇죠. sting. 띵처럼 약간 된 소리가 나게 되죠. 그죠? 자, 참고로, 여러분, 요, 같이 한번 필기를 해주세요. sting의 잠깐만요. 아마 이거 지금 다들 딴 데 보고 있는데. 아니,
1: 왜 이렇게 어려운 숙제는 항상 제가 혼자 하는 걸까요? 여러분, right. 먼저 해보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힌트 주세요.
0: 힌트는, 과거형 PP형 때는 같아요. 셋 다 다르진 않고요.
1: 스톰? 스톰?
0: 지금 우리 감독님들과 다 같이 논의 중이신데
1: 스팅, 스탠, 스톰, 스톰.
0: 과거 PP 형태는 같다라는 것까지만 드리겠습니다.
1: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겠죠?
0: 똑같다고 했으니까 일단 쓰기?
1: 네.
0: 정답.
1: 오!
0: 자, 스팅, 스탕, 스탕. 이 되겠습니다.
1: 오, 되게 어색하네요, 근데. 어워드예요, 이 단어.
0: 맞아요. 왜냐면 스팅 자체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따끔거리는 거를 스팅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벌이 그 뭐라 그러죠? 아, 이렇게 쏜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라이크 해서 뭐 벌이 쏘거나 벌이 쏘는 거. 이것도 스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쏘다도 됩니다. 자, 아무튼 자, 그런데 약간 it will sting. 그러면 따끔할 겁니다. 근데 얼만큼이요?
1: A little bit.
0: A little bit, right? Not too much, but a little bit. 약간 따끔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죠. 네. 네. 저는 주사 맞을 때 간호사분들이 따끔 이러면서 하지 않는데.
1: 네, 따끔, 그럼, 따끔해요.
0: 그러면 만약, 근데 또 그렇게 하면 마음 편해져요. 네, 차라리.
1: 자, 따끔해요. 근데 이게 더 아프죠? 이거 때리는 게 더 아파요.
0: Oh my goodness.
1: 스트리 때리시죠?
0: 뭐지? 약간 마취제 작용 수준인데? 네. 아무튼, alright. So a little bit, right?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거 조금 아플 거예요. 해볼게요. 아, 여기서 그것만 바꾸면 좀 될 것 같은데요?
1: It will hurt a little bit.
0: 그렇죠. It will hurt a little bit. Or 아까처럼 be going to 써도 괜찮아요. 이 상황에서는. 아. 그거는 더 확실하다는 느낌이 더 들어가거든요. It's going to hurt a little bit. 이렇게 쓴다든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나 약간 먹었어.
1: 어?
0: 너 왜 이렇게 점심 안 먹어? 아. 너 뭐야? 너 먹었지? 그랬더니 나 약간 먹었어.
1: I ate a little bit.
0: 그렇죠. I ate a little b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부사처럼 쓰시면 되죠. 그렇죠? Right? 자, 두 문장도 그렇죠. 그렇게 덩어리로 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going to hurt a little bit.
1: It's going to hurt a little bit.
0: 자, 이번에는 I ate a little bit.
1: Oh, I ate a little bit.
0: Alright.
1: 햄버거 두 개?
0: 오케이. 자, 반대로 그럼 상은 씨. 엄청 많이 그러면 어떨까요?
1: So much.
0: That's right. 써주세요. 여러분 필기 같이 해주세요.
1: 셀 수 있으면 so many.
0: 네. 아, 그리고 참고로 이 필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여러분, 나는 저거 알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다가 소멸됩니다. 꼭 손으로 쓰는 연습 하셔야 돼요. 계속 여기다가 넣어주기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따끔할 거다. 약간 이 느낌으로 갈게요.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1: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0: 아, 오케이. 자, 문장 하나 더 있습니다. 미션입니다. 봐주세요. 네. 저 준비된 거 같아요.
1: 그러니까 마음에 준비했고,
0: 네.
1: 뭐 약간 또 깊은 숨 한번 쉬고, 네. 오케이, 네. I think I'm ready. 되겠네요. 그러니까 I'm ready만 쓴 게 아니고 여기는 저는 뭐뭐 된 것 같아요라고. I think 평서문까지 썼죠.
0: 여기까지. Oh man,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I think I'm ready. 그러니까 확신은 없는데 그런 것 같네요. 이런 느낌이네요. 정답. You got it. READY 형용사로 준비된. 오케이. Okay. 이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는 것도 어디죠?
1: 여기도 비동사랑 같이 써줬죠.
0: Beautiful. 오케이. Okay. 형용사는 비동사랑 같이 이렇게 쓰고.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 그러면은 앞에 I think가 나왔어요. 네. 근데 물론 I'm ready. 나 준비됐어요. 약간 확실하지 않아요?
1: 네.
0: 근데 I think I'm ready 그러면 어떤 느낌이에요?
1: 어, 나

0: 준비된 것 같아요. 내
1: 같아.
0: 생각은
1: 그런
0: 제가
1: 것 같긴
0: 준비됐나 봐요.
1: 한데, 100%는 아닌데,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쵸, right? 이것도 우리 왕초보 영어에서 계속 반복할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따라와 주세요. I think 뒤에 평소문 가는 겁니다. 주어, 동사, 이 어순이죠. 그거 가면 그런 거라고 생각해 혹은 그런 것 같아. 요 정도의 말투를 이제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의 미션은 평소문 얼마나 주어, 동사, 어순 잘 쓰느냐입니다. 갑니다. 나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 아, 목말라. 나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
0: Oh, I think I need water.
1: 그렇죠. I need water 해도 돼요. 근데, I think I need water.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자, how about this? 너는 더 똑똑해. 일단 기본으로 쓰면 어때요? 넌더 똑똑하다.
0: You are smarter.
1: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내 생각에는 너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어떻게 해요,
0: I
1: 그러면은?
0: think you are smarter.
1: 그렇죠. I think you are smarter than me. 뭐 이런 식으로 더 추가를 한다든가. 믿기 맞나요?
0: 맞습니다.
1: Right, okay.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I think 대신에 I thought, 나는 생각했어. 바꿔봐도 되고요. 생각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0: I don't think.
1: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요. 넌 생각하니?
0: Do you think?
1: 너 생각하지 않아?
0: Don't you think?
1: Very nice.
0: 생각하지 않았니? Didn't
1: You
0: you think?
1: think? 거기까지 갈 줄은 진짜 몰랐네.
0: 진짜 다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내가 부족해서.
1: 네.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그냥 계속 평소문
0: 평소문을
1: 넣어주면
0: 넣어주면.
1: 말투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요, 현란한 단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방금 그걸 마음껏 쓸수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Think, 생각하다인 거 백날 알면 뭐합니까? 나 생각해, 생각하지 않아, 생각했었어. 너 생각하니? 생각하지 않니? 이거를 응용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다시 한번 잔소리 또 하지만 하는 영어 하셔야 됩니다. 많이 써보세요. 오케이?
0: 네.
1: Alright. 자, 두 문장 다시 읽어볼게요. I think I need water.
0: I think I need water.
1: I think you are smarter.
0: I think you are smarter.
1: 오케이. 자, 이번에는 약간 긴장하는 느낌 연기해볼게요. Okay. I think I'm ready.
0: Oh, okay. I think I'm ready.
1: Alright.
0: Oh, I'm not ready.
1: 아, 이때 나죠. 오케이.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우리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Okay, I think I'm ready. Okay, I think I'm ready.
1: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다시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2: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1: Well, it'll sting a little bit.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2: Okay, I think I'm ready. Okay, I think I'm ready.
1: Okay,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직접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다른 거다 필요 없습니다. 다 놓으시고 목소리 크게 해주시고요.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따라해 주세요. Are you ready?
0: I'm ready.
1: You're ready. Okay, let's go.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이건 질문형이 될 수도 있고, 대답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자, 갈게요. 오, 맙소사. 아플까요? 자, 일단은, 오, 맙소사부터 해봐요.
0: Oh my God.
1: Oh my God, right? 그러면은, 이번에는 질문형 들어갑니다. Be going to 활용하기. 그게 아플까요?
0: Oh, is it going to hurt?
1: 합쳐서 한번 해볼게요. 오, 맙소사. 그게 아플까요?
0: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1: 그쵸? Oh, is it going to hurt? 이런 식으로 이것마저도, 연기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Is it going to hurt? 이거 will it hurt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은 be going to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거 갈게요. 아플 거예요. 그거 아플 겁니다.
0: Oh, it is going to hurt.
1: 그거 아플 거예요.
0: It's going to hurt.
1: Oh my goodness. 너무 잔혹해요. 자, 하나 더. 너곧갈 거야? 너곧 떠날 거니?
0: Are you going to leave soon?

0: 을더 물어보는 거에 집중한다는 느낌. 그래서 집중을 어디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결국에 소통할 때큰 차이 없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오케이? Alright. So be going to 두 번째. I think
1: 평서문.
0: 평서문. 오케이. 자, 뭐뭐인 것 같아. 뭐뭐라고 생각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준비된 것 같아요.
1: 네. Oh, I think I'm ready.
0: 나 준비된 것 같아.
1: I think I'm ready.
0: 그쵸. I think I'm ready. 두 번째요. 물이 필요한 것 같아.
1: I think I need water.
0: 아, 저 물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1: I think I need water.
0: 그죠? I think I need water. I need some water, right?
1: Do you 여기까지
0: 하겠습니다. 뭐요? 잠깐만. Do you have water? 이거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1: Do you want some
0: water?
1: Yeah, water.
0: 갑자기요? 내가 필요하다 그래. 아, 상대방 역할을 한 겁니까?
1: Yeah.
0: 오케이. 자, 마지막. 난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1: I think you are smarter.
0: 저는요, 당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1: Oh, I think you are smarter.
0: Very nice. I think you are smarter. 오케이. 자, 이렇게 해봤으니까 우리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1: 네. 오, 맙소사, 아플까요?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아플 거예요. It's going to hurt. 너 곧 갈 거야? Are you going to leave soon? 하, 저 준비된 것 같아요. I think I'm ready. 나 물이 필요한 것 같아. I think I need water. 난 네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해. I think you are smarter.
0: Alright, everybody.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할게요. 미션 해결!
2: I need to draw some blood from you.
1: Oh my God. Is it going to hurt?
2: Well, it will sting a little bit.
1: Okay, I think I'm ready.
2: Okay, let me just get the tools. Just one second. Good.
1: Okay. 아, 무서워.
3: Yes!
0: Yes! Well done!
1: 주사보 엄청 보지. 1위 또 뽑았다는 얘기. 어? 아, 그럼 안 돼.
0: 괜찮나요? 자, 그렇다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이 가방을 가져가. 이 가방 가져가.
1: 쉬웠어요.
0: 나쁘지 않았죠? Yeah. 뭔가요, 이거?
1: Take this bag.
0: Take this bag. Very nice. 자, 그러면요. 오늘 배운 영작 패턴이죠. Be going to 동사원형. 뭐뭐 할 것이다. 활용해서 다음을 영작해주세요. 비가 올 거야.
1: 아.
0: 비가 올 거야.
1: 오, 요거.
0: 또 뭐.
1: 그래도 뭐, 우리가 날씨 관련된 주어도 배웠었고.
0: 오, 예스. 그게 방금 핵심입니다. 힌트 드린 거예요.
1: 예. 네.
0: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1: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0: 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you guys.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Thursday is Relationship Learn English.
0: 그렇습니다. 목요일은 관계 관련되어 있는 영어고요. 오! 제목이 대박인데요.
1: 뭔데요?
0: 사내 커플이 맞긴 맞네. 오. 자, 아내를 어떻게 만났는지 물어보는 시츄에이션이 되겠습니다. 오. 사내 커플이 좀 본 적 있어요? 주위에서? 막 그런 거?
1: 사내 커플이요?
0: 같은 뭐 직종에서.
1: 저희 뭐 개그맨 선배들 중에서도 사내 커플에서 결혼하신 분들 좀
0: 아,
1: 있죠.
0: 아, 맞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1: 권재관 김경아 씨라든지. 예, 거기밖에 생각 안 나요.
0: 아, 그렇군요. 아무튼 뭔가 이렇게 그죠 로맨틱한 분위기도 좀 들어가 있고 관계 그죠 관련돼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오늘 다룰 거고요. 일단은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예.

0: Alright. 자,
1: 오.
0: 첫 번째 미션 보니까요.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
1: 오.
0: 아, 이건 진짜,
1: 만났어.
0: 만났어. 이거 누구나 많이 물어보는 또
1: 그리고
0: 질문이잖아요.
1: 저희가 회화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기본적으로 조금 많이 물어보는 대화
0: 그렇죠.
1: 형식입니다.
0: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럴까, 수다거리를 만들 수도
1: 네.
0: 있고요. 그쵸?
1: 어떻게 너는 만났니? 이렇게 되는 거죠.
0: 오. 자, 두 번째 미션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동료였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네요. 아니, 뭐,
1: 일단,
0: 어떨 것 같아요?
1: 뭐, 직장 동료도 저희는 예전에 배웠었던 것
0: 예스.
1: 같고.
0: 그럼 오늘 좀 느낌 괜찮습니까?
1: 좀 솔직히 자신 있습니다.
0: 믿어봐도 되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최대한 한번 노력해 보시고요. 어떻게, 홍상씨 보내볼까요?
1: 가겠습니다.
0: 네.
1: 시작! 영어합시다!
0: 영어합시다! 도전합시다!
1: 피터,
0: 예스.
1: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
2: In English, please.
1: 그러니까, How did you meet your wife?
2: Oh,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1: Same company.
2: We both worked.
1: Both.
2: There.
1: 그러니까 직장 동료였구나.
2: Huh?
1: Oh, so you guys are co-workers, huh?
2: Oh, we were co-workers. Well, kind of. She was my boss.
1: Boss?
2: She was.
1: 에이지도 그럼 연상? 유 보스? 아니야, 다음에 물어볼게. 이거 너무 어려워.
2: She was my boss.
1: 와우, surprise.
0: 네,
1: 박수 한번 주세요. 뭐 완벽했던 것 같습니다.
0: 아니, 저기 PD님, 왜 외국인을 갖다 놓고 영어를 가르쳐주면 어떡합니까? 오늘 여러분들 진짜 너무너무 잘했죠. 여러분 딱 들었을 때도 그렇고 진짜 단어 하나 거의 안 틀릴 정도로.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저는 또 이제 약간의 직업병이기 때문에 네. 자세히 듣는 편이긴 한데 시제가 약간 아쉽긴 했는데요. 그거 말고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98점 드릴게요. 와우! 오케이. 자, 일단 어디서 좀 미스가 났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들려드릴 테니까요. 빈칸 최대한 많이 재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ow did you meet your wife?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Kind of. She was my boss.
0: Okay, 자,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 네, 요런 거는 수집안에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런 수다 떨기에도 좋은 또 그거잖아요.
1: 맞아요. 이런 대화를 스타트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0: 맞아요.
1: How did you meet? 너는 어떻게 만났니? 누구를? 너의 와이프를.
0: 중요한 건 상우 씨가 여기서는 지금 와이프만 넣었지만 앞에 시제고 동사고 다 완벽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확인해 볼게요. So, how did you meet your wife? 볼게요.
1: Yes.
0: W-I-F-E, wife. 그쵸? 우리가 물론 이제 뭐 와이프라는 게 많이 들어와서 다 쓰긴 하지만 프가 아니라 이렇게 입술 사이에서 뭔가 붙으면 안 됩니다. 입술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F는 원래 아랫입술 위에 윗니가 살짝 올라가고 바람 나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F, F를 연습하시다가 wife, wife 가볼게요.
1: wife, wife
0: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의문사 오늘 못 썼을까요?
1: How,
0: right? How는 뭘 물어볼 때 보통 써요?
1: 방법을 물어보거나, 그렇죠?
0: 방법, 방식.
1: 방식.
0: 네. 네. 상태를 물어볼 때도 쓸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자,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방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식으로 만났니? 그렇죠? 뭐 너가 뭐 예를 들어서 파리에 여행 갔을 때 그녀를 만났어? 아니면 뭐 대학 시절에 만났니? 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아무튼 how 뒤에 우리 의문사 뒤에는 대부분 질문 어순을 쓰게 돼 있죠.
1: 네.
0: 그래서 어떻게 뭐뭐뭐뭐이니? Did you meet your wife? 이거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얘 빼고 그냥.
1: 네. 너는 너의 아내를 만났니?
0: 말 돼요. 그렇죠? 질문형이에요. 근데 어떻게 만났니라고 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명작 가봅니다.
1: 네.
0: 혹시 상훈 씨.

0: 혹시 문제나 퀴즈나 이런 거 푼다라고 할때 풀다 뭔줄 아세요?
1: 풀다요?
0: 풀다. 해결하는 거 푸는 거?
1: 해결하다? 모르겠습니다.
0: 오케이. Solve라는 동사 있습니다. Solve. S-O-L-V-E.
1: Solve.
0: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너그 퀴즈 어떻게 풀었어? 대박. 그거 엄청 어려운 거야. 어떻게 너 풀었어, 그 퀴즈?
1: How did you solve the quiz?
0: 오, 좋아요. How did you solve the quiz, right? 자, how about this? 너 영어 어떻게 배웠니? 너 영어 어떻게 배웠어?
1: How did you learn English?
0: 완벽합니다. How did you learn English? 지금 두 문장 보면 얘 제거해도 어순 뭐라고요?
1: 질문 어순.
0: 그렇죠, right? 너그 문제 풀었어? 끝나는데 더 자세히. 너 영어 배웠어?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어떻게? 더 자세하게 꾸며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참고로
1: 네.
0: 이거 퀴즈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장훈 씨?
1: 저 한번 비춰주세요. 퀴즈.
0: 오,
1: 퀴즈.
0: 나이스. 몸을 묶어서는 안 되죠? 퀴 이러면 안 돼요. 쿠이를 빠르게 하는 것뿐입니다. So quiz, quiz 이런 식으로 발음해 주시고요. 두 문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id you solve the quiz?
1: How did you solve the quiz?
0: How did you learn English?
1: How did you learn English?
0: Alright. 자, 응용 하나 더 해봐도 돼요?
1: 그럼요.
0: 할수 있나요? 할때 can을 쓰죠?
1: 네.
0: 자, 제가 이 상자 어떻게 열수 있어요? 저 어떻게 이 상자 열수 있죠?
1: How can I open the box?
0: 그렇죠. How can I open the box?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this box, the box doesn't matter.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How did you meet your wife?
1: How did you meet your wife?
0: 어떤 식으로 만났냐? 어떤, 뭐, 계기가 있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둘다 같은 회사에서 일했어. 이거 아까 공상시 좀 알아들었죠? 알아듣는 것도.
1: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뭐 same 이렇게 나오면은 바로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0: 네.
1: 우리는 같이 일했다. both worked. 어디에서 장소 나옵니다. The same 땡땡땡 같은 회사에서 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company 있으면 됩니다. company.
0: 스펠링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같이 써주세요.
1: company.
0: Are you sure?
1: Maybe.
0: Maybe. Okay, company. Company. So we both worked. 어디서? At the same company, right?
1: Yes.
0: Yes. Company, 회사. 너무 company보다는 약간 funny처럼 company, company. 이렇게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나왔죠?
1: 네.
0: 이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같이 이게 아니라.
1: 둘 다.
0: 네, 맞아요. 오케이. 같은 건 여기에 있죠. same이죠. 오케이. 자, 아무튼, both를 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 both.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주어 둘 다. 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뭐 목적어로 써도 돼요. 목적어 both. 그러면 목적어 둘 다도 가능한데 오늘은 좀 주어에 집중해 볼게요. 물론, we worked. 상관없어요.
1: 네.
0: 하지만 우리 둘다 일했다는 뭔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1: 그러니까요.
0: Yes. So we both worked. 그럼 예를 들어, 그들 둘 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They both work. They both.
0: 그렇죠? 그러면 우리 둘다 다시 한번.
1: We both.
0: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그들 둘다 진실을 알아. The truth. 그걸 알아. 둘다 알아,
1: They
0: 그들.
1: both know the truth.
0: 그렇죠. They both know the truth. 이러면 한 명도 아니라 둘다 한다고. 이걸 좀 강조해 줬다는 느낌? 자, 우리 둘다 아이들이 있어요. 어떨까요?
1: We both have our children.
0: 그쵸. We both have all는 안 되고요.
1: Oh my
0: Have
1: God.
0: children.
1: I'm sorry.
0: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both 발음할 때는요. 이게 상사를 얘기하는 boss가 아니죠. 그러니까 boss라고 하시면 안 돼요. both 해서 윗니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나와야 됩니다. 제가 발음 두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both, both.
1: Both. Both.
0: 자, 그러면 그 끝내주는 발음으로 두개 읽어보겠습니다. They both know the truth.
1: They both know the truth.
0: We both have children.
1: We both have children.
0: Okay. 자, 그리고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right?
1: Yeah.
0: Same이 무슨 뜻이라고요?
1: 같은.
0: 같은. 그런데 얘는 전에도 한번 나왔지만 앞에 항상 뭘 같이 갖고 다녀요?
1: Yeah.
0: Same이요.
1: The same.
0: The same. 같은 건딱 지정돼 있다는 느낌으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도 있잖아요. 어때요? 형용사로.
1: 그냥 different.
0: 같이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할게요.

0: 강서 어디 줄 것 같아요?
1: Different.
0: You got it, right? 자, 해볼게요. Different. Different.
1: Different.
0: Mm-hmm.
1: Different.
0: Beautiful. 자, 그러면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시고요. Both 발음 주의, okay? Company 주의해서 읽어볼게요.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1: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0: Very nice. Okay, 자, 이렇게 두 문장 해봤고요.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How did you meet your wife? How did you meet your wife?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0: Okay, 자, 다음 우리 문장 나와 있습니다. 미션 문장이고요. 요것도 거의 맞춘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직장 동료였구나. 그렇게 만난 거구나.
1: 그러니까요. 네. 이구나 가지고 역구나 과거로 가야 되니까 were 쓰는 거고. Oh, so, 그러니까 you guys, 너희들 직장 동료였네. 네,
0: 사내 커플 같은 거였죠.
1: 아? 그렇구나. 아? 직장 동료 co-workers, co-workers. No, were. Girls.
0: 왜 했어요?
1: 직장 동료들이니까.
0: 오케이. 자, 여러분, 직장 동료라는 단어 맞게 스펠링이랑 다 썼는지 제가 중간에 이렇게 하이픈도 그어놨죠? Right? So,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이렇게 좀, 아, 그랬구나. 이런 느낌 좋네요. 정답. 맞습니다. co가 뭐예요? co.
1: co.
0: 무슨 의미를 갖고 있죠?
1: 함께.
0: 맞아요. There you go. So, 함께 일하는 사람들. Co-workers. So, 직장 동료라는 뜻이 되고요. 여기서 참고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런 단어 책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거든요. Colleague. 들어봤어요?
1: Colleague는 알아요. 대학.
0: 그렇군요. 자, colleague? 이 단어도 동료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는데 보통 co-worker는 보통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요. 네. Colleague은 그런 의미도 될 때도 있지만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서 동료처럼 일하는 사람도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서 둘 다 예를 들어 회사가 다르던가 일하는 단체가 달라도 하나의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같이 협력해서 일하면 colleagu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가 더 포괄적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좀 격식인 편이라서 사람들은 대부분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거는 co-worker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것도 오랜만에 나왔어요. 상훈 씨 기억나요?
1: 어떤 거요?
0: You guys were co-workers. 이거는 어순이 뭐예요? 어떤 어순?
1: 형서문이에요.
0: 맞아요. 그 뒤에 근데
1: 하나가
0: 이렇게 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질문형이 아니라 그냥 평서문을 깔아 버린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뭐뭐구나, 뭐뭐구나, 뭐뭐 맞네 이렇게 뭔가 확인한다는 느낌, 뭔가 동의를 좀 해달라는 느낌. 약간 이런 느낌 줄 수 있죠.
1: 우리 때는 네. 이런 거보다 네. 그렇지? 이거 해가지고 You guys were co-workers 하고 Were you?
0: 부가 의문문이라고 흔히
1: 부가 의문문 너무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Aren't you?
0: 근데 그거 여전히 그거 쓰기도 해요. 그거는 뭐 시대 때문에 안 쓰고 이런 건 아니고요. 쓰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쉽죠. 그렇죠? You guys were co-workers. 이렇게 한 다음에 weren't you?
1: Weren't you?
0: Right? Okay, 네. 그렇게 충분히 씁니다. 그거보다 더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쓴다든가 or right? 아시죠?
1: 뭔가 회화에는 이게 뭔가 조금 더
0: 느낌
1: 또 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이게 더 캐주얼합니다. 그래서 right? 이게 굉장히 비슷하고요. 방금 했었던 뭐 흔히 말하는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 그거는 좀 복잡하죠. 살짝 복잡해요. 주어, 비동사도 매칭을 해줘야 되고, 그렇죠?
1: 네.
0: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랜만에 들어봤죠?
1: 너무 좋네요.
0: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너 재즈 음악 좋아하는구나, 응? 예, 막 갑자기 재즈가 나왔는데 막 이러고 있어, 친구가. 예.
1: Oh, you like jazz music, huh?
0: 그렇죠? You like jazz music, huh? 따진 거 아니죠?
1: No.
0: How about this? 그녀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응?
1: She loves Korean food.
0: 그렇죠. Very, very nic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뭔가 한국 음식 차려줬는데 정말 잘 먹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이제
1: 완전 사랑하네요.
0: 그러니까 you love Korean food, huh? 뭐 don't you or right 이런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대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억양 살려야 됩니다. You like jazz music, huh?
1: You like jazz music, huh?
0: She loves Korean food, huh?
1: She loves Korean food, huh?
0: Alright, 자, 본문.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다는 느낌으로다가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1: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0: Okay, very nice. 직장 동료였구나. 자, 반전 어때, 괜찮아요?
1: 오, 뭐 반전이
0: 반전 좀 있거든요. 반전
1: 못 들었나요, 제가?
0: 네. 뭐 대충. 왜냐면 아내가 내 상사였어. 와우. 그래도 여전히 직장 동료인 거잖아요.
1: 하죠. Kind of. 뭐 그런 느낌이야.
0: 약간 대충 대충.
1: She was. 그녀는 뭐뭐였어. 나의 직장 상사. Oh my boss. 이렇게
0: 맞습니다.
1: 쓰면 되겠네요.
0: B-O-S-S. 이거는 both가 아니네요. 그렇죠? Right. 맞는지 보겠습니다. Well, kind of. She was my boss. Check it out. 맞아요. 상사. 이것도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연히 both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그냥 정직하게 boss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보도 아니고 버도 아니고 그 중간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보어 이렇게 하는 연습을 하시다 중간에 끊어내는 거예요. boss 처음에는 boss 근데 조금 가다가 뒤에를 잘라서 boss. boss 가볼게요.
1: boss. boss.
0: 하다가
1: boss.
0: boss. 그런 식으로 연습하는 거죠. 처음에는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왜냐면 우린 여전히 트레이닝 하는 건데요.
1: 네.
0: 누가 그거 발음 이상해 어쩌고 하지만 나는 그냥 I'm just training, you know? 오케이. 자. 요거 나왔죠.
1: kind of
0: 원어민들이 엄청 많이 씁니다, 이거. 이거를요. 문장 안에 넣어서 우리가 하는 것도 예전에 연습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m hungry. 나는 배고파. 대신에 나 약간 배고파. I'm
1: kind of hungry.
0: 그렇게 썼었어요. 근데 얘네들은 아예 이것 자체를 그냥 써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좀 대충 뭐 그런 식이죠. 이런 느낌으로 아예 단독으로 쓸 때가 많아요.
1: 이거 약간 막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손재수죠?
0: 응. 맞아요. 맞아요. 뭐야.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아닌데 뭐 대충 그렇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별로.
1: 별로.
0: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주의하셔야 되기는.
1: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이거 뭐 하지 않아요?
0: 죄송한데, 이거는. 인도 댄스 아니에요?
1: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막 그런 거?
0: 네?
1: 아니에요?
0: 뭐 이런 거요?
1: 이거 우스, 막 이런 거고. 약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이런 거.
0: 아, 약간 마음에 안 들 때, 막 이런 거.
1: 제가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인도.
0: 제가 확실한 거는 이거는 약간 인디아에서.
1: 죄송합니다.
0: 거기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었어요.
1: 죄송합니다.
0: 네. Okay. So kind of. Or, nd나 nt가 이렇게 모음사에 껴있으면 얘가 약화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kind of. 아니면 kind of.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Okay? So 여기서는 kind of. 이렇게 정직하게 발음해 주셔도 되고요. 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난 그를 알아. 하다가 약간 찔린 거야.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대충 이렇게 볼게요. 난 그를 알아. 그럼 어때요?
1: I know him.
0: 대충. Kind of.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자신 있게 yeah. I know him. Kind of.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 짓는다든가.
1: I know 차은우.
0: You do.
1: Kind of.
0: 약간 민망.
1: A few years ago. Okay.
0: 진짜 실제로 아셨어요?
1: 예전에 같이 했었죠.
0: 네.
1: 잘 지내지?
0: 지내죠?
1: 죄송합니다. 존댓말.
0: 갑자기. 오케이. 자, 다음 가볼게요. 대충 그런 셈이지. 나는 그녀의, 남자친구였거든. 나 이런 식으로. 그니까, 너 걔 알아? 뭐 잘 모르지? 그래서 뭐, 대충 알지? 그러면서 알고 보니 반전. 내가 걔 남친이었거든.
1: I was her boyfriend.
0: 그렇죠, right? Well, kind of. I was her boyfriend. 약간 우울하게 쓴다든가. 요거는 사실 연기하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Yes. 뭔가 확실하다. Definitely. 뭐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애매한 거. 자, 여러분 연기 한번 가볼게요. I know him. Kind of.
1: I know him. Kind of.
0: 네. Kind of. I was her boyfriend.
1: Kind of. I was her boyfriend.
0: Very nice. 자, 본문도 가볼게요. 반전. Kind of, she was my boss.
1: Kind of, she was my boss.
0: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0: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Kind of. She was my boss. Kind of. She was my boss.
1: 자, 그러면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3: How did you meet your wife? How did you meet your wife?
0: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3: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0: Kind of. She was my boss. Kind of. She was my boss.
1: Okay, you guys. 미션 문장 안에 있는 핵심 패턴만 골라서 입으로 하는 입영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남의 눈치 보지 마시고 해주세요. 자, 갑니다. How로 가볼까요? How?
2: 하고 가죠.
1: 질문 어순 가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 너의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
2: Hey, how did you meet your wife?
1: 너 아내를 어떻게 만났니?
2: Oh, how did you meet your wife?
1: 그렇죠. How did you meet your wife?
2: Oh, your wife is very beautiful.
1: 오, 이런 거 너무 좋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만나셨어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누구에게나 엄청난 칭찬입니다. Very nice. 뭐 your husband, girlfriend, boyfriend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 퀴즈를 어떻게 풀었어? 너그 퀴즈를 어떻게 풀었니?
2: 풀다가 뭐였죠? Solve. How did you solve the quiz?
1: 당신 그 퀴즈 어떻게 풀었어요?
2: How did you solve the quiz?
1: 그죠? How did you solve the quiz?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동사도 좀
2: Yeah.
1: 가져가죠. 그렇죠?
2: 둘 다.
1: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영어를 어떻게 배웠어? 너 영어 어떻게 배웠니?
2: How did you learn English?
1: 당신 영어 어떻게 배웠어요?
2: Oh, how did you learn English?
1: 그죠? How did you learn English? I watched WCB English. 이런 식으로, right? 자, 두 번째 우리 입영적 패턴. 패턴이라기보다는 일단 그냥 평소문 깔아놓고, huh? 이런 식으로 뭔가 확인해보고 동의를 얻는 듯한 그런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Okay? 약간 좀 이게 너무 캐주얼하다 싶으면 right 정도로 바꿔주시면 돼요. 갑니다. 오, 그러니까 직장 동료였구나. 자, 일단은 오 해주세요.
2: 오.
1: 그러니까 너희들은 직장 동료였구나.
2: You guys were co-workers, huh?
1: 그러니까 직장 동료였군요, 당신들.
2: Oh, you guys, so you guys were co-workers.
1: 아하, 오케이. 이런 것들은 제가 넣어버린 거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 재즈 음악 좋아하시는군요. 당신 재즈 음악 좋아하나 보네요.
2: Oh, hey. You like jazz music, huh?
1: 당신 재즈 음악 좋아하는군요.
2: Oh, you like jazz music, huh?
1: 좋아요. You guys jazz music, huh? Right? 이런 거. 하나 더 해볼게요. 걔는, 자, 이번에는 she로 갈게요. 그녀는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구나.
2: She loves Korean food, huh?
1: 그녀가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군요.
2: Oh, it's a 청국장. She loves Korean food, huh?
1: 갑자기 청국장. 아우,
2: I
1: 땡기는데요.
2: love it.
1: 너무 좋아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뒤에 요거 하나, huh? Right? 가지고도 굉장히 조금 양념 친 듯한 말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우리 입영작 패턴 한거 우리 상훈 씨 달려볼까요?
2: 네? 아내를 어떻게 만났어? How did you meet your wife? 그 퀴즈를 어떻게 풀었어? How did you solve the quiz? 영어를 어떻게 배웠어? How did you learn English? 그러니까 직장 동료였구나. Oh,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재즈 음악 좋아하는군요. You like jazz music, huh? 걔는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구나. 그녀는 한국 음식을 사랑하는구나. She loves Korean food.

0: 하?
1: Alright, you guys.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해결!
2: Peter, how did you meet your wife?
3: We both worked at the same company.
2: So you guys were co-workers, huh?
3: Kind of. She was my boss.
2: Your boss?
3: Yeah.
2: Wow.
3: Yeah, I must have been really talented. Handsome.
2: Yeah.
3: Oh, I guess.
2: Handsome? Okay. Yeah, surprise. Amazing. Okay.
1: Yes.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비가 올 거야. 비가 올 거야.
0: Be going 들었으면 되잖아요.
1: Yes.
0: 비가 올 거야.
1: 날씨는 주어가 우리 뭐예요?
0: It.
1: It이니까 It's going to rain. Ye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 How 그다음에 질문어 순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너 어떻게 마이크를 알아? 어? 너 어떻게 마이크를 알아?
0: 아, 어떻게 알고 있어?
1: 느낌 와요?
0: 예.
1: 오케이,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용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1: 네, 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이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성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자,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와, 금요일이에요. Alright. 배웁니다.
0: 그렇죠. 자, 오늘은요, 주차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차라리 차를 두고 올 걸.
1: 아하.
0: 막상 자동차 가져가면 편하긴 하지만 자리 없을 때 있잖아요.
1: 맞아요. 네.
0: 상훈 씨는 운전하고 어디 다니면은 항상 운전하고 다니세요? 아니면 public transportation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까?
1: 그래도 저는 네. 개인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네. 오케이. 근데 또 막상 가져가면 사람들이 너무 crowded한 area면 좀 자리 없을 때 있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미션을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할게요. 미션 공개! 네.

0: Alright. 자, 첫 번째 미션 볼게요. 이 근처에 다른 주차장이 있나요?
1: 주차장이
0: 아,
1: 있나요? 이
0: 자리,
1: 근처에?
0: 오, 뭔가 자리가 없나 봐요. 그쵸? 자, 두 번째 미션도 보겠습니다. 거긴 만차가 아니면 좋겠네요.
1: 뭐
0: 네.
1: 나는 바랍니다. 그곳이
0: 만차.
1: 만차가 아니길. 만차요?
0: 만차.
1: 근데 뭔가
0: 네.
1: 만차라기보다는 뭔가 그냥 약간 가득 차 있는 느낌을
0: 아, 이제
1: 조금
0: 사훈 씨가 느낌이 온것 같아요.
1: 아
0: 예전에는 막 뭔가 이것만의 특별한 단어가 있지 않을까 하다가 이제는,
1: many many cars 할
0: 오,
1: 뻔했죠.
0: 굉장히 좀 그냥 단순한 단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전환.
1: 맞아요.
0: 좋습니다. Alright. 뭐, 우리 어차피 공상시간 가니까요. 네. 보내볼까요?
1: 네, 시작.
0: 영어 합시다!
1: 도전합시다.
0: 도전합시다!
2: We'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1: Full.
2: Full.
1: 이 근처에 다른 주차장이 있나요?
2: Sorry?
1: Is there other parking lot around here?
2: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1: Across the street. 거기는 만차가 아니면 좋겠네요.
2: Huh?
1: I hope there is not full.
2: Oh, I don't think it's full. Yeah.
1: Okay.
2: It's very expensive.
1: Expensive. Okay, thank you.
2: No problem.
0: 나훈 씨,
1: 네?
0: please be honest, okay? Are you American? 와우, 진짜 you are fabulous today. I mean, 오늘 공상시는 거의 역대급이었습니다.
1: 괜찮았어요.
0: 네, 특히나 감동한 부분은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할때
1: 네.
0: 솔직히 이거 무시하는 게 아니라 무슨 good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뭐 하면 좋겠다 이런 느낌.
1: 배웠잖아요. 우리 뭐 봐라. 뭐 하길 봐라.
0: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감동을 이렇게 얻고 또 가게 됩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제가 다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We'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4: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0: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1: I hope that one's not full.
2: Okay,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화문 주차장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3: 맞아요.
2: Right. 그래서 사실 뭐 외국에도 상황에 따라 그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특히나 그 metropolitan areas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집중돼 있는 그런 시내 같은 곳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뉴욕 시티라든가 뭐 LA 다운타운, 뭐 산타모니카 뭐 이런 쪽에 보면 주차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가 준비가 돼 있고요. 자, 첫 문장 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차장이 만차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3: We are sorry. 네. 그죠? 우리가 미안합니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지금 주차장이 풀이에요. 만차입니다.
2: Yes.
3: 주차장을 쓰면 됩니다. The parking lot.
2: 오늘 컨디션 진짜 거의 최고인데요. 자, parking lot. 여러분, 스펠링 맞게 썼는지, 이게 주차장이라는 뜻인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We a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Check it out. Yes.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이 필기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주차장이라고 하는 건 주차하는 lot이라고 돼 있는데, 이 lot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원래 어떤 부지를 얘기를 해요.
3: 네.
2: 특수 용도.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용도가 있는 부지를 lot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요거 할 때마다 우리 커플로 알아두는 또 그 표현 있잖아요. 오늘 라이딩을 좀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상우 씨.
3: Yeah.
2: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가주세요. 주차 자리, 오케이, 하나 되는 것은 뭐라고 그러죠? Parking. 일단은 똑같이 써주시고요.
3: Parking.
2: Spot. Yes. Parking spot이라고 하는 거는 주차 자리. 왜냐면 spot이라고 하는 거는 비교적 작은 이런 공간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 parking lot 안에 parking spot이 30개 있다. 제가 이거 계속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씩 흡수가 될 것 같습니다. 느낌 와요?
3: 저는 이미 와 있습니다.
2: 이미 왔습니까? Alright, very nice.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는 그럴 일이 없죠. 주차장이 드러났고 oh, there are many parking lots. 라고 하진 않겠죠, 그죠?
3: 네.
2: 이미 주차장에 있고, 그 안에 parking lot들이 있다, 요거. 자, 그리고 지금 full 나왔어요. 우리 보통 full 무슨 뜻이에요, full?
3: full, 가득 차 있는.
2: 네. 그래서 우리 뭐 밥 다 먹으면은 뭐라 그래요? I'm so.
3: Oh, I'm full.
2: I'm so full, right? 네. 그게 배부르다는 뜻인 게, 배가, right? tummy가 꽉 차 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So full, 형용사로 꽉 찬. 그러면, 반대로. 텅 빈 건 뭐라고 할까요?
3: 아, 오늘 뭐
2: 아니 상훈 씨
3: empty.
2: 호호. 오케이 정답입니다. 텅 비어 있는 거 우리 반대말을 알아두는 건 항상 좋은 거예요. 그래서 empty라고 얘기를 하고요. P가 묵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아니면 이렇게 자음 사이에 sandwich가 됐다라는 느낌. 오케이 이것도 스펠링 써주시고요. E-M-P-T-Y 발음해 볼게요. Empty, empty 여기다가 강세 주면서
3: empty.
2: Empty. Alright, so full하고 empty하고 반대말 썼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3: Yeah.
2: 형용사 못 썼어요.
3: Sorry.
2: Mm-hmm, sorry, right? So 요거는 미안한도 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추후를 위해서 이거는 그냥 원래는 기본은 마음이 안 좋은인 거예요. Right?
3: 네.
2: 그래서 사실 이거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는 뜻도 되지만 상대방이 안 좋은 소식을 내가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안 좋네요.
3: 아, 그러니까요. 처음에 진짜 왕초보 때는
2: 네.
3: 그런 이제 장례식장 같은 그런 데서 I'm sorry라고 하면
2: right.
3: 아니 제가 왜 뭘 잘못했길래?
2: 뭐지?
3: 네가 뭐 잘못했지? 혹시
2: 분위기
3: 여기랑 뭐가 연관돼 있나?
2: 맞아요.
3: 네, 그냥 위로를 전하는
2: 맞아요.
3: 말이더라고요.
2: 마음이 sorry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는 게 더 포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rry. 이거 별거 아니지만 이걸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게요.
3: 네.
2: Right? 예전에 여러분들 Very sorry, so sorry 이거 말고
3: 네.
2: 엄청 미안하다고 할 때 쓰는 단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끔찍한 뭐 이런 게 있는데 끔찍하게
3: terrible sorry.
2: Terribly, right? Terribly sorry라고 하면 정말 끔찍히 미안하다, 정말 정말 정말 미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는 엄청 엄청 죄송해요.
3: We are terribly sorry.
2: 좋아요. 자, how about this? 이건 암기에도 아깝지 않은데 사실 아, 그런 얘기 들어서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일단 마음이 안 좋다. 나는 어떻게 할까요?
3: I'm sorry.
2: I'm sorry. To, 그걸 들어서. 어떻게 할까요? To
3: hear it.
2: Hear it. Or hear that.을 보통 이제 많이 쓰는데, 자, 요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암기에도 나쁘지 않다고.
3: 이거 덩어리로.

0: 이전에 많이 배웠었던
1: 맞아요.
0: 것
1: 덩어리로. 그래서 방금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통 it이 아니라 that을 많이 써요. So I'm sorry to hear that. 그러면 아이고 안 됐네요. 약간 요 정도의 느낌. 이럴 때는 미안한 게 아니겠죠.
0: 네.
1: Right. 자, 두 문장 여러분 같이 낭독해 보실게요. We are terribly sorry.
0: We are terribly sorry.
1: I am sorry to hear that.
0: Oh, I'm sorry to hear that.
1: Right. 그리고 이거는 준비를 안 했는데 상은 씨가 이거 사실 예전에 설명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간과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a parking lot이 아니라 왜 the parking lot인가요?
0: 지금 너가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주차장. 지금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지금 이거 여기.
1: 아무 무슨 세상에 아무 주차장 하나가 아니라
0: 네.
1: 너도 알고
0: 지금 여기 지금 이 공영 주차장 너 들어오려고 하는.
1: 아니 상훈 씨가 하도 이걸 해가지고 저도 막 학생분들이나 이렇게 주위에 누구 만나면 네.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0: 좀 저작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So 너는 그래요.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둘 다 같이 공감하고 서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So the parking lot is full, not just any parking lot, right? So 문장 읽어 보도록 할게요. We a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0: We a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1: 오케이. 그리고 미션 들어갑니다. 자, 이랬을 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이 동네에서 꼭 놀고 싶어. So, 이 근처에 다른 주차장이 있나요? 요거 볼게요.
0: 자, 지금 보니까 다른 주차장 들이로 가야 되겠네요.
1: 네, 뭐 의역을 한 거예요.
0: 네, 이렇게. Are there? 있나요?
1: 있나요?
0: 복수명사. 다른 주차장들이 이 근처에 이거 딱 보니까 네. 뭔가 요 근처 하면은 요거 갑자기 생각합니다. Nearby.
1: 네?
0: Nearby가 뭐 있지 않아요?
1: 잠깐만요. Nearby를 쓰고는 싶은데 지금 칸이 남아 돌고 막
0: 아,
1: 지금
0: 큰일 되네요. 이 근처에잖아요. 네. 네, 요걸로
1: 자주 쓰는 거.
0: Around here.
1: 네, 네.
0: 아, 참.
1: 아니에요. 근데 새로운 거, nearby 이런 거, 새로운 걸 써보려는 try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것만 쓸 필요는 없잖아요. 자,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거, 이 근처에 you got it. So,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들도 있나요? Around here, 여기 주위에. So, around가 뭐예요, 결국? Around.
0: Around요? 주변에.
1: 맞아요, 주변에. Right? 근데 어디 주변에? Here.
0: 주변에. 여기 주변에.
1: Yes. 그래서 이 근처에라고 할 때 around here이라고 쓰는 거 원어민들을 이제 얘기하는 걸 들으면은 nearby도 써요. 그거 안 쓰는 게 절대 아닌데.
0: Nearby가 정확하게 그럼 뭐예요? 가까운 근처?
1: 어, 근처에. 근처에 가깝게 이런 느낌인데요. 사실 around here를 들을 확률이 훨씬 높기는 합니다. 아. 오케이. 아니 둘 다 좋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게 나왔어요.
0: 네.
1: 이거 뭐예요?
0: 다른.
1: 맞아요. 다른이라고 해서 뒤에 복수명사를 같이 써주게 되면 다른 뭐뭐들입니다. 여기서 복수명사 뭐죠?
0: Parking lots.
1: Parking lots. Correct? So other 뭐뭐뭐s 뭐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로 써주시면 다른 뭐뭐뭐들. 예를 들어서 다른 호텔들. 그럼 어떻게 해요?
0: Other hotels.
1: 그렇죠. Right? 그러면 다른 사람들.
0: Other person. Other people.
1: 아하. 복수명사 쓰니까 other people. 왜냐하면 한 명을 얘기를 할 때는 another를 써야 되는 거예요. an other인 거예요. 사실은요. 오케이. 그거는 나중에. 오케이. So 이거 other 뒤에 복수명사 한번 훈련해 보도록 할게요. 이걸 그대로 활용해 볼게요.
0: 네.
1: 호텔에 왠지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근처에 다른 호텔들이 있나요? 라고 비슷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0: Are there other hotels around here?
1: 그렇죠. Are there other hotels around here? 이렇게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자, how about this? 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난 상관 안 해. 이거 많이 쓰잖아요.
0: I don't care.
1: I don't care. 근데 뭐뭐에 대해서가 뭐죠, 우리?
0: About.
1: About. 그러면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상관 안 해.
0: Oh, I don't care about other person. People.
1: 그렇죠. 어, 헷갈리죠. 헷갈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other people, other person,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헷갈리는 거는 사실 문장으로 만들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So I don't care about other people. 나는 나만 있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Maybe being selfish or something. Alright? So like this. Other hotels. 그리고 other
0: people.
1: Person 아니라요. 복수명사 썼죠? 다른 뭐뭐들. Right? Okay. 자, 두 문장 같이 낭독해 볼게요. Are there other hotels around here?
0: Are there other hotels around here?
1: I don't care about other people.
0: I don't care about the other people.
1: okay. 어, 이분이 약간 네.
0: about other people.
1: Right. 아, 이거가 이제 영음이 조금 힘들군요.
0: Yeah.
1: About other people.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돼요. About other people.
0: 잘해 보이고 싶어 가지고.
1: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About 부드럽게. other people.
1: 오케이. 자, 이거 읽어 볼게요.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0: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1: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e'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We'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아,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1: Alright, 자 다음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길 건너에 하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보면은요, 주차장은 건물 주차장이든 뭐든 간에 같이 모여 있는 곳이 많잖아요.
0: 네.
1: 미국에도 좀 마찬가지거든요. 어차피 모자랄 걸 알기 때문에. 네.
0: 자, 일단은 there is 있습니다.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1: 네.
0: 몇 개 있어요? 하나. 이렇게 끊어야 돼요. There's one.
1: Two 아니에요? Two?
0: 하나.
1: 네.
0: 하나 is one.
1: Okay.
0: There's one. 하나
1: There's
0: 있어요.
1: one. 어디에?
0: Across the
1: street. Across the street. Okay.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eck it out. Yep. So there's one. Right? Across the street. 그죠? 뭐 두 개 있습니다. 뭐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진 않을 테니까. 자, 여기 지금 길이 나왔어요.
0: 네.
1: 길, 거리라고 하는 거. 어떤 단어죠?
0: Street.
1: 그렇습니다. S-T-R-E-E-T. 이거는 근데 한국에서도 스트리트 이렇게 쓰지 않나요?
0: 많이 쓰죠.
1: 그렇죠. 저는... right? 스트리트. 네. right?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강세 때문에 그렇게 스트리트 이런 식의 네 번의 음절이 나오지는 않죠. 그렇죠? So, street. 거의 얘는 이 전체가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방에 간다는 느낌. 자, 그리고 TR 부분이 충돌이 나면서 치읓 비슷해집니다. 오케이? 이런 느낌 주세요. street. street.
0: Street.
1: Mm-hmm.
0: Street.
1: 좋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그거만 알지 말고요. 요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이거는 뒤에 꼭 무조건 the street이 나올 필요는 없는데 워낙 얘랑 제일 많이 쓰다 보니까 저라면은 그대로 끌어서 across the street을 하나로 통으로 가져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길 건너에, 길 건너에 요런 느낌.
0: 네.
1: So 길 건너에 원이 있다. You good? Alright, so for example, right? 이거 한번 해볼게요. 와, 길 건너에 술집이 하나 있어. 우리 바라고 얘기하잖아요, 흔히. 그렇죠? Right? 어, 바가 있어. 길 건너에. 어떡할까요?
0: Oh, there is a bar across the street.
1: 그렇죠, there is a bar across the street. 길 건너에 하나 있어. 이런 느낌으로 간다든가. 오케이, 여러분들 이 단어 무조건 암기하셔야죠. 한국에 제일 많은 거, 한 블럭에도 여러 개 있는 거. 편의. Jump, right? 영어로 뭔가요?
0: Grocery store.
1: 어, grocery store. 그거는 약간 supermarket 같은 느낌.
0: Convenience store.
1: 오케이, convenience. 잠깐만요. 바로 나온 게 의심이 좀 되는데. 오케이.
0: 저는 자. 혼자 하지 않습니다. 셋이 같이 하고 있어요.
1: 아, 이상한데요?
0: 네, 1.3이에요.
1: 아, 큰일 났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길 건너에 편의점이 있어요. 길 건너에 편의점이 있어요.
0: There is convenience store across the street.
1: 오케이, hold on. One store, right? So, 관사가 있어야 되죠.
0: Oh,
1: give it a try again.
0: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across the street.
1: 그쵸,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across the street. 와,
0: 너무 길어요.
1: 엄청 길어 보이지만 결국 단어 때문이에요. 얘는 끊을 수가 없는 한 단어입니다.
0: 네.
1: 그리고 across the street도 제가 아까 우리 통으로 덩어리로 가자고 했었잖아요.
0: 네.
1: 그쵸?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정말 뭐라 그럴까? 단어가 그냥 두 개 있다?
0: 맞아요.
1: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Yep. Al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 is something은 뭐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There is a bar across the street.
0: There is a bar across the street. Mm-hmm.
1: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across the street.
0: There is a convenience store across the street.
1: 자,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0: There is one across the street.
1: Alright. 자, 이렇게 있다. 친절하게 얘기해 줬을 때. 마지막. 제가 가장 충격받고 감동받았던 부분. 아, 거긴 만차가 아니면 좋겠네요. 이게 나왔다면 적어도 정말 초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 네.
0: 아, 괜찮아요.
1: Oh, yeah.

0: I hope.
1: 네.
0: 그걸로 끊고 싶은데, I hope that까지 끊어야 될까요?
1: 아니요?
0: 어?
1: 방금 잘
0: 잘
1: 끊으셨는데요.
0: 끊은 거죠? I hope. 나는 바랍니다.
1: 바란다.
0: 나는,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1: 네.
0: 뭐가요? That was not 땡땡. 거기는,
1: 그거는, that one's
0: 그것은,
1: is not.
0: 아니길 만차가.
1: 요거 아까 나왔었죠, 그쵸?
0: 네, not for.
1: Alright. So, FULL, that one, 이라는 게, that's the parking lot, right here, 얘기하는 건데, 아, 아니죠. The new one, right? Across the street에 있는 거. 그건 for 아니었으면 좋겠다? 정답? 맞습니다. Right? FULL, 다시 한 번. 얘는 형용사로 가득 찬, 이 되겠습니다. 자, 발음 한번 갈게요. 이왕 나온 김에, right?
0: 네.
1: F니까 입술 붙이지 말고요. pull,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fall. fall 갈게요.
0: Four. 4.
1: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I hope라고 하는 거. hope가 뭐예요? hopes and dreams 할때 hope.
0: Hope. 희망.
1: 희망, right?
0: 희망하다.
1: So 이거는 동사로 하면 희망하는 거. 바란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 hope 하고 나서 문장을 쓰면 그 문장에 있는 것을 나는 바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뭐 하길 바라. 이렇게 잘안 쓰잖아요. 회화체에서.
0: 뭐
1: 그렇죠?
0: 좋겠다.
1: 형 씨, 그, 이번에 무슨 뭐, 앨범을 냈다는데, 그게 잘 되길 바라요. 뭐, 봐라? 좀 어색하죠?
0: 잘 되길 바래요 바로 많이 하죠.
1: 바래요.
0: 예,
1: 라고 한다든가,
0: 해야죠.
1: 아니면, 그럼 좋겠네요.
0: 네.
1: 요 정도 씁니다. 그래서 얘는 좀 의역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이 hope가 뭔가 가능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 바람, 이거를 느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So,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건 비싸지 않아. 그냥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그건 비싸지 않아.
0: Oh, it's not expensive.
1: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그게 안 비싸면 좋겠는데. 상훈 씨가 이제 막 토이즈 같은 거
0: Oh,
1: 모으는 거
0: my God.
1: 좋아하니까
0: 제발.
1: 너무 원하는 게 있는데 왠지 느낌이 이상해.
0: Oh, I hope it's not expensive.
1: 아, 좋습니다. 아, 이거 상훈 씨 외국 가가지고 써먹었으면 좋겠는데요. I hope it's not
0: Oh,
1: expensive.
0: discount, please.
1: 오케이. 자, 두 번째 해볼게요. 그녀가 여기에 있길 바란다. 나 그녀를 보려고 나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나는 바란다.
0: 에?
1: 그녀가 여기에 있길 바란다.
0: Oh, I hope she is
1: 여기 있다. 그냥.
0: here.
1: That's it.
0: 오.
1: Right. She's here. 그녀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I hope 이거만 넣는 거예요. 오케이? 한국어로 바란다, 뭐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영어로 우리가 지금 바꿔보고 있는 프로세스를 하잖아요. 이게 한국어에서 영어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게 나중에 되면 이걸 연습한다고 해서 나중에 계속 한국어를 영어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프로세스가 쫙쫙쫙 줄어들면서 그냥 바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이병작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는데, 이거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거는 안 좋지 않나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순간적 전환.
0: 네.
1: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hope it's not expensive.
0: I hope it's not expensive.
1: 제발 여기에 있기를. I hope she is here.
0: Oh, I hope she is here.
1: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얘는 초급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는 해요.
0: 오.
1: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둘다 바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요. I hope는 가능성 있는 거에 대해서 바라는 거.
0: 네.
1: I wish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어차피 안될 거라 아쉽네. 라는 느낌. 예. 요거는 지금 하기엔 너무 깁니다. 오케이? So 요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ope that one is not full.
0: I hope that one's not full.
1: Alright, very nice.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1: 자,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You'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2: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3: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0: here?
1: 그죠?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자, 두 번째 갑니다. 이 근처에 다른 호텔들이 있나요?
0: Are there other hotels around
1: 그죠?
0: here?
1: Are there other hotels around here? Okay, let's try one more. 난 다른 사람들 상관 안 해.
0: I don't care about other people.
1: 그죠? I don't care about other people. I don't care. 상관한다. 뭔가에 대해서 상관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영어에서는 about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오케이? 자, 두 번째 패턴 가볼게요. I hope 어쩌구저쩌구 뭐뭐면 좋겠다. 요런 뉘앙스를 살려줘서 하셔야 돼요. 억양 같은 거. 거긴 만차가 아니면 좋겠네요. 아, 난 바라는데 그거는 fully 아니길 바래요.
0: I hope that one's not
1: Good.
0: full.
1: I hope that one's not full. Okay? So how about this? 아, 그게 안 비싸면 좋겠네. 아.
0: I hope it's not expensive.
1: 그렇죠. I hope 뭐 this toy is not expensive.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고요. Let's try one more, okay? 아, 걔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녀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0: I hope she is here.
1: 그럼 이거 해보세요. 마유가 여기 없으면 좋겠다.
0: I hope Mayu is not here.
1: 오케이. 잠깐만.
0: Mayu.
1: 잠깐만요. 왜 이렇게 뭐라 그랬어? 지금 I just heard that.
0: Just
1: Just kidding.
0: kidding.
1: 오케이. 좋습니다. My is not here는 굉장히 빠르게 나오네요. Oh, yeah. Alright. 자, 이렇게 문장들 해봤으니까 패턴 상훈 씨 한번 달려볼까요?
0: 네? 이 근처에 다른 주차장이 있나요?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이 근처에 다른 호텔이 있나요? 다른 호텔들이 있나요? Are there other hotels around here? 난 다른 사람들 상관 안 해. I don't care about other people. 거긴 만차가 아니면 좋겠네요. I hope that one's not full. 그게 안 비싸면 좋겠네. I hope it's not expensive. 걔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그녀가 여기 있으면 좋겠다. I hope she is here.
1: 자,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2: 헤이!
1: 해결!
2: We're sorry. The parking lot is full.
0: Are there other parking lots around here?
2: There's one across the street.
0: Oh, I hope that one's not full.
2: It shouldn't be full.
0: Oh, yeah.
2: Okay.
0: Thank you.
2: Sorry.
0: Oh.
1: 해냈습니다. Well done. Alright. 자, 그러면 어제 드린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너 어떻게 마이크를 알아? 응? 너 어떻게 마이크 알아? 어떻게?
0: How?
1: How? 그 다음에 질문 어수면 가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 넌 알아 마이크? 그러면
0: Do you know Mike?
1: 합쳐서 How
0: How do
1: do you
0: you
1: know
0: know Mike?
1: Mik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우리 other, 그 다음에 복수명사.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해져라.
0: 저라.
1: 요 정도 느낌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필요 오나요?
0: 예.
1: 요거 약간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뭐 해보는 거죠. 그쵸?
0: 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1: 자,
0: 올려주세요.
1: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next week.

0: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왕초보 동반자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1: Monday is 월요일.
0: 그렇습니다. Alright, 자, 월요일은 따뜻하게 가정 영어로 출발해 봐야죠. 건망증이 심해지네.
1: 아니 뭐 계속 따뜻하다 그래놓고 지난주부터 계속 뭐 따뜻하지 않잖아요.
0: 건망증이 있으세요? 혹시?
1: 있죠.
0: 있는데 옆에서 챙겨줘봐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1: 미지근하지 않나요? 아,
0: 뭐. 오케이. 뭔가 건망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요거 그러면서 이제 가족끼리 좀 챙겨주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너무 소중한 단어들이 나오고 기대하셔도 좋아요. 네.

0: 자, 첫 번째 미션 보니까 내차 열쇠 본적 있어?
1: 아하.
0: 잊었구만요.
1: 그러니까요.
0: 네네네네.
1: 보통 요즘에는 스마트 키나 조금
0: 네.
1: 더 이제 완전 최신형은 키 없이도 되는 게 있더라고요. 막 핸드폰에도 막 키가.
0: 아직까지는
1: 아니,
0: 제가 또
1: 그렇죠.
0: 그런
1: 아니,
0: 거,
1: 다
0: 테크놀로지 잘
1: 그렇습니다.
0: 몰라가지고.
1: 예.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자, 아무튼 내차 열쇠 본적 있냐?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고마워, 여보. 나 엄청 잘 잊어.
1: 챙겨줬나 보네요.
0: 챙겨줬어.
1: 따뜻한 거 같네요.
0: 나쁘지 않죠?
1: 네.
0: 오케이. 자, 요두 문장을 여러분들이 영어로 다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공상실을 보내봐야죠.
1: 예, 두번 들어간 느낌이지만 저는
0: 그렇습니다.
1: 가보겠습니다. 시작!
0: 영어합시다!
1: 도전합시다! 아니, 내 차 열쇠 본 적 있어?
2: What's wrong?
1: Do you see my car key?
2: Oh, your car key?
1: Yeah, yeah, yeah.
2: You left it on the sofa.
1: 아, sofa! 아.
2: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1: 테이블 위에.
2: I put it on the table.
1: 아, 저기 고마워 여보. 나 엄청 잘 잊어 요즘에.
2: 응?
1: 나 엄청 잘 잊어. 그러니까 thank you, honey. I am forget. I am many forget.
2: You.
1: 자주가 뭐지? 자주. Often
2: Oh, you
1: forget.
2: often forget.
1: Oh, often forget.
2: You are so forgetful, yeah.
0: 네. 성호 씨?
1: 네.
0: Are you Korean?
1: 어제는 그래도 우리가 약간 US 시티즌 얘기 좀
0: 약간 좀
1: 들었는데.
0: 미국, 약간 화가 될 뻔했는데, 어제는 그냥 거의 완벽했고요. 근데 오늘.
1: 좀 아쉬웠어요?
0: 아쉬웠습니다. 아, 그 뭐라 그럴까? 이게 상호 씨가 이제 문장 구조 만드는 거에는 he has no problem. 오케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시제 같은 거가,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틀리면서 또그 문장, 틀린 문장도 말은 돼요.
1: 아, 되긴
0: 되는데
1: 돼요.
0: 뉘앙스가 좀 틀리거나 시제가 틀리거나 요 정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좀 욕심 나는 게
0: 네네네.
1: 문장 구조들이 조금 외워지는데
0: 네.
1: 말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 어휘가 사실 좀 많이 딸리잖아요.
0: 맞아요.
1: 어휘는 여러분들 좀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저한테 말하는 말이에요.
0: 아, 근데 상훈 씨가 그 단어 어휘 이거 꽤 많이 아는데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보통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학구적인 단어들이
1: 아,
0: 있어요.
1: 그렇죠.
0: 아니, 이걸 안다고 싶을 정도로 제가 가끔 물어보면, 이 단어를 알아요? 왜 저도 가끔 상훈 씨가 맞추면, 이거 어떻게 알아요? 이러잖아요.
1: 그러니까. 포커스라고 해도 되는데,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요. 근데 막상, 눈알, 영어 이런 거 몰라요, 눈알.
1: Eyeball.
0: 오! 상훈 씨.
1: 아니, 저 물리치료사 출신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그쪽은 또 아니에요.
0: 아, 몸쪽 말고 다른 거. 예,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어휘 이런 거에도 조금 집중해야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왕초보 영어에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Have you seen my car key?
4: You left it on the sofa.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3: Thanks, honey. I'm so forgetful.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Okay, 지금 한숨 쉬었죠?
1: 참 해부 PP가 안 들어옵니다. 이제.
0: 아직은 안 되죠, 그렇죠?
1: 학구적으로,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0: 네.
1: 뭐다 이제 했죠.
0: 근데 이제 상훈 씨가 뭐라 그러냐면 시간은 지나면서 아주 기본형, 현재형, 과거형, 뭐 진행형 이런 것들은 꽤나 마스터가 됐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이제 여기서 욕심이 나는 거죠, 또.
1: 네. 활용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0: 그렇죠. 뭐 보여, 봤어, 뭐이 정도? 그런 거는 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봅시다.
1: 아까 공상 씨가 Do you see 뭐 my key, car key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0: Do you see my car key?
1: 네?
0: 이러면 내거 보여? 내가 저기다 놔둔 거 보이지?
1: 아,
0: 이런
1: 전혀
0: 식으로 현재
1: 다른
0: 너는 보이냐? 이런 뜻이 돼버리죠.
1: 그러니까 네. 본 적이 있냐라고 해부 PP 물어봐야 돼요.
0: 네.
1: Have you seen 본 적이 있어? 나의
0: yep.
1: 자동차 키를 my car key.
0: 한국에서도 요즘에 자동차 열쇠라고 안 하고 키라고 많이 하죠, 그냥.
1: 맞아요.
0: 네,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더 짧으니까, 그렇죠?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Have you seen my car key? Yes, there you go. K-E-Y. Alright. So, do you see, 너는 보이니, 아니면 너는 보니, 혹은 did you see, 너 과거에 봤니가 아니라 오늘은 말투가 너 내 차 열쇠
1: 본 적이 있어.
0: 그렇죠. 이거는 뭘 물어보는 거예요? 경험 같은 걸 물어보는
1: 맞아.
0: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본 적이 있니? 라는 느낌이 되겠습니다. So, 우리가 have PP를 활용을 해서 문장을 업그레이드 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So 처음 보시는 분들도요, 요거는 나중에 계속 유익하게 쓰일 겁니다. 자, have PP, 뭐뭐 해본 적 있다. 그러면 I have done something. 난 뭐 해본 적 있다? Have you done something? 이런 식으로 질문형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는 원래는 나는 본 적이 있다 그러면은 평소문으로 쓰면 어떻게 할까요? I have
1: seen my car key.
0: My car key, your car key. 뭐 이런 식으로 평소문 쓸 수 있는데 오늘은 좀 질문형부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Okay, so have you 이런 느낌으로 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영어로 당연히 뭐죠?
1: Toy.
0: 아이가 제 장난감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1: Have you seen my toy?
0: 이제 Have you seen my toy? 이렇게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이가. 자, 이번에는 그냥 평소문으로 갈게요. 주어부터 출발해야 되겠죠. 나 이 게임 해본 적 있어, 전에. 게임을 한다고 할 때 동사 어떻게 할까요?
1: Play.
0: Play, right? 그러면 나 이 게임을 play 해본 적 있어요, 전에. 어떻게 할까요?
1: I have played this game before.
0: There you go. I have played this game before. 만약에 have PP 안 쓰고 뭐 단순 과거로 썼어요. I played, right? 그러면 난 과거에 그냥 이 게임을 했다. 한번 끝. Focus가 어디냐인 거예요, 그렇죠? So 과거에 단순히 한번 했다라는 거를 더 집중해서 말하고 싶으냐, 아니면 그렇게 과거에 해본 적 있다, 경험이라는 것을 조금 더 focus를 주고 싶으냐, 이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뿐입니다.
1: 네.
0: Okay, alright. So 이 두 문장 여러분 같이 낭독해 보실게요. Have you seen my toy?
1: Have you seen my toy?
0: I have played this game before.
1: I have played this game before.
0: Okay, 여기도 have PP 묶어서 요거가 뭐의 PP형이죠?
1: See요.
0: See, right? So 가볼게요. Have you seen my car key?
1: Have you seen my car key?
0: Okay, 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자기 그거 소파 위에 놔뒀어. 못 봤어. 이런 식으로.
1: 아하. 네. 그러니까요. 처음에 왼쪽에 뒀다 그랬나 막 혼자. 그랬는데, you left it. 당신은 그것을 뒀어.
0: 뒀어.
1: 어디에? On the table. 아, on the sofa죠. On the sofa.
0: Right.
1: Sofa.
0: 오, okay. R 안 썼네요. 그렇죠? 예. Okay. S.
1: 매우 멀다잖아요. Sofa.
0: Sofa. Okay. SOFA라고 했습니다. Okay. 자, 요거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You left it on the sofa. Check it out. You got it. Right. 자, F죠. 그리고 R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so, 뭐 far 이런다든가 아니면 so far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냥 f, f로 끝내서 제가 가볼게요. Sofa, sofa.
1: Sofa,
0: mm-hmm.
1: sofa.
0: 좋아요. 자, 그리고 우리 sofa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있죠. 혹시 사무실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C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1: C로 시작이요?
0: 네. 소파에서 네? 앉아가지고 그냥 영화만 보면서 팝콘 먹으면서 안 움직이는 사람을 보통
1: chair
0: 뭐뭐 potato라고 부르거든요.
1: 무슨 potato요?
0: 요거 potato라고 불러요.
1: 케첩.
0: 이거 쓸 수도 있는데 글쎄요 가구점 같은 데서 지금
1: 다들 고민하고 있는데 분들... 아니 그냥 한글로 한 글자만 앞에 말해주세요.
0: 카카카 다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스튜디오에
1: 카 카센터 okay. 뭐예요?
0: 자 카우 카우
1: 카우치
0: 네 아하 yep that's right
1: 카우치
0: 카우치
1: 들어봤어요
0: 들어봤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국내에서는 아마 소파로 더 많이 이제 쓰이게 되는데요.
1: 여기를 이만큼 길게 해놓으니까 긴다는 줄 알았잖아요.
0: 아니 잠깐만요. 제 잘못입니까?
1: 좀 okay. 헷갈리게요.
0: Sofa, couch. 오케이.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couch potato. 소파에 앉아있는 감자.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TV 앉아서 팝콘만 먹고 있는 사람. 계속 하루 종일.
1: 게으른 사람.
0: 게으른 사람을 couch potato라고 부르죠. 아무튼 sofa, couch.

0: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요거 나왔잖아요.
1: 네.
0: 물론 왼쪽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동사로 쓰였죠.
1: 네.
0: Right? 뭔가의 과거형이란 말입니다. Left가 뭐의 과거형일까요? 가만.
1: 이거 알았는데. 그죠?
0: I know you
1: 두다가
0: know.
1: 그죠? Live인가요? Live?
0: 오, go ahead. 아하. 자, PP
1: Live.
0: 형태는 뭐예요?
1: 똑같이 left.
0: Yes. PP 형태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까 경험 같은 걸쓸수 있겠죠? So leave. 오케이. 떠나다도 되고 남겨두다도 돼요. 오케이. 그거의 과거형. PP형. So 여기서는 당신은 그걸 남겨뒀다. Right? 내버려뒀다. You left it where? On the sofa.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대단한 덩어리 표현도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따와서 뭔가를 내버려둬요. 그쵸? 어디에다가?
1: 여기
0: 예.
1: 위에
0: on을 써볼게요. 이거는 당연히 on 말고 다른 것도 쓸수 있어요. under. 어디 아래에다 놨다든가. in 어쩌고. 어디 안에 놨다. 다든가 가능하지만 오늘은 위로 한번 고정해서 해볼게요. 오케이, okay, check it out. 난 그걸 놔뒀어. 그 테이블 위에 놔뒀어. 해볼게요.
1: I left it on the table.
0: On the table. There you go. How about this? 그녀는 그 열쇠를 놔뒀어. 근데 그 TV 위에 놔뒀어. 이렇게 볼게요. 자, 그녀는 그 열쇠를 놔뒀어.
1: She left the
0: 자,
1: key
0: 그런데 그 TV 위에 놔뒀어.
1: on the
0: On the
1: TV.
0: TV, there you go. Right. 요즘에는 TV 위에 올려놓기가 쉽지 않은데, 저도 모르게 약간 순간적으로 옛날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1: TV에 올려놓을 수 없잖아요,
0: Okay,
1: 얇아서.
0: 그렇죠. 옛날에는 however,
1: 아,
0: 할
1: 그
0: 수 있었죠.
1: 뚱뚱이 TV
0: 브라운관이라고 전문용어로
1: 와우.
0: 얘기하죠. 타다다,
1: 예,
0: 타,
1: 광고 안 보고
0: 어,
1: 선전 보실 때.
0: 그죠? 아, 맞습니다. 사실, 자, 이거 읽어보도록 할게요. I left it on the table.
1: I left it on the table.
0: She left the key on the TV.
1: She left the key on the
0: Right, 본문
1: TV.
0: 갈게요. You left it on the sofa.
1: You left it on the
0: That's
1: sofa.
0: i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car key? You left it on the sofa. You left it on the sofa.
0: Alright, you guys. 다음 문장 나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테이블 위에 뒀어. 아, 그러니까 자기가 소파에 그냥 남겨놨길래. 그리고 갔길래. 아, 이거 또 잊어버리겠네. 하면서 내가 거기다 이렇게 놨다.
1: 그래서 so
0: So.
1: I put it on. 내가 그것을 뒀다
0: 아하.
1: 위에. 아, 이거 put it까지
0: 어, 저도, 오,
1: 가니까.
0: 바꾸려고 그랬는데,
1: I
0: 알아서.
1: put it.
0: I put it.
1: 나 그걸 뒀어. 어디에?
0: 어디에?
1: On the table에.
0: 근데
1: 뭘
0: 그 나를
1: 위해?
0: 위한 게 아니잖아요.
1: 너를
0: For
1: 위해.
0: you, right? So 배려심 있게 난 놔뒀다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으네요.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Check it out. 그렇죠? Table 뭐 탁자 이렇게 알아서 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So I put it 뒀어라고
1: 네.
0: 했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시제가 뭐라는 거예요? Put.
1: put 과거네요.
0: 과거죠, 그렇죠? 현재형이 아니라
1: 요거네요,
0: 과거형으로 쓴
1: 요거.
0: 겁니다.
1: 지금 요걸로 쓴
0: 아하,
1: 거예요.
0: PP 형태 뭐죠?
1: put.
0: Put it 이렇게 쓰지 않아요. Put, right? 둔다, 뒀다,
1: 둔
0: PP 형태.
1: 상태다.
0: 예, 오, 성실. 오케이, 둔 상태다. 요거는 나중에 have PP 제가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so I put it 놔뒀다. 어디다가? On the table에다가 이렇게 놔뒀어요. So 이 put도 아까 left랑 좀 비슷해요. 두는 건데 이 put 자체는 남겨놓고 어디를 갔다란 느낌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놓는 동작을 더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놓는 동작. Put. Alright? So left는 뭔가 이렇게 남겨두고 어디 간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Okay? 자, 요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Put, 과거도 put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그죠? 자, 냉장고 상호씨.
1: 리퓨지에이터.
0: 너무 길게 하니까 오히려. Refrigerator.
1: 리퓨지에이터.
0: 줄여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상훈 씨처럼 약간 발음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1: Refuse.
0: Fridge.
1: 왜
0: No, it's okay. Fridge라고 쓰시면 너무 편해져요.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이걸, okay? 안에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1: 네.
0: 요거 써서 이걸 그 냉장고 안에 둬. 넣어.

0: Put it.
1: Put this.
0: Put this in the fridge.
1: That's it. Put this in the fridge. 이렇게 하면 안에 놓는 거니까 결국 넣으라는 게 되겠죠. Put in이 되면서, 그렇죠? 자, 이번에는 위에 놔볼게요, right? 네? 나는 내 지갑을 놨어.
0: My
1: 어디다가?
0: Wallet을?
1: 그 의자 위에다가.
0: I put my wallet on the chair.
1: 그렇죠. I put my wallet on the chair. Like this. You good? Alright. So, in도 되고, on도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1: Right? Okay. 그리고 아까 사실 leave 그거 있잖아요.
0: 네.
1: 그래도 again, in 이런 거 다 됩니다. 자, 읽어 볼게요. Put this in the fridge.
0: Put this in the fridge.
1: I put my wallet on the chair.
0: I put my wallet on the chair.
1: Alright. So, 참고로 얘는 refrigerator, 그 냉장고라고 하는 거에 줄여진 표현이고요. 얘는 구어체, 회화체에서 추천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고요. 읽어보겠습니다. Put this in the fridge.
0: Put this in the fridge.
1: I put my wallet on the chair.
0: I put my wallet on the chair.
1: 갈게요.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0: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1: Alright, 그러니까 내가 잘 있는 거를 워낙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 여보. 그러면서 나 엄청 잘 잊어.
0: 네. 그러니까요. Oh, thanks, honey. 고마워 여보. I'm so 나는 매우 엄청 잘 잊어버려. 아까 often 이제 often
1: 맞아요,
0: forget이라고
1: 해. 그래도 어휘를 아는 거죠. 종종 often.
0: 네, often.
1: 그리고 forget 뭔가 있다.
0: 네. 네,
1: 이런 동사를 썼는데
0: 지금 보니까 이게
1: 아니 이게 눈으로 이게
0: 일곱 글자예요, 그렇죠? Forget 써볼게요. For 일단은 forget 하나가 부족합니다.
1: 근데 상훈 씨, come on. 네? Forget이 아닌 거 느껴지잖아요.
0: 왜요?
1: 앞에 뭐가 있죠? Forget은 동사잖아요.
0: 아, Forget이 동사였어요?
1: 아이고 세상에나 마상에.
0: 그러니까 여기 형용사를 써야 되는 건 알아요.
1: 예.
0: 네. Forget, Forget의 형용사를 쓰면 되네요.
1: 그렇죠.
0: 뭔가 형용사면은 약간 이런 느낌. Forgetful. 아니요?
1: F-U-L? 설마 F-U-L, Forgetful 이 말이 되겠는지 한번 보려고 했더니 맞아버렸습니다.
0: 왜 웃으셨어요?
1: 지금 몰라서 웃은 거 아니야? 몰라서... 오케이. 자, 뭐 다들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 forget. 설마 할 수 있어요. forget 뒤에 어떻게 fuel부터 가능해요. 예. 자, forget이라고 하는 거는 있다라는 일반 동사입니다. 근데 fully 어떤 느낌? 우리 the parking lot is full 할 때 꽉 차 있는 거잖아요.
0: 꽉 차 있어요.
1: 그래서 계속 자주 잊어버린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행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머리에. Right. So if you are forgetful, right? You often forget all these things. 자주 까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forgetful. 이거 발음할 때요. forgetful. 이에다 강조 지을게요. Yes. forgetful. forgetful.
0: forgetful.
1: Uh-huh.
0: forgetful.
1: 오,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앞에 오랜만에 so 나왔죠? 그냥 forgetful보다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so 형용사하면 엄청 뭐뭐하다. 이건 부정적인 느낌보다는 그냥 그 강도가 세다라는 느낌입니다. So I'm so forgetful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re you forgetful? 하시나요?
0: I'm...
1: 그러면은
0: I'm so forgetful.
1: 이렇게 하면 나 너무 잘 잊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so 형용사로 간단하게 입영작 가볼게요. 못된 거 영어로 뭔지 아세요?
0: 못된 거요? Mad? 네.
1: Mad?
0: 그럼 화난 거.
1: 그거 말고 mean이라고 들어봤네요.
0: Mean?
1: Mean. 얘는 bad랑은 조금 다르죠.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Mean. 그러면 너 엄청 못됐다. 이거 어떡할까요?
0: You are so mean.
1: 좋아요. 그러면 그녀는 엄청 느려. 난 빨리 먹거든.
0: She is so slow.
1: 그렇죠. She is so slow.
0: My wife is so slow.
1: 엄청 천천히 먹나요?
0: 예. Yeah.
1: But 빠르게 드시죠.
0: 예. 전 빨리 먹고. But anywhere, any 모든 everything is fast.
1: Okay.
0: Only food is it is slow. So slow.
1: Okay. So she's only slow when she's eating food, right?
0: 다 잘했어.
1: 알겠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re so mean.
0: You're so mean.
1: She is so slow.
0: She is so slow.
1: Okay. 자, 그리고 요거 생각난 김에 제가 요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런 표현 한번 재밌는 거 갖고 왔어요. 에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스스로 약간 멋쩍게 이런 말 한국어로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영어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Well, it happens with age. 아, 이런 식으로.
0: It happens with age.
1: 이게 그건 벌어지지 뭐. 에이지와 함께. 아, 이런 느낌인 거죠.
0: 되게 좀 착하네요. 우리는 네. 사실 아유 늙으면 이렇게
1: 아,
0: 해야지.
1: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익스트림하죠. 너무 익스트림한데. 네.
0: 그런 단어, 그런 표현은 없나 봐요.
1: 아, 뭐 그렇게는 쓰진 않습니다. 너무 그거는 극한이기 때문에 이 정도. 아, 그냥 약간 위트 있게. 그냥, 아, it happens with age. 이 정도. 오케이. 읽어볼게요. Thanks, honey. I'm so forgetful.
0: Thanks, honey. I'm so forgetful.
1: All 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Thanks, honey. I'm so forgetful. Thanks, honey. I'm so forgetful.
1: Right, 정리하는 느낌으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Have you seen my car key? Have you seen my car key?
2: You left it on the sofa. You left it on the sofa.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3: Thanks, honey. I'm so forgetful. Thanks, honey. I'm so forgetful.
1: 자, 미션 문장 안에 숨어있는 핵심 패턴으로 이병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세요. MVP부터 갑니다. 내 차 열쇠 본 적 있어? 너 본 적 있어? 내 차 열쇠?
0: Oh, have you seen my car key?
1: 어, 혹시 제 차 열쇠 본 적 있어요?
0: Oh, have you seen my car key?
1: 아, 너무 좋아요. 여러분, 연기하듯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케이, 목소리 더 키워서 갑니다. 혹시 당신 제 장난감 본 적 있으세요?
0: Oh, have you seen my toy?
1: 어, 너 내 장난감 본 적 있어?
0: Hey, have you seen my toy?
1: Have you seen my toy? 자, 하나 더요. 어, 형사문으로 가볼게요. 그냥 나 전에 이 게임 해본 적 있어. 어, 이거 나 이 게임 전에 해본 적 있어.
0: I have played this game before.
1: 어, 저 이 게임 전에 해본 적 있어요?
0: I have played this game before.
1: 오케이. 쉽지 않죠? 하지만 you get there.
0: 해야 됩니다.
1: 결국 될 네. 겁니다. 오케이? Have PP. Alright? 자, 두 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형용사 앞에 so 넣어서 엄청 뭐뭐하다. 그래서 갑니다. 아, 나 엄청 잘 잊어.
0: I'm so forgetful.
1: 아, 저 엄청 잘 잊어요.
0: Wow, I'm so forgetful.
1: I'm so forgetful. 아직은 이게 형용사인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쉽진 않을 거예요.
0: It happens with age.
1: 아, it happens with age. 자, 두 번째. 너 엄청 못됐다.
0: Oh, you are so mean.
1: 어, 당신은 엄청 못됐군요.
0: Hey, you are so mean.
1: 그죠, you are so mean. Alright? 이번 기회에 이것도 암기 추천. 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허, 걔 엄청 느려. 그녀는 엄청 느려.
0: Oh, she is so slow.
1: 어, 마유는 엄청 느려.
0: Mayu is so slow.
1: Alright, 이런 식으로 또 응용도 해주실 수가 있겠죠. Okay, so 형용사 앞에 간단하게 so 넣는 것만 해도 약간 말투를 바꿔준다.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럼 패턴 한 거 상훈 씨 달려볼까요?
0: 네. 내 차 열쇠 본 적 있어? Have you seen my car key? 제 장난감 본 적 있으세요? Have you seen my toy? 나 전에 이 게임 해본 적 있어. I have played this game before. 나 엄청 잘 잊어. I'm so forgetful. 너 엄청 못됐다. You are so mean. 걔 엄청 느려. 그녀는 엄청 느려. She is so slow.
1: 자, 이렇게 완벽히 배웠으니까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4: 해결!
0: Honey, have you seen my car key?
2: You left it on the sofa.
0: Yeah.
2: So I put it on the table for you.
0: Oh, thanks, Sonny. Oh, I'm so forgetful.
2: Yeah, really forgetful. Oh.

0: 뭐 어떡해.
1: Yes.
2: 해냈습니다.
0: 해보 PP 잊어버리지 말자.
2: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금요일에 드린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다른이란 단어가 뭐였죠?
0: Other.
2: Other, right? So other peopl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So be kind to other people.
0: 그러니까 동사 원형으로 출발해야 되니까 be kind를 해야
2: 그게 잘 생각이 안 나죠.
0: 돼.
2: kind 대신에 nice 이런 거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so 형용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야,
1: 우리 엄청 늦었어. 우리 엄청 늦었어.
2: 요거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알수 있겠어요?
0: 저는 확실히 압니다.
2: 오케이. 정답 아시는 분들 어디에 올리셔야 될까요?
0: EBS 이왕초보 영어 홈페이지에
2: 다
0: 올려주세요.
2: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guys.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0: KBS 키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3: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170표? 수많은 강아지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울 수가 있었죠. 이 5만 행으로 저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선물 받았습니다.

0: 받았어요.
1: 오늘은 서울 송파구에 왔습니다.
2: 네. 네.
1: 부자분들이 많은 그런 동네인데
2: 잘 알려져 있죠.
1: 이분은 듣기로는 한때 건설업으로 월 매출 400억을 찍으셨던 분이시라고 해요.
2: 연이 아니라 월 매출로 월 매출. 400억?
1: 예, 예, 예. 예, 예.
2: 지금 다 나와서 보고 계셔가지고
1: 예, 예, 예.
2: 반응이 안 됩니다.

0: 아유.
1: 정원 씨, 현 씨,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예, 예. 봄이야, 아이고, 너도 인사해라.
2: 아이고.
0: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
2: 안녕.
0: 아, 혹시 네. 오늘 저희가 만날 백만장자신가요?
1: 백만장자는 아니고요.
0: 예.
1: 한 50만?
0: 50만 장자.
1: 예.
0: 지금 출근하시는 길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아, 네. 강아지랑 근데 함께?
1: 네네.
0: 예. 네.
2: 근데 보니까 우리 네. 다리가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1: 네, 애기가 지금 의족을 촬영하고 있죠. 예, 예.
0: 일단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1: 아, 저는 네. 강아지 보조기와 휠체어를 네. 만들어주는 댕댕이 휠체어 아저씨 이철이라고 합니다.
0: 아, 예.
2: 댕댕이 휠체어.
3: 저는 강아지 휠체어와 보조기로 제작하는 이철이라고 합니다.

0: 재롱아.
1: 우리 재롱이 잘한 거야. 알았지? 잭슨이 몇 살이에요? 6살. 걱정하지 말고 잭슨이.
0: 오케이.
1: 즐거워요 항상.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 했었을 거예요.

0: 들어오십시오.
1: 여기 일체요. 네. 여기가 네. 일하시는 공간인가봐요.
0: 여기는 이제 보호자님들 아가들하고 오면은 아, 예. 잠시 여기서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어미 아. 잠깐만.
2: 되게 좋은 물 드시네요. 네?
0: 이거는
2: 비싼 물을
0: 이 물은 저희가 마시는 게 아니고 우리 강아지들 물. 아~ 네. 목마르시면 여기 정수기가 있습니다. 호미야 물 좀 먹자. 아이고 괜찮아? 산책 갔다가 목마를 텐데. 가만히 있어봐. 야 호미야 너 서장훈 아저씨한테 물 좀 달라 그래라. 영상이 좀 달라. 한번 부탁드립니다.
1: 제가 네. 아이고 물 먹자. 제가 강아지
0: 키우는 예. 그 네.
2: 둘 다 이제 강아지를 오래
1: 애견인입니다. 제가 애견인이라서 네. 강아지에 대한 관심도 많고 네. 네. 별로 목이 안 마른데.
2: 맛있지 마. 혹시 서장훈 씨가 더 다 먹는 거 아니에요?
1: 잠깐 와봐.
0: 이야, 너 영광이다.
2: 아니,
1: 너 생각보다 살이 좀 많이 쪘구나.
0: 예, 먹성이 좋아요.
1: 얼굴은, 그리고. 얼굴은 아주 날렵하게 생겼는데 살이 생각보다 네. 많네.
2: 안을 때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1: 좋긴 한데 네. 이게 살짝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근데 그 요 지금 보미가 의조 이 보조기 네, 네, 네. 보조기를 차고 있는데 이 보조기는 계속 차고 있어야 되는 거죠?
0: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우리 보조기는요 예. 장시간 착용을 하면 안 돼요.
1: 아 그렇죠.
2: 예. 그래요? 왜냐면,

0: 네. 네. 혈액순환 때문에.
1: 맞아요. 맞습니다.
0: 그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착용하고 난 다음에는 한 20분 정도 풀러줬다가 다시 착용하는 방법이
2: 있어요. 그러면 계속 뭐 꼈다 뺐다 하는
0: 네,
2: 거예요?
0: 네, 네, 네.
1: 이게 예전에 제 농구선수 시절에 네. 아시는 분들은 또 제가 목에 보조기를 계속 차고 시합을 쳤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음도 잘 압니다. 우리 이 보미는 언제부터 함께 하시게 됐어요?
0: 아, 우리 보미는 네. 한 6년 전쯤 화성 보고소에서 제가 워낙에 의족을 의뢰를 하러 왔었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입양을 합니다.
1: 아, 처음부터 네. 입양할 생각으로 만나신 건 아니네요?
0: 아니, 전혀요. 예. 그때는 이제 저희가 보호사 아기들, 의족이라든지 이런 휠체어 보행기를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였어요.
1: 아.
0: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보미 같은 견종은 저희는 아름다운 종, 귀한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믹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1: 네네네.
0: 더군다나 장애가 있으면 입양이 잘 안 돼요. 네. 보미는 화성보호소에서 왔어요. 그때 그 보호소가 화재가 있었대요. 그때 겨울철이었어요. 굉장히 추웠는데 급하게 비닐하우스를 해놓고 아이들을 거기에다 일단 임시로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일주일 후에 캐스팅하러 와야 되는데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근데 보미를 데리고 있는데 이 녀석이 내가 잠을 잘 때 있죠. 내가 느낌에서 눈을 딱 떠보면 나를 쳐다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눈을 딱 뜨면은 바로 뒤로 한 5m는 도망가. 오지는 않아. 근데 내가 자고 있을 때는 꼭 와. 와서 나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래서 일주일 돼가지고 이제 의족 만들어줘서 잘 짓고 걷는 모습 보고 보호소에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고미가 나를 뒤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래서 제가 입양하겠다는 거죠.

0: 이렇게 이 안쪽에 이렇게 휠체어가
1: 정말 많네요.
2: 지금 여기 있는 휠체어들은 시연 제품이에요. 일단 맞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한 걸로 시연해서
0: 해보고
2: 애들의 반응을 한번 보는 겁니다.
0: 그 다음에는 맞춰야 되는 거죠.
2: 네, 맞춰야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마다의 특성이 다 달라요. 걸음걸이의 특성도 다르고 간격도 다르기 때문에 그냥 자를 가지고선 다 측정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다르면은 애들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여기가 끼면은 걸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그각 부위별로 다 사이즈를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1: 왜냐면 옷만 입혀도 불편하면 강아지들 안 걷잖아요. 그러니까 더 진짜 정확히 재야겠어요.
0: 그러니까 이게 뭐 그야말로 몸에 딱 맞는 옷처럼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제작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아이가 뭐잘 움직이려면.
2: 잭슨이 한번 볼까? 응,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좋아. 37. 어우.
0: 수제품이고, 사실 일일이 다또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가격은 어느 정도?
2: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가격이죠. 거의 33만 원에
0: 33만
2: 하거든요.
0: 원.
1: 근데 왜 이렇게 반값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2: 강아지들이 보통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있어요. 1차 병원 또는 2차 병원에 가가지고 수술도 하고 모든 과정을 거칩니다. 근데 안 됐어요, 거기서도요. 수많은 비용을 갖다 거기다 쏟고 지친 상태로 이곳을 찾게 돼요. 마지막에 희망이죠. 근데 비용은 다 소진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저렴하게 해서 아기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 보행기가 33만 원이야. 근데 그거를 33만 원이야 하면서 이제 막 걱정하세요. 그거 알아요. 아, 이분 참 어려우신 분인 것 같은데. 그건 알아요.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18살이에요. 그건 이래요, 제가.

0: 가만 있어봐. 오늘 18일이지? 너 당첨됐다. 오늘은 18만 원이야. 축하한다, 너. 그럼 그 어머니가 너무 기뻐해.
1: 이게 저기 주인들이 다 따로 있는 거죠?
0: 여기 있는 것들이 아, 네, 주인들이 네네. 따로 있습니다.
2: 아, 이름 써 있네요. 도담이, 아, 예, 예, 예. 깜씨. 이거는 완성품인가 봐요.
0: 네, 이거는 완성품. 맞춰놓고 이제 찾아갈 제품들이고요. 오늘 그렇지 않아도 무강이가 만수무강하라고 그래가지고 아~ 사실은 이 아이가 좀 구조된 아이인데 네. 보호자님이 오셨어요. 예, 예. 네.
3: 아이고,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
2: 안녕.
3: 안녕. 아이고.
2: 아, 아 너무 귀엽다.
4: 귀엽죠. 아이고.
2: 너무 귀여운데요?
3: 얘는 어디가 좀 불편한 거예요? 다리가.
5: 다리 뒤쪽이.
3: 아, 뒤쪽이. 네. 아이고. 지금 다리를 아예 못 쓰는.
5: 네,
3: 앞, 뒷다리 아예 못 쓰는.
5: 아이고. 앞에만 쓰고.
0: 유기견이에요. 유기된 아이인데, 막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후지 쪽, 그러니까 뒷다리를 다 못 쓰게 돼가지고, 그분이 임시 보호를 하시면서, 이름도 그분이 지었어요. 만수무강하다고 해가지고 무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찾아오셨는데, 임보를 하시면서, 자기 개인 비용으로 이 아이가 나에게 있는 동안만큼이라도 좀 행복하게 다닐 수 있게끔, 휠체어를 해주고 싶다. 자, 우선.
2: 아이고, 무강이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0: 그러게요. 자, 한번. 자, 여기 뒷다리를 이곳에다 살짝 걸어주시고.
3: 뒷다리가 네. 아예.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장아.
2: 아이고, 아이고.
0: 미안, 미안, 미안, 미안.
3: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앞에가 안 닿으면. 네. 무서워.
2: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오, 수고했어. 오케이, 잘했어.
2: 잘했어.
0: 아유, 착해. 이뻐. 아유, 이뻐. 아, 좀 걸었으면 좋겠는데.
2: 너무
0: 자, 무장이 한번 걷는 거 한번 볼까요? 누가? 앞에서 한번 불러봐 주세요.

0: 사고 났다.
1: 신나는구나. 신나. 얼마나 얘가 그동안. 네. 네,
2: 아,
1: 네,
2: 진짜요?
1: 네.

0: 이게 얼마나 덮고 싶었으면 내가 이걸 찾아마자. 아.
1: 한번 올까 먼저 보세요. 그럼 여기 한번 줘보세요.
2: 포장 한번 보세요.
1: 아이고.
2: 어때?
3: 손바닥으로 주시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 주시면 안 돼요? 어.
1: 아이고 신났어요.
2: 손바닥으로 주면 안 되는데.
4: 세상에.
3: 참 많이 먹었는데.
2: 많이 먹었다?
0: 근데 이렇게 휠체어로 또 걷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기도 한데.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
2: 네 표정이 애기가. 밝아진 것 같아요.
0: 아이고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는지
3: 역시 좋아하는 것 같아요.
5: 진짜. 갑자기 좀 생기를 찾을 것 같아요.
4: 네. 아이들이 눈빛이 달라져.
5: 네 눈빛이 네. 달라져서 좀 놀랐어요.
4: 수고했어.
1: 이상이 화이팅 하고 가자.
2: 우강이 화이팅.
3: 이모한테 있잖아. 이모한테 있잖아.
0: 가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먹는 게 최고네.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4: 아이고,
0: 아이고,
4: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뿌듯하기도 하면서 참 안타깝네요.
4: 네.
0: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4: 쟤네들이 저렇게 걸어주는 우리 인해가지고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0: 여기는 아이들한테 인형에 네네. 이렇게 네. 의족이나 보호대를 지금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네. 네.
1: 보조기가 사람들처럼 종류가 네.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네. 지금 요거는 이제 경추 보호대. 네, 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척추 보호대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들도 디스크가 있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런 그렇죠. 예방 차원이라든지 네. 해서 하는 척추 보호대.
2: 종류가 진짜 다양하네요.
1: 이런 보조기를 만드는 과정은요.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무릎 쪽으로 갖다 이런 식으로 캐스팅을 해요. 아, 네. 이렇게 석공대로 예, 예. 그러면은 안쪽에 다리 모양이 그대로 예, 나오거든요. 예, 예.
3: 괜찮아, 하늘아. 금방? 금방 끝나. 지금 봤지? 아무것도 아닌 거? 금방 끝나. 내가 금방 빨리 해줄게, 아가. 옳지.

0: 이거 진짜 특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1: 아유, 안녕하세요. 어?
2: 안녕하세요. 예, 예.
3: 아, 뽀동이.
4: 아, 뽀동이구나. 뽀동이? 예, 예. 이야기는 보조기를. 네. 얘가 지금 여기 슬개구리였나요? 우리 예, 슬개구리 다쳐가지고 아. 보조기를 착용하러 온 아이예요. 예, 예, 예. 오, 그래. 뽀동아, 잠깐만. 내가 이거 준비해 줄게. 그러면은.
1: 어쩌다가.
2: 아, 그냥 나이 노경. 아, 예, 11살. 예, 예, 예.
0: 우리 강아지도 진짜 슬개구리 안 좋은데.
4: 호동이 잠깐만 한번 볼까요? 호동이 잠깐만. 옳지. 아가 아 이뻐. 아 이뻐. 여기를
0: 아빠.
4: 네. 아빠. 가볍게 아빠. 누른 상태에서 감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근데 이 안쪽 피부가 약하거든요. 오 그래 알았어. 약하기 때문에 우선 한쪽만 채워보고 걷는 걸 한번 볼게요. 처음에는 다리를 뻗기도 하고 안 걸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0: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네, 아프고 맞아요. 하니까.
2: 뽀동 일로 와. 뽀동.
4: 얼음땡 됐어?
2: 뽀동아. 뽀동.
0: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4: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가 보지? 아이고 아빠.
0: 아유 새끼. 뽀동.
4: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 일로 와. 한번 걸어보자. 저거 봐. 아이고, 다리 아이고. 뻗죠? 처음에는 다리를 뻗어요. 이게 뭐지?
2: 냠냠?
0: 낯설 것 같아요.
4: 네, 냠냠? 그래서 피팅이 중요한 게 얘네들은 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걷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고 어디 부분이 불편한지 그거를 체크하고 바로 착용을.
1: 아까 간식을 하나
4: 줘보세요.
0: 어색해서? 좀,
4: 네.
1: 이게 어색한지
0: 아이가 이거
1: 예,
4: 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처음에는 저래요.
0: 처음보다는 좀 걸어요. 예.
4: 예.
0: 그래도 조금씩 적응을 하는데요?
1: 예. 저건 먹는 것 때문에. 쟤도 들어왔네.
0: 무강아, 너도 먹어라. 무강아, 먹어도 돼. 무강이 먹어.
4: 예. 오케이. 예. 한 번 더 저쪽으로 한번 가셔서, 예, 천천히 한번 걸어봐 주세요. 이제 아이가 아까보다는.
0: 우리 무강이에요.
4: 얘 너무 똑똑하다. 옆걸음을 걷는 애는 또 오래간만에 보네. 무광이는 이제 파이팅하고
0: 잘 걷는데요, 쪽? 잘 걷는데요, 쪽?
1: 지금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봤는데 아, 몇 걸음을
0: 잘 걸었어.
1: 아주 제대로 걸었어요. 지금은 또 네.
2: 안녕.
1: 소문이 좀 많이 난 것 같은데 네. 한 달에 몇 개 정도 만드세요?
4: 글쎄요 뭐 휠체어는 한 100개 보조기 한 70개

0: 여 개. 그럼 한 달에 한 보통 한 170여 개 제품이 나와요.
1: 지금까지 몇 개나 만드신 거예요?
0: 제가 이 일을 한 지가 거의 한 15년이 됐거든요. 한 만 개 정도는 만들 줄 알았었어요.
1: 네. 생각보다 네. 이 몸이 불편하고 네. 또 좀 안타까운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네요.
0: 네,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2: 근데 여기 보면 뭐 후원증서랑 기부증서 이런 것도 많은 거 보니까 네. 진짜 좋은 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코끼리도 있네요.
0: 아, 예.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인데 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야생 코끼리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다리가 이렇게 괴사가 되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신발, 네. 의족과 같은 신발을 의뢰가 들어왔어요.
2: 네. 강아지만 하는 게 아니신가 봐요.
0: 네. 이 일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아이들이 다 와요. 제가 오리도 해준 적도 있고. 네. 정말 작은 아이는 다람쥐를 해준 적도 있고.
2: 다람쥐요?
0: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네. 자기가 키우는 다람쥐인데 얘 못 걷는다고 뒷다리. 아... 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막 우는데 뭐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 장난감으로 다람쥐 휠체어를 만들었어요. 아... 너무나 3학년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너무나 진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 해줘야 돼.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생겼는지 진짜 그 부담감은 생각하다 보니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조금 어색하지만은 잘 갚더라고요. 얘가 너무 좋아가지고 갔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초코파이 3개 들고 오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면서 배꼽 인사를 하는데 아 그래서 너무 귀여웠어요. 저 지금 생각해봐도 기뻤고 저도 예.
1: 자, 15년 동안 약 1만 대의 강아지 휠체어를 만드신 우리 이철 대표님. 저희한테 아직 백지 수표를 안 주셨거든요.
0: 네. 아, 그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1: 자, 5만 엔을 쓰셨어요. 5만 엔.
0: 네.
1: 이게 어떤 돈인가요?
0: 아, 제가 처음으로 일본에서 네. 휠체어를 구매할 때 사용했던 네. 금액입니다.
2: 일본에서 이제 처음 사신 휠체어는 네. 누구를 위한 휠체어였을까요?
0: 아, 제가 그때 키우고 있었던 이슬이라는 아이를 위해서 사게 됐습니다.
1: 네. 네. 그럼 이슬이라는 네. 아이가 몸이 좀 어디가 불편했던 건가요?
0: 제가 저녁길에 골목에서 지나가는데 어디서 찍찍 소리가 났어요. 사실은 새벽에요. 네.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쥐거든요. 아, 예, 쥐인 줄 알고 예. 오 어디서 나타나는 걸 제가 피하느라고 봤는데 까만 비닐봉투 안에 예. 뭐가 꿈지럭거리면서 그 안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쥐는 아니잖아요. 예, 예. 어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가가지고 발로 톡 건드려봤더니 강아지 소리였어요. 아. 그래서 얼른 그 봉투를 뜯어서 보니까 세상에 요만한 강아지가 그 안에서 이제 숨도 못 쉬고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를 안고 얼른 집에 데려갔죠. 일단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2: 그럼 그 장애가 다리에 있었던 거예요?
0: 네. 선천성 기형이라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아마 그래서 기형이 나이니까 누군가가 버렸던 네. 것 같아요.
1: 뭐 이런 일들 참 너무 많은데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강아지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좀 엄격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누구한테 뭐 받아와서 얻어와서 그냥 막 키우다가 또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러면 그냥 막 함부로 버리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럼 그때만 해도 국내 그 강아지 휠체어를 만들어주거나 파는 곳이 없었겠네.
0: 없었죠. 아. 근데 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모르고 있었었어요. 또 이슬이가 선천적 기형성인 거는 알고 병원을 다녀봤지만은 치료할 방법도 없었고 네, 네. 그래서 아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보살펴줄게. 그냥 그런 마음으로만 키우고 있었던 거였죠. 네. 네, 일본에 오사카 쪽에 이제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오사카를 갔는데

0: 그러면 얼마나 탔나요? 이슬이가 그 휠체어를?
1: 불과 뭐 2년 반 정도 네. 사용을 하다가 무지개를 건너가게 됐어요.
2: 그러니까 이슬이가 어떻게 보면은 제 인생에 있어서는 큰 전환점을 알려준 참 고마운 친구예요. 지금 뭐 별이 돼가지고 나를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이슬이도 굉장히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0: 휠체어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
1: 이제 처음에는 가지고 있었었어요.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자꾸 이슬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도 아프고 아 가만히 있어봐 이거 그리고 또 비싼 돈 주고 산 건데 네, 네. 아, 이거를 판매를 해봐야 되겠다 중고로라도.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많은 글이 올라왔어요. 네.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3: 필요한 분들이 많았나 봐요.
1: 네, 정말 많았었어요. 거기 댓글 중에 어떠한 글이 눈에 딱 들어왔어요. 저희도 필요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저희 보호소에서는 이 아이를 해줄 수 있는 비용이 조금 부담이 돼서 마음이 조금 그런데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는 없나요?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거기에 마음이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양주보호소로 이제 달려갔죠. 바로 조립을 해서 애한테 태웠는데 이야 정말 잘 뛰어다녀요. 애들이 그 작은 휠체어 하나 차이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막 그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감사해하고 하는데 저쪽에 그 아이를 또 쫓아다니는 애가 있는데 보니까 아니 이 녀석도 뒷다리를 못 쓰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오 그냥 바로 내가 하나 사주고 싶었죠. 그래서 쟤도 제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본 갈 때마다 제가 휠체어를 사가지고 아이들한테 계속 보내주기 시작을 했어요.
0: 직업을 여러 번 바꾸셨다라고 하셨는데 네. 원래는 어떤 일을 하셨었나요?
1: 처음에는 부동산 쪽에 일을 보게 됐어요. 군대에서 제대하고 우연찮게 동문회 회장님을 만났어요. 초등학교. 근데 그 선배님이 너 제대한 거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지금 아직 복학하려면 시간이 있을 테니 너 우리 사무실에 와서 전화 좀 받아라. 내가 용돈을 줄게. 그래서 고맙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일을 보기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0: 그럼 그때가 20대셨을 텐데 네. 돈을 좀 버셨나요?
1: 그 당시 때는 정말 1년 동안에 강남에 집 두 채를 살 정도로 벌었어요.
3: 20대 때요?
1: 네. 그러니까 겉멋이 들어버린 거예요. 네. 사람이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당시에 그라나다라는 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3: 네. 일단 고급차인가 봐요. 난 모르니까. 네.
0: 아, 난 이런 얘기 자꾸. 솔직히 예원 씨도 뭐 막 그렇게까지 어린 건 아닌데.
4: 아니 잠깐만요. 아니 정확히 해야 돼. 우리의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장훈 씨.
0: 아니 아무리 뭐 그래도
4: 우리 나이 차이 많이 난다니까요.
0: 나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조금 뭐 저거 한데 그라나다를 모를 나이인가요?
3: 알아요? 모르도 80년대생도 모른대요.
0: 그라나다는 이제 저희 어릴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차였어요. 그 그라나다가 그냥 가장 좋은 차. 네, 그라나다가. 예. 네. 1년에 집 두 채면은 금방 부자가 되셨겠어요.
1: 아마 계속했으면 그랬을 게. 네, 이제 도중에 제가 이제 어떤 과정이 좀 있었어요. 당시에는 이 술 문화가 그때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한 날은 우리가 회식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정말 어마어마한 회식비로 이제 쓰고 너무 술이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멍하니 이제 텔레비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 때 한 가족 보증금 300만 원을 올려주지 못해서 고민하던 차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가족분이 인천에서 있었어요. 정말 또렷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지금도. 그 뉴스를 보는데 멍한 상태에서

0: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 있었던 그 비용이 저한테는 그냥 회식 비용으로 나갈 정도였었다면은, 그때는 제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1: 그 부동산 업을 그만두신 다음에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됐나요?
2: 그리고 나서 약간의 공백 기간은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친구랑 같이 건설 쪽의 일을 하게 됐죠.
1: 건설업으로 한 달 매출이 400억까지 하셨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때 이제 100만 장자가 좀 되신 건가요?
2: 꽤 많은 돈을 벌기는 네. 했습니다. 네. 뭐 우리 서장원 우리 그 회장님만큼의 무서울 때는
3: 도대체 얼마가 있는 거예요?
2: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1: 제가 갑자기
3: 도대체 회장님. 얼마나?
2: 예, 네. 아 회장님이시지 그러니까, 이 돈 때면.
3: 저도 궁금해요. 얼마나
2: 아,
3: 있는?
2: 아 그러세요? 네.
1: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매일 거의 뭐 뉴스에 제가. 이런 얘기랑 관계없는 네. 그냥 제 다른 뉴스에도 뭐 맨날 무슨 2조 나오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발 그런 건 좀 안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세요. 그래서
3: 어르신들은 다 믿으시거든요.
2: 네, 저는 믿습니다.
3: 네. 저도 믿어요.
1: 많이들 믿으셔서 그게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사업을 하셔서 100만 장자가 되셨는데, 이 강아지 휠체어 만드는 회사는 어떻게 차리게 되신 거예요?
2: 아,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데는 너무 많고, 또,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저희 후배 중에 한 친구가 그 실버 휠체어라고 아, 어르신들이 예, 예, 예. 이렇게 이제 네, 그 네. 유모차처럼 네. 이렇게 예, 그 공장을 용인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건 진짜 기회다. 그래서 그 용인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아이들한테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 보행기를 이제 그 친구하고 의논하면서 만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휠체어를 만드는 작업 공간입니다.
1: 아, 네. 아 약간 아무래도 다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약간 공방 같은 느낌이 네. 좀 듭니다. 네. 아.
3: 곳곳에 막 도구들 다양한 거 많네요. 어, 이거는 의뢰받으신 네. 것들 적어두신
2: 네,
3: 예, 거죠?
2: 네, 아이들 사이즈 측정하고 예, 하나하나 맞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작업을
1: 약간 하겠습니다. 저거 같네요. 그 양복 네. 맞춤 같이 네. 약간 그런 그 요 양식으로
3: 맞아요. 네. 예. 막 뭐 거리랑 치수랑 네, 다 네, 상세하게 네. 적게 되어 있어요.
2: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애들은요. 왜냐면 보호자분들이 여기까지 오실 때는 그렇죠. 진짜 안타까운 심정으로 네.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간을 맞춰드려야 돼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희가 휠체어 제작은 4일 정도 소요되는 아, 거로 네. 네, 말씀을 드리고요. 늦을 경우에는 야간 작업들도 많이 해요. 아. 왜냐하면은 그 아이들의 하루가 그렇죠. 저희들의 하루와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0: 들어가.
1: 우리 제동이가 힘차게 걸어야 되는데, 아니, 앞을 내려주세요.
0: 자, 한번 걸어봐주세요. 제동, 어디 가자. 자, 알았어, 알았어. 1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이. 제동, 아빠 간다. 야, 이거 동놈이 아니네, 이 녀석이. 어, 좀 도와줘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기가 이제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 그래서 피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고개에 맞게끔 다시 이제 수정을 해서 또 한번 채워보는 거죠.
1: 너 잘할 수 있는데, 제수야가. 괜히 심쿵이 없어, 귀찮아?
0: 새벽에 한번 불러보자. 가자, 가자, 가자.

0: 처음엔 휠체어만 만드시다가 네. 어떻게 그 의족이랑 또 보조기까지 이렇게 만들게 되셨나요?
1: 아, 의족이나 보조기는 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보호소에 있는 아이였는데 다리가 잘렸어요.
2: 사고로 인한 다리가 절단된 유기견 아이가 있었어요. 진돗개 아이인데. 그때 당시 때는 이렇게 강아지 보조기 이렇게 해주는 데가 없었어. 그래서 사람 의족 갖는 데다가 아마 부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양쪽 다리를 하는데 200몇만 원이 돼버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사실은 이 아이가 유기견 아이인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데 금액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저희 일도 바쁜데 강아지는 좀 그렇고. 아, 그럼 제가 한 10만 원 정도 빼드릴게요.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불쾌했던 거는 10만 원만 빼주겠다는 말이 불쾌한 게 아니라 사람과 하기 바쁜데 물건 취급을 해버리잖아. 그냥 말이 굉장히 불쾌했었어요, 그때.
1: 거기에 이제 화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를 배우기 시작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게 됐고.
2: 정형외과 원장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막 웃더니 그럴 필요 없고 정말 대한민국에서 의족과 의수족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그 사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할 테니까 뭐 그분한테 한번 배워봐. 실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나가 퇴근하고 7시서부터 9시까지 바쁠 때는 뭐 1시간 30분 뭐 아니면 2시간 이렇게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셨어요. 정말 많이 가르쳐주셨어요.
0: 근데 이제 지금 특허도 있고 네네. 그 뭐 대표님만의 또 이 회사만의 어떤 기술이 있고 할 텐데 네네. 뭐 기술을 누가 배우고자 하면은 다 알려주시나요?
1: 그냥? 정말 알려줘요. 네. 근데 뭐 한 번 항의도 들어왔어요. 뭐 그걸 막 그렇게 알려주면 어떡하냐고 막 이런 말도 들어오긴 하는데 네. 저희는 손님들도 여기 다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저희 캐스팅할 때도 보시고 네. 왜? 내 아이 어떻게 하는지 걱정되잖아요. 네. 과정도 보여드려요, 네. 그냥. 또 학생들, 대학생들, 이제 강연도 이렇게 해서 네. 나가는데, 그 친구들도 와서 다 알려줘요. 네. 이거는 많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더 발전이 돼요. 나만의 노하우고, 나만의 것이고, 나만 알아야지. 이러면은요, 발전이 없어요. 네.
0: 저렴한 가격에 휠체어를 네. 판매하시니까 뭐, 큰 돈을 벌 수는 없고, 아무래도 돈을 벌어보셨던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쉽거나 이러지는 않으세요?
1: 돈은 좋아요. 많으면 좋아요. 네. 근데 많이 벌어도 보고 많이 쓰임으로 잃기도 해봤지만은 잃어버리기도 했지만은 그 돈보다는 지금 이 아이들에게 제가 해줌으로 인한 나눔이 저한테는 많은 돈을 벌었을 때보다 더 큰 행복을 저는 느껴요.
2: 내가 참 가슴이 아팠었던 게 우리 딸이 유치원 때 저를 그렸어요. 그렸는데 내 얼굴이 거의 세모, 네모, 눈을 그렸는데 다 빨개. 너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예지야, 이거 뭐야? 이게 아빠 얼굴이야? 그랬더니 아빠는 맨날 눈이 빨개. 그때 당시 때는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냥 돈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때는 빨갛고 충혈되어 있었고 그러던 딸이 지금 아빠의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 이제 진짜 아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그 말을 들었었을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강아지들이 나를 이렇게 바꿔줬구나. 그런 부분에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도롱이 단신했어? 악순! 도롱이 1차 가져왔어요. 아니야, 아니야. 도롱 거기 갔어.
1: 아주 사랑해요, 도롱이. 오케이, 좋았어. 자, 한 번 더 보고. 오케이, 오케이. 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빽

0: 여기서 나는 수익이랑 뭐 이렇게 다 해서
1: 네네.
0: 매달 뭐 1,000만 원가량을 유기견 지원에 사용을 하신다고.
2: 그거는 당연한 거죠. 제가 이거 처음부터의 목적이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유기견들을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삶의 질의 개선을 좀 시켜주고 싶어서 그래서 만든 건데 당연히 그거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만약에 짱아라는 아기가 뭐 예를 들어서 보조기를 했다.
0: 네.
2: 그러면 유기아이한테 또 하나가 선물이 가는
0: 네.
2: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강아지 휠체어 만드는 게 너무 행복하시다고 지금 하셨는데 앞으로 그 대표님의 또 다른 목표가 좀 있으실까요?
2: 이 아이들은 우리 가족들만을 바라봐요. 사람들만 바라보고 또 버려진 아이들은 우리들을 통해서 수만 가지 이유로 버려지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 보호소에서 모든 희망도 없이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눈을 감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지구라는 곳에 왔었을 때 단 한 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버려진 말로 기억하고 간다는 것이 저는 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저는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지구라는 별의 소풍은 잘 왔다가 따뜻한 마음을 받고 나는 간에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호스피스 병동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0: 우리 예원 씨 오늘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3: 전 대표님 처음 뵀을 때 너무 되게 평화로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보니까 너무 따뜻한 일을 하고 계셔서 맨날 이제 대표님이 어딘가 떠나시게 된다면 그 수많은 강아지 친구들이
1: 네.
3: 이제 대표님을 엄청 반겨주지 않을까.
2: 감사합니다.
3: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강아지들 중에도 참 어렵고 소외되고 뭐라 그럴까 힘들게 이 살아가는 우리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그야말로 우리 대표님이 한 줄기 빛 같은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희가 직접 봤지만 휠체어를 착용하자마자 막 그냥
3: 뛰어다녔잖아요.
0: 날라다니듯이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2: 저는요 그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나면은 참 기뻐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과 삶의 질을 바꿔주고 있잖아요. 또 저도 그 아이들 덕분에 더 큰 행복을 제가 받고 있잖아요. 감사하게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했었을 거예요.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 주세요.
0: 아주 으리으리한 한옥이 한 채가
2: 약재 냄새.

0: 냄새.
1: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 아유, 안녕하세요.
1: 5대째 삼촌 할배로 가업을 이어오고 있는 한의사 백진호입니다. 귀티에서는 예약했는데 저희 집은 예약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0: 어? 맞아요.
2: 따로 우리 원장님한테 좀 진료를. 그럼 다 쓰시고?
1: 다 쓰시고. 산을 다 뒤집었는데 돈이 없다 하더라고요.
0: 어떻게 6천 원만 남았을까요?
1: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0: 가을 낭만은 무슨 가을 낭만? 가을을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들의 한판 승부.
1: 이거 바피야.
0: 누구인가? 나의 가을을 탐내는 게. 고독을 외치는 차오차오의 소란스런 가을을 만나보실까요?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충청남도 부역.
1: 가자.
0: 이 넓은 평야에서 어떻게 찾는 다음 이때 드론에 포착된 바이크견 군단.
1: 그쵸.
0: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보드컬리 같죠. 굿보이.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며 전력 질주. 굿보이들 우리 좀 도와줘.
2: 신학에서 오셨나봐요. 일단 우유 좀 먹고요. 급하면 어제 오지 그랬슈.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아, 지금 이 바이크로 이렇게 아이들 산책시키시는 거예요?
4: 네네. 네, 지금 애들이 많아가지고요. 네. 하나씩 하다가 요즘은 둘씩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5: 그럼 스탠리 인사해. 안녕하세요.
3: 안녕. 반가워.
4: 네, 애들이 되게 순해요.
3: 정말 순한데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차우차우를 찾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4: 이 동네 차우차우는 저희 집밖에 없을 텐데요. 아. 네, 크림색 차우차우.
3: 맞아요.
4: 네네네.
3: 아, 집에서 키우고 계세요?
4: 네, 제가 키우고 있어요.
0: 그러면 너희들이 차우차우와 한 집에 살고 있겠구나. 반갑다, 반가워.
1: 가자.
0: 자, 갈증도 해소했으니 다시 뛰어볼까요? 얘들아, 잘 부탁해.
1: 좋았어. 굿잡. 굿보이. 굿보이.
0: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아담한 집. 총 5마리의 경공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데요.
1: 독초 풀자.
0: 어머, 선물 주는 거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케. 감독님, 멀리 던져주세요. 실력 좀 볼까? 어허, 나이스 캐치.
1: 자, 하나, 둘.
6: 오이구, 굿보이, 굿보이.
0: 이 아이는 누구죠?
7: 우리 콜 부인이자 얘 엄마예요. 이름은 코코고요.
0: 다섯 경공 중 유일한 홍일점. 코코야, 반가워.
7: 눈을 보니까 꽂혔어요, 지금. 사람들이 오거나 그러면 관심 받기 위해서 계속 저래요.
0: 아이고, 필수 코스네. 이거 날색했는데요. 무한 체력 보드콜리한테 찜당한 담당 피디님. 이어서 스탠리도 합세. 이거. 이번 촬영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1: 스탠리자.
0: 근데 아까부터 뜨거운 아이 컨택? 이 아이는 누구죠? 보드컬리 가문의 어르신 폴리라는데요. 요리조리 피해 다닐 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질 않네요.
3: 근데 폴리는 왜 이렇게 저희 뒤에 와서 숨어요?
7: 코를 좀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는 폴리가 훈련도 잘 시켜주고 그랬는데 커가면서 이제 서열 싸움에서 밀린 것 같아요.
0: 그래서 주눅이 들었구나. 폴리야, 삼촌이 위로해 줄게. 그나저나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 거죠?
1: 안 돼! 안 돼! 나가, 폴리!
0: 순식간에 모습을 감춘 한 녀석.
7: 안 돼. 넌 아빠 있으면 네가 공격을 해. 폴리, 이리 와.
0: 우리가 찾는 주인공 맞죠?
7: 폴리, 이리 와.
8: 쟤 데리고 나온다고요?
7: 예. 쟤 안무, 쟤 더순해요.
1: 토리.
0: 수컷들의 서열 싸움 이후 조용할 날이 없다는데요.
1: 콜, 들어가.
0: 특히 우두머리인 콜이 차우차우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답니다. 이제야 앉아. 제대로 마주한 녀석.
7: 앉아. 그렇지.
0: 손. 사자계의 위험은 어디로? 아빠 앞에선 애교쟁이로 변신. 너무 귀엽다.
3: 이 아이가 저희가 찾는 아이가 맞죠?
7: 만약에 크림색이었다면은 이 아이밖에 없어요.
3: 맞아요. 네. 이름이 뭐예요?
7: 이름이 토리예요. 토요일 할 때 토에 토리.
0: 가을이라서 그런가요? 왠지 애절한 눈빛의 토리. 드디어 만났습니다. 2년 전 터줏대감 폴리와 함께 시골에 정착한 보호자. 그 후 다른 경공들도 식구로 맞이했다는데요. 오랜 꿈이었다고 합니다.
7: 잘해. 은퇴를 하고 이런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서 세상에 좋은 일을 좀 한번 해보자. 제가 뭐 돈이 있어서 기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이 뛰어나서 재능 기부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아이들이라도 하나하나 받아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 일곱 아이까지는 같이 길렀어요.
0: 버림받은 아이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준 보호자. 무지개 나라에서 잘 쉬고 있지? 시골의 낭만적인 생활 또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아유, 깜짝이야. 갑자기 지진이라도 난 건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유, 얘들아, 정신 사나워. 반면 홀로 평온한 보호자. 커피 스멜.
9: 왜 이러는 거예요?
7: 기계 소리에 좀 민감해요. 커피가 온도가 떨어지는 소리까지도 이제 얘가 인지를 하는 것 같아요.

0: 소라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듯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만끽.
1: 왠지 저한테도 로망 같은 장면. 이런 시골 풍경에서 아침에 커피 내리면서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
2: 나 하나의 낭만이죠. 도시에서 못 느끼는 낭만.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 그런데 온전한 자연은 아니잖아요.
2: 그렇죠. 여기가 저만의 공간이에요. 한번 구경 좀 하시겠어요?
0: 와우, 세상에. 전부 개인 소장인가요? 앨범 구경 좀 시켜주세요. 딱 봐도 소장 가치가 높은 희귀 앨범들. 와, 나도 갖고 싶다.
1: 5,000장이요?
2: 예.
1: 왜 이렇게 모으신 거예요?
2: 중학교 때부터 버스비 아껴가면서 한 장 한 장 모았었는데, 또 제가 외국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지금 귀하고 그런 건 구하기가 좀 쉬웠어요.
1: 혹시 이 중에 저한테 소개해 줄 만한 LP 음반이 있나요?
2: 많죠. 많은데 이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그 대중과 매니아 사이 그런 정도 앨범이면은 제가 이제 아침에 주로 듣는 건데 네. 예, 엠브로시아라는 그 미국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가 있어요.
0: 오, 분위기 좋은데요. 느낌 와. 감미롭다.
2: 약간 대중적이면서도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예요.
3: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하고 한 두 곡 정도가 매년 선생님 인기가 있어가지고 대중적으로
1: 많이 합니다. 음악이 너무 좋은데요?
2: 네, 분위기 있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들으면 딱 좋을 거예요. 네.

0: 테이블이 안 보이고 스피커는 어디 있어요?
1: 아 지금 블루투스 스피커입니다.
0: 아 저거요?
1: 네.
0: 턴테이블이 아니었어요?
1: 네 아닙니다.
0: 그럼 LP 지금 사운드가 아니네요?
2: 실내에 있어야 할 턴테이블이 왜 밖에 있죠?
1: 스탠지가 사고를 쳤어요 실내에서. 애들이 이제 수술을 받거나 그러면 아프거나 그러면 실내에서 크는데 그때 이제 하나하나 부신 게 이만큼이 됐어요.
3: 다 못 쓰는 거예요?
1: 네, 못 쓰는데 이걸 여기다 왜 놓냐면 애들이 눈으로 익히라고. 그래야 다음에 새거가 들어와도 이제 지금 뭐라고 할까 돌같이 볼 것 같아서 여기다 묵히고 있는 겁니다.
3: 돌같이 볼까요?
2: 그러게요. 아쉽게도 스탠리의 만행은 현재 진행형. 아빠 속상하게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어이구 힘이 장사네 장사야.
1: 스탠리 이런 거 먹으려면은 이런 거 안 부셔야지. 어? 이게 뭐야 도대체. 스탠리 여기 봐.
2: 그야말로 소고기의 경일기. 스탠리 아빠 말씀 들어야지요.
1: 안 그럴 거야? 안 그럴 거면 뽀뽀. 뽀뽀 안 한다는 걸 하겠다는 건데. 스탠리 뽀뽀. 계속 사고 치겠다는 뜻인데.
2: 그날 오후
1: 살았네.
2: 보더컬리들의 운동이 한창인데요.
1: 랠리를 해야지 랠리를.
2: 꼬리는 어디 있나 했더니 이 안에 있었구나.
1: 우.
2: 아빠와 콜 가족을 유심히 지켜보던 토리.
1: 거. 거.
2: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보는데요.
1: 아우 힘들어.
2: 폴리도 간절한 눈빛. 그 사이 맹렬하게 짖는 콜 가족. 한 발자국 됐을 뿐인데 야 너무한 거 아니니?
1: 콜 들어와. 굿바이. 굿바이 콜.
2: 아빠의 도움으로 견사 밖으로 나온 토리. 이제야 자유를 느끼나 했더니 콜의 아들 스탠리의 방해가 또 시작됩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간다 가. 잠깐만 거긴 콜이 있는데. 아들 녀석 피했더니 아빠가 대기 중. 심란하다 심란해. 곧장 공격 자세를 취하는 콜. 토리도 지지 않고 맞대응하는데요. 이때 눈치 없이 스탠리가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토리한테 무작정 덤비는데요. 잠시 나갔던 콜도 합류. 순식간에 2대1이 된 상황. 이러기야? 누가 양모리견 아니랄까봐 네. 구석으로 점점 모는 콜 부자. 결국 사다리 납니다. 얘들아 싸우면 안 돼.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토리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0: 다행히 보호자의 중재로 싸움 중단. 너희들 토리한테 왜 그래?
1: 공허 하우스. 야, 너는 동생이 물리면 도와줘야지. 너도 숨어? 토리가 물리는데 네가 도와줘야지.
2: 나도 무섭단 말이에요.
1: 토리의
0: 구겨진 자존심 어떡하나요?
3: 문이 열리면서 종종 콜이나 스탠리가 들어가서 토리를 이렇게 옷사게 부른 적이 있어요.
1: 그렇죠. 코코하고 스탠리가 워낙 밖에서 활발하게 노니까 몸이 부닥치면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막무가내로 무방비 상태에서 얘가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4: 어구, 고생했어. 우리 곰돌이가. 아빠 뽀뽀. 무서웠어.
0: 벌써 1년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데요. 지켜보는 아빠의 마음도 다 들어갑니다.
1: 초창기 때는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물론 잠은 자지만 자기 편한 데 가서 자고 했는데, 이제 물림사고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톨이가 됐고, 저랑도 점점 이제 마음의 벽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타깝죠.
0: 토리는 파양의 아픔을 간직한 채 가족이 됐는데요. 고맙게도 마음의 문을 열고 다가온 토리. 견 식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며 평화주의견의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갑자기 콜이 변하면서 평화로웠던 나날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 이제 사양이 돼서 일주일 만에 돌아왔어요. 그때부터 더 심해졌어요, 콜이. 자기 딴에는 새끼인지 아니까 그러는 건지 그때부터 토리가 옆에만 가도 물더라고요. 그때는 애들이 전부 합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0: 문제는 콜 가족의 합동 공격. 콜이 공격을 시작하면 코코와 스탠리까지 끼어들어 더 큰 싸움으로 번진다는 겁니다. 벌써 토리는 수차례 당하고 말았죠.
1: 예전에는 그 콜만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은 콜, 코코, 스탠리 셋이도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그 나쁜 습성이 그 스탠리한테까지도 옮길까봐. 그리고 근데 폴리는 눈치가 빠르니까 좀 피하는데, 토리가 아무래도 조금 동작이 뜨니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0: 고심 끝에 결정한 견사분리. 이 넓은 마당에서 다 같이 사이좋게 뛰어놀면 얼마나 좋으련만. 아빠 속상하시겠어요.
1: 토리 산책. 어구 좋아.
0: 드디어 토리 차례인가요? 우와, 토리 좋겠네.
3: 아, 토리가 나가는 걸 좋아해요?
1: 예, 좋아합니다. 멀리 못 가서 그러죠.
3: 왜 멀리 못 가요?
1: 뭐 얘가 금방 지쳐하니까요. 그리고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지치면. 굿바이.
0: 이건 또 무슨 소리죠? 또 너희들이야? 아니나 다를까, 토리가 산책할 때마다 온 동네를 떠들썩하게 만든다네요.
1: 토리, 굿바이.
0: 토리도 빨리 나가고 싶은가 봐요.
1: 빨라. 좀 템포 늦추고.
0: 산책은 좋아하지만 뒷다리 관절이 약한 토리는 이틀에 한 번씩 산책하는데요. 아빠와 보내는 단 둘만의 시간. 토리, 웃는 거지, 그치? 과연 이 평원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얌전히 있을 리가 없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자 콜의 행동도 한층 더 예민해졌습니다. 응? 토리야, 산책 벌써 끝난 거야? 아유, 오늘 할당량 채웠다게.
1: 응? 앉아. 굿바이. 굿바이. 어이구, 급하게 먹었어. 얼마나 걸었다고 네가 쉬어.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힘들어.
3: 그래요, 보호자님이 쉬고 계시는데.
0: 둘만의 산책은 보호자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데요.
1: 안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밖에 있어야만이 얘랑도 공감도 하고, 안 그러면 점점 저를 멀리할 것 같아요. 나름 똑똑한 아이인데.
0: 끝나지 않는 서열 전쟁에서 홀로 고립되어 가는 토리. 토리를 위하는 길은 무엇일까요?

0: 보호자의 고민이 깊어갑니다. 그날 밤, 아니 이 소리는? 아이들과 캠핑 중인 보호자. 우와, 가을은 캠핑이죠. 가을 낭만 제대로시네요.
1: 얘네들 훈련돼가지고 캠핑할 때 안 덤벼들어요. 얘네들 원래 자기 의자에 딱 고정.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으니까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냥 음악 듣고 애들 키우고 캠핑하고 그게 지금 살아가는 낙입니다. 물론 이제 집에서 들으면 좀 혼나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한테는 이게 인생의 낙이에요.
0: 질서정연한 아이들. 그런데 토리가 안 보이는데요. 어? 왜 토리만 거기 있지? 더 쓸쓸해 보여요.
1: 콜드 얘가 만약에 움직이면 폴리가 움직일 거고 토리가 오면 애들 공격한다고 이게 잘못하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불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불이 없이 한번 천천히 도전은 해보겠지만 제가 볼 땐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는 캠프파이어 하듯이 하고 싶어요. 둥그렇게.
0: 불과 1년 전만 해도 함께 캠핑을 즐겼던 토리. 모두가 평온했던 시절이었는데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1년 전으로만 돌아가고 싶다는 아빠의 소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2: 아빠, 이제 먹어요.
1: 하나부터 걸리. 아이고, 맛있어. 코코부터 주자. 코코! 아이고, 맛있어. 코!
0: 그렇게 다 주시면 아이고, 남는 게 있나요? 사실 아이들을 위한 만찬이라는데요. 가끔 사료 대신 별미로 주신다네요. 보자님, 토리 기다려요.
1: 토리, 미안해. 너만 안에서 먹어서. 응?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 먹는다. 응. 토리야. 미안해 정말 너랑 맨날 놀아주고 싶은데 아빠가 조금 게을러 쟤네들이랑 노느라고 그 내일부터는 산책을 우리 오전에는 한번 나가고 오후에라도 한번 나가자 괜찮겠지? 대신 멀리 안 갈게 알았지? 많이 놀아줄게 응. 굿바이 굿바이
0: 토리도 아빠의 마음을 잘 알고 있겠죠?
1: 네가 갖고 오면 되지.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은 뜨거운 축구 경기가 한창인 부여 스타디움입니다. 제1회 보더컬립의 축구 경기가 시작됐는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스탠리 선수에게 패스. 아, 하지만 골 선수가 가로채기에 성공하는데요. 이 열정 다 토리를 위해서랍니다.
1: 많이 놀면 공격성이 좀 가라앉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기 스트레스가 이게 풀려야 되니까. 요즘 한 10시에서 10시 반 정도면은 웬만하면 끝내려고 그러죠.
3: 아니, 하루 종일 그러면 안 지치세요?
1: 그 정도 각오를 하고 키워야 될 거예요, 보더콜리를. 도루카, 도루카, 도루카.
0: 보더콜리 다이어트에 성공한 산증인 보호자. 무려 11kg을 감량하셨다는데요. 특별한 식단 관리도 없었답니다. 시골에 정착한 지 2년. 토리네는 마을에서 가장 늦게 불이 꺼지는 집이 되었다네요. 다음날 아침.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자전거 끌고? 아하, 폴리의 산책 시간이네요.
4: 천천히.
0: 근데 폴리가 집중을 못하는데요. 아, 빨리 뛰고 싶다는 신호였구나. 아빠와의 호흡은 척하면 척. 폴리, 달려볼까? 사실 폴리의 속사정도 토리와 다르지 않는데요. 홀의 기세에 눌려 눈치 보는 삶이죠.
3: 먼저 키웠던 폴리가 영역도 좁아지고 안타까움이 좀 크시겠어요?
1: 네, 맞습니다. 제일 마음이 가는 친구인데 그래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죠. 하루에 한두 번은 해줘야 됩니다. 시간은 예전같이 길게는 할애를 못해도 간단간단하게라도 산책을 안 시켜주면 아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0: 한편 웬일로 조용하나 했더니 스탠리, 담 넘어간 거야? 토리가 알면 화날 것 같은데. 다행히 눈치는 있구나. 하지만 탈출 실패. 폴이 없으니 얌전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지나가는 택배차에 흥분하고 마는데요. 좀처럼 진정하지 못하는 스탠리. 콜도 걱정되는지 다가옵니다. 스탠리, calm down, calm down, 진정해야. 결국 계속된 도발에 반응하고만 토리. 귀에만 엿보고 있었다는 듯 스탠리의 공격이 매섭습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더니 다시 한번 공격하는 스탠리. 콜, 아들 좀 말려봐.
4: 너 다쳤어. 너 왜 피나? 너 왜 이래?
0: 네? 피요?
4: 안 돼, 콜. 나와. 콜, 나와. 너 물렸어? 나와봐. 너 어디야?
0: 어, 많이 다쳤나요?
4: 너 왜 피나? 왜 봐, 이거 봐. 어디 부러진 거 없어?
0: 세상에, 이 피 좀 봐. 스탠리, 괜찮아?
4: 토리 와봐. 토리 괜찮아? 물린 데 없어?
0: 토리도 확인해 보는데요.
4: 괜찮아, 괜찮아. 네가 참아, 네가 참아.
0: 어, 다행히 다치진 않았네요. 매일 당하기만 하는 토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4: 스탠리, 넌 토리 삼촌한테 그랬어, 네가? 너 왜 그래? 너도 이제 아빠 닮아가? 응? 왜 그래? 아빠 닮아가? 콜!
0: 콜이 있을 때만 공격하던 스탠리. 처음 보는 모습에 보호자도 당황.
5: 지금 제가 먼저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커가면서 얘도 서열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분리를 시키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해서. 근데 이제 분리를 하면 얘가 답답해하니까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0: 제발 싸우지 좀 말자고요. 또 하나의 버킷리스트. 이 트럭, 폴리가 주인인가요?
5: 이거는 이제 아이들하고 캠핑 가려고 한번 자작으로 만든 거예요.
0: 상상만으로도 행복한데요. 구경 좀 시켜주세요. 짜잔, 아빠표 낭만 트럭. 다섯 아이 모두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겠네요.
5: 원래 제가 이제 예전부터 생각했던 게 그 아이들 그 좋은 차에다가 뒤에 태우고 막 휘날리면서 다니는 거를 20대 때 많이 봤어요. 가지고 아, 저것도 한번 저게 나중에 살다 보면 저렇게 다니는 것도 좀 멋진 삶이 되겠구나. 이제 그런 로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사이가 나쁘니까.
0: 아빠의 버킷리스트를 무너뜨린 낭만 파괴견들. 사나이들의 혈투는 현재 진행형. 설쌤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5: 저는 개라는 표현도 사실 잘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지금 한 가족이고 그리고 제가 아침부터 잘 때까지 마주하는 건 사람보다도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합사가 가능한지 아니면은 합사가 불가능하다 그래도 콜의 공격력이 좀 더 약화가 되든지 어떻게 둘이를 융화를 시킬지 그게 이제 훈련으로 가능한지 그게 제일 좀 조언을 얻고 싶은 바람입니다.
0: 얘들아, 설쌤 오셨다. 낭만 파괴견들의 행복한 견생을 위해 빨간 우산을 쓰고 달려온 설쌤.
6: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한데 이 비와 어울리게 오늘은 좀 되게 외로운 친구가 있다. 네. 극과 극의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같이 살면서 좀 문제가 있다고 하네요. 빨리 가서 우리 아이의 외로움을 좀 보다듬어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잘 부탁드립니다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6: 아, 네. 와, 뭔가 멋진데요. 네. 딱 와보니까 느낌이 왠지 도시 생활하시다가 강아지들과 전원 생활을 즐기려고 이쪽으로 들어오신 것 같은데.
5: 네, 맞습니다.
6: 네. 아, 지금 아이들이 하나, 둘, 셋,
5: 넷, 다섯입니다.
6: 다섯. 조금 외로운 친구가 저 안에 있는 거죠?
5: 네.
6: 아, 항상 다견 가고 올 때마다 제가 정말 걱정이 많은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네. 저희 들어가서 네네. 한번 말씀 나눠보시죠.
5: 제가 커피 한 잔
6: 드릴까요? 너무 좋습니다. 저 지금 커피 너무 마시고 싶었습니다.
5: 네. 비 오는 날이 운치가 있습니다.
6: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들어가시죠.
0: 비 오는 날 커피라 말이 필요 있나요? 설쌤도 기대에 잔눈빛.

0: 녀석들이 또 설샘의 낭만까지 파괴하는 거야? 순식간에 마라톤으로 변신한 아이들.
1: 이거 반응하는 것 같은데? 커피 할 때 반응하나요?
2: 예전에 이 기계 소리에 반응했었는데 이제 네. 그 전 동작에서 반응.
1: 그렇죠. 이제 예측이 되니까. 네. 지금 보니까 코코가 막 지금 난리가 나고 아들
2: 숨어요.
1: 아들 되는 이제 뭔가 혼날 것 같으니까 숨는 것 같고.
3: 고전적 조건화라고 하는데 그 전에 자기가 싫어하는 자극, 바로 전에 있던 자극들에 대해서 벌써 나쁜 감정이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0: 원두 소리가 나면 기계가 작동한다는 걸 아는 거죠. 똑똑이 맞네. 잠깐의 소란 후 커피 완성. 설샘 어때요? 낭만 다방 마음에 드세요?
3: 비도 오는데 너무 좋네요.
0: 자, 본격적으로 솔루션 시작해볼까요?
3: 우리 다섯 아이가 있는 거죠?
2: 네, 현재 다섯 아이입니다. 네,
3: 아빠가
2: 콜.
3: 엄마가
2: 코코. 아이가 스탠리. 그리고 이제 삼촌들이 네. 폴리, 네. 토리.
3: 토리만 생뚱맞게 차우차우 친구가 있는데 네. 뭐 토리는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2: 얘는 파양된 아이인데
3: 아하.
2: 그래서 제가 데려오게 됐어.
3: 보도콜리랑 네. 차우차우 성향.
2: 네네네.
3: 네. 우선은 약간 극과 극의
2: 네, 거의
3: 성향을 가질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이죠. 네. 네. 보도콜리들은 되게 예민하죠.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운동적으로는 또 기민하고
2: 네네.
3: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고 반대로 우리 차우차우들은
2: 거의 잠만 자요. 한 20시간 자는 것 같아요.
3: 차우차우라는 종은 독립적이고 사람한테 크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도 잘 살아가고 이럴 수 있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진돗개도 마찬가지죠.
2: 그렇죠. 그렇죠.
3: 네.
0: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반대. 같이 사는 모습은 어떨까요? 운동을 대하는 자세부터 다릅니다.
2: 오른쪽이 스탠리, 왼쪽이 콜.
3: 좋다. 애들이 그래도 거리를 잘 맞추면서 이것도 잘 알고 있네요.
2: 자전거로 연습은 다 했어요.
3: 네. 아이고, 행복하겠네. 그렇지.
2: 밤에도.
3: 대박.
2: 여름에는 거의 10시부터 1시까지 해야 돼. 낮엔 더워서 못하고요.
3: 사실 이제 공격성을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만약에 이 공격성이 스트레스 때문에 더 심해지는 거라면 이런 방법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전 육체적인 놀이는 정말 뭐 모자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이 머리 쓰는 게
2: 그렇죠.
3: 조금 모자랄 수 있다.
2: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0: 토리의 산책도 살펴볼까요?
3: 너무 좋은데요. 우리 보호자님. 저 이런 거 고민했었는데. 산책할 때 보조도구로 저런 게 있으면 오히려 이제 속도도 좀 잘 맞출 수 있고.
2: 제가 허리 아파서 하는 것도 있고, 한 가지는 얘가 센터로 잘 못 와요. 그걸로 하면.
3: 저는 저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딱 봤을 때, 우리 보더콜리 아이들은 네. 약간 마라토너형.
2: 네.
3: 에너지를 많이 풀 수 있고 좀 뛰는 형태. 네. 토리는 조금 더 줄이 자유로워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보다 줄이 네. 조금 더 팽팽해져 있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 옆에도 한번 좀 가보고 싶고
2: 네.
3: 조금 더 자유롭게 하고 싶어하는 느낌이 토리한테는 보여요.
2: 있죠.
3: 네, 그거를 좀 허용해주자.
2: 네. 네.
0: 지금의 산책이 가능했던 건 보호자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토리를 위해 매일 근육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3: 저는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면서부터 봤어요. 계단보다
2: 언덕?
3: 그렇죠. 이 올라오는 이 길. 여기 올라올 때 숨이 차더라고요. 그리고 허벅지가 아픈 거예요. 이 허벅지가 아픈 그 느낌. 계단보다는 이 언덕으로 올라오는 게 토리의 운동, 관절 운동에 좋습니다. 내려갈 땐 앞쪽 운동입니다.
2: 그렇죠.
3: 올라올 땐 뒷다리 운동이고요.
2: 그렇죠. 네.
0: 앞으로 더 튼튼해질 토리. 이대로 쭉 행복하면 좋으련만. 선생님, 얘는 싸워요. 그것도 매일매일 전쟁이랍니다. 선제 공격은 언제나 콜이고요. 당하는 건 토리예요.
1: 얘가 지금?
2: 이때는 토리가 이겼어요.
1: 얜 토리고 얘가?
2: 콜.
1: 콜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콜이 되게 긴장해 있어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이기는 애가 얘가 없어지길 바라거나 아니면 지는 애가 자기가 졌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 토리가 나 졌어 하고 떠나면 문제가 안 생길 건데.
2: 네.
1: 떠날 수도 없어요. 더 이상 피할 공간도 없고. 원래 자연이었으면 얘네들은 같이 안 살았을 거예요.
2: 그렇죠. 네.
1: 분명히 누군가는 떠나서 새로운 무리를 형성을 한다거나 이랬을 거예요.
0: 문제는 콜의 아들인 스탠리마저 토리를 공격한다는 건데요.
1: 따라갈 수 있어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요.
2: 요즘 아들이 돌격대장으로. 아~
1: 공격성 중에 뭐 우리가 엘라이라는 얘기를 하죠. 그 동맹.
2: 네.
1: 그래서 뭐 얼라이언스 어그레션. 그 동맹 공격성이라는 게 있어요.
2: 네.
1: 약간 군중 심리 같기도 하고.
2: 그렇죠, 그렇죠.
1: 똑같이.
2: 폴리한테는 셋이 공격한 적은 못 봤어요. 토리한테만.
1: 그렇죠. 이게 그나마 이 동종끼리 더 친숙하고 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뭐든지 오래 본 것들에 대해서 익숙하고 좀 더 편해해요. 그래서 실제로 연구 결과를 봐도 개들이 동종한테 조금 더 친숙함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쟤만 차우차우예요.
2: 맞아요.
1: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따돌림? 콜이 네. 조금 더 예민해진 시기가 있어요.
2: 콜은 아이들 있을 때부터 그 코코가 관리를 안 하고 콜이 관리를 많이 했어요. 콜이 가서 더 놀아주고 그래서 좀 특이하더라고요. 콜 성격이.
0: 설쌤, 콜의 부성애 맞죠?
1: 이건 부성애라기보다는 저 콜이 리더십이 되게 강한
2: 네.
1: 뭔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통제를 하려고 하고 내 네. 무리를 더
2: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강해요.
1: 네, 내 무리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한 친구 같다 하는 행동을 봐도 딱 보여요. 그 자리, 높은 자리
2: 예, 얘는 딱 상석에서 밥 먹어야 네. 되고 상석이 있어야 돼요.
1: 거기 딱 있어야 되고 거기서 상황을 딱 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은 딱 자기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딱 하면 다른 아이들이 예. 뒤로 싹 물러나고
0: 그렇다고 토리가 늘 기죽어 사는 건 아닙니다. 콜만 분리하면 자유롭게 마당을 활보하고요. 아이들과도 사이좋게 지낸다고요. 맞지, 토리야?
2: 콜만 그 울타리 안에 넣어놓으면 다른 아이들끼리는 잘 놀아요.
1: 저는 그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2: 근데 이제 콜을 몇 번 넣어놓고 그랬었는데 얘가 더 나빠질까 봐 그것도 안쓰럽더라고요.
1: 저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무리 보더콜리지만 네.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2: 네.
1: 근데 콜은 여기 나와 있으면 어떤 마음을 가질 거냐면 내가 얘네들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된다. 리더로서 이 개들 사이에서는 내가 리더로서
2: 네.
1: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스트레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출근에 있는 상태인 거죠.
0: 콜의 감시 아래 고독한 인생을 살고 있는 토리. 어떡하죠?
1: 거기다 표정도 얘가 너무
2: 이상해 보여.
1: 항상 이게 눈이 내려가 있어가지고 항상 억울해 보여. 그리고 막 낙엽도 떨어지고 되게 외로워 보이네. 토리가 좀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2: 쟤는 그냥 늘 자고 있으니까 가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고 만져주고 이렇게 놀아주는 횟수도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점점 나를 좀 싫어하는 게 아닐까?
1: 그게 아마 스트레스 때문일 수는 있어요. 토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줄까를 고민하는 게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0: 토리야, 스트레스 풀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솔루션 스타트.
1: 저희가 이제 공간적인 부분을 조금 볼 건데 아이들 머리 쓰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리한테는 가장 먼저 조금 더 푹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저 공간은 토리를 공격하고 토리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특히 콜과 눈도 잘 마주칠 수 있고 아이들의 움직임도 너무 잘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DMZ가 필요해요.
2: 네네.
1: 네. 저쪽 안은

0: 비가 멈출 생각을 안 하네요. 비는 질색이라는 토리. 그래도 설쌤하고 인사는 해야 되겠지?
1: 꼬리, 토리야.
2: 꼬리.
1: 아이고.
2: 안녕,
1: 꼬리.
3: 다른 아이들은 꼬리가 오른쪽으로 휘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요. 근데 토리는 어디로 꺾여 있어요?
4: 왼쪽으로.
3: 꼬리가 왼쪽으로 꺾여 있을수록 조금은 보수적이고 걱정이 많을 가능성이 커요. 이건 뇌과학적으로. 여기서도 티가 나는 거예요. 토리야?
1: 제가 한번
3: 돌아올 거예요, 아마.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쵸. 조심스러우니까 뒤로 돌아오는 거. 어, 근데 좋아해. 어? 아이고.
4: 근데 아이들한테 치여가지고.
3: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그 각자 노는 시간 꼭 필요합니다. 아유, 저 냄새 다 맡고 비 맡기 싫으니까 쏙 들어가 버렸어.
0: 솔쌤 만나서 반가웠어요.
3: 오늘 토리는 비도 와서 그리고 시간도 조금 걸릴 거니까 토리를 위해서 콜과 스탠리를 데리고 먼저 교육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0: 다견가구 보호자님들 주목! 아이들 사이에 규칙이 있어야 싸움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3: 스탠리.
0: 그 전에 기다려 교육부터 체크해볼까요?
3: 이제 기다려. 스탠리, 먹어.
0: 옳지, 옳지. 오, 굿보이, 굿보이.
3: 앉아.
0: 이어서 리더 콜과의 합동훈련. 이번에도 잘할 수 있지?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영 집중하지 못하는 스탠리. 자. 집중하자, 집중, 집중.
3: 스탠리, 앉아.
0: 사실 아이들에게 기다려 교육을 제대로 시킨 적이 없다는 보호자. 아이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인정해 주었다는데요.
4: 눈치봐야죠.
3: 네, 그게 콜 때문이에요. 보호자님이 콜의 역할을 좀 더 해야 돼요.
4: 예.
3: 내가 분배해 준다. 예. 콜 쪽으로 두세요. 기다려, 둘 다 기다려.
0: 좀 더 익숙한 보호자님이 해볼까요?
4: 콜, 먹어.
3: 옳지하고 얘도 주세요.
4: 스탠리, 굿볼. 스탠리.
0: 다견가구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기다리는 두 아이 중에 호명한 아이만 간식을 먹고 기다려준 아이에게 칭찬해주기.
3: 이게 우리가 새로 만드는 규칙입니다.
0: 규칙을 통해 감정 컨트롤을 배우고 싸움을 줄이는 게 최종 목표.
3: 네. 토리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시작을 하면 되냐면 우선은 공간을 분리해서 따로 이 교육을 폴리랑 함께 하세요. 그래서 콜도 잘하고 토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싶었을 때 그때 콜과 토리를 데리고 와서 같이 할 겁니다.
0: 토리도 잘할 수 있지?
3: 강아지들이 머리 쓰는 교육 중에 좀 재밌는 기술이 있어요.
4: 네네.
3: 쉐이핑이라는 기술입니다.
4: 네.
0: 행동을 조각한다는 뜻의 쉐이핑은 보호자의 명령 없이 강아지 스스로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훈련인데요. 보더컬리가 춤추는 영상에도 쉐이핑 기술이 가미된 거죠.
3: 이 똑똑이들은 이 쉐이핑을 가지고 교육을 해줬을 때 이걸 놀이로 인지하고 아주 재밌습니다.
4: 네.
0: 준비물은 상자가 끝인가요? 더 없어요?
3: 박스를 가져와서
4: 네.
3: 우린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막 여기 들어가 이런 거 잘 안 할 거예요. 박스 안에 들어가서 앉게 하는
4: 네.
3: 그 어떻게 보면 강아지와 눈치 게임.
4: 아, 명령 없이 하는 거.
3: 명령 없이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막 억지로 유도하지 않습니다.
4: 네.
0: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3: 오, 좋아.
0: 이렇게 바로? 뭐야, 뭐야? 폴리 천재야, 뭐야?
3: 아, 집중력이 너무 좋아. 박스와 관련된 그 어떠한 행동에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을 너무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애들이 자신감도 높아져.
0: 신기하네요. 상자 안에 들어가는 걸 어떻게 알았지?
3: 이게 쉐이핑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저 지금 이 박스 안에 들어가라고 간식으로 유도하거나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0: 그렇습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조금만. 알아서 척척. 걱정 마, 토리야. 다 할 수 있대. 새로운 교육법에 폴리의 눈이 반짝반짝. 재밌지? 그치?
3: 아, 똑똑해.
0: 이제는 거의 자동 수준. 정답을 찾은 것 같죠? 너무 잘한다, 폴리야.
3: 얘 눈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게 훈련일까요? 교육일까요? 놀이일까요?
4: 놀이, 애가 행복해 보이는데요.
3: 그렇죠.
4: 네.

0: 주변에 있는 사물을 활용할 수 있으니 쉐이핑 기술 또한 무궁무진. 포인트는 사물에 가하는 모든 행동을 칭찬해주면 된다는 점. 참 쉽죠잉.
1: 이거 우리 ATV 타고 산책하는 것보다 네. 자전거 타고 산책하는 것보다 네. 에너지 소모 되게 적을 것 같죠?
2: 겉으로는 적을 것 같은데 그쵸? 은근히 또 운동도 된다.
1: 잘 생각해보시면 머리라는 건 뇌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폴리뿐만 아니라 네. 콜 네. 그리고 코코 뭐 스탠리 네. 이런 친구들도 하루에 5분씩만 해도 돼요. 네. 돌아가면서 나만 혼자서 보호자랑 머리 쓰면서 노는 시간. 네. 각자 독립적으로 교육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포리도 할 거예요. 고마워요, 설쌤.
1: 이렇게 함께 했는데 저는 이렇게 돼도 좋아요. 강아지들이랑 놀면 뭐 사실 저도 강아지들처럼 더러워지는 거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저랑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일단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됐고, 제가 그동안에 좀 잘못한 것도 좀 알게 됐고, 아이들 갖다가 그 좀, 저는 그냥 아이들한테 너무 맡긴 경향이 좀 많았는데, 어느 정도 통제, 내지는 시그널, 이런 게 네.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1: 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연습을 네. 하시면 더 행복한 아이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싸우는 대신 고독을 택했던 외톨이 토리. 내년 가을엔 아빠와의 낭만 생활이 달라져 있을까요? 행복해야 돼, 토리야.
2: 기다려. 태연이 먹어.
3: 토리 먹어. 토리 먹어. 손 주는 거 아니고 토리 먹어. 토리 할 줄 몰라?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 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그럼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0: 그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1: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0: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나가 일로.
1: 우연히 산책 중에 발견한 새끼 강아지 한 마리.
0: 아이고 도망갔네. 아가 이거 먹어.
1: 다행히 바위 사이에 갇혀서 멀리 가지는 못했네요.
0: 안녕 애기 안녕.
1: 아이고 안녕. 먹을 힘도 없나 봐요. 산속에서 구조된 새끼 강아지 건강은 괜찮을까요?
2: 애기가 지금 빈혈이 좀 있거든요. 지금 혓바닥이 좀 하얗고
1: 빈혈과 피부병까지 앓고 있어서 보호자의 보살핌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우연히 산속에서 녀석을 구조하고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된 보호자들. 강아지에게 오기라는 새 이름도 붙여줬다고 하네요. 우리 오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일단 먼저 목욕부터 진행하려는데 오기가 엄청 긴장했네요.
3: 와, 뭐 시커먼 게 막 떨어져 나온다.
1: 와, 이게 오기 몸에서 나온 거라니. 감기 걸리지 않게 뽀송뽀송 털도 말려주고요. 지금부터 피부병 치료를 위해 털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4: 이거 상처 안 닦.
1: 싫어하는 티를 낼 법도 한데 너무 얌전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아프네요. 아유, 피부병이 진짜 심하긴 하네.
3: 짝퉁이가 떨어진다. 저것 때문에 엄청 간지러울 거야, 그치? 응.
1: 털을 깎고 나니 피부병의 정도를 바로 체감하게 된 보호자들. 아픈 오기가 그저 안타깝기만 한데요.
3: 무서워?
4: 나의 거라는 게 확신이 사실 안 돼요.
3: 피부병이?
4: 너무 심해서 지금.
3: 괜찮아. 아예 아빠라는 거야.
1: 그래도 낯선 환경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오기. 피부병도 빨리 낫고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3: 다 됐다, 다 됐다.
1: 구조된 지 일주일 차. 피부병 치료를 위해 이렇게 종종 바닷가로 나가 일광욕도 받는다는데요.
0: 안 만나야 돼요.
5: 안 만나야 돼.
0: 그러니까 얘가 아직 뭐 무슨 병이 있을지 몰라서. 근데 이렇게 좋아한다. 꼬리 흔드는 거 봐.
1: 얼마나 놀고 싶을까. 그리고 우리 오기가 드디어 배변 훈련에 성공했답니다. 같이 사는 또 다른 반려견 금이 누나도 놀라서 달려와 줬네요.
6: 누나 봤어? 나 이제 혼자서도 쉬어 잘한다.
1: 아우 기특해. 새로운 가족들에게 마음도 열고 완벽하게 적응한 모습이죠. 구조된 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오기의 첫 봄나들이 산책 모습인데요. 이제는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진짜 많이 건강해졌다 오기야.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성장한 오기. 아니, 이게 누구야? 네, 아까 그 오기가 이렇게 컸답니다. 맛있는 고기도 먹으면서 건강해진 모습이죠? 가족들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일상을 보낸 오기. 이젠 아프지 말고 행복하자, 오기야. 새로운 가족이 된 새끼 고양이 라떼. 그런 라떼가 돌체는 낯설기만 한데요.
6: 헤헤헤 저리가. 야 오지 말라 했다. 가라고.
1: 그러다 갑자기 문득 자신보다 몸집이 작은 이 새끼 고양이로부터 보호 본능을 느낀 돌체. 마음의 벽을 허물었으니 친해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이죠? 구기 다친 문 앞을 서성이는 돌체. 그런 돌체를 애타게 찾는 듯 방 안에서 울고 있는 라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바로 라떼가 피부병에 걸려서 돌체와 격리를 시킨 것이라고 하네요.
7: 그리고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
1: 하지만 결국 돌체도 라떼에게 피부병을 옮아서 같이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피부병 때문에 한동안 떨어져 지낸 돌체와 라떼. 친해질 뻔했는데 다시 어색해진 건 아니겠죠?
6: 우리 노는 중이니까 방해하지 말아줄래?
8: 미안, 방해해서 미안해.
1: 이젠 아픔도 기쁨도 함께 나눈 사이 돌체와 라떼였습니다. 이게 대체 몇 마리야? 집 앞마당을 누비는 강아지들의 수가 자그마치 40여 마리. 이 친구들은 모두 구조되거나 유기된 강아지들인데요. 보호자가 유기견들을 치료하고 보듬어주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모이게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나이가 많아 몸이 성취하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10살이 넘은 할리는 디스크와 치매를 앓고 있어서 보호자가 맞춤형 휠체어도 직접 제작해줬다고 하네요. 매일 보호자와 함께 앞마당을 도는 할리. 다른 강아지들도 응원하듯 천천히 따라가는 모습이 훈훈하네요. 강아지들을 위한 또 다른 특별 선물. 신상 카트를 새로 하나 뽑으셨다는데요. 친구들 반응 아주 뜨겁죠. 거의 뭐 놀이기구 탄 것처럼 신난 표정이네요.
5: 다 내리세요. 다 오셨는데.
1: 안 내릴 거예요. 아니 좋아.
5: 조커. 아, 내리셔야죠 선생님들.
1: 자리 잡았어.
5: 아이고 엎드리셨어.
1: 사실 이 카트는 올해로 15살이 된 노견 러뷰이를 위한 것이랍니다. 러뷰이와 집사가 함께 동행하는 신나는 동네 한 바퀴. 집사야 달려 달려. 이번에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원래 돌계단이 있던 자리라고 하는데 혹시 미끄럼틀

0: 같은 놀이기구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1: 내려가, 하니. 하니 불러봐.
2: 하니 일로 와.
1: 하니 가.
0: 이번 선물의 주인공은 하니인데요. 10여 년 전 두 뒷다리가 모두 절단된 상태로 구조된 하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 근력이 약해진 하니를 위해 집사가 나섰습니다. 하니를 위한 맞춤 제작 오르막길. 하니는 아직 눈치를 못 챈 것 같죠? 하니의 보폭 간격을 개선해서 지지대를 제작하는 섬세함까지. 하니를 위한 센스 넘치는 오르막길. 드디어 완성입니다.
2: 선생님 톡 톡.
0: 선생님 톡
2: 톡.
0: 아이고 아이고.
2: 가자.
0: 정성 들여 만든 만큼 하니에게도 좋은 선물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마지막 남은 한 칸 과연? 아, 무사히 도착. 우리 하니도 아주 만족한 표정이죠? 아유, 좋다. 설령 일어설 수 없어도 함께 걸을 수 있는 기적. 이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응원하겠습니다.

0: 멋있는 제주의 풍경을 뒤로하고 예쁘게 앉아있는 강아지 한 마리. 바로 제주에 사는 몽이랍니다.
1: 너무 빨렸어. 몽이 너무 빨렸잖아.
0: 이번에 인증샷 편하게 찍을 수 있도록 유채꽃밭 배경으로 얌전히 앉아있는 몽이. 와, 가는 곳마다 그림이다. 시원하게 뻗은 삼나무 숲길도 제주하면 빼놓을 수 없는 명소죠. 쉿! 여러분도 몽이와 함께 숲의 소리를 감상해 보시죠. 와, 제주도에 살면 산책을 가도 바다 뷰가 쫙 펼쳐져 있겠네요. 몽이가 멀리서 뭔가를 본 것 같죠? 방금 보셨나요, 여러분? 제주도 돌고래를, 와, 그것도 산책하다가 이렇게 막 보고. 좋겠다, 몽이야. 어디 돌고래만 만나게요? 길 가다가 조랑말이랑 인사도 해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에 사는 제주몽씨 몽이라고 해요.
0: 가끔 기분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배를 타고 섬 속의 섬, 부속섬 여행을 떠나기도 한답니다.

0: 맑아지는 느낌. 우리 몽이는 등산도 잘하네요. 야, 이거 CG 아니죠? 진짜 멋있다. 어, 어머, 몽이야, 몽이, 몽이야. 갑자기 왜 그래? 왜 이래요? 지금 뭐 그 뱀 흉내 내기 뭐 그런 거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니죠?
1: 이렇게 땅바닥에 이 몸을 비비면 기분이가 좋거든요.
0: 몽이의 땅 비비기. 몽이가 기분 좋을 때마다 보여주는 시그니처 포즈라고 하네요.
1: 여기서도 힘난다. 비비자 비비자.
2: 뭐야, 쟤 왜 저래? 몰라, 아까부터 저랬어.
0: 몽이의 하루하루가 항상 행복한 이유. 눈을 즐겁게 하는 제주 풍경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 반려인이 함께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몽이와 반려인의 그림책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많이 펼쳐지길 바랄게요. 이번에도 역시 조금 특별한 산책을 즐기는 친구입니다. 매 주말마다 반려인과 함께 자전거 나들이를 떠나는 망치인데요. 영상이 바뀔 때마다 장소가 계속 달라지는 게 보이시나요? 주변의 아름다운 산책 명소를 돌아다니며 망치에게 예쁜 풍경들을 선물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절이 돌고 돌아도 멈추지 않는 망치의 자전거 나들이. 앞으로도 쭉 계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멋지게 달려가서 경이로운 장관을 선사하는 오늘의 주인공. 올드 잉글리시 십독은 양떼몰이에 능숙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새떼몰이가 특기인 것 같죠? 이번 소개할 친구는 장난꾸러기 임소맥.
3: 여러분, 저도 땅 비비기 잘해요.
0: 띠 많은 재롱둥이 소맥이는요, 수영도 꽤나 잘하는데요.
3: 저 잘하죠?
4: 잘한다!
3: 땅 파기도 완전 잘해요. 이거 봐.
4: 잘하네.
3: 칭찬 좋아. 더 해줘, 집사야.
5: 뭐 조개 나오는 거 아니야?
3: 뭐 조개? 오케이, 내가 잡아줄게.
0: 이어서 등장하는 보너스 묘기.
3: 이거 봐라, 나는 아빠랑 그네도 간다.
0: 열정 만렙, 재롱둥이 임소맥. 오고고 잘했어요.
6: 우리 친구.
0: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은 고양이 진구입니다.
6: 진구, 신기한 거 많지? 응?
0: 아빠 품에 아주 가만히 안겨있네요. 진짜 얌전하네.
6: 진구 걸어봐, 진구. 다리가 꼬이겠다. 힘이 없다 지금 다리가.
0: 네, 사실 진구는 다른 고양이들처럼 잘 걷지 못한답니다.
6: 응? 됐어? 응?
0: 태어날 때부터 뇌수두증을 앓았던 진구는 최근 수술을 받고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빠 품에 안겨서 예쁜 꽃과 나비도 보고 싱그러운 풀냄새도 맡아보면서 조금씩 걸음마 연습을 한다고 하네요.
6: 뭐야, 일로와. 뭐야. 알치, 엄마한테 왔어. 알치.
0: 꽃잎이 비처럼 내리는 동화 같은 풍경 속에서 아빠와 도란도란 교감하며 추억을 쌓아가는 진구. 오, 한 발짝, 두 발짝. 이제 쓰러지지도 않고 제법 잘 걷는 것 같죠?
6: 진구야.
0: 아빠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도 하고 또 이제는 가보고 싶은 방향대로 자유롭게 걸어보기도 하는 진구.
5: 어서.
0: 가끔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걸어가 보는 진구인데요. 진구가 자신의 힘으로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주는 진구 아빠. 기특한 진구에게 쓰담쓰담 칭찬과 진구가 좋아하는 캣그러스를 선물해 주시네요. 아유, 잘 먹는다. 근데 진구야, 그건 먹는 게 아닐 텐데.
1: 이건 맛없어.
0: 호기심 많은 고양이 진구. 더 아름답고 예쁜 세상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진구의 당찬 발걸음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퍼실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퍼실 딥클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1: 오늘은 어떤 한글을 만들까?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0: 조심!
1: 한 번 더!
2: 조심, 조심. 가위를 사용할 때는 조심. 계단을 올라갈 때도 조심, 조심.
3: 넌 누구냐?
2: 낯선 사람도 조심해.
3: 그럼 혹시 넌 한글 조심?
2: 당신은 그럼 혹시 천지?
3: 그렇다. 나는 천지. 세상의 모든 한글을 파괴하지.
2: 조심조심 행동하는 한글 조심이야. 근데 천지가 날 파괴해버렸어.

0: 더 이상 난 조심할 수 없어.
1: 아이, 슬퍼하지 마. 우리가 한글을 찾아줄게.
0: 응. 꼭 부탁해, 어린이 용사.
1: 한글을 구하러 떠나자. 응. 어린이 용사, 변신!
2: 어림없다.
1: 응? 천지?
2: 한글은 절대 찾지 못해.
1: 빨간 모자 동화책이야.
3: 배고픈 늑대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4: 모자가 한 명, 두 명, 두 명이나 있네. 우리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잡아먹어야겠다. 변신 완료.
5: 깡총, 깡총, 깡총, 깡총, 깡총, 깡총. 깡총, 빨간 모자야.
1: 어? 토끼 아저씨다. 토끼 아저씨, 왜요?
5: 할머니가 너희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거든.
1: 할머니가? 아, 맞아. 나 빨간 모자 이야기책에서 봤어. 빨간 모자에게는 할머니가 있어. 토끼 아저씨, 할머니께 데려다 주세요.
5: 오냐, 오냐. 어서 가자.
1: 잠깐. 왜? 낯선 동물을 조심해야 해.
5: 왜 그러니?
1: 할머니는 모르는 어른에게 우리를 데리고 오라고 절대 부탁하지 않아요.
5: 아유, 참.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아유.
1: 이 꼬리는 짧고 동그래. 저 꼬리는 설마. 오! 늑대? 아!
5: 안속단이 대단하군. 두고 보자!
4: 이번엔 꼭 잡아가고 말 거야. 여기서 기다리자.
6: 다리야.
7: 다리 아파.
4: 얘들아, 내가 태워줄까?
1: 어? 정말요? 와!
4: 그럼.
1: 잠깐만. 낯선 아저씨는 조심해야 해.
7: 아니에요. 괜찮아요.
4: 아유, 나 좀 도와줘. 아이, 얘들아, 아저씨가 다리를 좀 다쳤는데 이 뒷자리에서 안경 좀 꺼내줄래?
1: 네, 뒷문을 열어주세요. 아이, 잠깐만. 어른은 아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4: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듣다니. 그렇다면 힘으로라도 잡아가겠다.
6: 멈춰!
4: 오잉?
6: 나쁜 마음을 먹은 늑대는 아이야가 혼내주지.

이제 내가 나설 차례야. 내가 뿅망치로 오를 쓸게.

0: 아침. 조심.
1: 여자 완료. 조심.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조심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4: 조심? 야호! 내가 다시 돌아왔다! 어린이 용사, 정말 고마워!
3: 조심! 언제, 어떻게 쓰일까요?
5: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6: 사줄게. 이리 와.
5: 낯선 사람을 따라가면 안 돼요.
6: 이리 오래 믿자.
7: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들아, 이것 좀 들어줄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5: 낯선 어른을 도와주면 안 돼요. 낯선 어른은 어린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3: 조심! 순서대로 써볼게요.
5: 지읒이 오를 만나 조. 시옷이 이를 만나 시. 시가 받침 미음을 만나 심. 조심.
3: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조심. 친구들 따라해봐요. 조심.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친구들 따라해봐요.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8: 히히. 한글이다. 내가 다 먹어야지. 냠. 퓽.
3: 오호. 낯선 사람에겐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윙.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낯선 사람을 조심해요. 낯선 사람은 항상 조심해요. 약속!

0: 누구야?
1: 어?
0: 뭐하고 있어?
2: 아, 나 한글 먹으려고. 같이 먹을래?
0: 어, 정말? 고마워. 나도 한글 먹고 싶었어.
2: 우와, 어떤 한글 먹고 싶어?
0: 나는 한글 이응 먹을래.
2: 어때?
0: 한글 이응을 먹으니까 우유가 마시고 싶어. 또 우산을 쓰고 싶고 안경도 쓰고 싶어.
2: 어린이 용사들, 이응으로 시작하는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3: 아플 땐 약을 먹어요.
4: 아이야, 나를 방해하는 아이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출동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쭈욱!

0: 어? 무슨 일이지? 열이 나고 어지러워.
1: 온몸에 힘이 빠져.
2: 약이 필요해.
3: 아유, 아이야가 아파요. 이럴 땐 어떤 한글을 만들까? 아항, 생각났어요. 할아버지가 만든 한글을 친구들이 읽어주면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야! 함께 읽어볼까요? 야! 한 번 더!
4: 안녕하세요. 저는 한글 약이에요. 아플 땐 약을 먹어요. 아이에게 한글 약이 간다. 아이야, 내가 왔어. 아플 땐 약을 먹어.
5: 어림없다.
0: 전지.
2: 전지.
5: 약은 절대 먹을 수 없어. 슛!
4: 여기 있던 약이 다 사라졌어. 아이에게 줄 약도 없어. 아이야, 정신 차려. 어린 용사, 도와줘.
6: 우리가 도와줄게. 아이야, 조금만 참아.

0: 앞에서 찾아보자. 응. 어? 저기 이응이야. 어서 이응을 가져가자.
1: 응.
2: 어? 이응이 사라졌네.
0: 너무 어두운데 어디서 이응을 찾지? 어? 저것 봐! 보름달이야! 어서 이응을 찾아가자!
1: 응!
2: 초승달이 되었잖아.
0: 아까는 동그란 달이었는데.
3: 쿵닥쿵닥쿵닥쿵닥.
0: 어? 어? 달에 토끼가 있어.
3: 쿵닥쿵닥.
0: 우리 달에 가보자.
3: 그래. 쿵닥쿵닥쿵닥.
0: 어?
3: 방아를 찧어 동글동글 경단을 만들지.
0: 어? 경단이 많다. 동그란 경단이야. 이응을 찾았어. 토끼님, 이응 좀 불려갈게요.
3: 이응.
0: 고마워요.
4: 아, 어떡해, 어떡해. 아, 하이야, 정신 차려. 아이야가 아픈데 약을 줄 수 없어. 내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 어? 뭐야? 이건 이응이야!
5: 야용사, 한글을 완성해줘!
6: 가용사, 이용사, 힘을 내야 해. 내가 부메랑으로 야를 쓸게.

0: 얍!
1: 저장 완료! 얍!
2: 할아버지의 손으로!
3: 이젠 할아버지 차례! 얍! 한글 카드를 무엇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4: 나밖에 없어.
5: 어? 어? 우와! 내가 다시 돌아왔어!
6: 한글 야가! 어서 아이야를 위한 약을 만들어줘! 이야!
5: 먼저 천지의 마법의 기운을 녹일 약초 한 입. 그 다음 아이야의 기운을 되찾아줄 약초 한 입. 두 입. 세 입. 휘휘 샤랄라.
6: 아이야를 데려왔어.
5: 응, 아이야, 내가 약을 줄게. 증상에 알맞은 약을. 정해진 약만큼. 정해진 시간에.

0: 아프다.
1: 약은 쓰지만 아플 땐 약을 먹어야 해요. 잘 될까?
2: 뭐? 뭐? 뭐?
3: 힘을 쏟는다.
4: 기운이 넘쳐.
5: 다 나왔나 봐. 한들야 덕분이야.
1: 나도 고마워.
6: 야, 너.

0: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정해진 약만 먹어요.
1: 약 순서대로 써볼게요.
0: 이응이 야를 만나 야. 야가 받침 기역을 만나 약. 약.
1: 자, 이제 함께 읽어볼까요? 할아버지의 입을 잘 보세요. 약. 친구들 따라해봐요. 약. 모두가 지켜야 할 약속. 오늘의 약속은 약. 아플 땐 약을 먹어요. 따라해보세요. 아플 땐 약을 먹어요.
2: 히히, 한글이다. 맛있겠다. 냠. 냠냠냠. 슝.
1: 오잉. 오늘의 약속이 없어졌네.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얍! 아플 땐 약을 먹어요. 하지만 약은 함부로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은 약만 먹어야 돼요. 약속 끝.
2: 히히. 냠냠냠 냠냠냠.
3: 악어야 안녕.
2: 안녕. 우와, 한글이다.
3: 어, 악어야, 너도 같이 한글 먹을래?
2: 정말 고마워.
3: 우리 어떤 한글을 먹을까? 우리 기억 먹을래?
2: 그래 그래.
3: 어? 한글 기억을 먹으니까 가지를 먹고 싶어.
2: 나는 한글 기억을 먹으니까 강아지가 보고 싶어.
3: 또 고래도 보고 싶고
2: 공놀이도 하고 싶고. 어린이 용사들, 기억으로 시작하는 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3: 기억으로 시작한단 말을 한글 용사 아이야 홈페이지에 적어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킬킬.
4: 진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세탁 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8: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7: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9: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12: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3: 다들 뭐 먹는 거지?
14: 이게 뭐예요?
1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사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킥.
2: 얼굴엔
3: 순한 킥킥.
2: 중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5: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6: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7: 아, 이, 야!

0: 뭐든지 자판기 이야기를 빠뜨렸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나오는 자판기도 있어.
1: 뭐든지 나온다고? 와, 그런데 어떻게 나오는 건데?
0: 한글! 한글을 넣으면 나오는 거야.
1: 아, 그럼 진짜 재밌겠다. 그런데 난 한글은 잘 모르는데.
0: 도와달라고 하자.
1: 누구한테?
0: 아주 용감한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
1: 어디서든 한글을 가져와야 하니까 아주 용감해야 해.
0: 맞아, 용감한 사람. 그렇다면 한글용사? 예! 아, 한글용사는 호랑이의 무늬에서 한글을 찾아올 수도 있어.
1: 우주에서도 한글을 찾고?
0: 맞아, 맞아. 하늘, 바다, 우주? 어디라도 갈 수 있지? 와, 진짜 한글용사가 있으면 좋겠다.
1: 제발, 제발.
0: 우리한테 와줘. 정음아, 이게 무슨 소리지?
1: 글쎄,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
0: 응.

0: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0: 야.
2: 아이야?
1: 우리는 한글 용사 아이야.
3: 한글이 궁금할 땐 아이야를 불러봐.
4: 이거 꿈이니? 꿈 아니지? 아야, 아야, 아야,
5: 꿈 아니네?
4: 한글 용사, 너희 이름이 뭐라고 했지?
3: 아이야. 아이야.
4: 너희 이름을 기억하게 써놔야지. 아, 이, 야. 어떻게 써?
0: 너희 한글이 궁금하구나?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1: 한글의 문! 이 얘기 문을 찾자.
0: 여기야.
1: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0: 한글을 찾아서
1: 아이야가
0: 간다.

0: 안녕 얘들아,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1: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들을 그리지.
2: 나는

친구들이 좋아하는 장소에서 찾아보겠어. 편의점이군. 어, 놀라지 마세요. 난 한글 용사 이응만 찾아갈게요. 찾았어. 우유의 이응.

0: 난 특별한 곳에서 찾겠어.
1: 아,
0: 찾았어. 우주의 이응.
2: 나라 현대.
1: 아, 이응이 이를 만나 이.

저기꾼 우산에 이응. 돌아와 하늘. 이응이 야를 만나 야.

0: 야.
1: 아. 이.
0: 야.
1: 아야.
2: 합체. 저장 완료.
1: 아. 이.
0: 야.
2: 훈민정음의 손으로.
3: 한글 카드가 생겼네. 아. 이. 야.
4: 근데 아이야는? 어? 아이야는 어딨어? 아이야!
3: 아이야다. 아이야 어디가? 가지마.

0: 아이야가 자판기에 들어갔네?
1: 훈민아,
0: 응?
1: 이거 혹시?
0: 뭐든지 자판기?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현실이 되었어! 이거 꿈이니? 아야! 아야! 꿈 아니야! 와! 여기에 한글 카드를 넣으면 뭐든지 나온다고 했지?
2: 아이야 카드를 넣어보자.

0: 하나를 넣었더니 아이야가 나왔네.
1: 아이야, 우리 곁에 있어줘.
2: 이젠 내 차례. 우리 손녀들이 나한테 글자를 읽어달라지 뭐야. 아, 좀 부끄럽지만 훈민이, 정우민은 내가 한글 읽어주는 걸 아주 좋아하거든. 그러니 용기를 내볼게요. 친구들, 내가 안 틀리고 잘 읽는지 봐줘요. 아, 이거 떨리는데. 오늘 만난 한글, 아, 이, 야.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아.

0: 이 야 야 아 이 야 아 이 야 아 이 야 아, 처음이라 이거 떨리는데 물 한 모금.
1: 짜잔. 꿀꺽 꿀꺽 꿀꺽. 아이야 맛있다.
0: 아, 시원하다. 오잉? 글자가 어디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아, 아, 이, 이, 야, 야, 야, 아, 이, 야, 아, 이, 야, 아, 이, 야, 아, 이, 야, 아, 이, 야, 아, 이, 야, 끝.
2: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아이, 아기, 어부.
3: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2: 아이, 아기, 어부.
4: 아이야 용사, 내일 또 만나자. 안 잊어버리게 수첩에 써놔야지. 응? 아, 이, 야. 우와, 정음이 정말 잘 쓴다.
5: 할아버지께 보여드리자.
6: 응? 할아버지!
7: 우리는 이야기 속에만 있지 않아.
8: 현실에서도 만날 수 있어.
9: 한글이 궁금할 땐 알지?
10: 아이야를 불러봐.

0: 이 책은 한글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친구들을 위한 책입니다. 한글을 찾는 용감한 용사와 한글을 먹는 재미있는 악어가 나오죠. 여기서 가장 놀라운 건 훈민, 정음 두 아이가 만든 이야기라는 것.
1: 저는 불러주는 대로 쓰기만 했을 뿐.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오, 이.
2: 정유마, 오늘은 이거 가지고 놀자.
3: 무슨 놀이하게?
2: 여기는 가게야.
3: 가게 놀이구나.
2: 우와. 정음이 넌 뭐 팔래?
3: 나는
2: 오렌지.
3: 어?
2: 그럼 난 오리 인형.
3: 아, 그런데 손님은 누가 하지?
2: 할아버지?
3: 아, 그런데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건 없네.
2: 할아버지는 뭐 좋아하시지?
3: 할아버지가 매일 드시는 거. 증산 갈 때도 싸가시고.
2: 오이!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
3: 훈민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오이 가져올게.

0: 나 뭐 가지러 왔지? 맞아! 나 오이 가지러 왔지? 길쭉한 오이, 오돌토돌한 오이, 초록색깔 오이. 오이는 할아버지 텃밭에 있지? 오이 발견!
1: 어? 뭐야, 이건 애호박이잖아.
0: 오이 발견! 아, 이건 애벌레잖아. 아, 오이는 어딨지? 와! 길쭉한 오이, 오돌토돌한 오이, 초록색깔 오이!

0: 오이를 따요. 이 오이를 씻어요. 오이를 먹어요. 오이는 맛있어요. 어쩌지? 아, 내가 오이를 먹어버렸네. 아, 할아버지께 팔 오이인데 어떡해. 뭐든지 자판기. 여기에 오이 한글 카드를 넣어야 하는데. 오, 이. 어떻게 쓰지? 아이야 용사를 불러봐야겠다. 한글 용사, 아이야!
1: 나는, 아, 흥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들을 그리지.
2: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1: 아, 이,
2: 야.
1: 저거만 안녕?
3: 오늘은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오이가 궁금해.
2: 기다려.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3: 한글의 문!
1: 이응의 문을 찾자.
4: 여기야!
3: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2: 한글을 찾아서
3: 아야가 간다!

이응을 찾아야 해. 저기! 이응을 찾았어! 바닷속도 문제 없지? 오서라 한글!

니은이 오를 만나 오. 오!

0: 저기 찾았어. 인형의 이유. 아. 나와라, 한글.
1: 이응이 이를 만나 이.

0: 2 5 2 5이 합체.
1: 저장 완료. 5 2
2: 정엄마 왜 안 와? 가게 놀이 준비 다 했는데. 우리 오이 가격은 500원으로 하자. 좋아. 어? 근데 오이는 어딨어?
3: 아, 내가 다 먹어버렸어.
2: 야, 할아버지한테 팔 건데.
3: 아, 걱정 마. 아이야 용사가 오이 한글 카드를 가져올 거야.
4: 훈민정음의 손으로
3: 한글 카드 도착!
2: 500원에 오랑 갔네?
3: 오.
2: 어? 아, 내 이름표에 똑같은 글자가 있어.
3: 어, 어디?
2: 이훈민의 이.
3: 이.
2: 오늘은 오이 한글 카드구나. 얼른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보자.
3: 그래, 그래. 오이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2: 우와, 오이가 나왔다. 우리 가게 열자. 할아버지 손님, 어서 오세요.
5: 오이 사세요.
3: 맛있는 오이 사세요.
6: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7: 훈민아, 정음아, 조금만 기다려. 이젠 할아버지 차례예요. 한글 오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친구들, 할아버지 따라 읽어봐요. 오, 오, 이,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 이, 오이를 먹어요.
8: 어더덕, 어더덕, 어더덕, 어더덕. 오이는 맛있어요. 아.
7: 오이는 맛있어요. 오잉? 글자가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네. 오, 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오이. 끝.
8: 첫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첫 소리가 다른 낱말은 무엇인가요? 오이, 오리, 요리. 찾았나요?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오이, 오리, 요리.
7: 오이. 훈민이와 정음이가 가게를 열었어요.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오이를 팔기로 했지요. 할아버지의 텃밭에서 오이를 땄어요. 그런데 오돌토돌한 오이가 맛있어서 다 먹어버리고 말았지요. 한글 용사 아이야가 도와주러 왔어요. 오징어의 이응이 오를 만나 오, 인형의 이응이 이이를 만나 이, 정음이 손에 한글 카드가 생겼어요. 뭐든지 자판기에 한글 오이를 넣었더니 맛있는 오이가 나왔지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샀어요. 오돌토돌한 오이를 오도독 오도독 맛있게 먹어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오, 이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오이를 좋아해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9: 순한 킹킹.
4: 중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12: 우와, 뽀로로 방이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13: 여긴 뽀로로 방.
14: 안녕.
13: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예! 포켓몬 태그스타.
2: 내 손에서 시작되는 마법 같은 이야기. 슥슥 그리기만 하면 귀여운 티니핑 친구들이 짠! 이번엔 예쁜 핑크카를 만들어볼까? 요술봉부터 무지개까지 내 맘대로. 입체가 되는 마법 같은 순간. 우선으로 편리하게, 저운으로 안전하게. 티니핑 이지 드로잉 3D 프린팅 펜.

0: 킥킥킥킥
1: 사는 아이도
0: 킥킥킥킥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0: 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정의의 용사 흥기맨과 함께하는 모여라
1: 김동세.
2: 우와, 친구들 안녕. 친구들 여기가 어디야?

0: 시간아 멈춰라.
1: 얘들아 얘들아 어? 나 계획표 짰다. 어?
2: 계획표?
1: 짜자잔.
3: 우와.
4: 8시 아침 운동?
1: 어, 아라처럼 힘이 세질 거야.
5: 오. 어, 2시 무술 연습?
1: 초! 초! 초!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멋진 파워가 생길지도 몰라.
3: 우와, 정말 멋진데? 어, 얘들아, 어? 우리도 다조아처럼 계획표 짤까?
2: 좋아.
5: 좋아, 좋아, 좋아.
3: 그래, 계획표 짜러 가자!
2: 가자!
3: 왜, 왜?

0: 오늘의 작전은 뭘까? 바로 멈추리 시계.
1: 어, 이건 가시별 대장님이 번개학교의 시간을 멈추게 한다는 그 시계.
0: 맞았어.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2: 안녕하세요, 멈추리 시계입니다.
1: 시계가 말을 해.
2: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번개학교 시간이 멈추고 두 번 누르면 시간이 풀립니다.
0: 정말? 어디 어디? 버튼을 한 번 꾹! 뭐야? 진짜 멈춘 거야? 아차차! 아차차! 진짜 멈췄나 봐! 우와, 진짜 신기해! 조용해. 아, 진짜 웃겨. 너무 재밌어. 아, 이제 시계를.
1: 왜, 어떻게 사용? 어, 뭔가 이상한데? 혹시 시간 멈췄던 거야? 너 왜 웃어? 내가 웃겨?
0: 아니야.
1: 너 나한테 뭔 짓을 한 거야? 어?
0: 아니야. 그냥 조용히.
1: 아차, 너!
0: 아니야!
3: 뜨, 늦다. 2시 무슨 연습? 찹찹찹 구차! 어? 어? 여기 웬 시계가 있지? 누가 놓고 갔나?
2: 안녕하세요. 멈추리 시계입니다. 버튼을 한 번 누르면 번개학교 시간이 멈추고 두 번 누르면 시간이 풀립니다.
3: 오, 번개학교 시간이 멈춘다고? 아유, 설마.
4: 가자.
5: 얘들아, 우리 공놀이 하자.
4: 좋아.
6: 좋아. 그럼 내가 바람으로 이 공을 슝 하고 날려줄게.
4: 뭐? 공을? 네가? 응. 아유, 풍선도 겨우 날리면서 무슨 공을 날리냐?
6: 무슨 소리야? 나 이제 완전 세졌거든. 너 거기 딱 써봐.
3: 진짜 멈출 수 있을까? 어디?
6: 분다. 바람!
3: 꾹! 얘들아. 오. 알아, 내 말 들려?
6: 우와,
3: 반짝아,
6: 우와, 진짜 꼼짝 안 한다. 어?
3: 아하,
6: 저, 이렇게 돌리고, 자. 이제 다시 꾹꾹 램프!
4: 어? 왜?
6: 뭐야? 애들이 갑자기 사라졌어.
4: 바람풍 우리 여기 있는데 어디에다 풍이래.
6: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분명히 이쪽 보고 있었는데 왜 이쪽 보고 있지?
7: 너 진짜 대단한데?
5: 응? 다 좋아. 뭐가?
4: 뭐가?
6: 뭔데?
3: 어, 아니야.
6: 뭐 같은데? 어, 다 좋아.
4: 다 좋아. 그래. 예, 너 거기 있어.
0: 잠깐만. 그만 좀 쫓아와. 나 너무 힘들어. 아, 힘들어 죽겠네. 잠깐. 멈추리 시계 어디 갔지?
1: 뭐야? 아까 네가 갖고 있었잖아.
0: 아닌데. 내가 분명히 여기다가 두고 갔는데. 어디 갔지? 바닥에도 없고. 아차차, 빨리 좀 찾아봐.
1: 가시별 대장님한테 혼났다.
0: 안 돼, 빨리 찾아봐.
1: 어디 있는 거야?
0: 어디 갔죠?
5: 진짜? 진짜 순간이동 능력이 생겼다고?
7: 계획한 대로 열심히 연습했더니 능력이 생기더라고.
4: 진짜?
0: 아, 그게 말이 되나? 어?
3: 안 되지. 아, 진짜거든. 아, 내가 이쪽에 있다가 저쪽으로 눈 깜짝할 새 이동할 수 있지. 자, 잘 봐. 자, 순간 이동. 오. 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서고. 어? 어?
4: 어? 다 좋아.
6: 다 좋아.
4: 다 좋아.
6: 어, 얘들아. 다 좋아. 나 갑자기 저쪽으로 갔어.
8: 뭐야, 뭐야?
9: 진짜로 순간 이동을 한 거야?
3: 우와. 대단하지? 그리고 물건도 순간 이동시킬 수 있어.
4: 진짜?
8: 진짜야?
4: 그게 된다고?
3: 저기는 의자 봐봐. 자, 의자. 순간 이동.
10: 자, 아, 자, 아, 응, 아, 아, 자, 아, 자, 응, 아,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자, 이제 다시, 쏙!
4: 어, 뭐야, 어디 갔어? 의자 어디 갔어? 어머나! 어, 얘들아, 진짜야! 저기 있던 의자가 다 좋아 옆으로 쭉, 쭉 왔어!
9: 우와, 다 좋아! 정말 대단하다!
3: 내가 좀 대단하긴 하지. 어, 어, 근데 돌아라. 응? 나 그거 한 입만.
4: 이거? 안 돼. 이거 내가 먹을 건 딱 한 입. 한 입밖에 안 남았어. 안 돼. 내가 먹을 거야.
3: 꾹! 이제 이건 내가 다 먹어야지. 아.
1: 얼굴 주문을 한참 걸렸네.
0: 큰일 났네. 어?
1: 뭐야? 어? 왜 애들이 멈춰있지?
0: 그거 잠깐. 다 좋아. 멈추리 시계 네가 가져간 거였어?
3: 이 시계?
1: 아니 모르는 사람 걸 주었으면 찾아줄 생각을 해야지.
0: 그치?
3: 아, 미안해. 너네 건 줄 몰랐어.
0: 어서 이리 대.
3: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움직이게 해줘.
0: 어? 응. 아,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어차피 헤어 멈추게 할 거였거든.
1: 맞아, 아주 아주 영원히.
6: 어, 안 돼, 어떡하지? 얘들아, 얘들아, 빨리 움직여봐, 어서. 아, 어떡하지? 아, 친구들. 좀 도와줘요. 번개를 불러주세요. 번개!
0: 멈췄어, 아니, 멈췄어.
6: 하지 마, 하지 마.
0: 야, 아니, 그만 불러.
6: 부르지 마.
0: 조용히 해. 아니야. 부르지 말라고 번개를
6: 멈췄잖아. 하지 마, 하지 마.
11: 번개맨이 칼드라!

0: 아차차차!
1: 아니야, 아니야.
2: 누리는 그 다주어만 멈췄다고.
1: 누리 다주어만.
0: 멈추리 시계로 번개 학교를 위험에 빠뜨리다니. 멈추리 시계의 힘은 사라져라. 번개
2: 참견! 번개맨 번개맨도 멈췄다.
1: 멈췄다. 정말. 자자자 이렇게 해서 번개학교 학생들은 물론 번개맨까지 모두 멈췄습니다.
2: 그러면 번개맨이 끝난 건가요?
1: 지금까지 번개맨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박수.
2: 자 이제 가세요.
1: 끝났어. 집에 가.
2: 돌아가세요.
1: 집에
2: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1: 얼른 옷 입고 집에 가.
3: 돌아가세요.
1: 친구들.
4: 집에 가라니까.
1: 번개맨이 깨어날 수 있게 응원의 힘을 주세요.
2: 잠깐만.
0: 번개 충전! 시계의 힘은 사라져라! 번개 컬러!
5: 안녕! 하세 멈추리 리리리리리
0: 맨! 번개 맨!
2: 네! 맞아! 네! 맞아!
3: 갑자기 아차 아차차해!
0: 번개맨까지?
3: 이게 무슨 일이지?
6: 번개맨! 친구들이 번개맨을 불러줬나요?
0: 그래 맞아. 우리 친구들의 응원으로 너희들을 구할 수

0: 수 있었어. 친구들 고마워요.
1: 우와. 근데 뭐가 이상하긴 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지?
2: 얘들아,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이렇게 된 거야.
1: 아 진짜?
2: 번개맨도 번개학교도 끝낼 수 있었는데 다음번에 두고 봐. 갈 거야.
1: 뭐야? 뭐야? 아, 자, 도망간다. 박수.
3: 얘들아. 시계 가지고 장난쳐서 미안해. 나도 너희들 같은 능력을 가지고 싶었어.
0: 다 좋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간 멋진 힘이 생길 거야.
3: 알겠어요. 앞으로는 계획한 대로 열심히 노력할게요.
2: 고맙다.
0: 좋아. 우리 친구들도 계획을 세워서 깨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기로 번개맨과 약속! 좋아요.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파우쳐줘. 함께 해요. 우와!

0: 오늘의 이야기 냄새값 소리값.
1: 옛날 한 마을에 아주 억지를 부리는 욕심쟁이 영감님이 살았어요.
2: 아야야야야,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또! 어허! 아유, 이게 웬 꼬꼬닥이야? 아이고! 아이고, 튼실하다. 튼실하니 좋네.
3: 아이고, 꼬꼬야. 아이고, 얘가 왜 남의 집에 들어가. 아이고, 영감님, 안녕하세요.
2: 그렇지, 그렇지.
3: 그럼 우리 꼬꼬 데리고 가겠습니다.
2: 잠깐! 가긴 어딜 가? 이 꼬꼬 지금 우리 마당에 들어왔는데 왜 우리 마당에 들어왔으면 내 꼬꼬인데 어딜 데려가?
4: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 닭은 제 닭이에요.
2: 내 마당에 들어왔으니까 내 닭이지.
4: 아,

0: 가는 거야? 뭐야, 뭐야? 저리 가! 안 가! 가! 빨리 가라고! 아이고, 뽀뽀야, 가자! 아이고, 가자, 내 뽀뽀야. 가자, 가자. 이거라, 이거라, 노릇노릇하게 이거라. 아이고, 좋네.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이거라.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그래, 그래. 아유, 근데. 자네 지금 뭐 하는 겐가?
1: 뭐 하긴요. 생선 굽는 냄새 맡고 있었죠.
0: 아,
1: 이 냄새가 너무 좋아요. 맛있겠어요, 영감님.
0: 그랬지. 맛있겠지.
1: 아유, 그럼요, 영감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맛있겠다.
0: 잠깐. 근데 가긴 어딜 가?
1: 에?
0: 아니, 내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으면 돈을 내야지. 돈을 내야지, 어디를 가?
1: 아니, 돈을 내라니요?
0: 잠깐만, 잠깐만, 보자. 내가 생선을 10량을 샀으니까. 그래! 인생 썼다. 5량 맞네.
1: 5량이요?
0: 그렇지, 그렇지. 5량.
1: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0: 말도 안 되긴. 화장 싶어.
1: 아니, 생선 굽는 냄새를 맡았다고 돈을 내라니. 아이고, 억울해, 동네 사람들.

0: 확 찌를까? 찌를까? 찌를까? 전염가!
1: 아하! 아하! 보안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구만. 그래, 일심 썼어. 내일까지 가져와. 응? 내일까지 꼭 가져와. 안 가져와.
2: 아이고, 왜? 돈이 없는데. 응. 아이고, 이래 어쩌나.
0: 빨리 아이고. 가서 가져와. 아, 간다. 아이고, 친구들.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이 생선 굽는 냄새 맡았어요. 아이고. 이 생선 굽는 냄새 맡은 친구들 손 들어봐요. 번쩍. 그렇지. 오, 저기.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 친구들, 내일까지 다섯 양씩 갖고 와. 갖고 와!
3: 아유, 그렇게 농부는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억울해서 화병이 날 지경이었어요.
2: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억울해. 아니. 생선 굽는 냄새 맡았다고 돈을 내라니.
4: 아유, 그러니까 내가 그 영감네 근처는 얼씬도 말랬잖아요. 거길 왜 지나가서. 아유, 속상해. 그냥 속상해. 아유,
2: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집에 돈이라곤 아버님 제사 드리려고 모아놓은 그 돈밖에 없는데, 아니, 이 냄새 맡은 돈을 내면 아버님 제사는 무슨 돈으로 드리나. 아버지, 이 제사도 못 드리는 불효자를 용서하소서.
4: 아버님.
2: 아유, 이래 어째요.
5: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드리려고 모은 돈이 열량은 될까요?
2: 열량? 뭐 그래, 딱 열량 정도 되겠구나. 야.
5: 아하, 그렇다면 저한테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요. 어?
6: 좋은 방법?
5: 네, 일단 열량을 주머니에 넣어서 빨리 가요, 빨리.
2: 주머니?
5: 네.
2: 주머니?
5: 그럼 어떻게 하려고? 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어서 가요.
2: 그래.
5: 가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주머니에.
7: 영감님.
8: 와. 안녕하세요, 영감님.
0: 아유, 그래, 찾아왔는가. 예, 예. 아니, 근데 무슨 동갑으로 가족이 다 출동을 했어.
7: 그러게요.
0: 예. 아이고. 요구만. 아, 갚을 돈 여기 가져왔어.
5: 아유. 아, 네, 영감님. 그래. 자, 그럼 잘 들으세요.
0: 됐다. 그렇지.
5: 자, 돈 소리 들으셨나요?
0: 그렇지, 내가 아주 똑똑히 들었지. 이 돈 소리는 언제나 맑고 고운 소리, 역시 돈소리. 아이고, 좋다. 그렇지. 자, 이리 줘. 이리, 네.
5: 아이참. 그러면 돈을 갚았으니까 그만 가보겠습니다.
0: 잠깐. 갚긴 뭘 갚아. 요 어린 녀석이 어린을 놀려. 언제 갚았어? 탭.
5: 아이참. 제 돈 열량 소리를 들었으니까 저한테 다섯 냥을 주셔야 하거든요. 그 돈으로 냄새 맡은 돈 갚았다고요.
0: 뭐야? 아니,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돈을 냈대? 말이 돼, 그게 말이 돼?
5: 아니, 그럼 세상에 냄새 맡았다고 무슨 돈을 냅니까?
0: 뭐?
4: 그렇지.
0: 아니, 뭐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4: 그럼 어떡해? 응? 돈 열량 소리 한 번 더 들으시고 돈 더 내시겠어요?
2: 아, 그래요.
4: 더 줄여드릴게요.
0: 아니야. 나 이제 돈 소리 싫어해. 아, 흔들지 마요.
4: 그렇지. 냄새 맡았다고 돈을 내면 소리를 들었어도 돈을 내야지. 이번에는 영감님이 꼼짝없이 당했네.
2: 자, 동네 사람들. 이 지혜로운 아이가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요.
4: 우리 아들입니다.
2: 아이고, 기특해라.

0: 언제나 씩씩하고 건강한 행성 친구들에게 오이라 둥둥댕 가족을 소개합니다.
1: 친구들 안녕.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줄무랑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2: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5: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가 칼로리. 카프리선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6: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7: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0: 키키키키
1: 사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도토미카와 함께 당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보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2: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1: 얼굴엔
3: 순한 킹킹.
1: 주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3: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뮤직 박스 뭐든지 뮤직 박스
1: 세탁후에도 남은 누런 얼룩과 냄새? 원인은 초미세 얼룩
2: 허쉴만의 파워 마이크로 요소가 섬유 속 깊이 침투해 초미세 얼룩까지 깨끗하고 상쾌하게
1: 보이지 않는 곳까지 초미세 세탁하세요 허쉴 딥클린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키키키키
9: 하는 아이도
8: 키키키키
9: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킥 마이크로 킥보드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1: 마데카 솔메이트
12: 진동
10: 얼굴엔
12: 순하게
10: 줄무랑
12: 덤덤한
13: 순하게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4: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15: 오늘은 어떤 박스를 골라볼까? 어?

0: 입박수로 결정! 오, 경쾌한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바로 짠! 훌쩍훌쩍 문달새? 이쁜지 유야 안녕.
1: 아하 아저씨 안녕.
0: 안녕. 야. 잘 지냈죠? 네. 보고 싶어. 야 이뻐 안아줘.
1: 우리 옷색깔 똑같다.
0: 맞아 우리 쌍둥이야. 자 오늘의 재밌는 박스 공개해 볼게요.
1: 뭐지?
0: 짜라잔. 뭐가 들어 있을까?
1: 훌쩍훌쩍 문달새?
0: 자, 이게 뭘까?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1: 몰라.
0: 몰라? 나는 젤리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1: 앵무새인가?
0: 앵무새. 자, 그러면 아저씨가 먼저 볼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짜자잔. 나 먼저 볼게, 지우야.
2: 오! 오!
0: 오! 전에 한번 나온 친구인데? 또 온 거야? 안에 또 뭐가 들어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1: 몰라. 처음에 왔던 친구.
0: 그래?

0: 자, 그러면 이게 뭘지 보여줄게.
1: 뭐야?
0: 하나, 둘, 셋 해줘.
1: 하나, 둘, 셋!
0: 짜잔! 느린 토끼잖아.
1: 느린 토끼야, 너 왜 또 왔어?
0: 다시 만나서 반가워, 느린 토끼야.
1: 맞아.
0: 나는 느린 토끼라 친구가 없어.
2: 안녕, 지우야.
1: 안녕.
2: 누릿누릿, 나는 누릿누릿 누린 토끼야. 어떻게 하면 빠른 토끼가 될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공부했어.
1: 아, 그래?
2: 응, 나 어떻게 빨리빨리 갈 수 있을지 공부했는데 오늘 한번 볼래?
1: 좋아.
2: 알았죠. 그러면 하이파이브. 예.
0: 자, 느린 토끼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대. 그건 바로 건너뛰기.
1: 건너뛰기?
0: 어떻게 건너뛰냐고? 봐봐 친구들. 지야, 징검다리. 짜잔, 짜잔, 징검다리.
2: 자, 나 누리누리 토끼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봐봐.
0: 누린토끼가 지우 팔다리를 건넙니다. 펄짝, 펄짝. 자, 다시 뒤로 해야 돼. 펄짝, 펄짝.
2: 한 번 더 할게. 잘 봐봐.
0: 펄짝, 펄짝, 펄짝, 펄짝. 그러면 아저씨 팔도 짠.
1: 짠.
0: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1: 우와,
0: 우와.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자. 토끼 마을 친구들은 모두 빨라요. 느린 토끼만 빼고요.
2: 나도 빠른 토끼가 되고 싶은데.
3: 아,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2: 이제부터 멀리 뛰기 연습을 할 거야.
0: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폴짝! 멀리뛰기 성공! 이제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겠어요. 오늘은 토끼 마을 친구들이 옹달샘에 물을 먹으러 가요. 느린 토끼도 무사히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출발! 숲속 횡단보도를 건널 땐 지루하지 않게 펄짝. 숲속 꽃길을 지날 때도 펄짝. 느린 토끼는 시냇물을 지날 때도 펄짝. 깊은 산속 옹달샘에 도착.
4: 우와, 옹달샘이다.
5: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0: 펄짝펄짝 건너오니 참 재밌게 옹달샘에 왔어. 그치, 토끼야?
2: 어? 지유토끼가 어딨지? 지유토끼야!
1: 아, 왜?
2: 묵 안 말로 와서 옹달샘 물을 먹어.
1: 아, 묵 말라.
2: 우와, 그럼 같이 물 먹자.
1: 그래.
2: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우와. 물만 먹고 가지요. 내가 그쪽으로 갈게. 펄짝, 펄짝. 뒤로도 뛸 수 있어?
1: 펄짝, 펄짝, 펄짝, 펄짝, 펄짝.
2: 나 간다. 펄짝, 펄짝, 펄짝. 봐봐라. 펄짝, 펄짝.
4: 근데 지우토끼야, 나 다시 목이 말라 죽겠어. 뭐, 우리 물 마시러 가자.
1: 그래. 펄짝.
2: 펄짝.
1: 펄짝.
2: 펄짝.
1: 펄짝.
2: 펄짝.
1: 펄짝.
2: 펄짝. 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와, 시원하다.
0: 나 세수도 좀 할게.
1: 나도 할게.
2: 얼굴 좀 씻어.
6: 코 풀어, 코. 코, 더, 한 번 더. 아우, 다시 한 번. 와, 시원하다. 지우토끼, 하아저씨토끼.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박 이리 오너라 오늘의 박스는 어디 있는 기냐 요 녀석이 좋을까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0: 흥겨운 소리 처음 들어본 소린데 뭐지? 오늘은 바로 짠! 우리나라 악기?
1: 안녕하시오. 안녕하시오. 뭐든지 가락상자에 오신 것을 환영하오. 반갑소.
2: 아이, 무슨 반갑소래.
1: 어허허, 이거 농담도 잘하시오. 반갑소. 악수 한번 하십시다. 반갑소. 반갑소.
2: 하 아저씨 아니에요.
1: 맞소. 나 하 아저씨 맞소?
2: 근데 왜 그런 말을 해요?
0: 알았어. 자, 오늘의 뮤직박스도 신기하게 생겼지?
2: 네.
0: 그지? 여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2: 몰라.
3: 엄청 큰 건데.
0: 어? 뭐가 들어있을까?
2: 저번에 집 아닌가?
0: 저번에 만났던 그 집?
2: 네.
0: 뭐?
2: 그 집이 추가된 거 아닌가?
0: 3층 집? 일단 내가 한번 공개해볼게.
2: 그럼 우리 눈 감고 있을게요.
0: 그래? 하나, 둘, 셋, 쫙!
2: 우와, 이거!
0: 짜잔!
2: 우와, 이거? 이거!
0: 대단하지?
2: 네.
0: 이건 바로 악기 그림 게임판이야. 우리나라 악기 그림판. 자, 너네들이 이제 머리를 잘 써서 맞춰야 돼. 자, 이건 말이야. 두 장을 골라서 같은 그림을 맞히는 게임이야. 자, 그리고 여긴 우리나라 악기가 숨어 있어. 우리나라의 악기야. 자, 과연 누가 우리나라 악기를 뽑을 것인가? 지효정이 준비됐어?
4: 네.
0: 준비됐어?
4: 네.
0: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 악기를 잘 한번 찾아와.
2: 네.
0: 자, 그럼 지효 먼저 하자. 자, 몇 번 몇 번 두 가지를 고를 수 있어? 잘 기억해야 돼. 지효 몇 번 몇 번?
2: 3번 먼저 보여야지.
0: 3번이랑 또?
2: 2번?
0: 3번, 2번?
2: 응.
0: 알겠어. 자, 그러면 2번 먼저 할게요. 자, 2번이 뭘까? 짠! 트럼펫이라는 악기야. 오,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볼게. 짠!
2: 오!
0: 이건 생황이라는 우리나라 악기래. 오, 이게 우리나라 악기래. 생황이라는 악기. 박수!
2: 나 한 개 맞췄네.
3: 몸이 절대 들었는데.
0: 진짜 멋있게 생겼다.
3: 맞죠?
0: 자, 멋있게 다시 제자리로 돌린다.
2: 네.
0: 자, 이번엔 정엽이 골라볼까?
5: 저는 9번?
0: 응?
5: 9번?
0: 응?
5: 6번.
0: 자, 그러면 6번, 9번 골랐으니까 6번부터 돌려볼게.
2: 네.
0: 하나, 둘,
4: 셋!
0: 짠! 오! 이건 우리나라 악기 가야금이야. 얼쑤! 이번엔 9번 한번 뽑아볼게. 하나, 네. 둘, 셋! 짜잔!
2: 아!
0: 이건 드럼! 아! 자, 이거는 가, 야, 금. 이건 드럼! 자, 그럼 이번엔 지우가 두 개 뽑을 차례. 뭐 뽑을까?
2: 4번.
0: 4번이랑?
2: 5번.
0: 4번, 5번, 오케이. 자, 4번부터 하나, 둘,
4: 셋!
0: 짜잔! 이건 바이올린.
3: 우리나라 악기!
0: 아니야, 이건 외국 악기야. 자, 그럼 5번 할게. 하나,
4: 둘,
0: 셋! 짜잔!
3: 아, 틀려.
0: 자, 이 악기는 뭘까요?
2: 피리?
3: 피리.
0: 플룻!
3: 플룻!
2: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0: 자, 이것도 둘 다 외국 악기예요. 자,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거진 다 왔어요. 자, 이번엔 정엽이 두 개 뽑을 차례! 우리나라 악기를 찾아주세요.
4: 1번!
3: 6번.
0: 1번, 6번. 오케이. 1번. 가야금. 그리고 6번. 안 바꿀 거지? 오케이. 그러면 6번.
3: 가야금.
0: 가야금. 와, 둘 다 가야금이다.

0: 와, 박수! 와, 너무 아름다운 선율이지?
1: 네.
0: 이게 뭐라고?
1: 가야금!
0: 가야금! 딩동댕! 자, 그럼 이번에 지유가 한번 맞춰보자. 아직 잘 모르겠어? 자, 그럼 정엽이가 한번 골라볼까?
1: 3번, 7번.
0: 오케이. 자, 3번. 고개! 생! 황! 뭐야? 자, 그러면 7번을 공개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짠! 생, 황! 둘 다 생황! 같은 그림, 딩동댕! 생황 연주 부탁해요!

0: 동산 위에 신기한 모양의 집이 있었어요.
1: 오, 멋진데?
0: 과연 누가 살까요? 호기심 많은 생쥐들이 커다란 집 앞으로 갔어요. 그때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어요. 그건 바로 커다란 고양이였어요. 생쥐들은 무서워서 덜덜 떨었어요.
2: 야옹. 생쥐야, 무서워 마. 나는 너희랑 친구가 되고 싶어. 나랑 놀래? 야옹.
0: 고양이는 팔을 쭉 뻗었어요. 생쥐들은 고양이 위로 올라갔지요.
2: 흔들흔들 뚜루루루루.
0: 작은 생쥐와 커다란 고양이는 금방 친해졌어요.

0: 생쥐와 고양이는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답니다.
1: 오! 가야금 소리, 생황 소리 같이 들어도 좋고 따로 들어도 좋네. 우리 정엽이는 어떤 소리가 더 좋아?
2: 저는 저거 길쭉한 거.
1: 이거?
2: 네.
1: 가야금? 가야금 소리가 더 좋구나. 아, 또 듣고 싶다. 그치?
2: 네.
1: 그래서 준비했지. 오늘 공연 박스에서는 가야금과 생황의 연주가 기다리고 있어. 궁금하지?
2: 네.
1: 그럼 어서 가보자. 출발! 예! Yeah!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1: 중물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키키키키 사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킥킥킥 마이크로 킥보드.
4: 안녕, 나는 카프리선 제로야. 오, 잘 가.

0: 보리성 그대로 상큼함도 그대로 칼로리는 제로 새롭게 즐겨봐 카프리선 제로 오렌지
1: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2: 포켓몬 태그스타 등장 스릴 넘치는 포켓몬 배틀을 즐겨보자 포켓몬을 잡으면 태그가 되어 내 손에 들어온다 역할 슈퍼스타 태그를 모아보자 트레이너 아이디를 스캔하면 나만의 포켓몬 도감을 만들 수 있어 yeah. 포켓몬 태그스타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꼬롱꼬롱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3: 얼굴엔
1: 순한 킬킬.
3: 식물엔
1: 덥덥한
4: 순하게
1: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모든 친구들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한단 거야. 어? 이걸 어쩌지? 난 특별한 옷이 없는데. 특별한 옷, 특별한 옷이 필요해. 나 어떡해. 도대체 뭘 입어야 하지? 아, 제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어? 요정 중에 가장

안녕 얘들아. 무슨 고민 있어? 내가 해결해 줄게. 역시 마스레임은 대단하다니까.